0: 문법 구조가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또 하나 감안해야 되는 게 지금 기사가 내내 계속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을 상대로 사실 얘기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And the fact
0: 오케이.
1: that you can guess that this is a verb too, just in our brains, we would, and to even make a present participle, sort of as an English speaker, you would know that.
0: Okay, so a grammar quiz as well as a vocab quiz. What is a present participle?
1: A present participle, simply put, is when you can put ing at the end of a verb to sort of, you can use it as to show continuousness, right? Like she is running. Right? But you can also use it as an adjective, right? Like a crying baby.
0: Sure, exactly. So the base verb walk, for example, and the present participle walking, run, running, eat, eating, write, writing, listen, listening. 뭐 이런 거, ing 붙은 것들, present participle, 현재 분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하나 주의할 거는 우리 이제 PP라고 많이 해요. 한국에서. 근데 영어에서 PP라고 하잖아요.
1: No, that's
0: 그래서
1: something else.
0: what's the PP 이러면은 어? what? 이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 약자를 안 쓰니까. 오히려 PP라고 하면은 아기들이 쓰는 그 she라는 뜻으로 소변이라는 의미로 애들이 PP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먼저 연상이 될수 있으니까 갑자기 웬뭐 아기들의 용어를 쓰는 거야?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제 영어로는 그냥 full expression, present participl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제 과거분사. 아, 과거분사 우리가 사실 이제 PP라고 많이 하긴 하는데 이것도 똑같이 P로 시작하네요. 과거분사 past participle 요거죠.
1: And most native speakers will not even know what a past participle is.
0: Yeah, because you don't learn grammar the
1: Not really.
0: way a non-native English speaker would.
1: Exactly.
0: All right.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은 처음 보는 단어를 봐도 아, 이게 동사겠다. 이게 추측할 수 있고 그러면 그거에다 ing 붙이면 또 이제 현재 분사겠다. 이게 추측할 수 있다라는 얘기. 일단은 어떤 이제 뇌의 그런 회로 그, 아, 저 뇌에 있는 문법 구조 그런 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Let's continue reading.
1: In a new study, however, researchers found that these patterns were more alike than had been expected. When deciding how to make a word singular or plural, for instance, bilingual people exhibit strikingly similar brain activity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speaking in their first or second language. It wasn't obvious that it was going to be so shared, said Esti Blanco Eloretta. A psychologist and neuroscientist at New York University, and an author of the study, which was published Monday in the journal J Neuroscience. I think this is arguably one of the first very fine-grained findings of how truly integrated two languages in the brain are.
0: 최근 한 연구에서 연구진은 이러한 패턴이 예상보다 훨씬 더 서로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단어를 단수형으로 할지 복수형으로 할지 결정할 때 이중 언어 사용자들은 모국어를 사용하든 제2 언어를 사용하든 상관없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뇌 활동을 보인다는 겁니다. 학술지인 J Neuroscience에 게재된 이 연구의 공동 저자이자 뉴욕대 심리학자 겸 신경과학자인 블랑코 엘로레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언어 간의 뇌 활동이 이렇게까지 비슷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두 언어가 뇌 안에서 얼마나 진정으로 통합되어 있는지에 대한 최초의 매우 세밀한 연구 결과 중 하나라고 할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Alright. So once again, keep in mind that when this article from the New York Times says bilingual people, they're talking about speakers of English and Spanish.
1: That's how the study was conducted too,
0: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말과 영어를 배울 때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생각 저는 계속 가지면서 이 기사를 읽었거든요. 왜냐하면 문법 구조가 비슷하지도 않으니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영어와 스페인어는 그래도 조금 비슷한 면들이 있잖아요. 뭐 다른 면도 많지만. Anyway, expression 좀 보겠습니다. What's your first language or second language? What does that
1: Yeah,
0: mean?
1: your first language, clearly the language that you learn how to speak first when you're born.
0: Your mother tongue.
1: Your mother tongue,
0: 네.
1: yes. And your second language would be the second one that you obtain.
0: 그렇죠. 예. 그래서 모국어를 first language, 아니면 그냥 mother tongue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배우는 외국어, 이제 second language. 라고 표현을 합니다.

0: 합니다. Fine-grained. Let's have a look at, you know, one of the first fine-grained findings.
1: Yeah, so this is describing something in very great detail, right, as opposed to these broad categories. So the opposite would be coarse-grained.
0: Okay.
1: So think of something like sandpaper, right?
0: Yeah.
1: You have the coarse end, or not just sandpaper, right, sandpaper. The coarse-grained is sort of the big, rough, broad, general picture, and the fine-grained would be more in detail.
0: Fine, 미세하다로 알고 계시죠? Fine grained에서 fine도 미세하다는 뜻인데 grain이라는 게요 이런 모래 알갱이 같은 거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아주 고운, 아주 작은 것이니까 비유적으로 이번 연구가 굉장히 fine grained하다 그러면은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는 그런 구체적인 연구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반대말로 이제 coarse grained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알갱이가 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덜 세밀한 하여튼 그런 연구를 뭐 만약에 표현한다면은 그 단어를 쓸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this is the first fine-grained finding of how truly integrated
1: yeah.
0: two languages are in the brain.
1: Right. When something's integrated, that means that they work together, combined. To become something more unified and more
0: yeah.
1: effective.
0: 통합적이다. So two languages in the brain are integrated. 통합됐다라는 것을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는 연구 결과입니다.
1: Mm-hmm.
0: Let's continue reading.
1: Early research viewed bilingualism as an add-on or disruption to the processing of one's native language, said Judith Krall, a psycholinguist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who was not involved in the new study. Subsequent studies have found that bilingual brains tend to display physical differences, such as more efficient white matter, and changes to the gray matter, and to perform better on memory and concentration tasks.
0: 이번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 캠페인의 심리 언어학자인 크롤에 따르면은 학계 초기 연구에서는 이중 언어 사용을 모국어 처리 과정에 대한 추가 요소나 방해 요소로 간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연구들에서 이중 언어 사용자의 뇌는 물리적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백질의 효율성이 더 높거나 회백질의 변화가 나타나는 등 그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또한 기억력과 집중력 과제에서 더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lright, so originally people thought learning another language was an add-on.
1: Right, but in this case they see that bilingual was seen as something secondary, something external, right? So an add-on is something that's added to sort of improve it or extend it.
0: 추가물. 그러니까 이중언어 구사자는 일단 누구나 다 모국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추가로 하나 배우는 모국어에 어떻게 보면 disrupting,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일 것이다. 그래서 이중언어 구사자는 두 언어를 뭐 완벽하게 한다 하더라도 사실 계속 뇌 속에서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좀 다르다는 거죠? Also, they found that bilingual brains display physical differences. 물리적인 차이도 이 이중언어 구사자의 뇌에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있었는데요. Gray matter의 changes가 있었대요.
1: Right. So if you want to get technical, definition-wise, what gray matter is, it's a part of the brain that sort of, you know, controls memory, things like that. But I think just in sort of layperson terms, it just refers to a person's intelligence, right?
0: 그렇죠, 맞아요. Gray matter라는 게 뇌와 척수의 회백질인데 그냥 사람의 지능, 지성이라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중언어 구사자는 실제로 어떤 지능적인 면에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좀 더 우수하더라라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은 기억력, memory, 그 다음에 집중력, concentration에 있어서 더 그러한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구사하는 사람들의 뇌 속에서는 각각의 언어마다 다른 부위 혹은 기능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언어의 종류에 상관없이 문법적으로 같은 부위가 움직이더라라는 연구 결과를 뉴욕타임스 기사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0: 블랑코 엘로리아차 연구팀은 스페인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하는 바이링구얼 사용자, 이중언어 구사자 23명에게 자기 뇌파 검사 스캐너를 작동시키고요. 실험 참가자들이 단어를 단수형이나 복수형으로 바꾸는 동안에 뇌 활동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boat, tuna 같은 단어를 이제 앞에 one, uno 아니면 two, dos 또는 이제 동사 say, di 이런 단어와 함께 그 뒤에 아까 그 boat나 tuna라는 단어를 알아서 바꾸라고 해본 거죠. 그때 이제 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밀리초 단위로 촬영을 해봤는데 결과는 어땠는지 들어보겠습니다.
1: The research team found that the patterns of brain activity were roughly the same, whether bilingual participants looked at Spanish or English words. Critically, this was true even when words didn't have a cognate in the other language, like taxi, which has the same meaning in Spanish and English. It even held for pseudo words that sounded like Spanish or English words, such as ALOS, but had no real meaning. That makes it harder to explain the effect as simply reflecting shared vocabulary, Blanco Elorrieta said, and suggests the brain may be representing the grammatical operation itself.
0: 연구팀은 이중언어 사용자인 실험 참가자들이 스페인어 단어를 볼 때나 영어 단어를 볼때뇌 활동 패턴이 대체로 비슷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스페인어와 영어에서 각각 이제 같은 의미를 지니고 또 같은 단어를 쓰는 이제 택시 같은 거, 영어로도 택시, 스페인어로도 택시, 이런 단어 같은 경우 한쪽 언어에 대응하는 다른 단어가 이제 없을 때또 역시나 뇌 활동 패턴이 비슷하게 나타났다라고 말을 했고요. 심지어 스페인어나 영어 단어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아무 뜻도 없는 에로스 같은 가상 단어를 들어줬을 때도 마찬가지 뇌 활동 패턴이 보여졌다고 합니다. 실험을 진행한 블랑코 엘로리에타 교수는 이런 결과로 인해서 이중언어 구사자가 단순히 공통 어휘를 공유하는 거라고 설명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그리고 이는 뇌가 문법적 작용 자체를 표현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Let's have a look at some expressions here. To have a cognate or to not have a cognate.
1: Cognate is a word that has the same origin as another word or could be related in some other way to another word.
0: Equivalent 같은 건데요. 이 해당하는 단어가 상대 언어에, 반대 언어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words that don't have a cognate. Like taxi. 그러면은 영어의 택시가 스페인어로 또 다른 단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말도 마찬가지죠. 이제 taxi in Korean is 택시.
1: You know, they say taxi is the word that's most commonly used around the world.
0: Is it?
1: Which makes sense.
0: Yeah, I guess. Do people hail cabs that much?
1: I think, yeah, every time, everywhere I visited, yeah, they've have ta taxis.
0: Oh,
1: And taxi can be understood in basically every language.
0: 맞아요. 프렌치로는 택시가 뭔지 아세요?
1: Taxi.
0: Yes, taxi.
1: Okay. You have to say it like that, right?
0: 이탈리아어도 뭐 그렇고 이제 프로. 하여튼 네, 그런 단어는 그 반대 상대 언어에 대응하는 게 없어요. It doesn't have a C-O-N-N-A-T-E cognate. 그게 없어요.
1: But words like familia, right, would be family,
0: family,
1: right? Telefono would be
0: telephone.
1: telephone, right? Those are cognates.
0: 그런 거 보면은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중 언어 구사자들 모두에 해당되는 실험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영어와 스페인어는 이렇게 그냥 들어도 딱 연상되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와 같은 그런 차이는 아니죠. Anyway, to hold. It even held for pseudo words.
1: If something holds for something, in this case, that means it was also true or it was valid in this case as
0: Sure.
1: well for pseudo words.
0: 그래요. 여기에도 해당이 됐다라는 뜻인데요. 그 이제 cognate가 없는 단어들을 이제 보여줬을 때 실험 참가자들이 뇌 활동을 굉장히 이제 비슷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알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가짜 단어를 보여줘도 영어를 얘기하면서 보든 스페인어를 얘기하면서 보든 같은 구역, 같은 부분이 뇌에서 활성화되는 것을 봤대요. 그래서 같은 그런 어떤 패턴이 해당이 됐다. It even held for

0: pseudo words.
1: Yeah.
0: pseudo word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단어라는 뜻입니다.
1: Right. In this case, hold good for is probably, or hold true for was
0: Sure.
1: probably just omitted there.
0: 그래요. 옳다. Hold true. 자, 이번 실험 결과는 두 개의 언어를 구사하더라도 그 사람의 뇌 안에서는 비유적으로 말해 하나의 문법 엔진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흥미로운 가설이 이번 영어와 스페인어 외에 다른 언어들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일반화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다는 학계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팀의 대답 들어볼게요.
1: To that end, Blanco Elorrieta's team hopes to study the patterns of brain activity behind other grammatical and linguistic processes, such as deciphering the syntax of sentences or identifying the range of objects that can be referred to by a single term and across very dissimilar languages. The brain is much more plastic than what we once thought, Kroll said. Things are constantly changing.
0: 이를 위해서 블랑코 엘로리아토 교수의 연구팀은 앞으로 다른 문법적, 언어적 과정, 예를 들어서 문장의 구문을 해석하거나 단일 용어가 지칭할 수 있는 대상이 다수일 경우 이를 파악하는 등의 행동을 할때 작동하는 뇌 활동 패턴을 서로 매우 다른 언어들을 아우르며 연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언어 심리학자인 크롤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뇌는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소성이 높습니다. 모든 게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죠. Right. So, in future, they're going to try and decipher the syntax of sentences, across very dissimilar languages.
1: Yeah, so not just English and Spanish, right? So when you decipher something, DECIPHER, you're trying to understand or figure out the meaning of something.
0: 네. 이제 암호 같은 것을 우리 해독할 때요. deciphering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분석하다 정도의 느낌으로 볼수 있겠고요. 이해하다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뇌의 패턴을 앞으로는 이제 전혀 다른 두 언어를 쓰는 이중 언어 구사자들의 뇌 패턴도 보면서 이것을 좀 제대로 이해해 보려고 할 것이고요. 네, 신택스를 이해해 보려고 이제 그것을 관찰하겠다고 했는데 신택스는 뭘까요?
1: Yeah, syntax, syntax, is sort of how words are put together to form a sentence, right? Syntax in grammatical terms.
0: 맞아요.
1: I remember when you do computer language, and you get a syntax error. That means something in the code is incorrect, right? That means the
0: Okay.
1: language is wrong.
0: Well, having studied English linguistics, I took a whole course on syntax. Loved it. I was surprised actually, but I loved learning about English grammar in English. I studied in Australia, and it was such a fascinating, course. But anyway, syntax, syntax, 구문론, 통사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이 문법적으로 어떻게 구조되어 있는지 이거를 말하는 건데 이제. 전혀 다른 두 언어를 쓰는 이중 언어 구사자들 같은 경우는 이 문법 구조를 어떻게 이렇게 스위치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지 그 신택스를 어떻게 이제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해독하고 분석하고 하는지를 들여다보겠다. 이런 얘기죠. 앞으로는. The brain is much more plastic than we thought.
1: Yeah, it doesn't mean it's made out of the material of plastic. In this case, if something is plastic, it's able to change, it can adapt, it's flexible. So if the brain is more plastic, that means it can change its structure and function in response to sort of learning or to a new environment.
0: 네, 형태를 이렇게 바꾸기가 쉽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이제 가소성이 좋다, 플라스틱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뇌는 굉장히 적응을 잘하고 이렇게 저렇게 변형이 가능하다.
1: Yeah.
0: Alright, well, it's time for a song break. We're gonna listen to The Cars with Drive.

0: Start your day with Morning Special. So, 이번엔 화요일에 방송됐던 뉴스 커버리지입니다. 요새 요 몇 년 새 줄줄이 낙마하는 영국 총리들 사이에서 뜻하지 않게 스타로 급부상한 한 남성에 대한 이야기 다시 듣겠습니다.
1: He is British, mysterious, and has outlasted five prime ministers. Meet Hot Podium Guy.
0: 영국인이며 수수께끼에 쌓여있고 베일에 가려진 것 같은 이런 남성이고 다섯 명의 총리보다 더 오래 살아남은 이 남자. Hot Podium Guy. 섹시한 연담남. 소개합니다.
1: What a ridiculous nickname. Hot Podium Guy. 네,
0: hot means, you know, sexy, yeah. really attractive. 굉장히 멋진. 그다음에 Podium이 연단, 그 시상대 같은 거, 연단. 뭐, 그 컨덕터가 뒤에 서기도 하고 네.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영국 총리들이 뭐 최근에도 한 명이 사임했습니다만 지난 다섯 명의 총리들이 다 연단 뒤에서 10 Downing Street 앞에서 I resign. I announce my resignation.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포디엄 뒤에서 했는데 그때 이제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1: 네.
0: 뭐 사운드 체크 하고 이러느라고 스태프 멤버 한 명이 포디엄을 항상 이제 이렇게 체크하고 거기 서 있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1: Yeah.
0: 네, 말은 물론 뭐 한마디도 안 했죠. 스태프 멤버니까 뭐 사람들한테 뭐 발표하거나 이런 건 없었는데 이제 잠시 후에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총리들이 사임할 때마다 요 남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끌게 된 포디엄 가이에 대한 내용을 오늘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영국 총리가 6번이나 바뀌었어요. 영국에서는 보통 총리의 재임 기간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 계속해서 다시 voting을 통해서 그 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은 또 연장하고 할 수 있고 옛날에 마그렛 다처 같은 경우에는 네. 엄청 오랫동안 총리를 한 적도
1: 네,
0: 있었고
1: 토니 블레도 그랬어요.
0: 토니 블레도 그렇고 근데 이거 지금 10년 사이에 6번이나 바뀌었다라는 것은 뭐 1년, 2년 어떤 경우는 정말 몇 달도
1: yeah,
0: 있었고
1: 49 days I think was Liz Truss.
0: 맞아요. Liz Truss가 제일 짧았어요. Liz Truss는 아마 그때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그 앞서서 I will never give up. I will never quit.
1: Yeah.
0: 그러고 나서 한 두 달도 안 돼서 quit 했었죠.
1: Yes, after 49 days and Hot Podium Guy was there to record her statement.
0: 그래요. 자, 이런 배경 지식을 알고 오늘 기사를 보면은 굉장히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사 읽어볼게요. This is from the New York Times.
1: In England, over the last few years, when a lectern has appeared outside the black door of number 10 Downing Street, the office and official residence of the Prime Minister in London, it has typically been an indicator of one of four things. It could be that the Prime Minister is about to resign, call a general election, or address the nation. Or it means the internet is likely to be reacquainted with the so-called hot podium guy, a dashing sound engineer who has been tasked with setting up the lectern and microphones for these momentous events. Although, grammatically speaking, or at least according to the New York Times stylebook, he should be referred to as the hot lectern guy. In Britain's political merry-go-round of the last decade, the mysterious heartthrob has been a welcome distraction and an enduring presence.
0: 지난 몇 년간 영국에서 런던의 총리 관저이자 사무실인 다우닝가 10번지, 10 다우닝 스트리트에 검정색 문 밖에 연단이 등장할 때면은 이는 대개 다음 네 가지 중 하나를 암시해 왔습니다. 그것은 총리가 사임하거나 총선을 발표하거나 국민에게 연설을 할 예정인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 사용자들이 이른바 멋진 연단 남자, 헛 포디엄 가이를 다시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일 수도 있게 됐는데요. 이 헛 포디엄 가이란 위 세 가지 중대한 행사를 위해서 연단과 마이크를 설치하는 임무를 맡은 늠름하고 아주 잘생긴 음향 엔지니어를 가리킵니다. 지난 10년 동안 몰아친 영국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영국인들의 마음을 훔친 이 신비로운 남자는 반가운 화제거리이자 변함없는 존재감으로 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자, 포디움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렉턴이라고 하는 게 it's the same thing, right?
1: Yes, but every newspaper has its own style guide, and that's about the language or the grammar that you use when writing for the newspaper, and they prefer the term lectern here rather than podium.
0: 그래요. 뉴욕 타임스의 스타일북에 의하면은 렉턴이라는 표현이 좀더 맞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이미 인터넷상에서는 포디움 가이라는 닉네임을 붙여줬기 때문에 이걸 존중하는 겁니다. 참고로 스타일북이라는 것은요. 뉴스를 작성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뉴스 기자들이 AP 스타일 북을 이제 영어로 작성할 때는 요거를 많이 따라서 그 규칙에 맞게 글을 쓰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제 뉴욕 타임스는 뉴욕 타임스만의 스타일 북이 있긴 있어요. 거기에 의하면은 이제 아주 테크니컬한 그런 기술적인 얘긴데 뭐 포디엄보다는 렉턴이 더 좋기는 합니다만 but it doesn't matter. His nickname is Hot Podium Guy.
1: Yes, and it will be for as long as
0: Yes.
1: he's at the podium.
0: Okay. He's very dashing.
1: He is. Oh my goodness. I'm sure that many of us growing up watching movies and TV shows saw many dashing heroes on screen. Very attractive, very

0: 적으로 중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면서 그에게 신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후몇년 동안 영국 총리들이 계속 바뀌는 동안에도 늘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등장하는 토바이어스 고프는 그들 모두보다 더 오래 이10 다우닝 스트리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그가 연단을 옮기고 마이크를 점검하는 사진과 영상은 이제 곧 중요한 정치 뉴스가 세상에 나올 것임을 예고하는 상징처럼 여겨지게 됐습니다. Alright, let's have a look at broker.
1: Well, a broker is someone who brokers a deal, who arranges a deal, who sorts it out between two parties. I mean, if you've ever looked at finance and the financial news, you will have heard the term stockbroker. They're the people who make the deals for you, the person buying the stocks and the other person who's selling the stocks.
0: 맞아요. 명사로서 우리도 이제 브로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는데 이제 그런 브로커 역할을 하다, 중개하다가 되겠습니다. What about a harbinger for something?
1: It's not good. A harbinger is someone or something that comes when something bad is going to happen. Usually something bad. So a harbinger of doom, a harbinger of death, a harbinger of bad news.
0: 좋지 않은 일이 곧 일어날 조짐을 harbinger라고 합니다. The spelling is harbinger. 자, 이어서 가볼까요?
1: During the BBC's morning broadcast before the resignation of Starmer on Monday, two of the network's presenters, John Kay and Henry Zeffman, discussed Gough's recurring appearances. This guy here, I've seen him come out and do the testing of the microphones umpteen times over the last few years, Kay told Zeffman, while gesturing over at Gough, busy doing his job. He probably never thought that when he got that job that he would be doing it quite so regularly. I think he's known on the internet as hot podium guy, Zeffman responded.
0: 자, 월요일에 키어 스타머 총리가 사임하기 전 BBC 아침 방송에서는 두 명의 진행자인 존 캐리와 헨리 제프만이 고프가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방송에 잡히는 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신의 업무를 바쁘게 수행 중인 고프를 가리키며 존 케인은 제프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있는 저 사람 말이에요. 지난 몇 년 동안 이 남자가 나와서 마이크 테스트를 하는 모습을 수없이 봤는데 아마 이분은 저희를 맡았을 때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까지 자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그러자 공동 진행자인 헨리 제프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아마 멋진 연단남 허퍼리엄 가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Okay, so first of all, recurring appearance.
1: If something is recurring or someone is recurring, it means they come back or they happen again and again and again. You talked about James Bond being dashing. Well, Q, M, and Miss Moneypenny are all recurring characters in the James Bond series. They come back on screen for this film and the next film and the next film. In this case, he's back on screen with the podium again and again and again.
0: 되풀이에서 발생한다는 뜻인데요. Goff's recurring appearances. 이 연단남이 계속해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묘사합니다. And I've seen him testing the mics umpteen times.
1: Yeah, many, many, many times. It's not a real number.
0: No.
1: In the same way that we say for the zillionth time, for the umpteenth time, umpteen or zillion we use to say very, very many.
0: 네, 그러니까 13, 14, 15, 16 이런 진짜 숫자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많이라는 뜻으로
1: 네.
0: 실제 숫자는 아니지만 umpteen, spelling is U-M-P-T-E-E-N. 그래서 umpteen인데요. 만약에 the umpteenth time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몇 번째, 정말 많이, 여러 번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고 여기서도 I've seen him umpteen times.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본 것 같아요.
1: 네.
0: 이런 뜻입니다. 자,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영국 총리가 바뀔 때마다 총리 관저 앞에 사임 발표를 위한 포디엄과 음향 장비를 설치하는 한 남성이 영국 현지에서 핫한 인기남으로 떠올랐다는 소식을 뉴욕타임스 기사로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 남성의 이름은 토바이어스 거프고 별명이 허 포디엄 가입니다. 여섯 명의 총리가 바뀔 때마다 한결같은 차림으로 매번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이 남자에 대해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믿음직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였고요. 그중 일부는 그가 국가 지도자들보다도 더

0: 일관성 있어 보인다. 라고 하면서 침체된 영국 경제에서 제일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한 사람이 아니겠느냐라는 농담도 건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평가를 직접 내리기도 한한 언론의 말을 이어지는 다음 단락에서 들어볼게요.
1: It's an innate part of the British psyche not to take anything too seriously. So we love finding the comedy in serious things, she's explained in an email. And given that Britain has just lost its sixth prime minister in a decade, coming together over a self-knowingly ridiculous obsession with hot podium guy has provided us all with a silly, sexy distraction from thinking about our country imploding. It is telling, she added, that the nation is also similarly obsessed with Larry, the tabby cat of No. 10 Downing Street, known officially as the chief mouser to the cabinet office.
0: 자, 신문인 더 타임스의 컬럼니스트 케이티 글라스는 본지의 요청에 답해온 이메일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든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영국인들의 정신에 내재된 특성이라 우리는 진지한 일에서도 유머를 찾아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영국이 지난 10년 사이 총리를 6명이나 잃은 상황에서 이 hot podium guy라는 존재에 대한 스스로도 터무니없음을 인정하는 집착을 통해 하나가 된 것은 우리 나라가 영국이 무너져 내린다는 현실을 잠시나마 잊게 해준 우스꽝스럽고도 매력적인 기분 전환으로 작용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또 덧붙였습니다. 영국 국민들이 다우닝가 10번지의 얼룩무늬 고양이 라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는 점 역시 무언가를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리는 공식적으로 영국 내각 사무처의 수석 쥐잡이로 알려진 고양이입니다. Alright. Imploding.
1: Yes, it sounds a little bit similar to explode for good reason. If something explodes, it sort of goes outwards with a big bang, whereas implode, it collapses in on itself. It fails. It stops working. It's unable to do anything at all. So if something implodes, in this case, our country, the UK, means everything's going wrong. It's not working anymore.
0: 영국이 이렇게 붕괴하고 자체적으로 파멸이 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다른 데에 관심을 돌리고 싶어 하는 요 심리가 작용해서 그래서 더 헛포디엄가에게 집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도 이게 굉장히 우스꽝스럽다는 걸 알지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야 또 마음이 그나마 덜 뒤숭숭하니까 이걸 선택한다라는 얘기 같아요. Imploding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파멸하거나 붕괴된다라는 뜻입니다. And all of this is very telling.
1: Yes, if something is telling, it's literally telling us something. It's giving us the truth. It's giving us the facts, the information that we need. So we talk about someone's attitude could be very telling. They may say nice things, but the way they say them could betray them. We could go, oh, the way Sue looks at me is very telling. I think she doesn't like me.
0: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무심결에 무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말을 하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표정이 좀안 좋다든지 반응이 좀안 좋다든지 하면은 선생님이 그걸 보고 지금 수의 표정이 많은 걸 얘기해주고 있어. Her facial expression is very telling. 그래서 그걸로 뭐 추측을 하는 거죠. Even though I didn't say anything. 그런 식으로 뭐 얘기하는 건데 자 지금 사람들의 이런 그 영국 사람들의 심리를 얘기하면서. 허퍼리움가뿐만 아니라 고양이, 이 차비 캣가 있는데요. The chief mouser라고 해서 수석 저기 쥐잡이라는 닉네임을 붙여주고 사람들이 고양이에 좀그 어떻게 보면 열광을 하고 있는 모습도 같은 심리라고 볼수 있겠죠.
1: Yeah, it's very similar, but we're more worried about Larry than we are about Hot Podium Guy. Because Larry's survived a lot of prime ministers. He's getting old. And there has been talk on the internet. It's like, is he going to be okay? You know, we wish him good health and many
0: 맞아요.
1: more years of mousing.
0: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저희 뉴스 커버리지에서 다룬 적이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 헛포디움 가이, 토바이어스 거프의 반응은 어떨지 마지막 단락 들어보겠습니다.
1: Gough did not respond to requests for comment, and the Downing Street Press Office declined to comment. But in 2019, in an interview with the Daily Mail, Gough expressed his bemusement about all of the attention and chalked the internet's obsession up to great lighting. The sun must have been at the right angle, he said.
0: 거프는 한마디 해달라는 본지의 요청에 응답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다우닝과 언론 담당실도 이번에 이제 논평

0: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거대한 무덤 고인돌. 그런데 아시나요? 유네스코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인정한 건 우리나라 고인돌이 유일합니다. 전 세계 고인돌의 70% 이상이 한반도에 모여 있는 데다 크기와 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저와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볼 곳은 전북 고창입니다. 고창의 고인돌은 매산 기슭을 따라 사방 1.5km에 걸쳐 곳곳에 놓여 있는데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바위에 남아있는 이 희미한 구멍 자국들. 에이, 그냥 어쩌다 생긴 게 아니에요. 구멍들을 선으로 연결하면 놀랍게도 궁수자리가 나타납니다. 뿐인가요? 밝은 별은 구멍을 크게, 희미한 별은 구멍을 작게 뚫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는데요.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고인돌들을 선으로 이어보면 북두칠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고인돌 하나하나가 북두칠성을 이루는 별들인 거죠. 고대 천문학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고창의 고인돌. 저랑 같이 고인돌의 별 보러 가실래요?
1: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2: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1: That's right.

0: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1: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닝에서 만나요. 빛나고 있어 마치 별처럼.
2: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계음악기행의 이승열입니다.

오늘은 아르헨티나의 작곡가이자 반도네온 연주자 아스토르 피아졸라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1992년 7월 4일 그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탱고 음악은 여전히 뜨겁게 살아 숨쉬고 있죠. 오늘 준비한 첫 곡은 피아졸라의 대표작 중 하나인 아디오스 노니노입니다. 제목의 아디오스는 작별 인사를 의미하고요. 노니노는 피아졸라가 아버지를 부르던 애칭입니다. 제목부터 깊은 이별의 정서를 품고 있는 이 곡은 1959년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며 작곡됐습니다. 상실감과 깊은 그리움을 탱고 특유의 애수와 강렬한 리듬 속에 담아냈는데요. 오늘은 트롬본과 반도네온, 피아노가 함께하는 트리오 연주로 만나보겠습니다. 피아졸라의 아디오스 노니노, 트리오 탱고 포리아의 연주입니다.

7월 4일 토요일 EBS FM 정규의 클래식 클래식 첫 곡은 피아졸라의 하디오스 노니노 트리오 탱고포리아 연주였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스티븐 포스터의 뷰티풀 드리머입니다. 포스터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마지막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름다운 꿈 깨어나서 하늘의 별빛을 바라보라 라는 부드러운 부름으로 시작하는 이 노래는 꿈길에 보는 귀여운 너 들어주게 나의 고운 노래로 이어지며 근심과 걱정이 없는 꿈의 세계로 살아가는 일을 초대합니다. 스티븐 포스터의 Beautiful Dreamer, 메조소프라노 마를린 혼과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스티븐 포스터의 뮤티풀 드리머, 메조 소프라노 마릴린 혼과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렌즈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2번입니다. 베토벤이 쓴 최초의 피아노 협주곡이지만 출판 순서 때문에 2번으로 불리게 된 곡입니다. 그가 남긴 다섯 곡의 피아노 협주곡 가운데 비교적 고전적인 균형미를 지닌 작품으로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영향도 느껴지는데요. 젊은 베토벤의 산뜻한 감각이 돋보이는 곡입니다.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2번 B플랫 장조 작품으로 19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를 루돌프 부후빈더의 피아노와 마리스 얀선스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 교향단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2번 B플랫 장조 작품으로 19종 1악장을 루돌프 부흐빈더의 피아노와 마리스 얀센스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 교향단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트의 메피스토 왈츠 1번입니다. 시인 니콜라우스 레나우의 파우스트에서 영감을 받아 쓴 작품인데요. 축제가 한창인 시골 선술집에서 악마 메피스토 펠레스는 악사의 바이올린을 빼앗아 거칠고 매혹적인 춤곡을 연주합니다. 그 음악에 이끌린 사람들은 밤새 춤에 빠져들고 리스트는 그 광적인 열기를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이 곡을 피아노 연주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리스트의 메피스토 왈츠 1번을 게으르기 솔트가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리스트의 메피스토 왈츠 1번을 게오르기 솔트가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곡은 그리그 바이올린 소나타 1번 F장조 작품으로 8중 1악장 알레그로 콤브리오 강동석의 바이올린 롤랜드 폰티넨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그리그 바이올린 소나타 1번 F장조 작품으로 8종 1악장을 강동석의 바이올린과 롤랜드 폰티넨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잠시 후 11시 존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에서도 클래식 라이브러리 이어갑니다. 1부 끝곡은 쇼팽의 발라드 4번 F단조 작품으로 52 예브게니 스투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프랑스 작가 르크 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나를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7월 4일 토요일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몬스타인의 오페레타 캔디드 중에서 글리터 앤드 비게이, 화려하고 즐겁게 소프라노 나딘 시에라, 로버트 스파노가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이 곡은 전쟁으로 고향을 잃고 파리에서 살게 된 퀸의 공드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부르는 아리아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삶을 살아가지만 마음속에는 슬픔과 체념, 허무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웃음과 씁쓸함이 함께 느껴지는 곡입니다. 콜로나트라 소프라노는 높은 음역과 빠르고 화려한 기교가 특징인데요. 이 곡에서는 눈부시게 치솟는 고음과 빠른 패세지로 인물의 복잡한 마음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모차르트의 플루트 협주곡 2번입니다. 원래는 오보의 협주곡으로 작곡됐지만 모차르트가 플루트를 위해 직접 고쳐 쓴 작품인데요. 원곡의 매력은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플루트의 선율을 한층 더 돋보이게 했습니다. 빠른 악장, 느린 악장, 다시 빠른 악장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고전시대 협주곡 구성입니다. 모차르트 플루트 협주곡 2번 D장조 쾌에버너 314, 패트릭 갈로아의 플루트, 카타리나 안드레아손이 지휘하는 스웨덴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플루트 협주곡 2번 디장초 쾌에모라 314. 패트릭 갈로와의 플루트, 카타리나 안드레아손이 지휘하는 스웨덴 초임보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이콥스키의 현악 6중주 플로렌스의 추억입니다. 플로렌스는 이탈리아 피렌체를 가리키는데요. 차이콥스키는 피렌체에 머물던 시절 이 곡을 구성을 시작했고 이후 러시아로 돌아와 피렌체의 기억을 떠올리며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이탈리아 도시를 떠올리게 하지만 음악에는 차이콥스키 특유의 격정적인 선율과 러시아적인 정서가 깊게 배어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 4악장 중에서 강렬한 에너지와 생기가 넘치는 1악장과 아름답고 서정적인 선율이 펼쳐지는 2악장을 준비했습니다. 차이콥스키 현악 6중주 디단조 작품으로 70 플로렌스의 추억 중 1악장 알레그로 콘스피리토,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에콘모토, 노브스 커르텟과 리즈베르토의 비올라, 오펠리 가이아르의 첼로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현악 6중주 D단조 작품으로 70, 플로렌스의 추억 중 1악장과 2악장을 노브스 쿼르텟과 리지베르토의 비올라, 오펠리 가이아리의 첼로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클래식 명곡을 들려드리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함께합니다. 정경희 클래식 클래식, 끝곡은 슈만 교향곡 3번 E플랫 장조 작품으로 97, 라인 중 1악장을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주시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래식인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스마트폰 쓰면서 고장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있죠. 바로 개인정보 유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를 메모해놓거나 신분증 사진 등을 저장해놓지 않습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파일도 다운받지 않습니다. 또 블루투스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꺼둡니다. 사용할 때도 비밀번호를 걸어 타인의 기기가 내 스마트폰에 연결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쓸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에 강해지는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정오, 요란하게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 탈진한 바다가 가까스로 들썩거린다. 바다는 다시 몸을 낮추며 침묵이 휘파람 소리를 내게 한다. 한 시간 동안 불에 익은 바다가 하얗게 달궈진 거대한 철판처럼 생기를 잃고 지글거린다. 물은 지글거리고 연기를 피우고 불타오른다. 잠시 후 바다는 몸을 뒤틀어 아직 파도와 암흑 속에 잠겨있는 축축한 면을 태양에 바칠 것이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수프란 스티븐스의 미스터리 오브 러브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녹색 광선에서 펴는 알베르 까뮈의 책 결혼 여름에 담긴 문장으로 깔아드렸습니다. 장소미 번역으로 만나게 된 책이고요. 결혼 여름 이 산문집은 이 계절이 여름이 되면 와 여름이다 할 때마다 다시 또 펼쳐보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아끼는 그런 책이기도 하고요. 오늘 거기서 이 정오의 요란하게 장렬하는 태양 아래 탈진한 바다 소식을 전달 드리면서 북카페 문을 열어봤습니다. 오늘도 이첫 곡도 너무나 여름 감성을 떠올리게 하는 영화잖아요. 이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콜미 바이 유어 네임. 이 영화도 딱 생각하면 여름의 그 태양빛이 막 바랜 그 벽하며 길하며 이런 것들이 이미지가 떠오르고 저는 또이 같은 감독, 이 루카 감독의 I Am Love라는 영화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거기에도 여름 감성이 너무 가득합니다. 그래서 잠시 오늘의 암호라 함은 출석 이벤트 암호를 얘기 드리는 거고요. 암호를 잠시 여름 영화로 할까? 잠깐 첫 곡을 보고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는 길에 준비한 오늘의 암호가 있어요. 암호가 왜 등장하느냐? 예고를 지난주에 살짝 드렸죠. 이제 7월로 넘어가면서 아직 7월은 아닙니다만 7월을 품고 있는 주고 월요일이니까 오늘부터 3주간 출석 개근 이벤트를 진행해 볼까 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북카페 그 인스타그램에도 주말 사이에 살짝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한다 예고를 드렸어요. 지금 박준성 님이 오늘부터 출석 이벤트 하나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오늘부터 할 거고요. 3주간 그러니까 월화수목 본방 때만 할게요. 밤방 우리 밤 제방 분들은 아쉬우시겠지만 언젠가 또 제방 카페인 분들을 위한 또 그런 특별한 이벤트도 계획하겠습니다. 이 출석 이벤트는 저희가 이 집계하느라 일단 본방에만 진행합니다. 월화수목식 3주간 그러니까 모두 12번의 출석 한번 개근상 도전을 해보시죠. 모두 출석하신 분들 한해서 우리 책 선물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3주간 쭉 가봅니다. 어떻게 참여를 하시냐? 일단 첫 음을 잘 잡으셔야 돼요. 반디로 출석 체크 계속 하실 분들은 반디로만. 그리고 샵 1045, 50번 100원의 유료 문자로만 하실 분들은 계속 3주간 유료 문자로만 그렇게 이렇게 통일되게 암호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일단 그날의 암호를 띄워드릴 테니까요. 그걸 이제 매일매일 보내주시면 돼요. 오늘의 암호는 그래서 여름 영화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그래. 문장 카펫. 등장했던 그 몸을 뒤척이면서 축축한 면을 또 태양을 향해서 내보이는 그 바다로 가자. 바다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3주간은 여름어라고 하죠. 여름을 떠올리게 하는 여름에 생각나는 낱말들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해요. 바다가 여름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름이 되면 또 우리가 와 바다다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바다로 넓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암호는 바다입니다. 오늘 본방 끝나기 전에 바다 하고 출석해 주셔야 합니다. 문자든 반디든. 유영주님, 반짝 바다 한가운데서 원형 튜브 위에 앉아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기분인 문카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 까미, 알베르 까미의 이 결혼 여름뿐만이 아니라 모든 책을 저 좋아하긴 하지만 특히 이 결혼 여름에 등장하는 문장들은 진짜 한줄 걸러 한 줄씩 밑줄을 그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는 바다와 결혼한다라고 고백하는 이 작가의 그 애정 가득한

그 문장들을 보시면 아, 정말 마음이 들뜰 수밖에 없어요. 배나리님은 반짝 지난 한주 제주 여행 다녀왔어요. 북카페에서 소개해 주신 젊은 느티나무와 함께한 여행이었어요. 오늘부터 다시 본방사수라고 하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도 또 소설 북클럽 있으니까요. 또 이렇게 소개되는 책들 함께 일상 속에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592 쓰시는 카페이님, 바다. 이번 출첵은 비장한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네요. 3주 동안 정신 바짝 차려야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여름의 낱말들. 아, 저 이런 낱말 여름에 너무 좋아합니다. 하는 거 있으면 많이 많이 이렇게 사연으로도 보내주세요. 참고해서 암호 정할 수도 있고요. 3주간, 우리가 그동안 2주간의 출석 그 개근 이벤트는 진행을 해봤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그쯤은 정말 껌처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3주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또 개근 하실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베벨 질베르토의 So Nice, 그리고 세르지오 멘데스의 마스케나다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해변이에요. 파도 소리 들리시죠? 와, 너무 좋은데요? 이 효과음만으로도 진짜 바다 앞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지금 3421 쓰시는 카페인님은 해안 도로에 주차하고 듣고 있어요 하셨어요. 파도 소리와 선곡이 박자가 맞네요 하셨는데, 아, 이 선곡에 이어서 진짜 파도 소리도 지금 라디오 통해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와, 오늘 계속 깔고 갈까요? 너무 좋은데요. 해변에 앉아있는 기분, 그 바닷길을 따라 걷는 기분이 들어서, 아, 지금 3421 쓰시는 카페인님 너무 부럽습니다. 해안 도로에 지금 차 세워두고 듣고 계신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아마 지금 내 눈앞에 바다 있어요. 지척이 바다입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부럽습니다. 백진주님, 우연히 점심에 차 타고 외출할 일이 있어서 듣게 됐는데 점심에 이런 좋은 라디오가 하고 있다니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좋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진주님 이제 시작입니다. 오, 또 이름도 백진주님이시잖아요. 오늘 우리 출석 이벤트, 개근상 이벤트 3주간의 그 첫날 문을 열었는데 오늘 암호가 또 바다잖아요. 이 바다와 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조합으로 또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주 오세요. 그리고 5477 쓰시는 카페인님, 첫 출석 체크로 시원한 바다라니 3주 동안 매일 만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매일매일 암호 넣는 거 잊지 마시고요. 3323 쓰시는 카페인님은 대진 앞바다, 동해에 대진 앞바다에서 친구와 소리쳤던 기억이 납니다. 동쪽 바다야 잘 있어, 또 보러 갈게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난다고 하십니다. 와, 저도 진짜 얼마 전에 두고 온 바다가 생각이 납니다. 파란 바다 못 봐서 또 가고 싶어요. 라연미님, 어제도 바다 갔다 왔어요. 다대포 바다라고 하셨습니다. 와, 어제도 다녀오셨군요. 연미님은 근처에 사시는 것인지 아니면 큰맘 먹고 이동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7856 쓰시는 카페인님, 매번 열심히 듣고 있지만 출석 이벤트 때마다 자꾸 바쁜 일이 생기더라고요. 이번 이벤트는 꼭 성공하고 말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출석 이벤트 사실 3주간 북카페를 매일 듣는다 정도가 아니라 듣고 암호를 보낸다잖아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리고 오늘은 놓쳤는데 내일부터는 이제 특히 문자로 보내주시는 분들은 그 실명 성함을 꼭 함께 넣어서 보내주시죠. 가끔 그 문자 뒷번호가 동일한 경우들이 있어서 실명 성함도 함께 넣어서 보내주시고요. 8745 쓰신 카페이님. 바다, 출석 1일차, 이렇게만 보내면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날마다 암호를 드립니다. 3주간 본방에서요. 12시 생방 때만. 그리고 고은정님, 항해하는 기분, 북카페로, 나의 바다야, 나의 하늘아, 너를 안고, 이런 노래 가사, 노래 제목 모르겠지만, 신청해요. 내일 암호는 하늘 추천해요. 여름 하늘도 예뻐요. 라고 하셨습니다. 꼭 내일 이거를 띄울 순 없어요. 약간 교란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지금 이 냅킨에다가 열심히 지금 보라에 들고 있는데 열심히 줍줍하고 있어요. 우리 카페인 분들이 지금 적어주신 좋아한다는 그 여름 낱말들이 막 있었거든요. 너무 많아서 다 적진 못했는데 자두, 뭐 계곡, 빙수, 감자, 뭐그 와중에 신청옥도 있고 제가 막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다가 하늘도 적어뒀다가 이 중에 또 이제 분위기 봐서 암호로 어느 날 불쑥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도 좋아요. 많이 많이 보내주시죠. 일간 카페인 이번 주 주제는 여름날의 데시벨입니다. 그첫 단상으로 뜨거운 우리 곁에 늘이 존재들이 있습니다. 여름에 선풍기의 묵묵한 백색 소음, 에어컨 실외기의 백색 소음 이런 것들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그거 만나보시죠.

여름은 1년 중 가장 다채로운 소리들이 쏟아지는 시끄러운 계절입니다. 맹렬한 매미의 울음소리가 귓가를 때리고 아스팔트 위로는 거센 소나기가 요란하게 부딪히죠. 하지만 이 압도적인 자연의 데시벨들 사이에서 우리의 팍팍한 일상과 가장 가까이 밀착되어 있는 소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방 한 구석에서 일정한 궤도를 돌며 낮게 윙윙거리는 낡은 선풍기 소리와 창밖 어딘가에서 뜨거운 열기를 뱉어내며 무겁게 웅웅대는 에어컨 실외기의 단조로운 기계음입니다. 이 소리들은 너무나 평범하고 규칙적이어서 평소에는 그 존재조차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고단한 한낮의 시간 속에서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면 그 어떤 소리보다도 단단하고 서늘한 안도감을 건네곤 합니다. 지치고 무기력해지기 쉬운 뜨거운 계절. 사물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하게 제 몫의 노동을 다합니다. 좌우로 고개를 돌리며 성실하게 바람을 실어나르는 선풍기의 규칙적인 모터 소리나 방 안의 쾌적함을 위해 바깥에서 온몸으로 열기를 뿜어내는 실외기의 진동음은 결국 차가운 기계의 마찰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정한 간격으로 무한히 반복되는 그 건조하고 단조로운 리듬은 신기하게도 우리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복잡한 번뇌들을 서늘하게 차단하는 훌륭한 장막이 되어줍니다. 오전 내내 쏟아지는 업무와 사람들에게 시달리며 쌓였던 피로와 자잘한 불안들이 그 묵묵하고 규칙적인 기계음의 궤도 안에서 조용히 마취되듯 흐릿해지는 것이죠. 세상에는 우리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고 억지로 시선을 빼앗는 뾰족한 소음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여름날의 선풍기와 실외기 소리는 다릅니다. 그것은 나를 방해하기 위해 존재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의 좁은 공간을 지켜주기 위해 발생하는 정직하고 이타적인 노동의 궤적입니다. 그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무심히 흘려듣던 윙윙거리는 백색 소음은 나를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너그러운 리듬으로 다가옵니다. 유독 덥고 지치는 오늘 하루, 쉼 없이 돌아가는 저 묵묵한 사물들의 소리에 복잡한 생각을 잠시 기대어 보는 건 어떨까요? 일정한 궤도로 반복되는 그 투명한 리듬이 요동치던 우리의 마음마저 차분하고 평온한 제자리로 조용히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이무진의 여름 인사 띄워드렸습니다. 우리의 쾌적한 여름을 위해서 묵묵히 말도 없이 땀 흘리는 그런 기계 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물들 떠올려 보세요. 그 중에 선풍기 그리고 에어컨 실외기 같은 것들 이렇게 뭔가 내 계절이려니 하면서 묵묵히 계속 이렇게 열을 발생하면서 돌아가는 중이죠. 이 어떨 때는 그런 그 백색 소음들이 우리 마음에 구겨진 것들 그리고 약간 막 이렇게 좀 보풀 일어난 것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다림질해주는 느낌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럼 편안한 백색 소음 오늘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0820 쓰시는 카페이님은

고은님 목소리는 편안한 안식처입니다. 아, 백색 소음 같은 항상 편안한 공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늘 편안하게 여기 있을 테니까요. 특히 앞으로 3주간 출석 암호도 넣으시면서 개근상도 도전해 보시죠. 오늘의 암호는 모두 다 알고 계시지만 바다입니다. 9339 쓰시는 카페이님이 서지연님이시네요. 바세권에 사신다고. 바세권. 바다에 쉽게 갈수 있는 그 동네인 거죠.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바세권. 서보람님, 3주 개근할 수 있을까 자신은 없지만 살포시 한발 떼어봅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영덕 바닷가 나들이 다녀왔는데 벌써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 바다, 운명입니다. 출석 암호가 바다인 거 운명처럼 느끼셨습니다. 나가연님도 남은 육아휴직 기간인 7월을 개근과 함께 달려보렵니다. 하셨습니다. 이 우리 바세권에 사는 기분으로 매일 바다에 이렇게 발 담그는 기분으로 그렇게 출석 암호 매일매일 다르게 드릴 테니까요. 넣어주시죠. 8662 쓰시는 카페이님. 띄엄띄엄 듣는 청취자입니다. 앞으로 잘 챙겨 듣도록 해볼게요. 바다 출첵합니다. 하셨습니다. 환영입니다. 우리 개근상 선물은 추첨 아니고 3주간 개근 모두 하신 분들 타직 선물 드립니다. 만약에 한 300분 이상 되신다 그러면 분기별로 나눠서 책 선물이 갈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다 드리니까요. 한번 도전해 보시죠. 조금주님. 바다 출첵합니다. 잘 듣고 있는데 글은 처음 남기네요. 어제 아이들 데리고 강릉 바다 보고 왔어요. 아직은 시원한 바람이 불어 너무너무 시원한 바다였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아이들과 정말 좋은 추억 만드셨을 것 같아요. 금주님의 바다 풍경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세진님, 저는 토요일에 서프스키 카약 대회가 있어서 춘장대 해수욕장에 다녀왔어요. 대회 끝나고 저녁 노을이 엄청 예뻤어요. 하셨습니다. 와, 이 카약 대회 나가셨군요.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대회 끝난 후에 한숨 돌리고 바라본 노을이 그렇게 예뻤다고 하니까, 아, 느낌이 뭔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오석준, 장필순, 박정훈이 함께한 곡 내일이 찾아오면 그리고 조지의 오랜만에 들으면서 이제 소설 북클럽으로 넘어가시죠.

0: 신곡 맛집 와우!
1: 감동 맛집
2: 서사 맛집 오!
0: 아! 북카페로 지금 가죠?
1: 네.
2: 네.
0: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시작합니다. 염승숙 작가, 최동민 작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또 동민 작가님은 서울국제도서전에 가셔서 우리 카페인님들 만나셨다고요.
1: 아, 네. 승현 씨 만나고 왔어요.
0: 네. 지금 만났다고 아. 사연이 있습니다. 네.
2: 반가웠어요.
1: 네. 어딜 가나 카페인이 있다.
0: 와, 이제는 딱 봐도 알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쯤 저분 혹시 카페인 아닌가?
1: 아... 그럴까요? 제가 아직 그 정도로 만나보진 않았지만, 근데
2: 투시력까지
1: 카페인 분들이 이게 어디에나 있지만 굉장히 개성들이 다 다르셔가지고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기가 어렵더라고요.
0: 아 그렇죠. 그게 그렇죠? 또 매력이죠.
1: 네, 어떤 카페인은 완전 다른 그러니까 MBTI로 치면 각 분야에 다 계신 듯한 그래가지고 아, 저분이 카페인일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래도 맞출 수 있는 거는 그 에코백을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0: 그럼 또 진짜 찐 네, 그렇죠.
1: 6주년 그
0: 맞아요.
1: 네, 네 라디오에 입 에코백을 들고 계셔가지고 네. 그러면 100%잖아요.
0: 거의 인간 광고판처럼. 네.
1: 그렇죠. 서울국제도서전 가니까 진짜 에코백 많이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아. 다 보부상처럼 네. 그 많이 들고 다니시는데 그중에서도 또 눈에 띄는 저희 에코백들이 네, 한두 분 이렇게 계속 지나가다 볼 수 있어가지고 네. 아, 이 문화적 파급력은 어디까지인가
0: 지금
1: 가고 왔습니다.
0: 그 파급력으로 지금 도로가 막힐 것 같아요. 바다 가는 도로가 오늘 출석 암호가 바다여가지고 아. 지금 바다가 너무 마음을 동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카페인 분들 지금 사연 살짝 읽어볼까요? 쭈루룩 네.
2: 네 정인현님 반짝 바다 첫 도전해요.
0: 네 또
1: 네 김영준님 바다. 오늘 북카페에서는 바다 냄새가 나요.
0: 한상현님은 개그는 못할 것 같지만 이벤트 분위기 띄우려고 출첵해봅니다. 어차피 나는 개그는 못하는데
1: 아, 좋다,
0: 나도
1: 마음도.
0: 동참하는 거죠.
2: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 너무 좋아요.
0: 아 좋죠. 우리 3주간 할 건데 개그는 못하니까 시작 못한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죠.
1: 그것도 네. 좋을 것 같아요. 한두 번 실패할 수 있잖아요.
0: 그쵸?
1: 그래도 일단 해보는 거예요.
0: 아, 그럼요. 네, 그럼요.
1: 기세로 한번 해보고
0: 맞아요.
1: 우리가 실수하기를
2: 그쵸.
1: 제작진이 마지막에
0: 아, 혹시나...
1: 검표할 때 실수하기를 말해보는 거죠.
2: 개그니 생각보다
0: 없는 거지.
2: 없어서 네. 자리가 날 수 있잖아요.
0: 맞아요.
2: 차선으로.
0: 네. 그걸 맞아요. 항상 노리면서 이제 네. 또 계속 하시는 거죠. 그렇죠? 3308시신 카페인님 3주 도전합니다. 화성에 살고 계시대요. 조금만 차 타고 가면 서해바다 있는데 계절 바뀔 때마다 아이들과 가서 갯벌 체험, 낚시 체험, 오션뷰, 카페, 횟집 등등 즐깁니다. 와. 강아지도 함께 갈 수 있어서 더 좋고요. 바다에 궁평항, 새우튀김, 낙조길, 산책 추천합니다. 하셨어요.
1: 뭔가 그래서 릴스 한 편을 본 것 같은 느낌이네요.
0: 지나갔죠.
2: 네, 360도로.
0: 네, 맞아요. 네,
1: 서해바다에 그 광고하듯이.
0: 네, 맞아요.
1: 네, 너무 이렇게 끌리게 이렇게 맞아요. 훅을 담아서.
2: 최근에 또 제가 진짜. 많이 북카페에서 배우고 있잖아요. 사람은 바다를 보면서 살아야 된다.
1: 바다 외가.
2: 많이 느끼고 있어요.
0: 어떤 바다 좋아하냐고 물어봤다가 승숙 작가님. 근데 그날 승숙 작가님이 방송 후에 저에게 해주신 얘기가 또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바다는 다 이어져 있는데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어떤 바다가 나뉘는 것은 아니, 그러고 보면 좀 그런 것 같긴 한 거예요.
1: 네.
0: 어떤 해수욕장이라고 물었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게
1: 아, 다
0: 바다 다 하나인데 너무 구분하려 했구나.
2: 윤고은 네. 아. 작가님이니까 공감 받은 거예요.
0: 아. 네. 약간 도덕경
1: 갈라치기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0: 그러니 왜 이 바다 저 바다 그쵸, 왜 가르지?
1: 남해 바다, 서해 바다, 맞아요. 동해 바다
2: 편안하다.
0: 아, 맞아요.
2: 편안하다.
0: 큰 뜻이 있었습니다.
1: 맞아요.
0: 섣불 네. 내가 어떤 바다 제일 좋아한다 말할 수 없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1: 저 그 방송 지워주세요. 편집해주세요.
0: 콕 집어서
1: 제가 너무
0: 그때
1: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0: 튀르키예요.

0: 그쵸.
1: 얘기하셨죠? 거기도
0: 그것도
1: 가라고.
0: 얘기했고 서해바다 좀 별로라고
1: 네.
0: 얘기하고. 네, 너무 실언을 많이
1: 어,
0: 했네요.
1: 아니에요.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네, 이곳이 북카페입니다. 자, 이제 바다 얘기 좀 했는데 어떻게 학으로 넘어가나 지금 고민입니다. 우리 오늘 다룰 작품 제목이 뜬금없게도 학이에요. 바다 얘기했는데.
2: 뜬금없다기보다는
1: 네, 그렇죠. 바다에서 학으로 점프합니다, 오늘. 예고, 뜬금없진
2: 어렵네요.
1: 않죠. 예고를 드렸었죠. 우리
2: 네,
1: 오늘의 작품
2: 맞습니다.
1: 무엇인지 알려주시죠.
2: 네, 오늘은 저희 근대 문학 마지막 주고요. 또 며칠 전에 6.25 한국전쟁 기념일이 있었기 때문에
1: 맞아요.
2: 좀 마지막으로 황순원 작가의 단편 소설 학을 좀 선정을 해봤어요. 네.
1: 학.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한국문학 전집 황순원 단편선 독지는 늙은이에 수록돼 있고요. 이책 오늘 선물로 드립니다. 지금 출석 체크하느라 정신 없으시겠지만 요책 신청은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주소를 포함하셔서 실명 성함과 함께 하셔서 오늘 말머리 학 넣어서 보내주시면 방송 말미에 추첨해서 요 책도 선물로 드릴게요.
2: 그쵸. 황순원 작가님은 뭐 워낙에 유명한 작가 분이시고 또 학도 뭐 교과서에 실려 있을 정도로
1: 그쵸.
2: 또 모두가 알고 있는 작품이라서 저도 이제 제 머릿속에 있는 학의 내용을 떠올리면서 이제 작품 목록을 정했단 말이죠. 근데 정말 오늘 여기 북카페 스튜디오 딱 들어서자마자 피디님께서 아니 이렇게 짧은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다 설명하지? 왜 이렇게 우려해 주셨을 정도로
1: 네.
2: 저도 막상 이제 너무 오랜만에 이 작품을 다시 읽으니까 벌써 끝났네
1: 오,
2: 라는
1: 생각보다
2: 생각이
1: 분량이.
2: 들 정도로 분량적으로는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황순원의 소설 학을 안 읽어봤다면
1: 네.
2: 정말 10분만 투자해도 이 작품을 다 장악할 수 있다. 이런
1: 와.
2: 자신감을 심어드릴 수 있는 그런 짧은 분량이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거장 황순원
1: 그쵸.
2: 문학 세계답게 짧은 분량이라고 하더라도 이 안에서 우리가 독자로서, 한국인으로서 추출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식과, 지극한 감상이, 너무나 수려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1: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시작부터 이제 38 접경의 이 북쪽 마을은 드높이 갠 가을 하늘 아래 고즈넉했다. 이런 식의 아주 좀 서정적인
1: 네.
2: 글귀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주인 없는 집 봉당에 흰 박통만이 내걸려 있고 어쩌다 길거리에서 늙은이를 만나면 노인분을 만나면 이제 피우고 있던 담뱃대를 뒤로 돌리는 뭐 그런 인물입니다. 성삼이라는 인물이고요. 이 성삼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한편으로는 이 임시 치안대 사무소에서 일하면서
1: 네.
2: 어느 순간 자신의 유년기 동무라고 하죠. 유년기 친구였던 덕재를 만나게 되는 것으로 이 이야기의 도입부가 시작이 되거든요.
1: 성삼이와 덕재가
2: 네. 네. 근데 이학 자체가 황순원 작가는 1915년생이란 말이죠.
1: 네.
2: 생각해 보면 일제 식민지와 이 해방 그리고 한국 전쟁, 산업화, 한국 사회의 근 100여 년 사이의 주요
1: 네.
2: 역사적인 한 중간에 한 복판에 놓여
1: 그쵸.
2: 있었던 지식인의 삶을 살았단 말이죠. 이 학은 53년 1월에 탈고했다. 라는 흔적이 남아있대요. 작가가 직접 53년 1월에 이 작품을 썼다. 그리고 발표는 53년 5월에 바로 잡지에 발표가 된
1: 네.
2: 작품이거든요. 53년이면요. 한국전쟁이 50년 6월 25일이고 휴전이 53년 7월 27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53년 1월에 이 작품이 쓰여졌다는 건 정말 전쟁의 한 복판에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1: 그렇죠.
2: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학이 53년 1월에 쓰여진 작품이면 아직 휴전은 선고되지 않은 시기란 말이죠.
1: 네.
2: 그래서 전쟁의 한복판에서 작가가 작품을, 이 학이라고 하는 작품을 써냈을 때, 성삼이와 덕재의 만남이 어떤 의미를 가질
1: 네.
2: 것인가가 너무 눈에 선하게 그려지죠. 사실은 우리가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동민 작가님도 윤고

0: 작가님도 저도 만약에 우리가 또한 차례의 이런 역사적 광풍에
1: 네.
0: 속한다면 전쟁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경험해 본뭐 코로나 뭐 팬데믹 같은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크나큰 공포와 직면하게 될 텐데 그 순간에 역사적 그한 가운데에서 어떤 작품을 써낼 수 있을 것인가 너무나 크게 고민이 될것 같아요.
1: 그렇죠. 막 손에 뭐 아무 일도 잡히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일상은 완전히 파괴되는 거고, 우리가 뭐, 더 클래식 때도 다뤘었지만, 뭐, 박완서 작가님 작품을 봤어도, 나뭇 같은 작품에서
0: 맞아요.
1: 그 상황이 그려지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소설 북클럽에서 따라온 작품들 봐도, 그 너무나 복잡하고 힘든 상황들이 그려지는데, 그때 어떤 모습일지, 이런 글을 읽을 때 상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2: 그러니까 요즘 어떤 게임이 이제 출시된다고 예고편이 나왔었거든요. 최근에 콜 오브 듀티라는 되게 유명한 그 전쟁을 다루는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뭐 2차 대전도 다루고 뭐 1차 대전도 다루고 또 현대전도 다루고 실제로 뭐 이라크전이라든지 아니면 미래전도 다루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 나오는 작품이 한국의 현대전인 거예요. 그래서 가상으로 만든 거죠. 가상으로 이렇게 북한과 다시 전쟁이 시작되고 그래서 배경은 지금이랑 똑같아요. 지금이랑 똑같고 어떤 군인들이 편의점에 들어가서 이렇게 가볍게 인사하면서 가볍게 얘기하면서 먹을 거 사고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폭격이 쏟아지는 뭐 그런 식으로 예고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게임을 좋아하는 그 팬층들의 반응이 예전에 그뭐 2차 대전이나 이런 걸 다룰 때는 전혀 뭐 이렇게 그냥 게임으로만 받아들였는데 이 장면을 현실로 이렇게 게임이지만 진짜 그래픽으로 받아들이지만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1: 맞아요.
2: 그렇게만 봐도 너무 떨리고 무서운 게 전쟁의 그런 느낌인 거죠.
1: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0: 그런 상황에서 이 학의
1: 쓰인
0: 도입부는 성삼이 국군 측 치안 대원인 거예요. 그리고 덕재는 지금 포승줄에 묶여 있어요.
1: 윤영기 친구인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마주하게 된 거네요.
0: 네,
1: 다시.
0: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고 성삼이 다른 치안 대원에게 물어보니까 농민동맹 부위원장을 지낸 놈인데 자기 집에 잠복해 있는 걸 방금 막 붙들어왔다. 이 녀석은 총살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 와, 이 너무나 극적인 지금
2: 근데 첫 장면부터.
1: 상황인데, 맞아요. 근데 이런 일이 되게 많이 있었을 것도
0: 그렇죠.
1: 같잖아요. 우리 상상을
0: 뭐
1: 해보면.
0: 그렇죠. 한국 전쟁 중에 이어 거의 막그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얼마나 많은 전쟁이 계속해서 이념 대립으로 오고 가면서 전쟁을
1: 맞아요.
0: 이어왔잖아요. 정말 순식간에 이 동일한 공간에서 이념주의가 바뀌는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공포를 경험했었으니까요.
1: 그쵸. 자, 이 작품 오늘 황순원의 학으로 얘기 나누고 있고요. 오늘 책 이벤트도 있습니다. 책 이벤트는 샵 1045 유료 문자로 말머리 학으로 하셔서 주소 포함하셔서 보내주시면 오늘 추첨해서 두 분께 이책 선물도 드릴게요. 니콜라 피오바니의 부온주르노 프린치페사. 좋은 아침이에요, 공주님. 들으면서 이야기 2부로 건너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음악입니다.

0: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첨단 IT 기업이 모여있는 미국 실리콘밸리. 최신 기술이 개발되는 곳이니만큼 직원 복지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가득한데요. 최근에는 난임 시술 지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름난 기업의 직원, 배우자, 동거인이라면 체외 수정 시술이나 냉동 난자 시술을 받을 때 회사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일하는 동안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가족 계획을 세우고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더 많은 직원이 아이와 함께하는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지지하는 기업.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2부로 건너왔습니다. 최동민 작가, 염승숙 작가와 함께 오늘 황순원 작가의 단편 소설 학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그 출석 암호가 바다였

0: 어서 바다 사연도 계속 오고 있고요. 그리고 말머리 학 달고 샵 1045, 50원 변은 유료 문자로 주소 포함해서 보내주시면 오늘 다루고 있는 이책 선물로 추첨해서 보내드릴게요. 출석 1일 차여서 사연이 이렇게 많이 오고 있는데 이 마음 변치 않고 3주 갈수 있나요? 궁금해요. 어차피 빠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 3주간 어떻게 계속 그렇게
1: 그러니까요.
0: 출석 체크를 심지어 들으시면서 암호 보내는 걸 까먹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2: 저라도 그럴 것 같은데요.
0: 예, 그냥 듣다
2: 예.
0: 보면, 오늘 나 함께 했는데 암호를 안 넣네?
2: 아, 안 돼.
0: 그럼 다음 기회를 또 이제 노리시면 되는데, 사연 좀 볼까요?
1: 네, 김율희님께서는 올해 입사한 큰 아들이 저 대신 푸른 바다가 보이는 강릉에 다녀왔어요. 아들이 보낸 가슴이 확 트인 강릉 바다 사진을 보고 저와 남편이 대리만족했어요. 아들이 행복하니 저희들도 행복했답니다.
2: 와, 다정하네요, 아들이.
1: 아들이 되게 러블리하네요.
0: 그러네요, 진짜. 이 바다 사진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마음 뭔지 알잖아요. 우리
1: 그쵸,
0: 카페인
1: 그쵸.
0: 분들도 사진 보내주시면
1: 네.
0: 여기 앉아있지만 이미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면서 바다 앞에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1: 근데 전 아직 인성이 덜 돼서 그런지.
0: 또 나중에
1: 네.
0: 이거 뭐 빼달라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이 인성.
1: 시기심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아직은.
0: 내가 여기 있는데
1: 어,
0: 누가 바다에 있다
1: 그쵸.
0: 그러면?
2: 아,
1: 아,
2: 진짜로?
1: 좋지만,
0: 네.
1: 아, 뭔가 좀 시기 질투. 너는 저기 가서 재밌게 놀고 있구나. 나는
0: 난
1: 아직
0: 여기 있네.
1: 여기인데.
0: 아, 나도
1: 라는
0: 가면
1: 생각.
0: 되죠. 나도 얼른 가면
1: 그쵸, 아직
2: 되지.
1: 사람이 덜
2: 정말 사람은
1: 됐습니다.
2: 또 다양하네요.
0: 말머리에 깜짝 놀랐어요. 인성이 덜
2: 네.
0: 돼서
1: 네.
0: 그런지. 그리고 김주양님은 작년에 우연히 북카페 듣고 스토리가 너무 좋고 유익해서 이제 챙겨 들으신다는 거예요.
1: 네.
0: 또 제가 하는 이 단어까지도 좋아하신다고. 이 단어 선택에 더 신중을 기해야 할것 같습니다.
1: 고은어 사전을 한번 만들어야
0: 고은사죠. 네.
1: 그렇죠.
0: 행복한 날, 슬픈 날 모두 기쁨과 위로가 되어줘서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2: 좋은데요.
0: 네, 주영님도 3주간의 이 개근 도전하시죠. 또6863 쓰시는 카페인님.
2: 네, 남편이 택배일을 해서 휴가를 갈수 없었는데 올해는 휴가가 있어서 처음으로 둘이 강원도 바다를 보러 갈 예정입니다. 벌써 설레입니다. 출첵 바다. 네.
0: 진짜 바다는 너무너무 반갑죠. 그렇죠.
2: 그렇군요.
1: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해.
0: 네, 우리 승수
1: 네, 조금 더
0: 작가님께서,
1: 해야겠습니다.
0: 네. 지금 거의 승수 작가님을 겨냥한 암호처럼 지금
2: 네.
0: 바다를
2: 아우,
0: 부르짖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그
0: 네.
1: 예전에 트루먼쇼 보면
0: 네. 트루먼쇼?
1: 트루먼쇼에 세트에 갇혀 있잖아요.
0: 네.
1: 나가지 말라고 모든 걸 이렇게 장치를 해놓잖아요.
2: 맞아요.
1: 바다는 무서운 곳이야.
2: 파다도 쳐주고,
1: 네.
0: 맞아요.
2: 파도도
1: 그렇죠.
2: 쳐주고.
1: 저 넘어는 무서운 곳이야. 막 이렇게 계속
2: 그쵸.
1: 세뇌를 시키잖아요. 우리는
0: 맞아요.
1: 반대로 세뇌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바다는 좋은
0: 바다는
1: 곳이야.
0: 좋은 곳이야.
1: 아름답고.
2: 한번
0: 가봐야
2: 가볼래?
0: 된다. 네. 자, 5452 쓰신 카페님, 끝까지 출첵은 자신 없지만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게 좋죠. 네, 이건
1: 맞아요.
0: 도전. 그리고 1358 쓰신 카페인님 박경민님 지난번 출첵 이벤트 건강 검진으로 하루 빠뜨려서 아쉽게
2: 아,
0: 놓쳤는데
2: 이건 어쩔 수
0: 그게
2: 없네요. 네.
0: 그렇다니까요. 우리 막
1: 그러니까요.
0: 이 북카페 한 2시간 동안에 에어컨 기사님 오시고 설치하고 막말 거시고
2: 내시경 검진
0: 그럼요.
2: 받고 안 되지.
0: 깨어났는데 이제
1: 상견례.
0: 어쩔 수 없잖아요.
2: 그러네요.
1: 아니, 평일 오후에 하진 않겠죠.
0: 근데 뭐 어떤 상황이 생길 수도
1: 네.
0: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간에 경미님이 이번엔 정신 똑띠 차려서 완수하려 합니다. 제가 사는 시골, 오늘은 장날이라서 자두, 천두복숭아, 뻥튀기, 장바구니 두손 가득 들고 새콤달콤 자두 먹으며 집으로 가는 중이에요. 벌써 자두를 봉투에 반절이나 먹는 중, 너무 맛있어서 도착 전에 다 먹을 듯 하셨습니다.
2: 아, 진짜 여름이네요. 네.
0: 뭔가 너무 아이처럼 느껴지는데요.
1: 지금
0: 네.
1: 출첵하시는 분들 보니까 약간 마라톤 시작 전에 시작점에 서 계신 분들 같다는
0: 지금 아주
1: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0: 요란한 체조를 하면서
1: 네, 너무 신나거든요,
2: 그러니까.
1: 사람들. 막 뒤에, 막
0: 네.
1: 위에 드론 떠다니고 막다
0: 그쵸.
1: 인사하고 카운트다운 하거든요. 19,
0: 맞아요.
1: 8초 이런 거
0: 막 인증샷 찍고
2: 그리고 옷도 너도 나도 다 똑같은 거 입고 있으니까 얼마나
1: 그러니까요.
2: 신나요.
1: 그러니까 너무 신나잖아요. 네,
0: 네.
1: 3주 후에 뵙겠습니다.
0: 3주에 궁금해요.
1: 네.
0: 자, 오늘 조지현님이 승숙 작가님이 아까 황순환 작가의 단편 소설 학 굉장히 짧다고 10분 정도면 읽는다고 하셔서 이북으로 다운받아서 읽고 있습니다. 소나기밖에 모르는 제가 또 좋은 책 하나 얻어갑니다. 하셨습니다. 네,
2: 네.
0: 학 이게 정말 짧게 시간 들여서 읽을 수 있는
2: 네.
0: 거장의 작품입니다. 이야기
2: 네.
0: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2: 네, 지금 앞선 도입부에서 국군 측 치안 대원이 된 이제 성삼이가 이제 포승줄에 묶인 포로 좀 농민대장이었던 네. 지금 덕재를 마주한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덕재를 이제 청당까지 호송해서 거기서 어떤 심판 같은 것들을 재판 같은 것들을 받게 할 예정인가 봐요. 그래서 농민동맹 부위원장이라고 하는 소위 간판을 달고 있는 어린 시절 친구인 네. 덕재를 만났고 그 집에 잠복해 있던 덕재를 바로 잡아왔다라고 하는 또 다른 치안대원의 으쓱거리는 자랑을 듣고 있는 거죠.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선사는 뭐 당연할 수밖에 없죠. 이념적인 대립에 의해서 지금 갈라져 있었더라도 어린 시절에 너무 친밀했던 친구였던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담배를 뻑뻑 피워대다가 네. 성삼이가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자식은 내가 데리고 가죠.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덕재는 한결같이 성삼이 쪽은 바라보려고도 안 해요. 성삼이가 누군지 바로 알아봤을 거고 네. 서로 이게 무슨 상황이지? 너무 놀랍고 당황했겠지만 서로 바라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제 호송길을 떠나는 거죠. 함께. 그래서 동구 밖을 벗어나는 지점에서 성삼이가 잠깐 멈춰요. 잠깐 멈춰서 연거푸 담배만 피워대는 거죠.
0: 네.
2: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담배 맛은 몰랐다. 그저 연기만 기껏 빨았다 내뿜곤 했다. 지금 담배를 피우고 싶어서 피우는 게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어떤 방식으로 저 친구에게 어린 시절 친구에게 지금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막 따져 묻고 싶겠죠. 그런데 이제 담배를 뻑뻑 피다가 아, 저 녀석도 담배 피우고 싶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려서 덕재를 바라보면서 어린 시절에 함께 나눴던 추억 같은 것들을 계속 떠올리는데 성삼에게는 그런 생각도 나는 거예요. 어려서 어른들 몰래 단모퉁이에서 네. 둘이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호박잎 담배를 나눠 피우던 그런 생각들. 그런데 오늘 내가 이깟놈한테 담배를 권해? 됐어. 내가 안 피지. 라고 하면서 막 새로 피워문 담배도 멀리 내던져 버리고 네.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담배 얘기를 하다가 계속해서 어린 시절에 덕재와 같이 혹부리 할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집에 밤을 훔치러 갔던 기억도 나는 거예요.
0: 네.
2: 성삼이가 나무에 올라갈 차례였는데 앞서서 덕재가 먼저 올라가서 두둑히 밤을 따서 내려오고 성삼이 차례가 된 거예요. 근데 성삼이가 나무에 올라가자마자 이제 뒤에서 혹부리 할아버지가 어마어마하게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난 거죠. 그럼 너무 놀라니까 나무에서 미끄러져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0: 네.
2: 막 나무를 흔드느라고 밤송이는 밑에 쫙 깔려있는데 넘어지니까 나동그라지니까 엉덩이에 밤송이가 찔렸고 찔린 줄도 모르고 덕재랑 손잡고 뛰기 시작한 거죠. 할아버지가 못 따라올 만큼 멀리 가서야 이제 덕재한테 엉덩이 돌리고 덕재가 그 밤송이 가시를 막 빼주는데 와 눈물이 날 정도로 아팠다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래서 상상만 해도
1: 그쵸, 진짜 아프죠.
2: 그렇죠. 네. 어린이니까 또 얼마나 아팠겠어요. 네. 살도 약하고.
0: 맞아, 열인데.
2: 그렇죠. 그래서 절로 눈물이 나가지고 으흑으흑 하고 있었겠죠. 그랬더니 덕재가 자기 주머니에 있었던 밤 그걸 한 줌 이렇게 꺼내가지고 성삼이 호주머니에 와구와구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이 없어도 울지 마. 나 밥 많아. 너 다 줄게. 이런 거였겠죠. 그런 기억들을 안고 호승줄에 묶인 덕재를 계속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언덕길을. 너무 마음이 아프죠. 성삼이가 그쵸. 그런 기억들로 덕재가 얼마나 자신의 유년기를 오랜 시간 함께했고 얼마나 많은 웃음과 눈물을 함께했던 소중한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떠올리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 덕재 자식을 데리고 가는 동안 다시는 담배를 입에 물지 않으리. 왜냐면 덕재에게 담배를 나눠줄 수 없으니까 자기도 안 피겠다 이런 거죠.
0: 이제 생각해보면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만나는 친구 이제 알게 된 만들게 된 친구도 소중하지만 어릴 때 친구라고 하는 게 주는 그 편안함과 그쵸. 원초적인 우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2: 맞아요.
0: 근데 지금 그 친구랑 너무나 이 공교로운 상황 역할로 만나게 된 거잖아요.
2: 맞아요.
0: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괴로울까 느껴지거든요.
1: 저 에피소드가 좋았던 것은 뭔가 지금도 뭔가 잘못을 한 거잖아요. 그 둘 사이에 누군가 잘못해서 끌려가고 있고. 그런데 그 전에도 뭔가 잘못을 한 거잖아요. 서리를 했으니까. 그때의 결과와 지금의 결과가 너무 상반되잖아요. 그때는 그냥 단순히 도망가고 좀 걸렸어도 뭐 혼나면 되고.
0: 맞아요.
1: 그러면 되는데 지금의 잘못은 또 특별히 말하면 누가 잘못한 건또 아닌데.
0: 그렇죠.
1: 그런 상황에서 덕재는 지금 이렇게 끌려가면 총살을 당할 게 뻔하고. 그 결과가 너무 참담한 거죠.
0: 네,
1: 그게 너무
0: 그렇죠.
1: 상반돼서 보이니까 앞에 에피소드가 되게 일찍이 짧지만 그런 에피소드를 앞에서 배치를 해놓으니까 뒤에 가는 그 길이 너무 멀어지는 거예요.
0: 맞아요.
1: 넘기기도 힘들고 뒤에
0: 맞아요.
1: 넘기면 이 사람은 총살을 당할 것 같으니까
0: 마음 아파요.
1: 독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잘못은 이게 그 크기가 장난이 아니잖아 라는
0: 그쵸.
1: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너무 이 배치도 너무
0: 맞아요.
1: 어떻게 보면 단순한 배치인데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만 더 느낄 수 있는 감정이기도 할것 같아요.
0: 맞아요. 너무 잔인하게 느껴져요. 이
2: 맞아요.
0: 상황 자체가.
2: 흥미로운 부분은 사실 제가 앞서서 이 작품 학이 53년에 쓰여진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황순원, 작가 황순원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 작품보다 소나기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이 훨씬 더 강렬하게 황순원 작가의 대표작으로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0: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아요.
2: 그렇죠.
0: 주입됐어요. 몇 가지 대사가 툭 치면 자꾸 나와요.
2: 거의 뭐 성서 같은 거죠. 황순원의 소나기는 한국인들에게 성서 같은 느낌이 있어요.
0: 그렇죠.
2: 맞아요. 그래서 흥미로운 점은 소나기가 정말 비슷한 시기에 학과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네. 소나기의 발표 시기는 53년 3월이고, 이 학은 53년 5월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비슷한 시기에 작가가 소나기와 학을 동시에 거의 같은 시기에 집필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데,
0: 그러네요.
2: 사실은 소나기라고 하는 작품, 소년과, 그러니까 시골에 사는 소년과 도시에서 온 살결이 희디힌 소녀가 만나면서 느껴지는 어떤 감정적인 파열을 다루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소녀는 소녀의 희디힌 살결과 아주 병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원초적으로 욕망하게 되고 그래서 막 무슨 비가 오는 날 웅덩이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면서 아, 싫다. 라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그런 면면도 보이잖아요. 나중에 소녀의 죽음을 계기로 상실을 딛고 이 소년이 성장하는 어떤 입사식의 세계를 다루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소나기가 너무나 유명해지다 보니까 사실은 황순원 작가는 역사적 사실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고 인간 본연의 아름다움과 순수성 에만 본질적으로 천착한 작가가 아니냐 이런 평가도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0: 그러네요,
2: 아주
0: 진짜.
2: 비슷한 시기에 학과 같은 작품도 한국 전쟁기의 한복판에서 정말 남과 북으로 대립되어 싸우면서도 그것이 어째서 이념 대립으로 이어져서 이렇게 적대적으로 대치해야 하는가는 이해하지도 못한 채로 이념에 소속되어서 움직인 발로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 장면들을 보면, 황순원 작가가 어떤 이 시대와 상관없이 보존되는 어떤 인간 본연의 순수함을 목표로 하면서도 학이라든가 또 다른 집과 같은 단편들을 통해서 당대의 시대 정황과 역사적 사실을 아주 본질을 꿰뚫으려고 노력했던 그 안에서 인간의 순수성과 좀 인간다움을 회복할 길을 모색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통찰까지 심어놨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단 말이죠.
0: 그래서 오늘도 특히 이 작품을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승숙
2: 맞아요.
0: 작가님이 학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터 폴 앤 메리의 블로잉 인더 윈드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오늘의 책은 황순원 작가의 소설 학입니다. 3483 쓰시는 카페이님, 학! 새롭게 이 이야기가 새삼스럽게 다가온다고 사연을 주셨는데요. 아마 오래전에 중학교 교과서에서 만났던 것을 다시 보니까 생각나요 하시는 카페인 분들 사연도 많은데, 그래도 새롭게, 이런 느낌이었구나. 새롭게 아마 더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어른이 되어서 읽게 되는 느낌은 좀 다르죠.
1: 맞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학을 오랜만에 읽든 처음 접하든 학이 주는 이 작품이 주는 이 정서적 감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성삼과 덕재가 다 성장해서 만난 이후로 이렇게 너무나 참담한 장면이 연출이 되잖아요. 한 명은 국군 측, 한 명은 이제 북한 측 사회주의로 대립이 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야기의 진행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고갯길에 다다랐을 때 성삼이 느끼기에는 어린 시절의 덕재와 더불어서 늘 꼴을 베러 넘나들던 고개에 이르렀을 때 성삼이 이 폭발하는 감정을 추스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0: 그렇겠죠.
1: 그래서 저도 모르는 화가 막 치밀어서 고함을 질렀대요. 야, 그동안 사람을 몇이나 죽였냐? 라고 얘기한 거죠. 왜냐면 이념 대립이니까 어느 정도는 이 북한군 측 사회주의자들이 너무나 악랄하게
0: 네.
1: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이 이념적 선동도 있었고 실제로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이 총상, 사상 이런 것들이 뭐 난무하던 때였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사람을 몇이나 죽였냐라고 고함을 지르니까 그제서야 아무 말 없이 이 포승줄에 묶여서 쫓아오던 덕재가 힐끗 이제 성삼을 바라보다가 또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몇이나 죽였냐니까? 라고 몇 번을 더 이제 윽박을 지르니까
0: 네.
1: 덕재가 같이 소리를 지른 거죠. 그래, 넌 사람을 그렇게 죽여봤니?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나한테 사람을 몇이나 죽였냐고 물어보는 거면 너도 사람을 죽여봤겠네? 라고 이제 똑같이 받아친 건데, 성삼이가 그 말을 듣자마자 더 화가 난 거예요.
0: 네.
1: 이 자식이? 라고 하면서도, 근데 갑자기 뭔가, 가슴 한복판에 막혔던 뭔가가 풀려내리는 느낌. 아, 너 사람 죽이지 않았단 얘기구나. 라고 하면서, 그 안도감과 함께 또 이제 의구심이 계속 드는 거죠.
0: 네.
1: 아니, 농민동맹 부위원장을

0: 네가 왜안 피했어? 국군이 이제 장악을 했는데 도망갔어야지 왜안 도망갔어? 네가 무슨 사명을 띠고 집에 잠복해 있으니까 붙들려온 거 아니야? 라고 막 따진 거죠. 근데 덕재 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바른 대로 말해. 너는 지금 영락 없이 총살감이라고. 내가 너를 지금 다른 초소로 데려다 주면 너는 즉결 심판 받고 바로 총살될 텐데 죽기 전에 바른 말이나 터보자라고 막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덕재가 성삼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변명은 안 한다고. 왜냐하면 나는 내가 농민동맹 부위원장? 나 그런 거 모른다. 나는 그냥 빈농의 가난한 농부의 자식이고 땅을 떠나서 도대체 어디로 피난을 가며 피난을 가면 어떻게 먹고 살고 피난을 가서 목숨을 부지해서 살아 돌아온다고 해도 내 땅이 내 농작물이 남아 있을 리가 만무한데 우리 아버지 아프시고 내 처자식 두고 내가 어디를 도망을 칠수 있다는 말이냐는 거죠. 계속 따지는 거예요.
1: 그쵸.
0: 지금 집에 아버지가 알아 누운 지가 한 반년이 되고 내가 사실은 아버지를 들쳐 업고서라도 피난을 갈까? 목숨만 부지해 볼까? 생각을 안 했던 것도 아니지만 이 모든 게다 부질이었고 또 이제 노쇠한 아버지가 농사꾼의 자식이 땅을 버리고 갈 수는 없다라고 하도 이제 큰 소리를 치시니까 그냥 아버지 말을 들어준 것뿐이다라고 막 따따따따 얘기를 한 거죠. 그제야 성삼인 깨닫는 거예요. 이게 별게 없구나. 뭐 농민동맹 부위원장 이게 다 뭐야?
1: 그쵸.
0: 사실은 다 사람들이 완장 채우고 다 간판 붙이고 너 이거 해라 시대의 흐름에 이제 휩쓸려서 어떤 시대의 광풍에 휩쓸려 가지고 정말 되도 않는 자격 자리 한 자리를 얻은 건데 그래 덕재야 네가 그럼 그렇지 너나 나나 다 어린 시절에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땅 갈고 농작물 키워서 밥한술 근근히 얻어먹고 산게 단데 국군 측 치안 대원은 또 뭐며 이 농민 대장은 또 무엇이며 이게 다 부질이 없다라는 허망함에 휩싸이기 시작한 거죠.
1: 우리도 지금 독자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느끼게 되잖아요. 와, 그러네. 진짜
0: 맞아요.
1: 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
0: 그쵸.
1: 내가 하던 일, 그리고 가족, 땅을 버려두고 도망가지 않았던 것이고.
0: 맞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성삼이는 7년 정도 전에 덕재를 마지막으로 봤었대요. 그리고 그 덕재의 아버지도 마지막으로 봤었는데, 그때 이미 덕재의 아버지 허리가 굽고 얼굴에 검버섯이 피었던 막 그런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더 늙으셨겠지. 아, 알아 누우셨다니. 더 힘드셨겠지. 그래, 피난은 어려웠겠구나. 이렇게 좀 공감이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서로 이런저런 흰소리를 시작하는 거죠. 너 장관 안 들었냐?
1: 흰소리.
0: 그랬더니 이제 덕재가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누구랑? 이렇게 물어보니까 꼬맹이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성삼이 깜짝 놀래요. 꼬맹이? 아니 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새침대기였던 키는 자꾸 뚱뚱하기만 해가지고 꼬맹이 꼬맹이 놀리면서 아뭐 그렇게 쬐끄만 게 새침 떠는 게 얄미워가지고 덕재랑 성삼이가 맨날 놀리고 때리고 울려주던 그런 여자애였다는 거예요. 그 꼬맹이한테 장가를 들었다고 하면서 이제 서서히 이둘 사이의 어떤 감정적 응어리가 좀 풀어지면서 애는 몇인데? 뭐 이런 얘기들을 시작하는 거죠.
1: 참. 5690 쓰신 카페이님. 저도 황순환 작가님의 소나기가 너무 크게 자리 잡아서 그런 단편만 본 독자로서 편견이 좀 있었어요. 다른 작품들도 읽고 받아들여보고 고딩 아이에게도 팁을 알려줘야 되겠어요. 시험 보고 와서 잠시 쉬는 타임에 소설 북클럽 크게 틀어놓고 있습니다. 아이의 귀와 마음에 좀 흘러들어가겠죠? 라고
0: 이
1: 하셨습니다.
0: 말씀까지 흘러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왜 이렇게 지금 볼륨이 넓지? 크지?
2: 무슨
1: 했는데
2: 일이지, 이게?
1: 그렇죠. 의도적인 거였습니다. 흘러들어가고 있겠죠.
0: 맞아요.
1: 아, 김민기의 아름다운 사람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따라갈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오늘 황순원 작가의 단편소설 학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와, 이 긴박감이 살짝 이제 누그러지면서 결혼, 아버지, 그리고 어릴 적둘다 알고 있는 그 꼬맹이, 이제 한 사람의 아내가 된
1: 맞아요.
0: 꼬맹이까지도 막 나누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 그러니까
0: 이야기가.
1: 사실은 뭐 지금 왜 피난 가지 않고 왜 잠복 어떤 사상적 이념을 갖고 잠복해 있었어라고 정말 캐묻던 성삼이 이제 그야말로 생의 진실 같은 것들을 좀 엿보게 되는
0: 그렇죠.
1: 대목인 거죠. 덕재는 그냥 다만 빈농의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고 있을 뿐이고 지금 꼬맹이와의 사이에서 첫 아이를 이제 안아들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는 이제 꼬맹이의 이제 출산이 임박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평범한 농사꾼일 뿐이지 어떤 이념적인 신념이나 투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개를 다 내려와서 이제 완충지대 벌판 같은 곳에 이르렀는데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쪽 뻘 가운데에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고 서 있어? 라고 이렇게 좀 눈을 계속 집중해.

0: 해서 들여다봐야 할 것만 같은 학대가 있었던 거예요. 학대. 그래서 아, 38선 완충 지대가 있었던 이 곳에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그동안에도 학들만이 이렇게 고고하게 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린 시절에 성삼이와 덕재가 한 12살쯤 됐을 때인가 어른들 몰래 둘이서 너무 장난꾸러기잖아요. 올가미를 놔가지고 학 한마리를 잡았던 그 일화가 있었던 거예요. 막 새끼로 날개까지 막 동여매놓고 올라탄다 어쩐다 목을 쓸어 안는다 어쩐다 하면서 막 장난을 쳤던 거예요. 그게 잘못인 줄 모르고 어떤 이 학을 괴롭히는 건 줄도 모르고 그냥 학이 너무 예쁘고 올라타보고 싶고 하니까 잡았던 건데 그러고 놀다가 동네 어른들이 여기 학대가 막 줄지어서 출몰하니까 저 멀리 서울에서 학을 총으로 쏘러 그러니까 정말 새 총처럼 이제 새잡이를 하듯이 총으로 쏘러 온다라는 말을 동네 어른들한테 들은 거예요. 무슨 뭐 표본을 만든다 어쩐다 하면서 총독부 허가를 맡아가지고 장성한 어른들이 사냥꾼들이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미친 듯이 덕재랑 성삼이가 뻘로 내달렸던 기억이 나는 거죠. 왜 내달렸겠어요? 구하려고.
1: 그쵸.
0: 자기네들은 정말 어리고 철없어서 학한 마리를 막 부여잡고 뭐 올라탄다 어쩐다 했었지만, 놔줬던 것처럼 학대를 다 몰살시킬 수 없으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숨 돌릴 겨를도 없이 막 가가지고 날개에 이제 끌어 매놨던 막그 새끼를 풀어주고 얼른 도망가라, 도망가라 막 하는데 학은 잘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오래 이제 묶어놨어가지고. 근데 둘이서 이제 덕재랑 성삼이가 학을 이제 막 들어 안아가지고 날라가라 날라가라 하면서 막 들어서 막 외치려고 하는 거예요. 내려가라고 올라가라고. 근데 이제 학이 두서너 번막 날갯짓을 하다가 그대로 내려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총소리가 탕 들린 거죠. 다음 순간에 이제 단정학이라고 불리는 그학한 마리가 날개를 폈다가 땅으로 툴썩 내려앉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막 이제 기억이 나는 거죠. 그 어렸던 날들에 학들이 막긴 목을 뽑아서 울음을 울다가 공중에 막 솟아올랐다가 그러다가 툭툭 떨어지는 그 비정한 사냥의 세계를 목격했던 거죠. 그런 것들이
1: 얼마나
0: 이제 네.
1: 충격적이었을까요?
0: 그런
1: 그렇죠.
0: 것들이 이제 포승줄에 손이 묶인 덕재 앞에서 성삼이 계속 회고하는 과거의 대목들인데요. 그때 덕재랑 성삼이가 언제까지나 그 학이 날다 떨어지던 그 푸른 하늘에서 눈을 못 뗐던 것들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삼이가 불쑥 덕재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야, 우리 학사냥이나 한번 하고 가자. 덕재는 무슨 영웅인지를 몰라가지고 어리둥절했는데 내가 이걸로 올가미를 만들게. 너 학을 몰아와. 근데 그 올가미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덕재의 손에 묶여있던 포승줄이었어요. 포승줄을 풀어서 성삼이가 손에 쥐고 탁탁 쳐가면서 자풀새로 기어가는 거예요. 야, 내가 몰아올게. 올가미 만들게. 너 학을 몰아와. 너 빨리 절로 가서 몰아와. 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덕재 얼굴에서 오히려 핏기가 가시는 거죠. 너는 좀 전에 나한테 총살감이라고 했었는데 내 포승줄을 풀어준 게 어떤 의미인지 정말 순식간에 덕재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고 나를 풀어주면 성삼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치안 대원으로서 추궁을 당할 거고 책임을 물릴 텐데 성삼이가 덕재한테 손을 휘휘 저어가면서 너왜 멍추같이 서 있어? 빨리 학을 몰아오라니까? 라고 하면서 소리소리를 지른 거죠. 그때 이제 덕재가 반대편, 성삼이와는 다른 반대편 위치에 풀숲으로 기어가는 거죠. 이런 마지막 결말은 확실히 이 이념의 대립으로 인한 어떤 비극적 상황보다는 전쟁 이후의 어떤 인간의 본연의 어떤 화해의 가능성 같은 것들을 작가 황순원이 모색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황순원 작가는 해방 이전에 40년 초기에 45년까지 절필을 하고 그 평양 인근에서 은둔했었던 삶의 행적이 있거든요.
2: 네.
0: 그래서 체제에 협력하지도 않았고 친일에 부역하지도 않았던 어떤 이 학과 같은 고고한 문학자적 정신이 있었고, 그래서 해방 이후에 곧바로 집과 같은 이 소설집에 수록된 단편들을 통해서 실제로 또 월남 작가잖아요.
2: 네.
0: 북에서 남으로 내려온 또 생애 이력도 있기 때문에 그 집과 같은 작품들을 보면 확실히 51년에 발표되었나 그런데 그 작품을 보면 이 북한의 어떤 토지 개혁에 대한 어떤 허상이라든가 그 과정에서 이 전쟁이 가져올 불러올 이 무기력한 이 농민들의 삶을 좀 예감하고 있는 듯한
2: 네.
0: 절망적인 상황을 투영한 듯한 설정들도 또 이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황순원 작가의 학이 보여주는 어떤 평화, 고결함 같은 것들을 상징하는 대목들이 훨씬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0: 역사적인 맥락에서.
2: 아, 지금 수숙 작가님이 얘기해 주시니까 진짜 오래전에 읽었고 이번에 다시 읽은 작품인데 눈물이 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3: 네. 교과서에서 읽었을 때랑 다르더라고요.
2: 그렇죠. 맞아요.
3: 네, 보통은 학의 뭐 의미, 학의 상징 이런 그쵸. 것들을 찾아야 되니까 또
2: 네.
3: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읽게 되잖아요.
2: 그렇죠.
3: 지문을. 문제를 풀어야 되면 여기서 시간을 끌 수 없어. 라고 하면서 한 문제당 1분이야.
2: 네.
3: 모르면 넘어가. 막 이런
2: 네,
3: 식의
2: 맞아요.
3: 그런 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럴 때는 진짜 이렇게 자세히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2: 그쵸.
3: 앞에 에피소드들도 그냥 결말을 위한 상징을 찾기 위한 뭔가로 봤던 것 같은데 지금 다시 보니까 훨씬 더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보니까 진짜 완전히 다른 작품이었던
2: 맞아요.
3: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개인적으로는 좀 충격적이기도 했었고
2: 맞아요.
3: 이거 뭔가 영화에도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2: 그쵸.
3: 드는
2: 네.
3: 게 외국 분들도 이렇게 같은 한국 전쟁을 겪지 않으신 분들도 이건 되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리메이크라든지 새로운 변주가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되게 이야기 구조가 너무 좋았던
2: 그쵸.
3: 것 같아요.
2: 맞아요. 그리고 또 잠시 잊고 있었는데 동민 작가님이 확실히 기억난다고 했던 교과서 수록작이었잖아요.
3: 그거 제가 맞췄나 봐요.
2: 그렇죠.
3: 학의 상징을 맞췄나 봐요.
2: 근데 네. 지금 오늘 또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 그쵸. 이렇다게 비교를 하시면서
3: 네. 예전엔 저에게 3점을 준 좀 고마운 작품이었지만 지금은 저에게 3점 이상의 또 감정을 준
2: 그렇죠. 숫자를 초월한
3: 네 좋은 작품이 아니었나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2: 유양주님이 성삼과 덕재가 긴장과 불안한 상황 속에서 장구 시절 소꿉친구의 마음으로 이야기할 때 그땐 또 말랑말랑해져요. 우리 읽는 사람들 다
0: 맞아요.
2: 그렇죠.
0: 맞아요.
2: 이 상황이
0: 맞아요. 어떤 이념적 대립과 폭력을 넘어서는 우정의 순수 같은 것들을
2: 그렇죠.
0: 또 발견하게 되잖아요.
2: 맞아요. 정경희님도 맞아요. 어릴 때 읽었을 때랑 느낌이 많이 달랐어요. 이게 그 사이에 또 이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거기서 또 오는 것도 있을 거예요. 독자
0: 맞아요.
2: 입장에서도. 밥 딜런의 Knocking on Heaven's Door 듣고 이제 출구 상점으로 넘어갈게요.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이제 출구 상점으로 가볼게요. 맥동민 작가님 오늘 어떤 걸 준비하셨을까요?
1: 네, 오늘은 소설이 짧다 보니까 짧은 걸로 준비를 했고요. 바로 뭔가 바로 감상을 할 수도 있기 좋은 네.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좋은 작품이기도 한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뭔가 이 소설과 비슷하게 네. 이 소설도 짧게 보려면 또 이해하려면 너무 쉽게 볼 수 있잖아요. 네. 10분 만에 또 볼 수 있고 그런데 길게 보려면 또 길게 볼 수 있는 또 긴 여운을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거기와 좀 어울릴 수 있는 작품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오늘 좀 비싼 작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0: 비싼 작품?
1: 네. 이 작품의 주인공은 바로 피카소고요.
0: 피카소.
1: 네, 네, 피카소 하면 작품들이 너무 비싸죠. 네. 네. 굿즈도 심지어 비싸더라고요.
0: 피카소 거여서요?
1: 네, 네.
2: 아, 굿즈까지 비싸다.
1: 네, 제가 명작은. 바르셀로나에 가서 네. 피카소 그 미술관에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그 피카소의 아내를 그렸던 네. 그 되게 화려하고 예쁜 그림이 있었어요. 포스터니까 네. 액자도 안 들어있어요. 이렇게 돌도 말려있는 거라서 아, 이거는 뭐 내 재력으로도 살 수 있겠다. 라고 해서 가서 달라고 했더니 네. 두 종류가 있대요. 네. 하나는 코팅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질이 엄청 좋은. 그래서 이거는 50년이 지나도 이 색깔을 그대로 유지한대요. 근데 옆에 네. 거는 물론 아름답다. 그분이 장사를 잘하더라고요. 이것도 물론 아름답고 물론 좋은 재질을 썼지만 네. 이거는 50년까지는 가지 않는다. 그래서 빛이 바랄 것이다. 뭐 계속 있으면 이런 식으로 소개를
2: 하는 거 아니에요?
0: 5주 가는 그림이요.
1: 아, 그러네요. 네. 미니멈을 네. 말해주지 않았네.
0: 그렇죠.
1: 그분이.
0: 아니 그래도 그것도 가만히 잘 두면 40몇 년은 갈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햇빛만 안 보면. 네, 네. 그래서 액자에 넣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가서 살려고 했는데 심지어 그것도 비싸더라고요. 네, 그 50년이 가지 않는 것도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굿즈를 사려고 봤더니 다른 것들은 뭐 더 비싸고. 근데 그만큼 퀄리티가 너무 좋고 네. 거기 계시는 분들이 저는 좋은 미술관을 평가할 때 좋은 이런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걸 평가할 때 기준 하나가 그 직원들의 자부심을 좀 보거든요. 거기 가면 어떤 미술관은 진짜 직원처럼 일하는 곳이 있고 네. 어떤 미술관은 이게 너무 좋아. 이 작품은 너무 너무 좋고 이 굿즈 너무 잘 만들었어. 이런 데가 있어요. 네. 제가 지금 떠오르는 것은 페소아 박물관이 그랬고
0: 페소아, 자부심으로 넘쳐나는
1: 그쵸, 자부심이 넘쳐나더라고요. 네. 이건 여기 온 당신은 너무나 행운이고 여기를 꼼꼼히 다 봐야 되고 몇 층에는 뭐가 있고 이건 꼭 봐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엄청 해주셨거든요. 근데 여기 피카소 미술관의 그 일 잘하는 직원분도 네. 이 작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작품이 너무 좋고 너무 좋으니까 50년이 지나도 보면 좋을 작품이니까 이걸 샀으면 좋겠다라는 네. 느낌이 온 거죠. 네. 그래서 뭔가 자부심이 굉장하구나라고 네. 생각을 해서 50년까지는 안 되고 20년 정도 되는 그걸 사왔습니다. 사와서 액자에 담아놓고 지금 네. 지팡 구석에 이렇게 세워두고 네. 이렇게 감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자부심이 강한 그 자부심은 어디서 나왔을까? 당연히 그 피카소라는 그쵸. 화가의 그런 작품에서 나온 게 아닐까 생각을 맞아요.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피카소의 작품을 네. 앞서 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0: 피카소 작품 굿즈조차 네. 비싸더라라는 네. 얘기를 하셨어요. 네.
1: 그래서 오늘 출구 상점은 좀 비쌀 것이다. 네. 하지만 가치가 있을 것이다.
0: 무엇이길래?
1: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목은 평화의 비둘기.
0: 평화의 비둘기.
1: 네, 라는 작품을 가져왔고요. 이거는 모르시는 분이 이 작품을 딱 처음 봤을 때는 네. 이게 피카소 거라고?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우리가 아는 피카소의 그림은 그 입체파의 거장답게 네, 뭔가 맞아요. 선들이 다 해체돼 있고 인간도 뭔가 인간스럽지 않고 네. 뭔가 다양한 이런 해체적인 미술 이런 것들은 그런 선들 또 강렬한 선이 보이잖아요. 되게 네. 날카롭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이 평화의 비둘기는 그런 선이 하나도 없는 굉장히 진짜 우리가 상상하는 어떻게 보면 캐리커처화된 비둘기 같은 네. 그런 느낌의 작품을 가져왔고요. 석판화로 제작된 작품입니다. 네, 이거는 처음 등장했던 게 프랑스 파리에서 이 당시에 뭐 1차 대전, 2차 대전 이걸 거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깨달은 거죠. 전쟁의

0: 우리가 왜 이렇게 지속을 했고,
1: 네.
0: 전쟁으로 통해 남은 건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 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평화라는 답이 정해져
1: 그쵸.
0: 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이때가 1회였다고 하는데, 국제평화옹호회의, 라는 것이 열렸다고 해요.
1: 네.
0: 근데 이 회의를 열릴 때 처음으로 포스터 같은 게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공모 같은 걸 받았고 피카소도 여기에 이 석판화 작품을 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작품이 선정이 돼서 이 1회 포스터가 이 피카소의 평화의 비둘기가 선정이 됐던 겁니다.
1: 네.
0: 그래서 훗날 우리가 평화의 상징이라고 하면 주로 비둘기를 많이 말을 하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만큼 이 작품도 거기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 바르셀로나 가니까 비둘기 진짜 많더라고요. 저도 몇년 전에 갔었는데 그때 어떤 공원 큰 공원이 있는데 거기는
1: 네.
0: 비둘기가 사람보다 많더라고요. 네,
1: 우와. 평화의 상징이에요.
0: 네,
1: 와.
0: 평화의 상징이고 되게 뭔가 좀 더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1: 네.
0: 되는데 거긴 되게 뭔가 이상하게 되게 깔끔하고 비둘기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뚱뚱하지 않고 굉장히 날렵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그림 속에 이런 비둘기 같은 느낌도 드는데
1: 네.
0: 그래서 뭔가 피카소도 바르셀로나에서 활동을 많이 했고 거기서 태어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비둘기를 고르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작품에서 왜 그러면 입체파적인 그 기법을 다 뺐을까? 라는 것을 고민을 해보게 되는 거죠.
1: 네.
0: 자신의 그 가장 잘하는 것이고,
1: 그쵸.
0: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당시에 뭐 화풍이 갑자기 바뀌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해석은, 전쟁이 줄수 있는 가장 그 강렬하고 날카로운 그런 선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1: 네.
0: 뭐 총이 날아간다든지, 포탄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간다든지, 그러면서 깨진다든지, 그리고
1: 네.
0: 날카롭게 무너진 벽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상처 입은 모습, 상처 칼날 같은 모습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날카롭게 느껴지는 거죠. 네.
1: 네.
0: 그런데 그거는 또 평화와는 완전 반대적인 부분이니까 피카소는 그런 선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 말고 오히려 완전히 진짜 태어났을 때의 비둘기의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의 곡선이라고 불리는 그런 곡선을 이렇게 담아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연이 준 그대로를 담아놓은 거죠. 입체파로 이렇게 분석하거나 해체하거나 이렇게 해서 드러내지 않고
1: 네.
0: 그렇게 해서 자연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본성적인 모습, 가장 자연적인 모습은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유려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누구도 상처 주지 않는 그런 곡선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학의 마지막 장면들 처음에는 그렇게 포승줄로 된 굉장히 단단하게 묶여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줄이라는 것은 어떻게 활용하는 거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긴 해요. 이걸 울타리로 활용하면 누군가에게 안전망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손에 묶으면 누군가를 억박하는 그런 물건이 될 수도 있고
1: 그쵸.
0: 또 이것을 풀어놓기만 해도 해방이라든지 평화라든지 이런 메시지를 줄수 있는 물건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1: 네.
0: 황선우 작가님도 마지막에 장면에 굳이 이렇게 포승줄을 풀어서 그 덕재를 도망가게 하는 그런
1: 그쵸.
0: 장면을 넣었던 것도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줄을, 줄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이 줄을 어디인가 묶는다거나 억압한다거나 이러지 말고 그냥 풀어주는 것으로
1: 네.
0: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황선우 작가님은 포승줄을 푸는 그 이미지적인 부분으로
1: 네.
0: 우리에게 평화를 전했다면, 피카소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입체적인 모습이 아니라 곡선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준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평화의 비둘기의 그 비둘기의 곡선들을 보면, 그걸 그대로 이렇게 갖고 와서 디졸브를 시키면 그 포승줄의 모습, 덕재가 풀려나간 그 포승줄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즐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 동민 작가님이 한편의 영화를 만드신 것 같아요. 이
0: 네,
1: 지금
0: 팔리진
1: 두
0: 않겠지만.
1: 이미지를 결합해서.
0: 네, 그렇게 해서 같이 보면 더 좋을, 둘다 평화를 담고 있는 이미지를 담고 있는 작품이니까,
1: 네.
0: 같이 즐기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 좋습니다. 오늘은 황순원 작가의 학, 그리고 파블로 피카소의 평화의 비둘기까지 이렇게 만나봤고요. 오늘 오늘 학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카페인님들 오늘 신청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이 저 아래 있는데 잠시 후에 소개하도록 할게요.
0: 네. 아, 네. 진짜 많이 보내.

0: 지금
1: 네,
0: 너무
1: 오늘 주소 체크도
0: 많아가지고,
1: 좀 걱정
0: 네.
1: 많이
0: 자,
1: 보내시고.
0: 아, 여기 이제
1: 네.
0: 올라왔습니다. 이거 승숙 작가님이 해주시죠.
2: 6176님, 저도 고전 다시 읽어보고 싶어요. 지금 읽으면 또 다르겠죠? 네.
0: 네, 그렇죠.
1: 네.
0: 두고두고 또 읽을 수 있는 책,
1: 네.
0: 그거죠.
2: 네.
0: 그리고, 네.
1: 5431님께서는 지금까지 나의 일상에서 당첨이라는 행운이 없었기 때문에 망설이다 신청합니다. 네.
2: 아이고,
0: 네,
2: 너무.
0: 김선화님이시네요. 아,
2: 네.
0: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1: 그쵸.
0: 나는 그 과자 하나 사도 어릴 때부터 꽝 다음
1: 맞아요.
0: 기회밖에 맨날 안
1: 네.
0: 나오지? 싶은데.
1: 네, 저도 그래요.
0: 아, 그래요? 근데
2: 네.
0: 어느 날 그런데 또 옵니다.
2: 네,
0: 오늘 지금 이렇게
2: 이렇게, 이거
0: 왔잖아요.
2: 너무 좋잖아요.
0: 네.
2: 지금껏 당첨이라는 행운이
0: 그렇죠.
2: 없었는데.
0: 네. 자, 그리고 오늘 이 출석 체크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1727 쓰신 카페이님, 한참의 망설이다. 바다 하고 적어보아요. 혹시 내일, 아쉬울까봐 오늘의 내가 나서봅니다. 아유, 근데 3주라니 저에게 그런 기대도 안 합니다만. 네, 일단 우리는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동민 작가님이 마라톤
1: 그쵸.
0: 얘기하셨는데,
1: 네.
0: 출발선을 넘는 거죠.
1: 출판선 넘으면 옆에서 같이 으쌰으쌰 해주거든요. 좀 힘들 때
0: 맞아요.
1: 되면 옆에서 누가 화이팅을 그렇게 외쳐요. 그럼 나도 모르게 힘이
2: 아,
1: 나고, 네.
2: 좋네요.
1: 우리는
0: 그쵸.
1: 함께 출석 체크를 하는 거니까 혼자 하면
0: 맞아요.
1: 힘들어도
0: 맞아요.
1: 할
0: 또
1: 수
0: 볼까요?
1: 있습니다. 네. 정윤정님께서는 힘겹게 바다 출석합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겨우 로그인하셨다고.
0: 네.
1: 그동안 소중한 시간으로 계속 듣고 있답니다. 네.
2: 아이고.
0: 아이들을 찾으신 거예요? 자,
1: 네.
0: 또 보겠습니다.
2: 네, 7417님. 7년 동안 듣기만 하다가 용기 내어 바다로 출석 체크해요.
0: 와.
2: 정신 차리고 3주 해보고 싶어요.
0: 네, 우리 오늘 결심이 정말 다들 장대해요.
1: 그러니까요.
0: 할수 있어요.
2: 네.
0: 변지영님, 바다가 보이는 곳에 살고 있어요. 처음으로 출첵 미션 도전해요. 항상 힐링되는. 그럽니다. 아, 반갑습니다.
1: 네.
0: 또.
1: 그리고 이병수님께서는 경남 산청에서 목공 작업하면서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바다 출첵
0: 목공
1: 해주셨네요.
0: 작업하면서 지금 잠시 멈추고.
2: 목수 분이신 거죠?
0: 그렇죠. 와,
1: 그
0: 너무
1: 목장 것도
2: 멋있다.
1: 빼고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얼마나
0: 그럼요. 와.
1: 힘드셨을 텐데 이걸 또 출첵해 주셨네요.
0: 박민경님, 동생과 저는 카페인인데 서로 다른 지역에서 점심시간에 매일 북카페 들으면서 소개되는 사연 통해서, 아, 내 동생이 오늘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공원에 있구나 하고, 동생은, 아, 누나가 오늘 책 선물 이벤트 당첨됐구나
2: 우와.
0: 하고, 서로 안부를 확인합니다. 3주 모두 채울 수 있을까 아직 미지수지만, 오늘 출첵 이벤트 각자 다른 지역에서 가족 모두가 했습니다. 끝네 자리 번호 같은 분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 가족 넷다 끝자리가 같아서요. 말씀드립니다. 네, 실명 성함을
2: 와.
0: 더해주시면
1: 네.
0: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2: 네, 284님. 바다 반짝반짝 출첵합니다. 휴대전화 반디 앱이 로그아웃돼서 출첵 망설이다가 문자로라도 시작해봐요. 바다 반짝이는 부산에서 경북 예천으로 출근하는 길. 이제 금요일에 부산으로 가요. 2시간 반 운전하는 길. 북카페 함께 해주셔서 지겹지 않네요. 첫 출근부터 함께 해주셨던 북카페 감사해요. 예손경선님이라고.
0: 와, 지금 이 사연들 보면서 최은희님이 막바지에 저도 같이 뛰어보려 출첵 받아 하셨어요.
1: 네.
0: 지금
1: 꼭 맛만 드시는 분들 계세요.
0: 갑자기 또 합류하신 분들도
2: 네.
0: 계시고, 내일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책
2: 네.
0: 소개할까요?
2: 지금 한 6주간 저희 근현대 작가를 만나봤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외국 작가로 같이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일랜드 작가고요. 로즈 키팅의 단편집 오드바디에 수록되어 있는 단편 벨라 루고시는 죽지 않았다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네, 그 책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두분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레너드 스키너드의 책이 아니고 곡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프리버드입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아직 독립 못한 책방을 하고 있는 박훌륭입니다. 서점에 오시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 받을 때가 있어요. 책 진짜 많이 읽으셨을 텐데 그 중에 인생책이 뭐예요? 아, 참 난감한 질문입니다. 가볍게 대답하자니 독서 내공이 없어 보일 테고, 진중하게 대답하자니 뽐내는 걸로 보일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책,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책은 바로 전과라고요. 내 전과는 초등학생용 학습지입니다. 하지만 어린 소년에게 전과는 세상의 모든 지식이 들어있는 위대한 책이었습니다. 그때 전과를 읽으면서 쌓은 독서력은 중학생 때 퇴마록을 만나 밤을 꼴딱 새는 신공으로 발휘되더니, 고등학교 때는 시험 기간마다 삼국지와 수호지를 달달 외는 집중력으로 승화됐죠. 저에게 인생책은 이렇게 읽는 재미를 느끼게 해준 책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책은 무엇인가요?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입니다.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을 간단한 곡 소개와 함께 들려드리는 주말 세계음악갱 1부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7월에는 본격적인 여름음악으로 플리를 꾸밀 예정인데요. 첫 시간인 이번 주에는 여름음악을 모았습니다. 점점 기온도 올라가고 습도까지 높아지니까요. 일단 음악이라도 시원하게 들으면 좋겠습니다. 냉방이 쾌적한 공간에서 음료 한 잔까지 곁들인다면 더 좋겠고요. 스웨덴의 일렉트로니카 듀오 쿱 그리고 보컬리스트 유키미 나가노가 함께한 Summer Sun, 아이슬란드의 싱어송라이터 아우스게이르의 Summer Guest, 북유럽의 여름음악 두 곡으로 토요일에 세계음악갱 출발합니다.

7월 4일 토요일의 세계음악여행은 북유럽의 여름 노래로 문을 열었습니다. 쿱의 Summer Sun, 유키미 나가노의 보컬 피처링이었고요. 이어진 곡은 아우스게이르의 Summer Guest였습니다. 여름 노래와 함께하는 음악 플레이리스트, 이번에는 브라질로 떠납니다. 여름이 되면 정말 다양한 버전으로 듣게 되는 노래죠. 마르코스 발리의 Samba de Verão, Summer Samba를 베베우 지베르토의 영어 버전 So Nice로 준비했고요. 이어서 싱어송라이터 아드리아나 깔강유뚜의 노래 오라리오 지베랑 Summer Time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브라질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베베우 지베르토의 So Nice, 삼바 지베라웅, 서머 삼바였고요. 이어진 곡은 아드리아나 깔깡유뚜의 오라리오 지베

Around Summertime이었습니다. 세명 플레이리스트 여름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름만 되면 스페인어권 전역에서 울려 퍼지는 시즌송 준비했는데요. 스페인 바스크 산세바스티안 출신 밴드 라 오레하 데 반고의 2016년 곡 베라노, 여름 이 노래 먼저 들으시고요. 스페인 사라고사 출신의 혼성 록 듀오 아마랄의 2005년 빅히트곡 디아스 데 베라노, 여름의 나날들 두 번째 곡입니다. 세 번째 노래는 멕시코 가수 파울리나 루비오의 2000년 히트곡 비베 엘 베라노, 여름을 살다입니다. 이 곡까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여름에 어울리는 청량한 사운드와 거침없이 노래하는 여성 보컬의 스페니쉬 서머송 세 곡이었습니다. 순서대로 아마야 몬테로가 프론트맨인 밴드 라 오레아 데 반고흐의 연주한 노래 베라노, 여름. 에바 아마랄이 주도하는 듀오 아마랄의 디아스 데 베라노, 여름의 나날들. 그리고 멕시코 가수 파울리나 루비오의 비벨 베라노, 여름을 살다 였습니다. 여름 노래 들려드리고 있는 세음의 플레이리스트. 이번에는 올드 팝 두 곡으로 오래전 미국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낸시 시나트라와 리 해즐우드의 1966년 노래 Summer Wine 먼저 들으시고요. 짐 실즈와 대시 크로포츠로 구성된 듀오 실즈 앤 크로포츠의 1972년 곡 Summer Breeze 두 곡 보내드립니다.

여름만 되면 라디오에서 자주 들었던 올드 팝송 두 곡이었죠. 낸시 시나트라와 리 헤즐우드의 Summer Wine, 그리고 Seals and Crawfords의 Summer Breeze였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이번에는 유럽에서 만들어진 스탠다드 넘버 중에서 여름 노래 골랐습니다. 먼저 독일 노래, Der Sommer Wind를 미국의 재즈 가수 마들렌 페이루의 Summer Wind로 준비했고요. 프랑스 뮤지션 미셸 르그랑의 1956년 작품 La Valse des Lilas, Lilac Waltz 이 곡이 원곡인데 오늘은 영어 버전으로 골랐습니다. Once Upon a Summertime, 빌 에반스 트리오와 스웨덴 가수 모니카 제틀룬드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준비했고요. 계속해서 역시 미셸 르그랑이 작곡한 영화 음악 Summer of 42의 스코어에 가사를 붙인 노래입니다. The Summer Noise를 미셸 르그랑이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지휘한 오케스트라 연주, 여기에 네덜란드 가수 로라 피지의 보컬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탠다드 재즈 넘버 3곡 함께 하시겠습니다.

미국의 재즈 보컬리스트 마들렌 베이루의 Summer Wind, 빌 에반스 트리오와 스웨덴 가수 모니카 제틀룬드가 함께한 Once Upon a Summertime, 네덜란드 가수 로라 피지와 미셸 르그랑 오케스트라가 함께한 The Summer Knows, 재즈한 여름 노래 세 곡 함께 하셨습니다. 세계음악갱 토요일 1부 세맥 플레이리스트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세계 대중음악의 거장을 소개하는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스페셜을 이승열 DJ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이 시간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시간에 듣고 싶은 곡이 있거나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세계음악갱 홈페이지 게시판, 방송 중에는 반디 게시판, 그리고 50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45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오늘 준비한 마지막 여름 노래는 러시아 곡입니다. 고려인 혈통의 빅토르 초이가 리드하는 밴드죠. 키노의 1990년 곡 콘치치알레토 Summer Will Be Over Soon 여름이 끝나가네. 잊을 수 없는 기타 리프가 인상적인 시원한 록 음악입니다. 이 곡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 아침에 주로 뭐 하세요?
1: 저는 제일 먼저 DM과 메일을 확인해요.
2: 저는 매일 아침 등산을 합니다.
3: 우리 아기 맘마부터 만들죠.
2: 지하철 타고 출근해요.
0: 각자의 아침이 다 달라도 오전 8시엔 모닝 스페셜을 듣습니다. 세대를 넘는 아침의 시작. EBS FM 모닝 스페셜.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EBS FM 세계 음악 기행. 자, 이제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보죠.

반젤리스, 그리스가 낳은 영화 음악의 거장. 자동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이 수식어에 대해서 정작 반젤리스 본인은 실소합니다. 2020년 6월 영국의 음악 기술 잡지 사운드 온 사운드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악 산업의 관습을 따라야 하는데 내가 느끼는 대로 만드는 바람에 이 세상에 선보이지 못한 음악이 많습니다. 영화 음악으로 쓰이지 못해서 세상에 알려질 기회를 갖지 못한 음악들이죠. 신서사이저의 대가라는 구분에 대해서도 반젤리스는 매우 회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난 그간 어쿠스틱 악기와 전자 악기 사이에 뭐 그닥 차이가 없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신서사이저가 등장하기 전 악기들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가령 활을 사용해야 했죠. 현악기가 그렇죠. 기타나 하프는 손가락으로 뜯어야 했고요. 트럼펫 그리고 트럼본은 불어서 타악기나 피아노는 두드려서 소리를 냈죠. 모두 이 자연의 소리를 모방하고 재현하는 방식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신테사이저는 전기와 발전기를 써서 자연의 소리를 만듭니다. 나에게 신테사이저는 매우 자연스러운 악기입니다. 전기만큼 자연스러운 게 또 뭐가 있나요? 그럼 신테사이저란 말은 참 그 그리스어 신테시스에서 왔죠. 조화로운 공존을 뜻하죠. 이제 내가 교향악단을 최초의 신테사이저라고 부른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인간이 수많은 소리를 동시에 한 데 모아 색채를 만들어내고 이 무수한 색채를 창조하려 했다는 욕구를 증명합니다. 그것이 신테사이저가 아니라면 과연 무엇이 신테사이저일까요?

신테사이저를 기반으로 영화음악, 나아가 현대음악의 새로운 기원을 만든 그리스의 거장 반젤리스를 이야기하는 가장 잘 알려진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규 음악 교육을 받지 않은, 아니 처음부터 거부했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4살 때 작곡을 시작했지만 피아노 레슨이나 악보를 읽고 쓰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주어져도 거부했죠. 생전의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음악은 인위적으로 가르칠 수 없는 세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위대한 작곡가 드뷔시 역시 같은 주장을 했었죠. 저나 드뷔시 선생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음악은 만드는 행위 이전에 존재합니다. 작곡가는 음악을 발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음악을 선택한 게 아니죠. 음악은 처음부터 내 안에 존재했습니다. 이를테면 음악 자연 발생설의 근거에 이 반젤리스의 즉흥 작곡 스타일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연주와 작곡을 동시에 진행하는 실시간 즉흥 작곡은 그의 음악 인생 내내 고수된 철학과도 같았죠. 이를 위해 반젤리스는 수십 대의 신테사이저를 원형으로 배치하고 그 중심에 서서 모든 악기를 동시에 연주하는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반젤리스의 음악 여정은 내면에 존재하는 소리의 근원을 테크놀로지를 거쳐 직관적으로 가시화하며 거대한 예술적 궤적을 완성했습니다. 실험적인 록밴드에서 신세사이저 교향악과 헐리우드 영화 스코어를 거쳐 마침내 우주의 질서를 소리로 포착하는 서사시로 확장했죠. 그 저변에는 그리스의 전통음악과 비잔틴 성가, 고전파와 낭만파 클래식 오케스트레이션, 크라우트락을 비롯한 초기 유럽 전자음악, 프로그레시브 록과 유로팝까지 이 광대한 음악의 수맥들이 얽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난 세계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세계음악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장 미셸 자르 크래프트베르크와 함께 현대 일렉트로닉 뮤직 전자음악의 기틀을 다진 1세대 개척자 나아가서 공간감 넘치는 신세사이즈 오케스트레이션으로 영화음악의 틀을 바꾼 작곡가 반젤리스였습니다. 새 음행에서 그걸 소개했었죠. 자연 다큐멘터리 영화 음악을 한곡 만나본 기억이 나네요. 그때 밀바가 부른 시징트 녹융 넌 아직 어린데라는 보컬곡으로도 전해드린 적이 있고 라페티피 델라메아 이 작품에서 동물 다큐의 원작에서도 또그 사운드트랙에서도 음악을 새 음악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흥행에 상관없이 이후 뭐 Chariot of Fire라든지 Blade Runner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상업성 위주의 대작은 회피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고 하네요. Chariot of Fire, 불의 전차 주제곡이었습니다. 연출을 맡은 휴 허슨 감독이랑은 파리에서 70년대 상업음악, 광고음악 작업으로 맺은 인연이라고 하는데요. 이 레시피가 그러니까 스포츠 드라마? 시대극이라고도 할수 있는 이 상황극을 전자음악으로

음악으로 처리한다? 이런 레시피도 또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던 그런 새로운 양식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하네요. 현재 기록으로는 97년 타이타닉 영화 주제가가 차트 성적이나 판매 실적으로 영화 음악으로 선 최고인데 그 전까지는 바로 81년도 영화 체리어트 파이어의 주제가 반젤리스가 작곡한 이 주제가가 1위를 기록하는 미국 차트 역사상은 또 최초의 그리스 아티스트 작품이 1위를 달성한 그런 기록을 세우기도 한 것이고요. 평단의 인정도 받은 거죠. 오스카 음악상을 수상했고요. 블레이드 러너도 사실 컬트 명작이고 박스오피스 대박작은 아니었고 그리고 음악으로는 아직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 의미가 회자될 작품으로 남게 되었는데 도를 다루는 건축가의 비유를 하긴 했네요. 반젤리스가 발명하지 않는 건축가다. 신테시스 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조합하는 건축이라는 것을 또 그런 접근으로 바라봤다고 하네요. 나도 건축가처럼 뭐 새로운 그런 어떤 물질을 만들어낸다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물질을 찾아다가 조합하는 그런 입장이다. 그리고 좀더 만화적인 표현도 있네요. 하늘의 교향곡을 받는 레이더다. 나는 안테나를 하늘 높이 치켜올려서 수신하는 후자가 좀더 마음에 드네요. 안테나가 성능이 작곡가나 뭐 예술가들마다 다 다를 텐데 안테나가 남산타워급이나 뭐 나사 미항공 우주국 안테나 성능이 되는 그런 급도 있을 것이고 그의 커리어 후기 디스코그래피를 보면은 후기에는 실제로 이 우주적인 그 예술관 그러니까 음악은 우주의 코드다라고도 말했다고 하는데 그 행보에 딱 들어맞는 작업을 했네요. 미항공우주국, 유럽항공우주국과 연계한 그런 음악들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짧은 머리에 가죽 재킷을 걸치고 거친 목소리로 세상을 호령하던 그녀도 어느덧 72살이 되었습니다. 70살 생일을 기념하는 인터뷰에서 이탈리아 일간지 일 미사제로는 그녀에게 이탈리아 음악의 영원한 목소리라는 찬사를 바쳤습니다. 지안나 난니니, 이탈리아 록의 어머니라 불린다죠. 그녀가 얌전히 노래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건 그리 쉽지 않지만 록을 선택한 건 순전히 우연이었답니다. 실은 끔찍한 사고의 반작용 같은 거였죠. 17살이 될 때까지도 피아니스트가 되는 꿈을 꾸며 클래식 음악원을 다니던 지안나 난니니는 가족이 운영하는 제과점에서 일하다가 과자를 만드는 기계에 왼손 마디 두 개가 잘려나가는 사고를 당합니다. 일 미사제로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고했죠. 손마디가 칼에 잘린 순간 끔찍한 비명을 질렀어요. 그 전까지는 나에게 그런 목소리가 있다는 건 알지 못했죠. 그 비명에서 나의 정체성인 락 보이스가 태어났죠. 음악원 시험은 플라스틱 의수 두 개 그리고 가짜 손톱을 달고 응시했고요. 아주 간신히 합격했죠. 하지만 보험금으로 받은 200만 유로를 들고 밀라노로 떠났어요.

이후의 행보를 운명적으로 결정한 신화적 텍스트가 되었습니다. TheItalianSong.com은 이렇게 서술했죠. 이탈리아 토스카나주 시에나의 보수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그녀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부모가 요구하는 참한 규숙감의 삶에 환멸을 느꼈다. 클래식 음악원의 정형화된 교육을 받던 중 발생한 손가락 사고는 역설적으로 부모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경제적 자립, 그렇다. 보험금과 명분을 제공했다. 기성사회의 관습과 통제에서 탈출, 주체적인 자유를 누릴 해방구로서 그녀는 대중음악, 그 중에서도 락을 선택하였다. 거칠고 허스키하며 에로틱한 난니니의 목소리는 이탈리아 깐소네의 전형적인 서정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무기가 되었다. 우연한 계기에 대한 의미 부여가 좀 과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밀라노에서 시작된 지안나 난니니의 여정을 살펴보면 호들갑으로만 들리진 않습니다. 데뷔 앨범과 두 번째 앨범은 상업적으로 실패했지만 1979년 세 번째 작품 캘리포니아부터 여성의 목소리로 이탈리아의 록을 견인한 아이콘이 됩니다. 독일의 명망 높은 프로듀서 코니 플랭크와 협업한 1980년대에는 이탈리아를 넘어 유럽 전역의 공식 차트 탑10에 진입하며 국제 스타로 거듭났죠.

신사를 넘긴 2000년대에도 지안나나니니의 행진 계속됩니다. 록 장르를 기반으로 클래식 피아노, 깐소네, 포크, 뉴웨이브 등 이 다양한 팝 트렌드를 접목한 여정의 후반. 오케스트라 록을 시도한 두 장의 앨범은 이탈리아 앨범 차트 1위를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또 나니니의 록 음악은 사운드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설명할 때 매우 자주 동원되는 수식어가 하나 더 있는데요. 록을 경유해서 사회적, 정치적인 저항을 드러내는 태도를 뜻하는 Provocative Rock, Provocative Rock입니다. 지안나 나니니는 록 음악을 여성 해방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보수적인 이탈리아 사회가 여성에게 부여한 성적, 관습적 억압을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거칠게 도발적으로 전복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 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이탈리아 여성 록 음악을 본격화한 아이콘, 그리고 그 나라의 록 음악 지평을 여성, 그리고 나아가 LGBTQ의 영지로 넓힌 아티스트 디안나 난니니 만나봤습니다. 2006년에 그라티에 라는 음반에 Sei nell'anima, 넌 내 영혼에 새겨져 있어 라는 곡 전해드렸습니다. 이 뭐 평단과 이탈리아 팬들 전반 사이에서 이것이야말로 난니니의 커리어를 상징하는 대표 작품이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2년 전에 제작된 대표 포탈에 또 전기 영화로 소개된 작품의 제목도 이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보통은 나는 페미니스트요라는 그런 선언이나 아니면 그런 레이블링, 그런 꼬리표가 달리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 했겠지만 난니니 같은 아티스트는 아마 정반대였다. 예. 그런 세계관의 최전선에서 이탈리아의 여성 락을 대표하는 그런 행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 영화 제목은 Beautiful Rebel이군요. 아름다운 반항아. 24년에 발표된 지안나 난니니의 전기 영화의 제목은 그렇답니다. 아름다운 반항아. 요거 하나만 알려드리고 예, 마치겠습니다. 이 자서전을 낸

있는데 파트너인 칼라라는 사람과 이탈리아에서는 지금 동성 결혼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 결합 의사를 그 당시 밝혔고 50대 중반 넘어서는 미혼으로 딸을 또 출산하는 그런 행보가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죠. 유명한 그 패션지 사진 중에 하나가 신은 여성이다라는 티셔츠를 입은 그의 모습이 또 있다고 하네요. 위기를 다른 기회로 화려하게 펼친 디안나 난니니의 여정이 너무 멋지다라고 유영주 청취자께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록스피릿에 바친 혈서를 본의 아니게 쓰셨네요. 언니가 남자도 범접 못할 목소리 들으니 사고 그 안타까운 사고가 없었어도 락을 했어야 했겠는데 안 그러면 화병이라도 났을 듯 이렇게 3100님의 문자도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리차드 보나 카메룬이 낳은 걸출한 재즈 베이시스트라고 불리지요. 뿐인가요? 기타, 시타르, 만돌린, 부수키 등등 10가지 이상의 악기를 연주하는 멀티 인스트루멘탈리스트죠. 그것도 모자라 신들린 보컬 스캣 테크닉까지, 맑고 부드러운 가창 실력까지 갖춘 그야말로 전천후 명장입니다. 그래도 리차드 보나를 이야기하는 첫마디는 베이시스트입니다. 그리고 베이스 기타와의 만남은 이번에도 우연을 가장한 운명처럼 시작되었다네요. 카메룬의 가난한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나 11살에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고 13살에 카메룬의 경제 수도 누알라에서 재즈 클럽을 운영하던 프랑스인 사장에게 전격 발탁되어 무대에 서기 시작한 1980년이었습니다. 당시 재즈를 잘 몰랐던 리차드 보나에게 이 클럽 사장은 자신이 수장하고 있던 재즈 LP 컬렉션을 마음껏 듣게 해주었답니다. 그때 리차드 보나가 손 가는 대로 꺼내든 첫 번째 LP가 그의 음악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베이스 기타의 혁명가 자코 파스토리우스의 데뷔 앨범 자코 파스토리우스였습니다. 리차드 보나는 다시 기타를 들어서는 줄 두 개를 뽑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네 줄짜리 베이스 기타로 급조한 후 자코 파스토리우스의 음악을 밤낮으로 모방하고 독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코파 스토리우스를 발견한 순간은 리차드 보나에게 있어서 기타에서 베이스 기타로 바꾼 것 이상의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베이스 기타라는 악기가 후방에서 리듬을 받쳐주는 역할만이 아니라 멜로디와 화성을 주도하는 전방의 악기가 될 수 있구나 하고 깨달은 순간 그는 해방감을 느꼈다고 하네요. 그것은 아프로 재즈의 해방이기도 했습니다. 1986년 프랑스 파리로 건너간 후 리차드 보나는 자신이 나고 자란 카메룬의 전통 리듬에 자코 파스토리우스 테크닉과 재즈의 화성을 병제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뉴욕으로 이주한 후 펑크, 플라멩코 등등 세계의 민속 리듬과 팝을 끌어들인 음악을 선보입니다. 200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아프리카 노예 무역의 역사를 쿠바와 카리브해 중심의 음악으로 재현하는 탐사를 통해서 아프로 쿠반 재즈의 유산을 확장해 오고 있습니다. 자코 파스토리우스를 듣고 베이스 기타를 얻기 위해 리차드 보나가 갖고 있던 기타에서 줄 두 개를 뜯어냈다는 일화 말고도 관련해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유년 시절 기타는 치고 싶은데 돈이 없었던 그는 낡은 자전거 브레이크 와이어를 뜯어낸 다음 12줄짜리 기타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직접 대나무를 깎아서 플루트를 만들어 부은 일화도 빼놓을 수 없죠. 2012년 이탈리아의 베이스 기타 명품 브랜드 마크베이스의 요청으로 리차드 보나는 장인정신과 커스텀 감각을 본격적으로 발휘해 자신의 시그니처 베이스 시리즈 킬리만자로 그리고 키만두를 디자인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윤곽선을 새긴 독창적인 외관, 초고속 핑거링 연주를 돕는 설계, 그의 맑고 선명한 미성을 받쳐주는 음색 덕분에 이 기타들은 리차드 보나의 분신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네요.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난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우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베이스 기타를 거쳐 아프리카의 전통 리듬과 모던 재즈의 화성학을 확장한 재즈의 거장 리차드 보나였습니다. 99년 이 참여 뮤지션들의 이름을 쭉 보면서 와, 데뷔 음반에 이렇게 어마무시한 세션을 기용했구나 싶었지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세계적인 연주자로 인정을 먼저 받고 그리고 또 그런 활동을 꾸준히 또 이런 세계적인 뮤지션들과 교류를 탄탄히 한 다음에 정규 솔로 데뷔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는구나 라는 판단이 서죠. 99년 이전에 이미. 특별히 그 계기가 전환점이 된 거는 해리 벨라폰테 같은 거장의 그 음악 감독 생활을 통해서 탄탄히 여러모로 뮤지션십과 또 이런 업계의 다양한 면을 노하우도 습득하고 뭐 등등 밴드 리더로서 작곡가로서 탄탄한 바탕을 만들고 발표한 99년 솔로 음반에서 들은 음악은 스웨디 나 웬구의 아무리 그 AI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두알라 카메룬의 예, 언어인 두알라 언어 번역이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 노래의 주제는 이 앨범 자체가 자전적인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고향 아프리카, 특히 카메룬 자신의 백그라운드에 관한, 뿌리에 관한 주제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아마 카메룬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지라 소문이 많이 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이 노래는 어떻게 소문이 퍼지는가 그것을 주제로 삼고 있다는데요. 소문. 아무튼 저는 그 리차드 보나를 떠올리면은 팬들은 뭐 베이스 연주에 진심인 분들은 열 손가락에 꼽는 연주자로 추앙할 수도 있겠구나 싶지만 저는 이 사람이 바비 맥페린과 이 보컬 인터플레이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스캣을 하는 걸 처음 영상으로 본 게 첫 경험이라 와 바비 맥페린급에 그러나 그 주 악기는 베이스 연주였습니다. 또 어떤 팬들은 리차드 보나의 노래가 참 좋더라. 이 보컬 거기에 집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팝이나 이런 영역에서는 많죠. 베이스를 치면서 노래를 하고 또 작곡을 해서 인정도 받고 사랑을 받은 뭐 폴 맥카트니 뭐 이런 사람 대표적이고 스팅도 떠오르고요. 근데 이 재즈 영역에서는 그닥 많지 않죠. 노래에 눈등하고 작곡과 그런 두루두루 그러면서도 베이스 연주를 탄탄하게 하는 에스페란타 스폴딩, 미셸 은데기어 첼로 이런 여성 베이시스트이면서 재즈 아티스트, 싱어들이 떠오르죠. 얼마 없다. 희소한 포지션이죠. 유럽을 거쳐서 뉴욕으로 진출해서 월드와이드 이제는 또 굴지의 악기 기업의 인도르시라고 하죠. 이건 대가들에게만 그 주어지는 특전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걸고 악기 라인을 공장을 또 돌려서 전 세계에 보급하는 그만큼 많은 후배 또 꿈나무 연주자들이 리차드 보나의

콜롬비아는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더 나은 나라를 상상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라고 콜롬비아 출신의 라틴 록 음악 거장 호아네스는 1970, 80년대에 청소년기를 보내며 거친 음악에 탐닉했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시 콜롬비아는 정부군, 좌익게릴라, 우익반군, 그리고 악명 높은 마약 카르텔이 뒤엉켜 싸우며 지옥 같은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호아네스가 나고 자란 콜롬비아의 대도시 메데인 이곳은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 치하에서 세계 최고의 살인율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호아네스의 사촌이 납치범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호아네스의 가장 친한 친구는 무장괴한들에게 잡혀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참상을 호아네스는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시기 그의 아버지는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프리카, 이베리아, 아메리카 원주민 문화를 접하며 7살에 기타를 배우기 시작한 호아네스는 콜롬비아의 현실이 남긴 지독한 트라우마를 아는 채 록과 헤비메탈 음악에 탐닉했습니다.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는 도시의 환경 속에서 록과 메탈은 분노를 배출하고 연대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였죠. 결국 그는 16살에 헤비메탈 밴드를 결성하기에 이릅니다.

원에스의 헤비메탈 밴드 에키모시스는 콜롬비아 자국 내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죠. 그리고 결성 11년째를 맞이한 1998년 호아네스의 용단 끝에 해체되었습니다. 우린 콜롬비아에선 꽤 성공한 밴드였지만 어떻게 해도 콜롬비아 국경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호아네스의 회고는 밴드 해체 당시 콜롬비아 음악 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내전과 경제적 빈곤으로 이 관련 인프라가 열악하기 짝이 없었고요. 메탈이라는 비주류 장르로 세계 음악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죠. 호아네스는 밴드 해체 직후 푼돈과 기타 한 대만 들고 미국 LA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은인을 만납니다. 이 은인, 우리에게는 체게바라 전기영화인 모터사이클 다이어리의 음악 거장으로 친숙한 구스타보 산타올라야였습니다. 구스타보 산타올라야를 프로듀서로 영입한 후 후아네스는 영미권 록음악을 토대로 하되 콜롬비아 전통 리듬을 접목한 앨범을 발표합니다. 여기까지 라틴 그래미 어워드 3관왕에 빛나는 후아네스의 데뷔 앨범 휘하 데비엔 똑바로 바의 제작 스토리였습니다.

영미권 주류 차트를 정복한 최초의 라틴 록 아이콘이기도 하죠. 또 한 가지, 이 묵직한 사회 비판적 메시지를 콜롬비아 전통 리듬의 온기와 활력에 실어내며 콜롬비아의 참혹한 현실을 음악이라는 텍스트로 돌파한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03년 세계 평화 음악 프로젝트인 Paz Sin Fronteras, 국경 없는 음악을 직접 주도하며 그가 남긴 말을 그대로 옮깁니다. 1972년에 태어난 콜롬비아 사람인 나는 단 하루, 단 한 시간, 단 1분도 평화로운 나라의 삶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전쟁과 무관심이 존재합니다. 국경 없는 평화는 사랑과 평화를 믿는 예술가들의 집단적 갈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후아네스는 샤키라와 함께 콜롬비아 대중음악을 변방에서 세계 주류 시장으로 끌어올린 국보급 아티스트입니다. 콜롬비아의 음악 전통을 록 장르에 접목하고 스페인어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어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콜롬비아 전통 리듬을 접목한 록 음악의 아이콘 화네스를 만나봤습니다. 그렇게 출발해서 이제는 정통성과 예술성을 확고히 했다라고 할수 있는 행보를 쭉 가져가고 있죠. 두 번째 음반이었군요. 2002년 발표곡 Adios Rapido, 신에게 청합니다.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의 바이오그래피를 살펴봤는데 10년 차의 경력의 뮤지션의 미국 데뷔가 그렇게 늦게 일어난 게참 다행이다. 그 바탕으로 이렇게 훌륭한 음악들을 만들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좀 자세히 들어보니까 예, 송라이터로도 그 화네스의 역량이 빛나는 곡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세음행이 전한 노래에서 이 노랫말을 소개하기도 했죠. 신에게 청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당신의 눈빛으로 내 눈이 깨어있게 해달라고 어머니가 죽지 않기를, 아버지가 날 잊지 않기를 신께 기도한다. 뭐 자신의 이야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조국 콜롬비아의 폭력을 겨냥해서는 내 민족이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지 않기만을 신께 간청한다라고 하죠. 그 뮤지션이 인터뷰에서 이 곡이 어떻게 그 인셉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무척 흥미로운 지점 중 하나잖아요. 미국 투어 중에 차 안에서 갑자기 이곡 제목인 아디오스 레피도라는 구절이 생각나서 술술 풀어나갔다 뭐 이런 식이긴 한데 그 폭력이 난무한 그런 지옥 같은 땅을 벗어나서 음악을 계속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지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구나 라는 증언 같은 그런 예, 말들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마음은 참 아팠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신은 이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탈출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음악을 계속할 수 있지만 두고 온 동료들, 가족들, 대다수의 콜롬비아인들을 생각하면 또 47주 연속 핫 라틴 트랙 탑5 차트에 머물렀고요. 세계 대륙 12개 국가의 1위를 기록하는 그런 히트곡이 됐죠. 지금도 모든 공연을 이 곡으로 오프닝 곡이라고 하죠. 관례처럼 그렇게 이 아디오스 레피도로 공연을 시작하는 게 시그니처처럼 호아네스의 공연에 그렇게 됐답니다. 현재 호아네스의 통산 그래미 숫자는 26개의 라틴 그래미 그리고 3개의 미국 그래미 어워즈 수상을 했죠.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그 지뢰 피해자 지원 재단인 미 상그레를 또 설립했고요. 그걸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고 하네요. 2시간의 음악 여행 즐거우셨나요?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토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거대한 무덤, 고인돌. 그런데 아시나요? 유네스코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인정한 건 우리나라 고인돌이 유일합니다.

0: 전 세계 고인돌의 70% 이상이 한반도에 모여 있는 데다 크기와 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저와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볼 곳은 전북 고창입니다. 고창의 고인돌은 매산 기슭을 따라 사방 1.5km에 걸쳐 곳곳에 놓여 있는데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바위에 남아있는 이 희미한 구멍 자국들. 에이, 그냥 어쩌다 생긴 게 아니에요. 구멍들을 선으로 연결하면 놀랍게도 궁수자리가 나타납니다. 뿐인가요? 밝은 별은 구멍을 크게, 희미한 별은 구멍을 작게 뚫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는데요.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고인돌들을 선으로 이어보면 북두칠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고인돌 하나하나가 북두칠성을 이루는 별들인 거죠. 고대 천문학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고창의 고인돌. 저랑 같이 고인돌의 별 보러 가실래요?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선별 재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배우며 사랑하며 EBS FM EBS 라디오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0: 덥다. 낙하씨, 이제 정말 여름이 시작된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날씨에 살아남기 위한 최고의 생존법, 뭐가 있을까요?
1: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저는 이미 준비 끝냈습니다. 선풍기, 선크림, 양산, 그리고 마음의 준비까지요.
0: 와우, 마카야씨, 여름 생존 아이템 철저하게 준비했네요. 근데 어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거죠?
1: 네, 집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저에게 들이닥치는 태양과 싸우러 가는 마음의 준비요. 제가 이기려면 단단히 각오하고 나가야 합니다.
0: 거의 재난 영화 찍으러 나가는 사람 같네요. 근데 마카야씨, 그거 아세요? 사실 여름 생존법은 더위를 이기는 게 아니라 더위와 잘 지내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닐까 싶어요. 뜨거운 날씨에 지치다가도 에어컨 바람 한 줄기와 좋아하는 노래 한 곡만 있으면 여기가 천국이다 싶은 거죠.
1: 이야, 켄네씨, 명언이네요. 오케이, 그렇다면 저도 더위와 화해하기 위한 생존 아이템 하나 정해보겠습니다. 바로, 아이스크림!
0: 좋습니다. 그럼 한국인들과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시작해볼까요? Hello, I'm DJ Camden. Here to spend a cool summer with 한국인들.
1: Hello, I'm DJ Mikhail. And I want 1 million ice creams with 한국인들.

0: 둘, 셋, we go on and on.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돌 한국의 DJ 나켄든
1: DJ 마카입니다.
0: Yeah, 오늘은 아이돌 한국의 문을 연 곡이 바로 비의 태양을 피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혹시 이 노래 아십니까?
1: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0: 오케이, 얼른 마카.
1: 선크림을 발랐어.
0: 오케이. 아, 오늘 마카 씨를 피해서 네. 네, 한번 오프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네. 피해보세요.
0: 오늘 또 오프닝에서 여름 생존법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1: 맞습니다.
0: 혹시 마카 씨는 좀 더위를 타는 편인지 아니면 좀 추위를 타는 편이세요?
1: 전 개인적으로 추위를 타는 것보다는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인 것 같아요.
0: 아, 일단 네. 지금 복장만 봐도
1: 맞습니다. 네. 오늘 제가 또 이게 잠바를 입고 왔는데 네. 또 민소매가 이너거든요. 네, 살짝 더위를 타서 지금 살짝 잠바를 벗고 있습니다.
0: 아, 네. 몸이 되게 좋으세요.
1: 아, 요즘 다시 이제 시작하려고 마음 먹었거든요, 운동.
0: 네. 마음만 먹은 거 아닙니까?
1: 네. 마음 먹고 밥도 많이 먹어서 이제 다시 운동하러 가야 돼요.
0: 아, 그래요? 네. 그럼 운동 아직 시작한 건 아니죠?
1: 하루 했습니다.
0: 아, 하루?
1: 네. 어제 어제.
0: 약간 하루 한 티가 나는데요?
1: 하루 한 티 나요?
0: 네.
1: 거의 안 난다는 뜻이네요.
0: 네, 맞아요.
1: 감사합니다.
0: 마카 씨, 그럼 좀 여름을 이겨내는 나의 생존 아이템, 이런 거 있으십니까?
1: 아, 저는 또.
0: 아이스크림?
1: 에어컨을 가지고 다닙니다. 네, 그 엄청 큰 거. 네, 아니요. 그 엄청 큰 거 있잖아요. 가정용.
0: 가정용. 말이 잘 안 통하시네.
1: 네, 가정용 에어컨을 제가 그 보조 배터리 한 150개 정도 있으면 되거든요.
0: 네.
1: 보조 배터리 150개 플러스 가정용 에어컨 하면 딱 그 한 15분 정도 쓰일 수 있어요.
0: 그러면 그 길을 걸을 때 조금 민폐 아니에요?
1: 민폐. 이기 때문에 이젠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스크림.
0: 아이스크림.
1: 캡틴 씨는요?
0: 저는요

0: 저는 휴대용 에어컨이 아닌 휴대용
1: 네.
0: 선풍기
1: 아, 근데
0: 좀
1: 선풍기
0: 필수인 것
1: 좋아.
0: 같고요. 예전에 쿨링 패치도 있는 거 아시죠?
1: 아, 가끔씩 촬영할 때.
0: 네, 저희, 맞아요. 특히 뭐 촬영할 때 많이 썼곤 했는데, 사실 뭐 평소 일상생활에는 잘안 쓰지만, 그래도 한번 구매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진짜 걷기만 해도, 한 5분 걷기만 해도 저는 땀이 나거든요. 해가 너무 뜨거우니까.
1: 요즘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그 데오드란트 티슈 같은 게 있는데, 그 쿨링이 있어가지고, 땀 나거나 그러면, 그걸로 닦으면 막 냄새도 안 나고 막 시원해진대요.
0: 그래요?
1: 네, 광고는 아니지만 PPL 부탁드립니다.
0: 좋습니다. 더운 여름에 좀 나를 지치게 만드는 최대 적이 있으십니까? 예, 네, 약간 뭐 뜨거운 태양도 있고,
1: 저는
0: 뭐,
1: 밤에
0: 예, 네.
1: 모기.
0: 모기.
1: 와, 진짜 그것만큼 진짜 싫은 게 없어요. 진짜 너무 잘 준비 잘하고 이제 딱 누웠어요. 또 에어컨 이렇게 딱 틀고 뭐 얇은 이불 덮고 이렇게 딱 누웠는데 눈 감았는데 갑자기 아, 진짜, 불 켜가지고 이제 잠을 못 자요.
0: 진짜 근데
1: 잡기
0: 그게 너무
1: 전까지.
0: 싫어가지고 제가
1: 예.
0: 언제 한번 진짜 사실 그리고 모기 소리가 이렇게
1: 진짜.
0: 아니야
1: 약간 차 지나가는 소리.
0: 이게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는데 진짜 맨정신이 들게끔 화가 나게
1: 맞아요.
0: 해요.
1: 그리고 모기 소리 한번 들으면, 진짜 모기 없는데도 간지러워져. 약간
0: 맞아요.
1: 뭔가 있는 것 같아요.
0: 그리고 거의 긁어보잖아요? 그럼 진짜 모기
1: 아,
0: 나서는데 진짜 근데 진짜 긁어보면 거기를
1: 긁으면 안
0: 모기
1: 돼.
0: 예 거기 안 돼,
1: 맞아요.
0: 맞아요.
1: 근데
0: 그러면 안 돼.
1: 모기, 그래서 모기 향이나 모기 약을
0: 잘,
1: 네, 준비해야 돼요.
0: 네.
1: 네. 아, 그래도 이게 여름이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0: 아,
1: 여름이
0: 그쵸,
1: 또
0: 예.
1: 좋은 게 진짜 많은 계절인데, 또 마카야가 태어난 계절이기도 하죠. 아, 이건 호주에서 여름이구나. 호주 여름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0: 전 한국 여름.
1: 한국 여름, 우리 여름 보이들이네요.
0: 네.
1: 오, what's up, man?
0: What's up, summer boys?
1: Welcome. I need a summer boy.
0: Boys.
1: 네, 아, 그럼 여름이 좋은 이유 하나씩만 뽑아봅시다.
0: 저는 워터파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1: 아, 역시.
0: 사실 간지는 좀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어릴 때 친구들이랑 많이 가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진짜 제가 여름을 맨날 기다렸던 이유가 진짜 딱 그거 하나였어요.
1: 아,
0: 네,
1: 워터파크.
0: 워터파크 가가지고 이제 츄로스 먹고,
1: 오!
0: 네, 그리고 그냥 그
1: 맞아.
0: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진짜 다른 뭔가 날아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1: 근데 그게 진짜 좋아요. 그 진짜 힘들게 이렇게 시원한 물에서 막 놀다가
0: 네.
1: 따뜻한 거 먹는 게 그렇게
0: 아,
1: 좋더라고요.
0: 그쵸.
1: 뭐 진짜 칩스나,
0: 네.
1: 아니, 프렌치 프라이즈 이런 거나. 아, 그게 너무 좋아요. 그게 진짜 추억.
0: 에이.
1: 저는 뭐, 그래도 약간 에어컨? 약간 확실히 여름에 에어컨이 맛있어요. 약간 겨울에 에어컨보다 여름에 에어컨이 진짜 그 에어컨의 역할을 충실하게
0: 너무
1: 다하는
0: 당연한
1: 느낌.
0: 말씀.
1: 아, 근데 너무 달라서,
0: 네.
1: 아, 저는 요즘 에어컨이 너무
0: 너무
1: 좋습니다.
0: 좋아요?
1: 예. 네.
0: 에어컨이랑 뽑아야겠네요.
1: 아, 할 뻔했어요, 어제. 예. 네.
0: 아.
1: 그러면 이제 여름으로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볼
0: 아,
1: 건데요.
0: 밸런스 게임
1: 아,
0: 너무
1: 저희가 또 밸런스
0: 좋아하신다.
1: 게임 아이돌 한국에서
0: 네,
1: 필수
0: 아,
1: 코스 아닙니까?
0: 네, 좋습니다.
1: 오케이. 그럼 내가 여름에 휴가를 떠난다면, 더울 때는 더운 나라로 간다. 아니면 추운 나라로 간다. 하나, 둘, 셋.
0: 더운
1: 추운
0: 나라.
1: 나라로. 어, 진짜요?
0: 이게 추운, 사실 제가 생각한 더운 나라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아, 괌
1: 발리?
0: 아일랜드.
1: 아, 괌.
0: 괌, 아일랜드. 특히 더울 때 아일랜드를 가야 워터파크를 가든, 이제 거기에 바다를 가든, 이제 그럴 만한
1: 아,
0: 이유가 또 있고,
1: 그쵸.
0: 여름밤. 여름밤이 진짜
1: 맞아.
0: 좀그 여름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 맛있어요.
0: 배고프세요?
1: 아니, 아니, 아니.
0: 계속 맛있대요, 오늘. 에어컨도 맛있고, 뭐, 여름밤도 맛있고.
1: 근데 진짜 그 표현밖에 없는 것
0: 맛있다.
1: 같아요.
0: 하긴, 사실 뭘 잘한다 해도 맛있다, 너?
1: 그쵸.
0: 뭔가 맞아. 그렇게 하면,
1: 맛있다가 좋아.
0: 그렇지.
1: 저는 추운 나라로 가서 좀 약간 스노우보드 타던가.
0: 어디?
1: 약간, 아, 그래도 호주 블루 마운틴즈에 한번 가보고 싶네요, 겨울에.
0: 오, 블루 마운.
1: 네, 블루 마운틴즈 가서 오랜만에 스노우보드 한번 타고 싶네요.
0: 가본 적 있어요?
1: 전 가본 적 있습니다.
0: 오,
1: 네,
0: 좋네요.
1: 그립네요. 근데 한국에서 스노우보드 더 많이 타봤어요.
0: 오.
1: 네. 오케이. 다음 밸런스 게임 가보겠습니다. 좋아하는 여름 힐링법은 에어컨 키고 이불을 덮기, 아니면 땡볕에서 시원한 여름 음식 먹기. 아, 화채가 또 좋은데, 여름에는. 오케이, 하나, 둘, 셋. 에어컨
0: 에어컨
1: 키고
0: 켜고
1: 이불
0: 이불
1: 덮기.
0: 덮기.
1: 아, 왜냐면 이불 덮는다는 것은 일단 누워 있을 수 있다는
0: 그쵸.
1: 소리예요. 네, 일단 쉬는 거고, 땡볕에서 먹는 것도 좋지만 그 에어컨의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진짜 좋다 생각합니다.
0: 맞아요. 그리고 땡볕은 너무 뜨거워요. 시원한
1: 아,
0: 여름을 금세 녹일 겁니다.
1: 또 선크림까지 발라야 돼, 그러면.
0: 네, 맞아요.
1: 네, 항공인들과 즐겁게 여름을 나고 싶은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

0: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 문자나 반대입으로 메시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Need help translating K-pop lyrics? Need someone to listen to how your day went?
1: Yeah.
0: Your friend is right here.
1: Visit the Idol Hangul social media and leave a message. Any story is welcome.
0: 네, 그러면 노래 듣고 와서 라디오 드라마 극장 미스터리 K 넘버 2 함께 하겠습니다.
1: 네, 청아 Love Me Out Loud 그리고 UP 바다까지 이어집니다.

0: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제 드라마 극장 미스터리 K 넘버 2의 가족을 소개할 시간이죠.
1: 성우 강영호, 박지은님, 어서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3: 반갑습니다.
1: 한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3: 아, 너무 덥죠. 네. 그리고, 러브버그가 창궐하고,
1: 맞아요.
3: 눈도 괴롭고, 피부도 괴롭고, 네,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0: 이제 안 괜찮은 것 같아요.
2: 전 이번 주는 조금 간만에 바쁜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좀 밤까지 일이
1: 네.
0: 여름에 밤까지.
2: 네.
0: 오케이. 화이팅 했던 일주였네요.
2: 네, 진짜로.
3: 혼자만 일하는 줄 알았어요.
0: 네, 또 저희가 앞에서 여름 생존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3: 여름 생존법.
0: 우리 성우분들도 여름을 이겨내는 나만의 아이템이 있다면, 나만의 방법 or 아이템 있으신가요?
3: 아, 일단은 아이템 같은 경우는 저는 빈손이 최고.
0: 아,
3: 저는 아이템을 쥐거나 뭘 걸거나 하는 것 자체를 너무, 네, 그 자체가 절 피곤하게 하는 스타일이라 좀안 가지고 다니는 편이고, 방법이라면 오히려 뭐 폭풍 운동을 해서 네, 시원하게 땀 흘린 뒤에 샤워하는 게 네, 제일 낫다. 예, 네, 저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2: 저는 조금 현실적인 뭔가 생존법이라고 하면은 회사가 시원하니까 회사에 출근해서 진짜 에어컨을 즐긴다. 그리고 뭔가 시원한 수박 주스라든지 아니면 빙수 같은 걸 먹으면서 약간 좀 더위를 이겨내는 것 같아요.
0: 과일 빙수 좋아하세요? 아니면 팥빙수 좋아하세요?
2: 전 무조건 과일 빙수.
1: 오.
0: 팥안 드세요?
2: 아니요, 팥을 좋아하지만 굳이 먹는다면 과일 빙수.
0: 망고?
2: 망고 완전 좋죠.
0: 망고.
4: 사실 제가 팥을 안 먹어서 한번 동지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쉽네요.
2: 먹긴 먹습니다.
1: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두 분과 시원하게 드라마 극장 미스터리 K 넘버 2 시작하겠습니다.
5: 지난 시간 오늘도 매진했습니다 세계를 탈출해 차원의 문을

0: 통관 K. 눈을 떠보니 좀비 수십 명이 으르렁거리는 무서운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1: 아빠, 좀비한테 물리고 싶어서 그래? 아, 이쪽으로 피해야지.
2: 아빠? 좀비? 그렇다면 여긴 영화 좀비 딸 속의 세계?
0: 그렇다.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딸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영화 좀비 딸에 소환된 K.
3: 널 물어버리겠다.
2: 뭐야? 이럴 때 영화에서 어떻게 했더라? 아, 그래, 딸, 우리 좀비인 척 연기하는 거 어때? 아, 영화 보면 사람들이
1: 아, 그건 영화고. 아, 부끄러운 말한 성격인 거 몰라?
0: 딸 수아가 갑자기 기괴한 소리를 지르며 팔과 다리를 꺾고 눈동자를 뒤집었다.
2: 역시 내 딸, 나도 질 수 없지. 오호, 눈을 뒤집고 어깨를 비틀고 물구나무. 이야, 수아야, 우리 이제 탈출에 성공했어.
1: 아빠, 나 좀비 물린 것 같아.
0: 결국 좀비에게 물리고만 딸 캠든, 아니 수아. 미스터리 케이는 딸을 구하기 위해 시골 어머니 댁으로 피신을 하게 된다.
4: 아유, 우리 선조 수아 온겨. 할미가 죽서 줄까나?
3: 물어보겠다.
4: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할미한테 앙앙거려?
1: 에휴, 쓸둥이다 좀비딸.
0: 매운 효자손으로 호된 신고식을 치른 좀비딸 수아는 시무룩해지고, 얌전해진 수아와 어머니의 효자손을 바라보던 케이는 좀비딸 세계에서 탈출할 방법을 생각해낸다.
2: 그래, 내가 좀비딸 수아와 가족들이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이 세계를 빠져나갈 수 있는 차원의 문이 열릴지도 몰라. 그렇다면 아, 엄마, 안 돼요. 수아가 아파서 그래, 아파서.
4: 뭐가 안 돼? 아직도 이 할미한테 앙앙거리는구만. 일로 와.
2: 아, 따가워.
1: 아빠가 대신 맞았다.
0: 그렇게 좀비딸 수아 대신 효자손에 맞고만 K. 그 순간 익숙한 빛과 함께 차원의 문이 열렸다.
2: 수아야, 효자손 아프니까 할머니 말 잘 듣고 가족들이랑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랄게. 그럼 안녕.
5: 왜 다들 좀비가 되셨죠?
6: 수고하셨습니다.
7: 야, 좀비 진짜 같네요.
5: 오, 진짜 같아요. 네. 정말.
7: 그리고 네. 또 마음에 드는 파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
8: 애용이.
7: 캔디가 고양이 소리 잘 내네요.
5: 네,
7: 네.
5: 잘하시네요.
8: 투잡을 해봤습니다. 네. 딸이랑 고양이 둘.
7: 아, 너무 좋았어요.
8: 네, 온 동네 좀비들이 다 나와가지고 네, 저 작가님께서 일부러 저 유명하게 해주시려고. 이 정도면은 뭐. 네.
9: 네, 미스테리키 오늘은요, 좀비가 되어버린 딸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영화 좀비딸에 다녀왔습니다.
10: 네, 좀비딸은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인데요, 2022년에는 TV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려 EBS에서 공동 제작했던 작품이라고 해요.
9: 맞습니다.
10: 와우, 네. EBS, shout out EBS.
9: Yes.
10: 두 분은 이 영화나 웹툰 아니면 TV 애니메이션을 보셨나요?
8: 네네, 봤습니다.
10: 오,
8: 네.
10: 역시 EBS family.
8: 아, 그럼요.
10: 혹시 기억나는 장면 있으세요?
8: 이게 한 3년 전이죠? 네, 3년 네, 전에 4년? 저희 전기수 선배님들께서 시험을 치를 때 저희도 쳤고 공채 시험에도 나왔던 문제가 있어서 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0: 오.
8: 네. 이게 그 집 밖에 군인들이 이렇게 좀비를 소탕하기 위해서 네, 몰려오는 상황이고, 저하고 수아, 그러니까 주인공이랑 네, 수아만 있는 상태에서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수아한테 이제 나를 물어라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10: 우와.
8: 그 장면이 시험 문제로 나와서 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5: 저도 애니메이션으로 봤는데요.
10: 네.
5: 똑같이 시험 문제 할머니 캐릭터가 네, 시험 문제로 나왔어가지고
10: 아, 시험
5: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이제 약간 우와, 그 좀비가 되는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막 좀비한테 물림당하는 그런 걸 하는 네, 대사가 있었거든요.
10: 네.
9: 혹시 그럼 지은님도 한번 오늘 좀비 연기를 딱 혼자 안 하셨어요?
10: 그러네.
9: 오늘 한번 좀비 연기.
10: 그러네.
5: 아까 묻혀가는 좀비 하나 있는데요. 이런 거 좀비 하나 있는데요.
10: 자, 물렸어요. 어, 진짜 할머니 좀비 같아요.

0: 좋은데요? 좋습니다. 약간 이 영화 설정에 대해 좀 더 얘기를 해볼 텐데요. 만약에 내 가족이나 멤버가 좀비가 된다면 다들 어떻게 하실 건가요?
1: 좀비.
2: 네. 일단 멤버 누군가요?
0: 멤버 마카야시 멤버.
2: 네, 저희 엠퍼센동원의 멤버 누구와 불렸어요 지금? 좀비가 됐어.
0: 지금요?
2: 네.
0: 지금 카이렐 씨요.
2: 아, 카이렐 살려야 돼. 카이렐 살려야 돼. 카이렐 살려. 카이렐 살려.
3: 아, 멤버에 따라 다른
0: 자,
3: 거예요?
0: 승노.
2: 처리해, 처리. 처리해야 돼. 위험인물이야.
1: 위험인물.
2: 네, 이렇게 좀 이별해서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0: 네, 정리. 네.
2: 가족이 좀비가 된다면 그래도 방법을 찾아야죠.
0: 아, 방법을 찾아야죠. 그렇죠. 네.
2: 어떻게든. 그렇죠. 네. 내가 뭐 의사가 되거나 아니면 뭐 공부를 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내가 이렇게 막 포션 만들어가지고 네. 그 주석이 실험 막 나한테 하고 이러면서 완성했다. 근데 마지막에 자기가 죽고 가족이 사는 거죠. 어 이거 아이디어 좋은데. 그리고 우리 성우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4: 네, 지금 씨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3: 저는 만약에 가족이 좀비가 된다면. 아무도 못 보게 꽁꽁 숨겨서 그냥 이렇게 좀 식사를 챙겨주고 아, 씻겨주고
2: 약간 독방
3: 아, 네, 약간 그렇게라도 해서 같이 지낼 것 같아요.
0: 그럼 만약에 이런 상황이 왔어요. 같이 이제 이렇게 두 분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영호님이 갑자기 네. 좀비로 변하면
3: 아
0: 그러면 지훈이가 어떤 선택을 내리실 건가요?
3: 영우님이 좀비가 되면 네. 너무 막강한 좀비가 될 것 같아서 어디에 가둬야 될 것 같아요.
2: 진짜
3: 자물쇠를 이렇게 짱짱짱 하고.
2: 아니, 자물쇠 안 돼요. 너무 위험해질 것 같아.
3: 너무 위험해.
1: 나는 이제 뭐 적군이 되면 빌런인 걸로.
2: 그러니까 보스가 될 것 같아요. 좀비 보스.
0: 아, 근데 약간
3: 그러니까 뭔가 동기 중에 이제 다른 동기가 네. 좀비가 되면 그 친구는 제가 어떻게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영훈이는 안 될 것 같아요.
2: 그렇죠. 네. 컨트롤 할 수 없으니까.
0: 아무도 안 해도 됩니다.
1: 네. 이제 전속성우에서 피지컬을 맡고 있습니다.
2: 영원님은 가족이 좀비가 되면 어떨 것 같아요?
4: 저도 일단은 사람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라는 선택지가 있는데 네. 사람과 어울려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꽁꽁 숨겨둘 것 같긴 합니다.
2: 네. 숨겨서 어떻게든 생존을 할 수 있게.
4: 그러니까요. 네, 마카야 씨와 힘을 합쳐가지고 네, 포션을 만들어서 네,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오 예. 네. 자, 그리고 캠리는 브라이언이라는 멤버가 좀비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마지막 질문이에요.
0: 브라이언이 좀비가 되면요?
2: 네.
0: 처리해줘.
2: 아, 바로 처리?
0: 네, 네. 키가 너무 커요.
2: 키가 너무 크긴 해요.
0: 네, 맞아요. 아, 너무 네. 잘 보여요. 저희가 어디로 갔는지 이제 잘 찾을 거란 말이죠.
2: 이제 네. 이 라디오를 멤버들이 듣는지 안 듣는지 확인할 수 있는.
3: 네. 오,
1: 그러네요.
0: 갑자기 저희한테 삐질 수가 있는.
2: 그쵸.
0: 말안 해도 왜, 왜 이랬더니, 나 처리한다며.
2: 그러면 합격! 이렇게 하면 되죠. 아, 좋네요. 네. 그리고 좀비가 또 상상 속 대상이지만 또 무서운 존재잖아요.
0: 네.
2: 자, 그러면 그렇죠. 현실에서 좀비보다 무서운 존재 아니면 물건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뭐 카드값 문자.
0: 카드값.
2: 아, 이번 달은 300만 원 쓰셨습니다.
0: 아, 약간 네. 그래도 그치. 고가의 어떤 제품을 네. 진짜 오랜만에 사잖아요. 네. 자주 사는 것도 아니고 진짜 내가 사고 싶은 고가의 제품이 만약에 결제를 하면 네. 전 그날 하루는 밥을 못 먹어요. 너무 죄책감 들게 뭔가 뭐라 해야 되지?
2: 아껴야 될 것 같아요.
0: 네, 뭔가 그리고 사실 이것만으로도 저는 뭔가 벅차다고 해야 되나?
2: 배부른 느낌.
0: 네, 너무 배부른 느낌이라서 사실 그거에 행복함도 있는데 또 되게 그 부담도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진짜 그날은 뭘 먹어도 전 상관없어요. 과일 하나만 먹고 자면 돼요.
1: 비슷한 얘기인데 네, 뭐 무서운 게 이제 뭐 비어가는 통장 잔고,
2: 아이고. 아,
1: 내려가는 주식 차트. 무섭지 않나요?
0: 그렇죠, 네. 그렇죠.
2: 무섭죠, 무섭죠. 너무 무서운 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0: 소름.
3: 저는 요새 이제 다시 등장하기 시작한
0: 운동?
3: 러브버그가 너무 무서워요. 네. 이 뭐 다른 벌레들은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피해가잖아요.
2: 그치.
3: 그 친구들은 꼭 사람을 향해서 그것도 두 마리가 맞아요. 세트로 날아오잖아요.
2: 사랑이 가득하죠.
0: 최근에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3: 네, 그 야외 촬영장에서 러브버그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너무 끔찍했습니다.
0: 정말 무서워요.
2: 러브버그가 옷에 달라붙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0: 맞아요.
2: 이게 밝은 색을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3: 맞아요.
2: 그래서 오늘 지훈씨 옷이 되게 밝아가지고.
3: 아, 위험합니다.
1: 표적이 될 것 같습니다.
2: 네. 맞아요.
0: 네,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친 토크까지 재밌게 나눠봤고요. 노래 듣고 와서 오늘의 한국어 이어가겠습니다.
2: 네, 데이식스 점.

0: 하루에 하나씩 배우는 오늘의 한국어 시간입니다. 앞서 미스터리 K 넘버 2 이런 표현이 나왔죠. 좀비딸 수아는 시무룩해지고. Today's Korean expression is 시무룩하다. It means to be silent and look displeased because you are dissatisfied. In English, it is similar to being sulky or sullen. 네, 오늘의 한국어 시무룩하다. Shall we listen to the exact pronunciation?
1: 시무룩하다.
2: 시무룩하다.
3: 예시도 한번 들어볼까요? 남은 밥이 없다는 말에 시무룩해졌다.
0: I felt sulky because there was no more food.
2: 친구가 시무룩해 보여서 걱정됐어.
0: I was worried because my friend looked sulky.
3: 네. 시무룩하다 얘기를 더 해보면요.
1: 네.
3: 최근에 나를 순식간에 시무룩하게 만들었던 시무룩 버튼.
1: 버튼.
3: 있었습니까?
1: 우리 지금 영원님.
4: 네. 아.
2: 있었습니다.
3: 거기 계시죠.
1: 누구야?
2: 바로 샌드베이글입니다.
0: 아. 샌드베이글 일로 와. 혼내주겠어.
2: 아, 샌드베이글이 요새 엄청 다시 유행이어가지고 일산에도 굉장히 유명한 맛집이 있어요. 주말에만 네. 판매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픈런을 했는데
3: 오픈런.
2: 제가 너무 먹고 싶었던 생망고 샌드베이글이
0: 생망고.
2: 네. 제 앞에서 바로 매진이 되는 바람에
0: 아하.
2: 아쉬운 마음에 다른 걸로 채우긴 했지만 너무 좀 시무룩했습니다.
3: 야, 아 그런 건 왜 그렇게 조금만 만드는 거예요?
0: 그러니까요.
3: 예. 너무 커피 좀 만들지.
0: 아 샌드베이 거기 주소 한번 보내요. 제가 한번.
3: 어 네. 지금
0: 그럼 망고 말고 딸기 드셨나요?
2: 어 아니요 그 양쯔깐루라고 혹시 아세요? 어? 그것도 요새 유행하는 디저트인데 그 자몽이랑 연유랑 이런 화이트펄 같은 게 섞여 있는 그런 거 양쯔깐루라고 부른대요.
3: 양쯔깐루?
2: 근데 그 양쯔깐루 샌드베이글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3: 너무 신기해.
1: 가게에서 나오신 거 아니죠?
2: 아닙니다. 아닙니다.
3: 그래서 은근슬쩍
0: 홍보하면 다음에 망고 주겠다 해가지고.
3: 아, 네. 오늘 그래서 망고 옷 입으셨구나.
2: 아 전혀 아닙니다.
0: 아 근데 진짜 시무룩할 만하네요.
3: 네.
0: 아 진짜 이거는 오픈런 했는데 못 먹은 거면
1: 맞아요.
0: 아 그쵸. 진짜 그쵸. 저는 진짜 뒤집어 놓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변 사람의 기분이 시무룩해진 걸 보면
1: 네.
0: 자 밸런스 게임이에요.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내버려 둔다 아니면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애쓴다. 자 1번 2번으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1번.
1: 오, 넘버원.
0: 캔디 보여주세요.
5: 1번.
0: 1번. 어, 그러면 지음 씨만 2번이네요.
2: 아, 진짜요? 다들 1번이세요?
3: 엄청 놀라셨어요.
0: 오. 아, 근데 저도 F긴 한데.
5: 네.
0: 그래도 약간 누가 시무룩하면 혼자 있고 싶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약간 특히 남자애들은 뭔가 서로. 서로 막 타, 막 이렇게 아, 토닥토닥 해주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보통.
1: 네, 저는 신기하게 마카야 씨가 시무룩해지면 뭔가 이렇게 신경이 쓰여요. 뭔가 애기 같아요. 그럴 때마다 약간 조금, 이거 그리고 조금 티가 나가지고 저는 이제 가면 그럼 얘가 딱 하는 그 말투에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2: 전혀 아, 되게, 안 괜찮은데. 네,
1: 되게 덤, 약간 덤덤한 느낌으로 괜찮아요. 아, 이렇게
2: 덤덤한 척 하겠지만 그 느껴지는.
1: 예, 그렇죠. 그럼 너무 웃겨가지고.
0: 아 캔디 진짜 네. 저 풀어줄 때 있는데
1: 네.
0: 아, 저도 막 엄청 시무룩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가끔 아, 저는 보통 감정을 이렇게 아끼다가
1: 맞아요.
0: 한 번에 터지는 그런 스타일인데
2: 아~
0: 그래서 시무룩하면 짜증나면서 시무룩해요.
1: 네,
0: 그래서 그냥, 아, 그냥 혼자 있고 싶고 그냥 또 이게 촬영장이라서 뭐 집 갈 수도 없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 그냥 구석에서 혼자 앉아있죠. 핸드폰 하면서 그때 캠디가 또 리더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그래서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1: 맞아요. 제가 항상 이 어깨에 손을 네, 올리면서 제가 약간 이렇게라도 하면 뭔가 다르겠지? 약간 네. 딱 뭔가 딱 이렇게 하면 뭔가
0: 되게 약간 어색하게 약간
2: 어색하게.
0: 어깨 손 올리고 아 괜찮아? 아 야 상관없어. 야,
1: 이렇게

0: 좋아요.
1: 멋지십니다. 네.
0: 재밌네요. 자, 좋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한국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2: 세상에 아무리 좋은 친구가 많아도 힘들 때 내 편이 돼주고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는 건 역시 가족이죠.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3: 다음 중 가족끼리의 정과 유대는 그 어떤 것보다 깊고 강하다라는 뜻을 가진 속담은 무엇일까요? 1번 티는 커피보다 진하다.
4: 이야, 따.
3: 2번 피는 배달 어플보다 빠르다.
4: 슝슝.
3: 3번 티는 좀비보다 강하다. 4번 티는 물보다 진하다.
5: 진한데?
6: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로 번호를 남겨주세요.
0: 추첨을 통해 블루투스 스피커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1: 오, 오늘 리액션들이
7: 정말.
1: 오늘 근데 방금 나온 좀비는 네. 무슨 언어를 한 거예요?
6: 그 프랑스 쪽에
7: 프랑스 쪽에
1: 프랑스 쪽에 계신 좀비구나.
6: 네, 그 불어가 좀비화가 되면 이렇게 돼요. 네.
0: 한번 다시 소환.
6: 이게 뭐죠?
1: 네. 마지막에 봉주로 가 들어가요.
6: 마지막에 자아가 조금
1: 마지막에
6: 네, 나왔네요. 아, 또 저희가 곧 이게 또 유럽 가니까 네, 연습을 하고
1: 연습을 한 거예요. 네. 네. 아, 좋습니다.
6: 근데 이게 제 생각에 좀비 피가 좀비보다 강하진 않아요.
1: 맞아요.
6: 피가 좀비를 컨트롤하기
1: 좀비들은
6: 때문에.
1: 좀비들은 목이 좀 마를 거예요.
6: 목이 마르면 또 그거죠.
1: 사실 뭐 커피가 될 수도 있고.
6: 아니 커피는 아니가 너무 더 뜨겁나? 목이 말라요.
1: 너무 뜨겁죠. 뭐가 있을까요?
8: 하나씩 다 없애니까 뭐가
6: 나올까. 이 정도.
1: 네, 이 정도에서 하고, 마무리하고요. 네,
6: 꼭 오늘 맞추셔야 돼요, 오늘.
1: 네. 그럼 한국이들이 또 퀴즈 푸는 동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피터팬 컴플렉스의 시무룩해.

아이돌 한국어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0년 전통 오디오 전문기업 브리츠에서 스피커, 건강한 피부의 시작,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 멜릭서에서 비건 스타터 키트를 드립니다.

0: 하루 나를 제일 잘 챙기는 방법은 바로바로 칭찬받기.
1: 야호! This is the time when we are exclusively on your side. Here you only hear praise.
0: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오세요.
2: 모두 칭찬받을 준비됐나요?
0: 쓰담쓰담 칭찬 타임! 네, 자, 쓰담쓰담 칭찬 타임은 항공이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고 칭찬을 선물하는 시간입니다.
1: Yes, even small things are fine. Please send us your stories. You can submit them to EBS FM Korean on social media.
0: 자, 그럼 메시지 확인해볼까요? 야, 캠루랄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2: 어릴 때부터 만화 작가가 꿈이었는데 얼마 전에 땡스타툰을 시작했어요.
1: I've dreamt of becoming a comic artist since I was young, and I recently started drawing for social media.
3: 와, 와, 난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네. 어렸을 적 꿈을 이룬다는 그게 왜 이렇게 나는 재밌지? 아, 너무 좋은데요. 네. 한번 저희도 어릴 적의 꿈을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싶습니다.
4: 아, 네.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아이돌이 꿈이었는지.
2: 오, 맞아요. 궁금해요.
3: 아, 저는 아이돌은 한 17살 때부터 꿈이었어요.
2: 아, 그럼 더 어릴 땐 아니었다.
3: 맞아요. 약간 연습생을 하면서 꿈을 키워가지고.
5: 저도요. 저는. 네, 저도 19살 때. 맞아요.
3: 저희가 약간 연습생이 되고 나서 꿈을 키웠던 케이스라가지고.
5: 맞아요.
2: 아, 그쵸. 보통은 네. 아이돌이 되고 싶어서 그쵸? 연습생이 되는 맞아요. 경우가 많으니까요.
5: 맞아요. 저는 이제 연습생 하면서 저희 선배님이 이제 피어나무니 선배님 보고, 와,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3: 맞아요. 네. 저도 캔든 선배님 보고.
5: 아, 멋있으시지, 그러면. 네. 어땠어요? 어땠어요?
3: 나쁘지 않은데. 네? 아, 저는 이거 멋있어서 네, 꿈을 키웠고, 사실 어렸을 때 제 제일 첫 꿈은 과학자였어요.
4: 과학자.
3: 제일 첫 약간 진짜 이거 되고 싶다는 과학자였어요. 네. 왜냐면 그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었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발표하고 노벨상 받고 뭔가 이런 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약간 새로운 걸 발견하는 게. 그래서 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똑똑하시다. 네, 생각보다 그 IQ도 되게 높으시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시고 아, 너무 존경합니다.
5: 네, 저는 축구 선수 해보고 싶었는데 네, 축구 선수가 제일 첫 꿈이었고 그다음 수영 선수 되게 많았었어요 저는. 그 다음에는 막 변호사도 돼보고 싶었고.
4: 변호사.
5: 네, 되게 뭐가 많았었어요.
2: 네. 신기하네요. 네.
3: 용호님은 처음부터 꿈이 성우셨나요?
4: 저는 경찰 내지는 군인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3: 와, 너무 잘 어울리신다. 네. 오, 약간 좀 높은 직위
5: 오르는.
4: 아, 그게 TV를 보고 네. 되게 멋있다 하고 네. 꽂히는 바람에 오. 막 제가 막 경찰 될 거라고 막 노래를 부르고 다니니까 아버님께서 되게 좋아하셨어요.
3: 아, 진짜. 아.
4: 그래, 너는 경찰 다녀. 아. 약간, 네.
2: 돈은 이 베이글집. 사연 보내신 분과
3: 베이글집 사장님
5: 베이글집 사장님
2: 아니에요. 이 사연 보내신 분과 거의 비슷해요. 저는 어릴 때는 만화가가 되고 싶었어가지고 만화를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는 것도 되게 좋아해서 만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잘 그리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 그래서 약간 좀 비교가 되면서 아, 난 저렇게까지 못하겠는데 아~ 아, 이걸 직업으로 하긴 좀 힘들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5: 그래서 바로 이제 성우로 옮기시고요?
2: 맞아요. 제가 좋아했던 게 두 개였거든요. 아~ 만화도 좋아했고 그리고 그 애니메이션 보는 걸 애니메이션 좋아해서 보면, 네. 이제 그때 나왔던 성우라는 직업을 네. 좋아하다가 이렇게 좋아하면

0: 그러면 내가 이걸 직업으로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1: 이야,
0: 생각이 들어서.
2: 그래도 뭔가 제일 연관이 있으시네요.
1: 그러네.
2: 네, 그래도 만화랑 뭔가
0: 아,
2: 서로
0: 그쵸, 그쵸.
2: 이렇게. 네.
0: 맞아요.
1: 오, 진짜, 그러면 꿈을 이루셨네요, 그러면.
0: 그쵸.
1: 약간
0: 저는
1: 되게,
0: 꿈을
1: 그쵸, 만화
0: 이뤘습니다.
1: 속에
2: 같은
1: 들어간
2: 부류니까, 그 일에. 오, 되게 좋다. 근데 진짜
1: 좋습니다. 어렸을 때 꿈꾸는 게 진짜 좀 좋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약간 이렇게 많은 꿈을 가지고 친구들끼리
2: 소통,
1: 저 그런 얘기도 했어요. 막 친구들이랑 같이 나중에 NBA에서 만나자고.
3: 오,
1: NBA. 막, 야, 너, 난이 팀에 들어갈 거고, 넌저 팀에 들어갈 거야? 오케이, 그럼 우리 적으로 만나겠네. 막 이런 얘기하고, 진짜 말 그대로 꿈이죠. 네,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꿈이라는 게.
3: 재밌었죠. 은근히 잘 어울리시는데. 자, 그럼 이제 저희가 또 수담수담 칭찬해드려야죠.
1: 예.
3: 자, 한번 그럼 칭찬을 해볼까요?
1: 근데 이거 아이디를 어떻게 부를까요?
3: 그러게요.
1: 랄라?
4: 사랑한다, 사랑한다. 캠룰랄라.
1: 아, 캠룰랄라? 캠룰랄라. 오케이.
3: 캠룰랄라. 네. 5, 6, 7, 8.
5: 잘한다, 잘한다, 캠룰랄라. 잘한다, 잘한다, 수담, 수담.
1: 우후! 아, 우리 진짜 잘 맞아요, 이거. 아, 이거 약간 맛있어요, 이게 약간. 네.
3: 자, 오늘 맛있다, 밀어가시는
1: 거 네,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컨셉. 네, 그럼 이렇게 쓰담쓰담 칭찬 타임 코너까지 함께 했고요. 헤어지기 전에 퀴즈 정답자를 발표해야겠죠?
6: 네. 가족끼리의 정과 유대는 그 어떤 것보다 깊고 강하다를 뜻하는 속담은 무엇일까요?
3: 정답은 바로바로바로
6: 바로바로바로
3: 4번 피는 물보다 진하다 였습니다. 퀴즈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에 공지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남겨주세요.
1: 예. Yeah. 와, 이게 아쉽지만 마칠 시간이 됐네요. 오늘 전 되게 재밌었습니다.
3: 예전보다 많이 안 아쉬운 것 같아요. 들켰어.
1: 근데 오늘이 근데 진짜로 오늘 저번보다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3: 혼신의 힘을 다해서 좀비 연기를 했는데 이렇게 네
7: 미안합니다.
3: 아쉬워요.
1: 네, 오늘 영원님, 지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6: 감사합니다.
1: 네,
3: 감사합니다.
1: 오늘 너무 아쉽네요.
3: 네, 자, 저희는 그럼 끝곡으로 한 Back to Life 들으면서 저희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1: 한국인들아, 오늘도 내일도 잘 먹고 잘 살자.
5: 안녕.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스마트폰 쓰면서 고장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있죠. 바로 개인정보 유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를 메모해놓거나 신분증 사진 등을 저장해놓지 않습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파일도 다운받지 않습니다. 또 블루투스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꺼둡니다. 사용할 때도 비밀번호를 걸어 타인의 기기가 내 스마트폰에 연결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쓸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람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

실현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티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7월 1일 2026년도 어느새 딱 절반을 지나왔네요. 벌써? 하는 분도 있고요. 아직 반이나 남았네 하는 분도 있을 텐데요. 달력이 바뀐다고 모든 게 확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괜히 오늘은 새 노트를 펼치는 또 그런 기분은 듭니다. 자, 이제 반환점을 돌아 후반전입니다. Summer is in full swing. 여름이 한창이다 라는 뜻인데요. 이제 이 말이 딱 어울리는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더위에 지지 말고 7월 한 달 힘내보도록 하죠. 자, 뉴스로 오늘을 읽고 영어로 내일을 준비합니다.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Role Model, Hello.

0: Good evening, everyone. 7월 1일 수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자, 방금 뭔가 hello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hello라는 단어가요, 별게 아닐 수 있는데 intonation, 이 억양에 따라요, 사실은 의미가 엄청 많습니다. 이게 제 하나의 필살기라고 볼수 있는데, 좀 알려드리면 hello 이렇게 하는 게 흔히 인사죠, 인사. 그리고 뒤에를 올리면요, hello. 이건 전화 받을 때 쓰는 겁니다. 자, 근데 굉장히 특이한 게 있어요. 예, 마지막에 올렸다 내리면 좀 상대방한테 너 바보니? 이걸 어떻게 몰라? 이런 느낌. So, hello, hello 이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번을 올리면 굉장히 남에게 매력 느낄 때, hello 이렇게도 될 수가 있어요. 이거 다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자. 생각난 김에 한분 모셔야 되는데요. 왠지? 왠지. 하루에 헬로 100번은 듣는데, 마유는 더 헬로 100번 듣는데, 오, 헬로만 100번 들을 것 같은 그런 선생님 계십니다. 크리스틴 쌤.
1: Oh, good evening, everyone.
0: 저 엄청 노력했어요.
1: Oh, that was bravo. What a wonderful. Hello.
0: Hello.
1: Hello.
0: 쌤은 왠지 학창 시절에 굉장히 이런 그 인터네이션 많이 들었을 것 같고요. 쌤의 버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1: Well, okay, which one do you want me to do?
0: 마지막 거 한번 주세요.
1: Hello.
0: Hello.
1: But it's a little 느끼해.
0: 느끼해요?
1: But native speakers really do use Hello, all the time.
0: 그렇군요. 그래서 저한테 완전히 각인이 됐습니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1: Hello,
0: Hello.
1: what are you dumb?
0: 저기 죄송한데요. 계속 반복하시니까
1: Sorry.
0: 스스로 슬퍼지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헬로우 4개나 배우면서 출발을 한번 해봤습니다.
1: Awesome.
0: Alright, 자 EBS FM Evening Special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EBS 라디오라고 치시면요, 생방송 화면 이렇게 만나 보실 수 있고요. Evening Special 1부는 Evening Headlines 함께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 타임스 기사로 공부할게요. Deep Dive Daily. 다양한 이슈들 만나봅니다. 자, 그리고 마유표 꽁트로 하루 한 문장도 배워볼게요. 자, 그럼 오늘의 Evening Headlines 바로 만나볼까요?
1: After a late start, the monsoon is now making its way across the country. With rain clouds pushing north faster than forecast, the central region woke up to its first spell of monsoon weather early this morning.
0: 예전보다 늦게 찾아온 장마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비구름이 빠르게 북상하면서 중부 지방도 오늘 새벽부터 장마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1: The U.S. Supreme Court has handed down its long-awaited ruling in the legal battle over birthright citizenship. After striking down President Trump's executive order as unconstitutional, the decision is expected to reshape the administration's broader immigration agenda.
0: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 연방 대법원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이민 정책 전반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1: A human-like

0: companion robot has made its debut in China. With lifelike movements and emotion sensing capabilities, competition in the home humanoid robot market is accelerating.
1: 사람을 꼭 닮은 반려 로봇이 중국에서 공개됐습니다. 자연스러운 움직임에 감정 교감 기능까지 더해지면서 관련 기술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0: NASA is preparing a first-of-its-kind rescue mission to save a space telescope that's on track to burn up during atmospheric re-entry. If successful, the mission could pave the way for recycling aging space equipment.
1: 대기권으로 추락해 불타 없어질 위기에 처한 우주 망원경을 구하기 위해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사상 최초의 궤도 복귀 구조 작전에 나섭니다. 이번 임무가 성공하면 노후 우주 장비를 재활용하는 새로운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지금 헬로 때문에 사연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박진영 님이요. 공포영화 스크림에서 살인범이 주인공에게 헬로, 씹. 연구를 했어요.
0: You know, 네. You had me at hello.
1: 그 인사에서 완전히
0: 잘해버린 거죠. 오.
1: 이 헬로우란 단어가 굉장히 짧지만 엄청난 좀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0: Oh, yeah, absolutely.
1: Yes. Right, 자, 첫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0: After a late start, the monsoon is now making its way across the country. With rain clouds pushing north faster than forecast, the central region woke up to its first spell of monsoon weather early this morning.
1: 예년보다 늦게 찾아온 장마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비구름이 빠르게 북상하면서 중부 지방도 오늘 새벽부터 장마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은 남부 지방에만 장마가 시작되고 중부는 아직 아니다 이런 예보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룻밤 사이에 중부 지방까지 장마가 시작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오는 길에 빗방울이 막 떨어지고 이러더라고요.
0: Yeah. So it's actually coming faster than expected. So central region also enters monsoon. So it is official. They've entered monsoon. But it's coming up north and it's actually faster than forecasted.
1: Okay. Mm-hmm. 예상보다 빠르게 북쪽으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비구름이.
0: That's right. That's okay. right. But we do have to mention that the central region's monsoon arrived 6 days later than the seasonal average. So it's a little bit later than usual, but it's here and we're about to get very wet.
1: Oh no. Mm-hmm. 어쩐지 한동안 안 온다 싶었거든요.
0: Yeah.
1: 근데 이제 7월에 각오를 좀 해야겠습니다. 그렇죠? 이 장마가 시작됐다고 계속 비가 이어지는 건 또 아니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보 변동이 또 큰 시기니까요. 기상 정보를 계속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엄마가 우산 가져가라고 하면 무조건 가져가세요. 100% 옵니다. 네.
0: It's kind of like, you know, the 특기평가 test.
1: Right.
0: You know, they always say like, make sure to take your umbrella.
1: 여기서 딱 나오네요.
0: Yeah, that's what it is.
1: Okay.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0: After a late start, the monsoon is now making its way across the country.
1: 예년보다 늦게 찾아온 장마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monsoon is now making its way across the country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뭔가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특이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Making its way.
0: Yeah, I mean, you could say it's coming. That would be easy.
1: Okay.
0: But the idea is that you are moving through a space, and that space is usually kind of crowded.
1: Okay.
0: So it's kind of like you know, you're kind of going through, and and sometimes when you watch movies, you'll hear "make way."
1: 길을 만드는 거네요.
0: Yeah, that's make way. Like, let me get through.
1: Okay.
0: So that is the whole idea, is that you're moving, someone is pushing through and getting through the crowd.
1: Okay, so it's not just about traveling from point A to B, but rather like 그 과정 같은 거.
0: That's right.
1: Some are very crowded or dangerous, unknown.
0: That's right. Okay. Exactly. So it's kind of like the rain is like, you know, pouring and then, you know, stopping and pouring.
1: 여기 걸쳤다가 여기 한번 돌았다가.
0: And then over there and then So it is that feeling.
1: Okay. 단순하게 그러니까 make its way 한다는 건 move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움직여서 결과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가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0: Agreed.

0: 표현이겠네요.
1: Yes, that's right.
0: 뭐 어려운 것을 통과하여 아니면 힘들게 정도의 뉘앙스가 살짝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1: Yes.
0: Make its way. Mm-hmm. 연결해 볼게요.
1: With rain clouds pushing north faster than forecast, the central region woke up to its first spell of monsoon weather early this morning.
0: 당초 예상보다 비구름이 빠르게 북상하면서 중부 지방도 오늘 새벽부터 장마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With rain clouds pushing north faster than forecast라고 나왔는데 이 핵심이 그러니까 위쪽으로 지금 rain clouds가 올라오는 것도 그렇지만은 faster than forecast가 중요한 것 같아요.
1: So the forecast says, for example, monsoon is coming next week, but it's faster than the weather forecast.
0: Okay.
1: So it'll come here earlier, right? And we know forecast is basically typically used in weather
0: right.
1: to kind of predict the weather to tell us before what's going to happen.
0: Right. Mm-hmm. 일기 예보를 yeah.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얘기한 게 forecast가 되겠네요. 근데 그것보다 더 빠르게 지금 push north 하고 있다. 북쪽으로 막 밀고 올라오는 거죠.
1: That's right.
0: 그래서 지금 the central region 중부 지방이 woke up 깨어났는데요. 뭐에 깨어났죠? To its first spell of monsoon 이렇게 돼 있는데 hold on. Spell은 이렇게 마법 같은 거 아닌가요?
1: Yes. So we often do hear that like a witch puts a spell on you and
0: right.
1: you're like but that is not the spell.
0: Okay.
1: The original term for this meant a stretch of time. So basically a spell we could have a dry spell, we could have a monsoon spell, which means a certain period of time or a season.
0: Okay.
1: Yeah, that's what it's talking about.
0: 아,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날씨와 관련 있는 표현이 되겠네요. Spell이라고 하는 게 원래 마법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날씨 관련해 가지고 뭐 비가 한 차례 내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한 번에 그것을 first spell 그럼 뭐 처음으로 내렸다 정도가 되겠네요.
1: Yeah, so basically it's not just it doesn't pertain just to weather. Sometimes you can have a dizzy spell. It doesn't mean that you are dizzy forever, but there's a time, a couple of months where you're just kind of dizzy and you experience a dizzy spell.
0: 아 그러면 그냥 딱 한 1회가 아니라 하나의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1: That's right.
0: 아, 오케이.
1: Yeah.
0: So, 이 monsoon의 첫 번째 그 구간, 그렇죠? 그것에 이제 중부 지방이 뭐 깨어났다. 이렇게 좀 재밌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게 wake up 한다는 거는 일어나는 건 누구나 알잖아요.
1: Sure.
0: 근데 wake up to something 한다는 건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wake up to something 한다는 건 결국엔 그 to 뒤에 나온 것 때문에 깨어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first spell 때문에 이제 중부 지방이 깨어났어요.
1: Yeah. 그러니까
0: 이런 느낌.
1: Everybody was sleeping.
0: Right. 뭐 예를 들어 그거 있잖아요. 빗소리에 딱 깨본 적 있으세요? 비가 바다.
1: Yeah. That's a nice thing. That's
0: right.
1: a good feeling.
0: You know, waking
1: to be
0: up,
1: inside.
0: Waking up to the sound of,
1: that's right.
0: of rain, right?
1: Yeah, yeah. So this whole idea of waking up to something, it means like sometimes native speakers say, wake up, not from your sleep,
0: right.
1: but like 정신 차려.
0: Uh-huh.
1: Yeah, so we do use that in a very figurative sense.
0: 아, 오케이. 정신, 그 wake up이라는 표현이 이것도 다양한 그게
1: sure.
0: 될 수가 있겠네요. 마치 hello처럼.
1: Hello.
0: Hello. All right,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After a late start, the monsoon is now making its way across the country. With rain clouds pushing north faster than forecast, the central region woke up to its first spell of monsoon weather early this morning.
0: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 Let's listen to Love with Paris in the Rain.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The U.S. Supreme Court has handed down its long-awaited ruling in the legal battle over birthright citizenship. After striking down President Trump's executive order as unconstitutional, the decision is expected to reshape the administration's broader immigration agenda.
0: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 연방 대법원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이민 정책 전반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출생 시민권이라고 하는 게 150년 넘게 유지되어 온 그런 미국 시민권 제도의 또 핵심 원칙이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 직후에 불법 체류자나 아니면 임시 체류 외국인 부모의 자녀에게는 출생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행정 명령을 내렸었는데요. 이 그 연방 대법원이 아니다,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네요.
1: Right. And so this is a big issue.
0: Right.
1: And everybody wanted to know some of the lower courts said no. This is unconstitutional.
0: Mm-hmm.
1: So it went all the way up to the Supreme Court
0: right.
1: and they finally made that decision and they said no. You can't do that. That is violating the 14th Amendment.
0: 아.
1: The 14th Amendment says that Amendment guarantees U.S. citizenship to anyone born on American soil. So,
0: 아.
1: it looks like Trump, his executive order
0: right.
1: was struck down.
0: 아, okay. So,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수정 헌법의 14조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래서 불법 체류자, 임시 체류, 뭐 외국인 부모의 자녀도 계속 자동으로 시민권을 이제 취득해 왔었고요. 그죠? 그래서 뭐 비행기에 있어도 심지어 미국 뭐 영공에서 아이가 세상에 나와도
1: yeah.
0: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그 행정부가 아 이거 아닌데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결국에는 연방 정부까지 올라와서 이거 그대로 놔둬야 된다.
1: Yeah,
0: 이렇게 된
1: right.
0: 거네요.
1: Mm-hmm.
0: 오케이.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1: The U.S. Supreme Court has handed down its long-awaited ruling in the legal battle over birthright citizenship.
0: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 연방 대법원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U.S. Supreme Court가 지금 그 큰 연방 대법원을 얘기를 하는데요. Has handed down its long-awaited ruling. 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뭔가를 hand down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Well, typically the way we most often use this expression is for maybe, you know, things that are being given to generations,
0: right.
1: following generations, right?
0: 뭔가 물려주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1: Yes, that's right. But in the court of law, this simply means to issue a ruling or a verdict.
0: 아.
1: They handed down the ruling.
0: Okay.
1: Right. Meaning, They made the decision.
0: 결정을 그런 판결을 결국에는 내린다라고
1: yes.
0: 얘기를 할 때 hand down 시킨다라고 표현하네요. 오,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당연히 물려준다로 많은 분들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long-awaited 때 있는 ruling을 에 대해서 이제 판결이나 결정을 공식적으로 내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얘기한 long-awaited ruling 요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1: Well, if some is okay, long-awaited is long-awaited as an adjective. So this means that they wait. Waited simply for a long time.
0: 아.
1: This has been an issue for a while. Can he do this? No, I don't think so. Well, this court said, no, you can't. This court said, maybe. So they have been waiting for a long time.
0: 아, okay. So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런 ruling을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판결을 내버렸다.
1: That's
0: 결국에는.
1: Right.
0: 자, 연결해 볼게요.
1: After striking down President Trump's executive order as unconstitutional, the decision is expected to reshape the administration's broader immigration agenda.
0: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이민 정책 전반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So after striking down President Trump's executive order as unconstitutional,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President Trump의 executive order이라고 하는 행정 명령을 unconstitutional 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그것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1: Okay, so basically this is a strong action, the verb. Think about it. If you strike something down, basically you're just like, wah, almost killing it, like with a sword or whatever, a knife. And so basically, it's no longer. So here, there was the executive order. Trump said, okay, this is not legal. We don't have to give you citizenship. And they just cut it.
0: 아, 그러면은 constitution이라고 하는 거가 헌법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constitutional 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헌법에 맞는 거고 근데 unconstitutional 이러면 이거는 헌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방금 곁들여서 설명해 주신 바로 strike down 하는 거. 이거는 정말 때려서 내리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법 같은 것을 폐지하거나 무효로 선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1: That's right. So you're eliminating it.
0: 이거 못 바꿔요. 이거 못 바꿉니다. strike down 할 거예요.
1: strike down.
0: 오케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했고요. 굉장히 또 화려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broader immigration agenda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reshape 하게끔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돼 있네요.
1: So the US so Trump's administration has a very big broader you know, they have this big plan for immigration.
0: Right?
1: And they've been doing a lot of things, ICE, you know, many things in the administration for the past 2 years. And so it's saying that it is going to reshape the administration's agenda.
0: Okay.
1: And agenda is basically your schedule, your plan.
0: Okay. Agenda라고 하는 것은 계획이라든가 스케줄이라든가 이런 것을 표현한다. Okay.
1: And so basically what this is saying is that because of the Supreme Court ruling, it is going to change the way, you know, one area of their, you know, plans to crack down on immigration.
0: Okay.
1: Or illegal immigration.
0: 이번에 이 사건 자체가 조금 더 큰 의미에서 이런 immigration law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reshape 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1: Yeah, that's right. Of course, they are doing many things, actually. This is just one thing. They have many other things on the agenda to get maybe illegal immigrants out of the country,
0: right.
1: or if

0: something is questionable, they're going to kick him out. I mean, they're doing all sorts of things, but this is just one of the many.
1: 아,
0: but this is a big one.
1: 이게 왜냐하면 그 트럼프 행정 쪽에서는 이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sensitive하게 한 게 있잖아요.
0: Oh, yes.
1: You know, keeping those immigrants from coming into the country.
0: Right, and the ICE.
1: Right?
0: Yeah.
1: Yes.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뭔가 변화가 벌어지지 않을까? 이번에 그 맞죠? 위에서 the US Supreme Court가 이런 것을 했다면은 뭔가 좀 좋은 쪽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겠네요.
0: Possibly, we don't know.
1: Right.
0: Yeah, we don't know if it's going to go well or not well, but it will definitely kind of change.
1: 기대감은
0: things.
1: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0: Okay.
1: Right.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The U.S. Supreme Court has handed down its long-awaited ruling in the legal battle over birthright citizenship. After striking down President Trump's executive order as unconstitutional, the decision is expected to reshape the administration's broader immigration. Agenda.
1: 네,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0: A human-like companion robot has made its debut in China. With lifelike movements and emotion-sensing capabilities, competition in the home humanoid robot market is accelerating.
1: 사람을 꼭 닮은 반려 로봇이 중국에서 공개됐습니다. 자연스러운 움직임에 감정 교감 기능까지 더해지면서 관련 기술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살짝 무서운 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영상 같은 거 보면은 그 로봇들이 자연스러워 보이긴 하는데 눈 깜빡거리는 거 자체도 좀 무섭잖아요. 막 이러잖아요. 이러지
0: it's
1: 않잖아요.
0: True, true.
1: 그래서 어색함이 좀 무서웠거든요.
0: It's
1: 오히려.
0: Too real.
1: 네,
0: it's too real.
1: 와, 근데 이런 거 하나 하나가 결국엔 그런 뭐 기어가 얼마나 돌아가고 모터가 어떻게 작동하고 이런 걸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지면서 이제는 정말 이거는 사람 같은 기분이 들 정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0: Yeah, well, that's right. Because they're very lifelike, which means they really look like a real human.
1: Right.
0: And they also, their movements, you know, like we think of robots as like, you know, you know, we have that image, but they can move very naturally. They can sense your emotions and react to your emotions.
1: 와, 그게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 처음에 이런 반려 로봇을 데려오고 입력을 하게 되잖아요.
0: Yeah.
1: 내가 당신의 주인이다. 너의 주인이다. 이러면서 뭐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감정 공감도 하고. 근데 그게 실제로 이제 벌어진다는
0: It's now a reality.
1: 아,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집에서 가사 일을 이렇게 도와주고 설거지도 하고 뭐 걸레도 뭐 이렇게 밀고 아니면은 이런 병 간호라든가 간병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만약에 친구로 두게 된다 계속 싸울 것 같습니다. 네.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0: A human-like companion robot has made its debut in China.
1: 사람을 꼭 닮은 반려 로봇이 중국에서 공개됐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Human-like companion robot이라고 하면 companion이라고 하는 거는 동반자, 동료를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has made its debut in China 했다라고 했어요. Make its debut.
0: Yeah, I mean in Korean we have the word debut.
1: Right.
0: Right? Okay. So to make your debut, and of course debut is French, and it means that you are making yourself, you are introducing yourself to the public.
1: Okay.
0: So oftentimes, you know, a movie can make its debut, a singer can make its debut. It's like out in the public.
1: 오케이. 그러면 사람만 뭐 이렇게 가수만 데뷔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런 뭐 물건이라든가 그렇죠?
0: Oh, a product can make its debut. Like this human robot that's very lifelike has made its debut.
1: 뭐든지 데뷔를 make 한다는 건 결국에는 뭔가 출시되는 거, 선보이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겠네요.
0: That's right.
1: 결국에는 또 다른 verb인 그냥 debut만 써도 verb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0: Right.
1: 그래서 근데 발음할 때 debut는 아닐 것 같은데요.
0: Well, the way Americans say this word is debut.
1: Debut.
0: Debut. But maybe the Korean is closer to the French. I'm not sure. But yes, that's right. So instead of saying debuted, make a debut feels almost even more official.
1: 아, 뭔가 더 공식적인 느낌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연결해 볼까요?
0: With lifelike movements and emotion sensing capabilities.

0: realities, competition in the home humanoid robot market is accelerating.
1: 자연스러운 움직임에 감정 교감 기능까지 더해지면서 관련 기술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With lifelike movements와 그리고 뭐 기타 등등이 나오게 되는데 lifelike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요?
0: Well, it means if something is lifelike, mm-hmm. it looks like it's really real. Mm-hmm. Like it's alive.
1: Right.
0: Mm-hmm. So in this case, if it's lifelike movements, it's talking about the way the robot moves. Mm-hmm. And it's very natural.
1: Okay.
0: As if a human is moving.
1: 그러면 진짜 사람 같은 정도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네요.
0: Like a person.
1: Oh.
0: Very. So I was thinking of this example. Mm-hmm. When you go to a wax museum, mm-hmm. you see those, you know, wax figures.
1: Figures, yes.
0: They really, some of them, mm-hmm. look a little, okay, mm-hmm. it's just a statue. Mm-hmm. But some of them really look lifelike.
1: 아, 그렇죠. 어떤 인형을 이렇게 밀랍 인형 같은 거 만들어놨는데 진짜 사람같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life는 아니지만 lifelike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0: Yes.
1: So something like, 그냥 그렇게 써버리면 뭐뭐 같은
0: yes.
1: 이 될 수가 있겠고요. Mm-hmm. 여기서는 진짜 사람 같은 아니면 정말 생명체 같은 그런 movements, 그런 자연스러운 움직임.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것과 and emotion sensing capabilities라고 했습니다. 이게 제일 무서워요, 저는.
0: Okay. So if it senses something, mm-hmm. it means it detects something. So it detects your emotions. Mm. Are they sad? Mm. Are they happy? And the robot knows. Mm. And so they react accordingly.
1: Wow.
0: They have that capability, which is another way of saying ability to do that.
1: Oh my. 감정을 읽고
0: yeah.
1: 분위기를
0: They can
1: 읽고서
0: read it.
1: 그거에 대해서 뭔가 대처를 한다든가.
0: Yeah.
1: Mayu, you seem very hungry.
0: Are you hungry? Would you like something from the refrigerator?
1: 아, 말,
0: I will get it for you.
1: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0: Isn't 와, that crazy?
1: 장난 아닌 것 같아요.
0: Yeah.
1: 이거는 대화 정도가 아니라 감정을 읽는다라고 하는 거 느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So, emotion을 sense하는 거. Sense 자체가 detect하다, 감지하다와 굉장히 비슷하죠. So, emotion sensing capabilities는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 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과 함께 지금 관련된 뭐 부품도 있을 거고 mm-hmm. 기타 등등 이런 마켓이 엄청나게 지금 커질 것 같아요.
0: I know.
1: Right.
0: Would you get this kind of robot, Sam?
1: I don't know. To be honest with you, I might.
0: Yeah, who knows? I mean, if they do a lot... Hey, uh-huh. if they can do my household chores,
1: that's what I'm saying.
0: I would get this robot.
1: Right? Mm-hmm. Can help you with everything.
0: Yeah. Like, or maybe, you know, for elderly people, mm-hmm. we have aging society, mm-hmm. and maybe, you know, help them be their companion. I think that's great too.
1: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0: Yeah.
1: Right. Mm-hmm.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A human-like companion robot has made its debut in China. With lifelike movements and emotion sensing capabilities, competition in the home humanoid robot market is accelerating.
1: 네, 노래 듣기 전에 퀴즈 하나 드리고 갈게요. 다음 중 법원이 판결을 내리다라는 의미의 표현은 무엇일까요?
0: Number one, touchdown. Number two, strike down. Number three, hand down. Number four, calm down.
1: 뭔가 다 그럴싸해 보이긴 하는데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다음 중 법원이 판결을 내리다라는 의미를 가진 표현은 무엇일까요?
0: Number one, touchdown. Number two, strike down. Number three, hand down. Number four, calm down.
1: 네,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0: Oh, let's take it back to the 80s with The Police with the song Every Breath You Take.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BS FM 이브닝 스페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드린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법원이 판결을 내리다라는 표현 바로 뭐였죠?
2: It's number three, hand down.
1: Hand down. 자,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디오 악당 구독권은요.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신 두루이룰님 그리고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 우지연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우지연님이요. 크쌤 여기서 저녁에 여기서 또 뵈니 반갑네요. 공공기관 2부제 해제되었어요. 앞으로 출퇴근길 함께해요 하셨습니다.
2: 오, 와, thank you.
1: 우지연님의 아침과 저녁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2: Thank you so much.
1: 네, 이거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2: I tell you, you know, I was wondering why there were so many cars in our EBS parking lot. That's the reason.
1: 이제 깨달았어요. That's why.
2: That's why.

0: successful, the mission could pave the way for recycling aging space equipment.
1: 대기권으로 추락해 불타 없어질 위기에 처한 우주 망원경을 구하기 위해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사상 최초의 궤도 복귀 구조 작전에 나섭니다. 이번 임무가 성공하면 노후 우주 장비를 재활용하는 새로운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우주에서 임무를 마친 장비는 대부분 이제 폐기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나사가 노후 우주 망원경을 되살리는 작전을 시도한다고 하네요. 마치 재활용하는 듯한 그런 느낌.
0: Yeah. So this mission is SWIFT and basically is SWIFT is an aging space telescope which was launched in 2004. Now apparently through the years, it's coming down closer to the Earth. It's dropped 338 kilometers because there, you know, the atmosphere drags it down. So what NASA wants to do is they want to boost it, reboost it into the air.
1: And how will they do that?
0: Back. Well, that's the mission.
1: Wow.
0: And so if they do that, they can save another 10 years.
1: Wow.
0: It can be operational for another 10 years, which would save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This mission is costing $30 million, but in the end, it would save hundreds of millions
1: instead
0: of dollars.
1: Instead of launching a new one,
0: you
1: just, you know, recycle that one.
0: That's right.
1: So 노후 망원경이 이렇게 점점 고도를 낮추면서 지구 쪽으로 가까워지는데 뭔가가 가서 잠깐 오지 마 밀어줄게 하고 부스트를 주는 거네요.
0: Yeah,
1: 와 이런 거를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제는 진짜 뭔가 우주와 관련된 그런 equipment도 recyclable 한 거, reusable 한 게 이제는 정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0: Well, I mean, there, you know, we can't see it, but there's a lot of things up in the space.
1: Right. 볼 수는 없지만요.
0: Yeah.
1: 네. Al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0: Alright. NASA is preparing a first of its kind rescue mission to save a space telescope that's on track to burn up during atmospheric re-entry.
1: 대기권으로 추락해 불타 없어질 위기에 처한 우주 망원경을 구하기 위해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사상 최초의 궤도 복귀 구조 작전에 나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나사가 준비하고 있는 것, 그것은 It's preparing a first of its kind rescue mission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rescue mission은 뭔가를 구출하는, 구조하는 미션이잖아요. 근데 앞부분에 보면 first of its kind라고 얘기가 나왔네요.
0: Again, like yesterday, remember we had the expression stay at home, dad? This one, it's like first hyphen of hyphen its hyphen kind.
1: Okay.
0: So it serves as an adjective.
1: Right.
0: That's right. So first of its kind, meaning that it is the first time they have ever done this. This is the first.
1: 그런 유 종류의 것으로는 처음이다인 걸까요?
0: Yeah.
1: 전에 해본 적이 없다.
0: Never.
1: 아, 그렇죠. 진짜 전에는 이렇게 밀어서 올린 적이 없잖아요.
0: No.
1: 오, 그러면 쌤, 조금 어렵다고도 볼 수 있는 unprecedented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뭔가 전례가 없다. 그것보다는 좀 부드러운 표현일까요? 어떻게 보면 캐주얼한 표현에 더 가까울까요?
0: Well, I mean, you could say unprecedented, but of course there are many ways to say it, and this really gives it more impact, like first of its kind. Like, well, this has never ever been done before.
1: Done before.
0: Yeah.
1: Wow. Okay. So, 일단은 단어들 사이사이 하이픈으로 다 연결을 시켜서 adjective, 형용사 역할을 꼭 해야 되고요. So, first of its kind라고 하면 전례 없는, 전에 해본 적이 없는 그 종류의 것 중에 첫 번째 in mission. 되겠네요. To save a space telescope 이라고 돼 있고요. That's on track to burn up during atmospheric re-entry 라고 돼 있는데요. Burn up 하는 거 그리고 on track 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0: This is a great expression. If you are on track to something, it means you can imagine a train on the track and it's going, right? Now, sometimes we say, oh, it's off track. But if it's on track, it means if it keeps going, it will reach its destination. So here in this case, now, of course, it's a bad thing, right? It's on track to burn up.
1: All right.
0: So if it keeps going the way that it is going, It's going to burn up when it enters the atmospheric.
1: Okay. 완전히 타버린다. 그대로 계속 가다가는.
0: Yes, that's it.
1: So if something is

0: on track이라고 하면 물론 좋은 뜻으로도 좀 쓰잖아요. 그래서
1: yes.
0: oh we're on track. The
1: yeah.
0: project is on track.
1: That's
0: 라고
1: right.
0: 하면 차질 없이 정말 뭐라 그럴까요? 철로에 트레인이 트랙 위에서 윙 가듯이
1: yes.
0: 잘 가고 있다라는 좋은 뜻으로도 쓰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on track인 게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1: That's right.
0: 계속 가다가는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1: That's right. So mm-hmm. it can either go in a good way,
0: mm-hmm.
1: you know, we're on track to finish the project,
0: uh-huh.
1: or we're on track to meet the deadline.
0: Uh-huh.
1: Yeah, it's good. You're gonna achieve your goal.
0: Mm-hmm.
1: But then it could be something negative.
0: Okay, mm-hmm. like to burn up. Right?
1: Yeah. Yeah.
0: So 여기서 burn up 해버리는 거 완전 소멸되다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타서 완전히 없어지는 거. 그쪽으로 계속 차질 없이 가다 뭐 물론 이렇게 그렇게 하게 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처럼 이제 좀 우리말로는 되는데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 on track 하다 보면 to burn up이 된다.
1: That's right.
0: 근데 그걸 구하려고
1: mm-hmm.
0: 여태껏 했던 것 중에 최초로
1: mm.
0: rescue를 해보려고 한다.
1: First
0: 이런 느낌이 될 수가 있겠네요.
1: Yeah. Okay. Yeah.
0: 자, 연결해 볼게요.
1: All right. If successful, the mission could pave the way for recycling aging space equipment.
0: 이번 임무가 성공하면 노후 우주 장비를 재활용하는 새로운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mission, if successful, right, could pave the way for recycling aging space equipment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는 space equipment를 recycle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길을 pave했다. 예전에 쌤.
1: Yeah.
0: 쌤이 이 표현을 한번 같이 이게 한번 소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1: We have.
0: 근데 그때는 pave the way for the next generation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올 generations들을 위해서 길을 깔아둔다라고
1: yeah.
0: 표현했는데
1: mm-hmm.
0: 이것도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1: Very similar. Mm-hmm. So basically, they've not recycled aging space equipment before,
0: mm-hmm.
1: but if this mission is successful,
0: mm-hmm.
1: it can open a new road.
0: Okay.
1: It can allow
0: mm-hmm.
1: future missions to happen.
0: 아, 그러면 정말 길을 깐다는 거, pave가 길을 이제 깐다는 얘기인데 정리를 하고요. 다지는 거, right?
1: Mm-hmm.
0: 근데 그거 한다는 거는 나중에 올 뭔가가 더 편하게 오거나
1: Yes.
0: 도전해 볼 수 있게.
1: Sure. Mm-hmm. Right. So really it's you know for people women for mm-hmm. example like you're the first president. Well, mm-hmm. it will pave the way for other women to become president.
0: 아.
1: You know, these space rescue missions. If it works then there will be more rescue missions.
0: Oh, very nice. 그래서 pave the way는 뒤에 for이랑 같이 써 두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1: Mm-hmm.
0: 그러면은 누구를 위한 길을 열어 두는 것 혹은 길을 닦아 두는 것 이게
1: yes.
0: 될 수가 있겠네요.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NASA is preparing a first-of-its-kind rescue mission to save a space telescope that's on track to burn up during atmospheric re-entry. If successful, the mission could pave the way for recycling aging space equipment.
0: 네, Evening Headlines 함께했습니다. 자, 들려드린 내용은 Evening Special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에서 나온 표현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rike down 한다는 거. 이거는 이거 이렇게 하면 바꾸면 안 돼요. 이렇게 했는데 안 돼. 이렇게 뭔가 내려치는 듯한 느낌. So, 무효로 만들다.
1: The court is striking down the rule, so it won't apply anymore.
0: 법원이 그 규칙 무효로 해서 이제 적용 안 된다고 해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movements인데 lifelike movements는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 같은 움직임이 되겠죠.
1: That robot has really lifelike movements. It's kind of creepy.
0: 그 로봇 움직임 진짜 사람 같아서 좀 소름돋아. 오히려 더 무서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Something is on track to burn up. 여기서는 이제 당연히 이제 article에 나왔기 때문에 burn up이 강조가 되긴 했는데 불타서 소멸될 예정. 거기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겠죠?
1: The space junk is on track to burn up in the atmosphere.
0: 그 우주 쓰레기는 대기권에서 소멸될 예정이야. 그 길로 가고 있어. 되겠고요. 자, debut라는 것을 verb으로 써도 되지만 그거를 noun으로 바꾼 다음에 make one's debut라고 얘기를 하면 첫 공개되다 되겠습니다.
1: The new app made its debut yesterday.
0: 그 새로 나온 앱 어제 처음 나왔어. 새로운 앱 처음 나왔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요. 자, hand down이라고 하는 것은 손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판결을 내리거나 뭔가 결정을 하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1: The judge handed down a light sentence.
0: 판사가 가벼운 형을 내렸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First of its kind mission. 바로 최초의 임무 이런 종류로는 처음이다.
1: They launched a first of its kind mission yesterday.
0: 네. 그분들은 어제 전례 없는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자, make its way, make one's way라고 하면 단순하게 이동하다라는 느낌보다 그 과정이 더욱더 생생하고 중요하게 느껴지는 동사였죠. So 퍼지다, 이동하다.
1: The news is making its way through the school.
0: 그 소식이 학교 전체에 퍼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뉴스 표현 리뷰까지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 했고요.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뉴욕 타임스 기사로 공부하는 딥 다이브 데일리 함께 할게요.
1: Let's wrap up part 1 with Taylor Swift, Antihero.
0: 네, 저희는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tay tuned.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우리는 무엇이 되고 있을까? 가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가능하다면 시가 되고 싶어. 가능하다면 노래가 되고 싶어. 그런 대답도 담아봅니다. 그렇게 한 권의 책에 담긴 우리, 서로라는 책을 펴고 넘기고 읽는 시간.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0: 중국어와 함께
1: 매일 20분钟
0: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1: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0: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1: 만나요.

0: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하는 딥다이브 데일리. 오늘은 저 멀리 남반구로 갑니다. 자, 오늘 기사는 호주의 부동산 이야기인데요. 호주도 현재 주택난이 아주 심각하다고 해요. 최근엔 아무리 입지가 중요해도 저런 건물도 싶은 집도 마다하지 않는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그 전에 오늘의 미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핵심 단어 찾기인데요. 영어 문장에 B에 적당한 한 단어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 A high salary is not the only B of success.
0: 높은 연봉이 성공의 유일한 척도는 아니다.
1: A high salary is not the only B of success.
0: 높은 연봉이 성공의 유일한 척도는 아니다. 아, 이 문장이 되겠습니다. 뭔가 힌트가 되는 단어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힌트일 수 있는데요. 보통 사인할 때 이렇게
1: yeah.
0: 필요한 뭔가가 있지 않나요?
1: Yeah, but it's not a sign. Yeah.
0: Mm-hmm. 드리면 안 돼요. 또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척도 기준 요것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Okay.
0: Alright. 자, 오늘의 미션 다시 한번 드리면요. A high salary is not the only B of success. 높은 연봉이 성공의 유일한 척도는 아니다. 였고요. B에 적당한 단어 찾아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2: Deep Dive Daily.
0: Deep Dive Daily.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볼게요.
1: Small, unloved and unkempt. These unusual properties are hot in Australia.
0: 호주 부동산의 인기 매물. 작고 낡고 볼품 없는 건물. 이런 기사입니다. 지금 뭐 small, unloved and unkempt라는 게 나왔는데요. 뭐 작고 사랑받지 않고 근데 unkempt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뭔가가 굉장히 관리되지 않아서 허름하고 막 흐트러져 있고 이런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집 구하기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어디까지 눈을 돌리게 될까요? 지금 호주에서는요, 저걸 누가 사? 이렇게 말할 만한 그런 건물들이요, 뜻밖의 인기 매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낡고 오래돼서 손볼 곳이 한둘이 아닌데도 사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자, 오늘 기사에서 호주 부동산 시장의 이색 풍경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기사 일부를 모두 네 파트에 걸쳐서 소개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사는 호주 한 전력회가 내놓은 변전소 부지 장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바닥에는 쇠막대가 삐죽 튀어나와 있었고요. 벽에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는 그런 방치된 건물입니다.

0: 건물이죠. 내용 들어볼게요.
1: Welcome to the real estate market in Sydney, where housing is so scarce that decommissioned electrical substations are in demand. The 1,280 square foot property, which needs extensive work to make it livable, sits on the main thoroughfare leading to Bondi Beach. It was listed for $1 million Australian dollars, about $701,075 US dollars, less than a third of the area's median property price and will be auctioned Tuesday.
0: 호주 시드니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런 건물도 인기 매물입니다. 주택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사용이 중단된 변전소까지 사겠다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면적은 약 36평, 공사가 필요하고요. 본다이 비치로 이어지는 큰 도로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호주 달러 100만 달러, 이 지역 중간 집값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죠.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매물로 뭔가가 지금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집이 정말 오래된 게 많잖아요.
1: Oh, yeah.
0: 뭐 100년 되고 이것 계속 다시 뭐 레노베이트하고 이렇게 쓰는 곳이 많은데 그래도 그렇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잘 된 집들이 꽤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사용이 중단된 변전소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난리가 아니네요.
1: Yeah, well, I mean, it's not only in Australia, but housing prices are becoming so expensive that even something like this is like, okay, I'll take it. And there's like a line of people who are willing to, you know, make a bid for the auction.
0: 와, 굉장히 이제 사겠다는 사람은 굉장히 많고
1: yeah.
0: 막. 말도 안 되는 게 나오고 시장이
1: yes,
0: 그렇죠.
1: Yes.
0: 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Welcome to the real estate market in Sydney where housing is so scarce that decommissioned electrical substations are in demand.
0: 시드니 부동산 시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주택이 워낙 부족해서 사용이 중단된 전기 변전소까지도 수요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이 시드니를 얘기를 좀 해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가 housing is so scarce that 뭐가 어떨 정도이다 이어갈 텐데요. Scarce 한다는 게 어떤 말일까요?
1: So the word scarce, S-C-A-R-C-E, means that it's there's not enough, that it's very hard to find.
0: Okay.
1: Because there's a limited supply. So it's like maybe there's some kind of mushroom and it's like really expensive because they're so scarce. You can only find them in a certain area. You know, like truffles,
0: right.
1: you know, in Italy.
0: 그 버섯 같은 경우에 진짜 구하기 힘들면 scarce 하면 더 비싸져요. 그렇죠?
1: That's it. Anything that is scarce. becomes expensive.
0: Right. So 여기서는 housing이 이제 굉장히 scarce해서 한마디로 부족해서 so scarce는 부족한 희귀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요. decommissioned electrical substations are in demand. 이것들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들이 아무튼 in demand다. 수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decommissioned electrical substations.
1: Yeah, I mean, this sounds kind of technical,
0: right.
1: but basically these are kind of, you know, facilities where, you know, electricity is provided to the homes and the businesses. And if something is decommissioned, it means that they like stop the operation.
0: Okay.
1: Yeah.
0: 운영이 중단이 된 거를 decommissioned 했다고 하나요?
1: Yes, that's okay. right. So it's basically, at, you know, you can't get it. It's powered down. That's it.
0: That's it.
1: Yeah.
0: 더 이상 쓰지 않고 완전히 버려졌거나 사용 중단된이라고 할 때
1: yeah.
0: decommissioned. 그리고 electrical substation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 변전소 그냥 단어일 뿐인 겁니다.
1: Yeah.
0: 그렇죠? 이번 뉴스에서는 사실은 그냥 우리가 당연히 모를 수도 있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어휘를 많이 알면 좋지만 단어를 많이 알면 좋지만 모를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1: yeah.
0: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죠?
1: And you don't really need to know all of it.
0: Exactly.
1: Yeah.
0: All right. 자, 연결해 볼게요.
1: The 1280 square foot property, which needs extensive work to make it livable, sits on the main thoroughfare leading to Bondi Beach.
0: 면적 1280제곱피트, 약 36평인 이 건물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려면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본다이 비치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왔네요. 지금 이 property, 그러니까 집인 거죠. 그렇죠? 이 집은요. needs extensive, 아, 그러니까 꼭 집이라기보다는 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건물이 될 수도 있고요. Mm-hmm. 그것은 extensive work가 필요하대요. 그거를 livable하게 만들려면, livable하는 건 정말 살만하게 만들려면이 되는 거죠. Extensive work가 필요하다는 건 도대체 어떤 work가 필요한 걸까요?
1: Well, it means that it needs a lot of work. So extensive just means that it requires a large amount of repair and renovation. So, you know, you hear about these Italian houses that are like $100. Well, you go there and you need to basically rebuild the whole place. It requires extensive work.
0: 아, 여기서 extensive라고 하는 건 조금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대대적인 보수를 얘기를 하게 되겠네요. So need extensive work.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하다. 이 장소를 살만하게 만들려면. 근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요. It sits on, 앉아있다는 건 놓여있다는 게 되겠죠. The main thoroughfare or fair. 이게 발음이 F-A-R-E가 영국 쪽은 fair 그리고 미국 쪽은 fur로 발음을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또 어려운 단어 썼을까요? Thoroughfare
1: or fur. Of course, this is a news article.
0: Right.
1: So basically, this simply just means the main road.
0: Main road, okay.
1: That's basically what this
0: that's
1: means.
0: That's better.
1: Okay, that's it.
0: That's
1: no
0: better.
1: more.
0: All right.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그 본다의 비치 쪽으로 가는 그런 쪽에 놓여 있으니까 이게 가치가 꽤 있을 거 아니에요. 왠지, right. 많이 고쳐야 되지만.
1: 네. Yes.
0: 연피님이요. 크쌤, 본다의 비치예요. 본다이로 발음해 주세요. 호주인들은 웁니다. 저는 본다이로 했어요.
1: I apologize. Bondi Beach. 아, yeah, I said Bondi, didn't
0: Bondi,
1: I? Yeah,
0: Bondi.
1: It's Bondi Beach.
0: All right.
1: Yes.
0: 자, 연결해 볼게요.
1: All right. It was listed for $1 million Australian dollars, about $701,075, less than a third of the area's median property price, and will be auctioned Tuesday.
0: 매물가는 호주 달러 100만 달러, 미화 약 70만 달러로 이 지역 중간 주택 가격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화요일 경매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median property price라고 하는 건 median이라고 하는 건 average랑은 다릅니다. average는 평균값을 낸 거고요. median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중간에 있는 값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뭘 다섯 개 숫자가 있었다. 뭐 1, 3, 5, 7, 9가 있으면 5를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Alright, part 1 다시 들을게요.
1: Welcome to the real estate market in Sydney, where housing is so scarce that decommissioned electrical substations are in demand. The 1,280 square foot property, which needs extensive work to make it livable, sits on the main thoroughfare leading to Bondi Beach. It was listed for $1 million Australian dollars, about $701,075, less than a third of the area's median property price, and will be auctioned Tuesday.
0: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잠시 쉬어갈게요.
1: All right. Let's go ahead and listen to Sabrina Carpenter's Espresso.

0: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하고 계십니다. Deep Dive Daily. Small, unloved, and unkempt. These unusual properties are hot in Australia. 호주 부동산의 인기 매물, 작고 낡고 볼품 없는 건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시드니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마친 변전소들이 잇따라 시장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력회사는 더 이상 해당 부지가 필요 없거나 전력망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시설이 불필요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요. 대부분 규모가 작고 오랫동안 방치됐지만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집값을 자랑하는 호주에서는 오히려 눈길을 끄는 매물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런 공간에 어떤 점의 매력을 느끼는 걸까요? 부동산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1: They are eclectic little warehouses in a high-density residential precinct that's highly sought after. And I think the attractiveness for a lot of these buyers is just the price point, Crombie said. Colliers gets about 200 inquiries a week regarding the substations, although some are just out of curiosity, he added.
0: 이런 곳은 인기 주거 지역 안에 있는 독특한 작은 창고 같은 공간입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이 큰 매력이죠. 이 중개업체에는 변전소 매물에 대한 문의가 일주일에 약 200건 정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물론 호기심에 연락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진짜 호기심으로 연락을 해보는 사람들도 은근 있을 것 같은 게 저도 있잖아요. 솔직히 고백하면 부동산 앱 같은데 막 보면서 사지도 못할 물건 딱 보고서 가격이 오르잖아요. 아, 여봐. 못 사길 다행이야. 안 사기도 아니에요. 못 사길 다행이야.
1: I mean, don't we all love to sit at the computer and look at the 부동산? Oh, yes.
0: I'm not the only one.
1: Oh, you're not the only one. I do it at least twice a week. Yeah.
0: 공감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마음이 녹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Al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They are eclectic little warehouses in a high-density residential precinct that's highly sought after. And I think the attractiveness for a lot of these buyers is just the price point, Crombie said.
0: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이곳은 원래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인데요. 이런 건물들은 흔치 않은 개성을 가진 작은 창고 같은 공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건 결국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뭔가 사람들이 인기 있는 곳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단어들이 또 단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they are eclectic little warehouse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warehouse는 창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형용사가 굉장히 특이한 게 나와요. 그렇죠?
1: Okay.
0: Electric도 아니고요.
1: Oh yes, the spelling is E-C-L-E-C-T-I-C. Very similar to electric,
0: right.
1: But it's eclectic.
0: Eclectic.
1: The word, the adjective eclectic means it's kind of made up of variety of styles, like a mix of styles and influences and tastes. So we often say this in fashion. Oh, she's got a very eclectic sense of fashion. Means it's not just one style. Like she wears this and then she wears that. And then some days she's a different color.
0: Right.
1: And, you know, so it's very eclectic. It's very diverse.
0: 아, 그러면 굉장히 하나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다채로운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굉장히 colorful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되게 cozy해 보이는 데도 있고 멋져 보이는 데도 있고 그런 것을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선 굉장히 다

0: 다채로운 little 작은 뭔가 warehouses를 얘기를 하는데 어디에 있냐면 어떤 지역이냐면 in a high density residential precinct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precinct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역을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특정 지역을 얘기를 하는데 그 앞부분에 high density라는 게 나왔고요. 또 residential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1: Now we've covered the word residential. We have residential, we have commercial.
0: Right.
1: Residential are places that have a lot of residents, people who live there. Okay, that is a residential area.
0: Okay.
1: Now high density means that there are a lot of people in this area. So basically what this is saying is that this precinct is a place where a lot of people live, not really a commercial area.
0: 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드문드문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라 정말 여러 명이 모여서 사는 정말 말 그대로 고밀도네요. 그렇죠?
1: Yeah.
0: High density. 그런데 그냥 precinct가 아니라 residential precinct니까 주거 지역, 고밀도 주거 지역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지역이냐면요. 사실은 굉장히 sought after 되는 구역이라고 해요.
1: Sought is the past tense of the word seek. Okay. So if something is sought after, it means that people are seeking it.
0: Okay.
1: People really want it. It's very desirable and it's also very high in demand.
0: All right.
1: So it does feel like everybody's like, that's the hot place. It's the sought after place.
0: 아, 여기 지금 노른자인 데가 어디지? 막 이렇게 사람들이 찾는 거. 그게 바로 sought after than 어떤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1: Yeah.
0: Okay, so sought은 seek의 PP 형태를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주거 지역에 있는 그런 eclectic한 little warehouses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Yes.
0: Okay, 연결해 볼게요.
1: Colliers gets about 200 inquiries a week regarding the substations. Although some are just out of curiosity, he added.
0: 네, 업체에는 변전소 매물에 대해 매주 200건 정도 문의가 들어오며 호기심에 연락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사람들이 연락을 진짜 진지하게 연락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Regarding the substations, right? 그런데 some people are doing that out of curiosity.
1: Oh, so you may wonder like, oh, is it the same as to be curious? Yes, that is true. But if you do something out of curiosity, you do it only because you're curious and nothing else.
0: Okay. 그냥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아니라 궁금하니까.
1: Oh.
0: Okay, so out of curiosity 이렇게 얘기를 하면 원래 성격이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호기심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out of 뒤에 뭐 예를 들어 out of respect라든가 뭐 right out of love 이렇게 얘기를 하면 out of 뒤에 나온 거가 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행동의 이유. 그렇죠? 여기서는 curiosity가 이유가 되겠죠.
1: Yes.
0: 연락한. Okay. 자, part 2 다시 드릴게요.
1: They are eclectic little warehouses in a high-density residential precinct that's highly sought after. And I think the attractiveness for a lot of these buyers is just the price point, Crombie said. Colliers gets about 200 inquiries a week regarding the substations. Although some are just out of curiosity, he added.
0: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 Let's listen to Maroon 5 with Memories.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Small, Unloved, and Unkempt These Unusual Properties are Hot in Australia 호주 부동산의 인기 매물 작고 낡고 볼품없는 건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집값이 계속 오르는 사회에서는 내 집 마련의 의미도 조금 달라집니다. 호주에서는 집을 소유한다는 것이 단순한 거주를 넘어 성공의 기준이자 세대 간 이어지는 자산으로 인식되어 왔는데요. 여기에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유리한 제도가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부동산이 투자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주택이 점점 실거주보다 투자 대상이 되고 이미 집을 가진 사람들이 자산을 활용해 추가로 집을 사면서 가격은 더 뛰고 말이죠. 최근에는 젊은 세대를 위한 세제 개편 등 호주 정부 차원의 대응도 나오고 있지만요. 효과를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네요. 자, 그 배경을 들어볼게요.
1: Historically, Australians have valued home ownership as a marker of success and an asset to hand to the next generation. Politicians have rolled out decades of incentives that favor homeowners, including the exclusion of the primary residence from the personal income tax system. Since 1999, home prices have risen by more than 400%, the government has said. Incomes have not kept up.
0: 호주에서는 오래전부터 내 집 마련이 성공의 상징이자 자녀에게 물려줄 자산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정부도 수십 년 동안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한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해 왔고 그 결과 1999년 이후 집값은 400% 넘게 올랐습니다. 반면 소득은 집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와... 글쎄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비교할 수 있는 게 뭐 저도 그쪽에만 살아봤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집값이 오르긴 오르죠. 그렇지만 이렇게 익스트림하게 오르는 곳은 많지는 않았거든요. 특히 동부 쪽에는 별로 그렇게 집값이 막 이렇게 뭐 몇 배가 오르거나 이 정도까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캘리포니아 쪽도 그랬나요?
1: Oh, it's terrible. Terrible, terrible. Los Angeles is like unlivable now. It's okay. just so expensive.
0: Even the prices are
1: And
0: just
1: And San Francisco,
0: like,
1: okay. yeah, San Francisco, Los Angeles, it's so high right. that like it's very hard to really find a place to live, you know, to buy a
0: right.
1: house.
0: 이게 조금 지역마다 다른 거는 있는 것 같아요.
1: It is true.
0: 그러니까 뉴욕, 뉴저지, of course, 뉴욕 그거는 또 다른 얘기지만 뭐 이스트 코스트 쪽에서는 뭐 maybe 한 두 배.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많이 오른 거긴 하지만 이렇게 뭐 400% 오르고
1: yeah,
0: 이거는 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자, 그럼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1: Historically, Australians have valued home ownership as a marker of success and an asset to hand to the next generation.
0: 호주에서는 집을 소유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성공의 기준이자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자산으로 여겨

0: 이어져 왔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나 나와 있어요. 그렇죠?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오스트리아에 사는 Australians 아니, 그거를 한국 우리말 외래어랑 지금 막 섞어서 한다 보니까 막 혀가 꼬였어요.
1: It's hard.
0: Australians, right? Australians have valued home ownership. 이 value 한다는 거가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집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자체를 굉장히 가치 있게 여겨 왔어요. 근데 as a marker of success로 가치 있게 생각을 한 거래요.
1: Yeah. So basically marker of success. Basically a symbol of success. A signal of success. Whatever it may be. Basically it tells you if you own a home, wow, you made it. That's success.
0: 집이 있어요? 그럼 성공했군요.
1: Yes, that's
0: 거의
1: right.
0: 그러니까 성공의 상징이자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1: That's right.
0: 집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 Mm-hmm. 그럼 여기서 marker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symbol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1: Yeah, that's what I'm saying. Yeah, that's right. Okay. It can be a symbol of success, true.
0: 그리고 뭐 이렇게 뭔가를 쓸 때 쓰는 그런 것도 되지 않나요?
1: It could be like marker, a marker,
0: right?
1: Yeah, a marker pen. Yeah, yeah. Because usually you use a marker pen to make it more bold, right? To make it more visible. So, yeah. So if you have a home, it's telling the world like I have reached success.
0: 아, 뭔가 굵은 마커 펜으로 success.
1: Yeah.
0: 이걸 쓴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하나의 asset로 여겨져 왔어요. 이거는 자산을 얘기를 하잖아요.
1: That's
0: 근데
1: right.
0: To hand to the next generation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All right. So we learned that expression hand down, but that was used in the court.
0: Right.
1: Now we talked about the more common usage, which is to give from generation to the following generation.
0: 물려주다로 쓸 때 더 많이 쓰는 거죠.
1: That's right. So here, to hand, it's missing the down, but the concept is the same.
0: Right.
1: To hand to the next generation means to give them the house to your children or your grandchildren.
0: Okay. So hand down or hand 하면은 물론 이제 hand는 그냥 주는 거이지만 여기서 봤을 땐 제 생각에는 여기 next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어차피 아래로 물려주는구나
1: That's
0: 라는
1: right.
0: 게 컨텍스트에서 너무 보이기 때문에 뭐 굳이 이거를 hand down 안 써도 그렇게 물려준다라는 뜻으로 썼겠네요.
1: Correct.
0: Okay. 그럴 수 있는 하나의 asset으로 뭔가 사람들이 가치 있게 생각해왔다.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1: Politicians have rolled out decades of incentives that favor homeowners, including the exclusion of the primary residence from the personal income tax system.
0: 네, 여기에 정부도 오랫동안 주택 소유자에게 유리한 제도를 이어왔는데요. 거주용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rollout 했다는 것은 뭔가를 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것, 가지고 나온 거예요. 어떤 정책 같은 거. 근데 decades of incentives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Right?
1: Yes. Okay. So basically, the politicians, the government has given many benefits to these homeowners. So, and it's been for, you know, 20, 30, 40, 50 years they've been doing this.
0: 아, yeah. 그러니까 one decade라고 하면은 10년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수십 년이 됐을 거고 incentive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외래어로처럼 우리도 많이 쓰게 되긴 하는데 혜택 같은 거, 혜택 정책을 얘기를 하겠네요. 그게 수십 년간 이렇게 소개가 되어 온 거죠. 그렇죠? 자, 연결해 볼게요.
1: Since 1999, home prices have risen by more than 400%. The government has said incomes have not kept up.
0: 그 결과 1999년 이후 집값은 400% 이상 오른 것으로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득은 집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인컴이 지금 킵업을 못했다라고 여기 나오게 되는데요. 킵업을 못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유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점점 처졌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part 3 다시 들을게요.
1: Historically, Australians have valued home ownership as a marker of success and an asset to hand to the next generation. Politicians have rolled out decades of incentives that favor homeowners, including the exclusion of the primary residence from the personal income tax system. Since 1999, home prices have risen by more than 400%, the government has said. Incomes have not kept up.
0: 자, 오늘의 미션 핵심 단어 찾기 문제 다시 드릴게요. 영어 문장에 B에 적당한 단어 하나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찾

0: 찾아주시면 됩니다.
1: A high salary is not the only P of success.
0: 높은 연봉이 성공의 유일한 척도는 아니다.
1: All right, a high salary is not the only P of success.
0: 높은 연봉이 성공의 유일한 척도는 아니다. 방금 소개된 단어 되겠습니다. 모르시면 안 돼요.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받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1: Here's Elton John and Dua Lipa with Cold Heart.

0: Deep Dive Daily, Small, Unloved, and Unkempt. These unusual properties are hot in Australia.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호주가 공공주택을 늘리거나 일본이나 스웨덴처럼 조립식 주택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주거 형태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집을 고르는 사람들의 마음은 숫자만으로 설명되지 않겠죠. 낡고 허름한 건물에서도 가능성을 발견하고 자신만의 공간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한 구매 희망자의 이야기 마지막 파트 들어보겠습니다.
1: She was preparing to make a bid for it at an auction Tuesday. It's such an emotionally appealing piece of real estate, she said. It's kind of stupid to buy a shell that's got a leaking roof and no wiring, she said, adding that part of the appeal was the ruin and lust, a German term that means finding pleasure in ruins.
0: 이 여성은 화요일 경매에 참

0: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 마음을 끄는 특별한 건물이에요. 지붕은 새고 전기 배선도 없는 빈 껍데기를 사는 건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일이죠. 하지만 그 매력 중 하나는 독일어 루인넨 루스트, 즉 폐허에서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느끼는 감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거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동차 저 좋아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를 일부러 굉장히 오래되고 정말 아예 시동도 안 걸리는 옛날 차를 사요. 그리고 굉장히 저렴하게 사와서 이걸 고쳐가서 나중에 시동까지 딱 걸리고 광택을 내는 그 뭔가 기분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1: Well, I like old things. I like used things and old things. You know? Yeah, I really do. I rarely buy new things.
0: 굉장히 루인넨 루스트.
1: We got a German word. 루인넨 루스트.
0: Yeah. 그런 감성을 다 우리 쉐어하고 있는
1: think
0: we
1: 거네요. I think we do.
0: Al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She was preparing to make a bid for it at an auction Tuesday. It's such an emotional, appealing piece of real estate, she said.
0: 화요일 경매를 앞두고 이 여성은 이미 입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부동산을 두고 굉장히 끌리는 매물이라고 말했는데요. 라고 했어요. So she was preparing to make a bid for it at an auction이라고 했네요.
1: Yeah, at an auction, if you make a bid, you offer a price. That's basically simply.
0: 아, 이거 뭐 얼마? 얼마?
1: Yeah, yeah. 10,000, 15,000, 20,000. Yeah, that's it.
0: 아, okay. So make a bid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입찰하다.
1: Yes.
0: Okay, 구매 시도를 하다. 그리고 도대체 뭐에 대해서 하는가? 이렇게 추가하고 싶다면 for something이라고 이어가 주면 되겠고요.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It's such an emotionally appealing piece of real estate이라고 했는데요. 정말 뭔가 감정적으로 끌리는 피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감정적으로 어필이 되는, 감정적으로 끌리는이 되겠죠. 연결해 볼게요.
1: It's kind of stupid to buy a shell that's got a leaking roof and no wiring, she said. Adding that part of the appeal was the Ruinen Lust, a German term that means finding pleasure in ruins.
0: 네. 다만 지붕이 새고 전기도 없는 빈 건물을 사는 건 어찌 보면 비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낡은 공간이 주는 매력, 독일어로 루인 앤 루스트라고 불리는 폐허에서 느끼는 미적 즐거움이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자, it's kind of stupid 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하는 게요? To buy a shell. 그래서 사는 게 라고 했네요.
1: Well, when we think of shell, we think of 껍질, right? I mean like a shell from a shellfish. So basically, when we talk about a house that's a shell, it means there's only the outside. There's nothing in there. Like it's broken. It's all worn out. It's leaking.
0: Right.
1: But the structure is there.
0: 껍데기만 남아있네요.
1: The 껍데기 of the house? That's what it is.
0: All right. Uh-huh.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빈 껍데기 건물을 구입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buy a shell 한다는 게 이거는 그럼 real estate에서만 보통 쓰는 걸까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차를 사면은
1: just
0: bought a shell 이렇게도 가능할까요?
1: You could. You could. Yeah, it just doesn't always have to be real. Real estate.
0: 아, 부동산 쪽에서만 쓰는 그런 뭐 부동산 뭐 slang term 같은 건 아니네요.
1: No.
0: Okay, so buy a shell이라고 하면 정말 내부가 비어 있는 그런 빈 껍데기 건물을 구입한다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자, 이 단어는 사실은 독일에서 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루인의 루스트라고 하는 거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일까요?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렇죠?
1: Okay, so it's ruin. Innen means ruins, okay? And lust here, or lust, means desire or pleasure.
0: Okay.
1: So what this means is that you are delighted or you're fascinated by old ruins, like old things.
0: 오래된 그런 폐허라든가 이런 걸 얘기할 때 ruins라고 얘기를 하는데 ruins에서 뭔가 아, 난 이게 좋아. 여기서 pleasure.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희한하게 독일어로 이렇다라고 했는데 영어에서는 흔히 쓰이는 그런 표현은 아니잖아요.
1: Well,
0: 그렇죠?
1: to be honest, I will be very honest. This is the first time I've ever seen this word. But I do, you know, but because this is a New York Times writer, they know French, a little bit of French. And, you know, a lot of these words we use even in the English language.
0: 또 하나 이 포인트가 있는 게 만약에 이게 영어권에서 많이 쓰이는 거였으면은 뒤에 a German term. That 이러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1: Good point.

0: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저 사인과 관련이 있다고 힌트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사인하고 시그니처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김경희님은 이제 키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준식님은 인디케이션,
1: Indication.
0: 그리고 3676님 스케일,
1: Scale.
0: 뭐
1: Okay.
0: 땅속 요정 이예주님, 뭐 7905님, 2335님 등은 measure이라고 또 보내주셨는데요.
1: Well, these are good options.
0: 근데 저희가 준비한 정답이 있습니다. 바로
1: Marker of
0: marker.
1: success.
0: Alright, so 김한희님, 뭐 9774님 등 많은 분들이 정답 제대로 또 보내주셨어요. marker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 7905님, 그리고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 김한희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1: Oh, congratulations and good job, everyone.
0: Alright, 자,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1: Let's listen to Taejor or J. Taejor with Like I Do.

0: 하루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1: 호주에서 사람들이 오래된 변전소를 집으로 사고 있다는 거 들었어?
0: 주택 시장이 너무 힘들어서 낡은 상자 같은 건물도 뭐 숨은 보석처럼 보이는 거지.
1: 어떤 곳은 제대로 된 전기 배선도 없고 튼튼한 지붕도 없대.
0: 오히려 잘 됐어. 지붕에 구멍 있으면 비 올 때마다 공짜 샤워하잖아. 나 이사 들어간다.
1: 비행기 표는 살 돈은 있고.
0: 배 타고 가야지. 네, 오늘의 하루 한 문장. 비행기 표 살 돈은 당연히 없죠.
1: 아.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를 타고.
1: 아, 배를 타고.
0: 세일보 타고.
1: How long would that take?
0: I don't know. Maybe
1: 얼마나
0: like
1: 걸릴까요?
0: 그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께 드릴 오늘의 한 문장은요. 마유의 대사였습니다. 낡은 상자 같은 건물도 숨은 보석처럼 보이는 거지.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1: Even a run-down box looks like a hidden gem.
0: 지금 hidden gem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idden gem처럼 생기는 거지. 이렇게 됐네요. 숨어있는 보석이라고요?
1: Yeah, that is true. I mean, literally, it is something valuable. There's something there, but nobody

0: knows about it.
1: Okay.
0: And it's like hiding there, you know? Like it's a restaurant, a special like bookstore nobody really knows about, but it's so nice or it's so precious or it's so delicious.
1: 아, 그러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핫플레이스 같은 거 있잖아요. 너 거기 가봐서 거기 가봐야 줄 서서 먹어. 이게 아닌 거예요.
0: No. So I was thinking of this example.
1: Right.
0: Because a lot of people who want to learn English surprisingly don't know EBS programs.
1: Really?
0: There are still people who don't. So to those people, we are a hidden gem.
1: 어, 그러니까 물론 이제 EBS라고 하는 굉장히 좀 유명하지만 그 중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모르는 사람 분들도 꽤 있을 것이다.
0: There is.
1: So,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hidden gem이다.
0: It's free, right? I mean, really, it's like through the radio. It's free, right? It's a hidden gem.
1: Hidden gem.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단순하게 사람들이 모르는 걸 hidden gem이라고는 하지 않고 뭔가 퀄리티가 좋은 것 이것을 얘기를 하겠네요.
0: Well, that's the whole point of the gem. It has to be a gem. It has to be a jewel. It has to be precious.
1: Right.
0: So, yeah, it has to be valuable.
1: Okay. So 방금 말씀하신 gem은 G-E-M 미죠? 구석이죠?
0: Right.
1: J-A-M, jam 아니죠?
0: Jam, not the tasty strawberry jam.
1: 알겠습니다.
0: But G-E-M, yes.
1: Alright, so hidden gem은 숨은 보석 같은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뭐 장소도 될 수 있고 이런 것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 심지어 a rundown box도 hidden gem처럼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0: Yeah.
1: 그냥 박스는 아니네요.
0: Yeah, it's a rundown.
1: Right.
0: And it's run hyphen down. So if a place is run down, it means that it's very old, it's worn out, it's not being taken care of.
1: Right.
0: So you can come across a rundown building or a house or, yeah, or even a certain area of the city can be run down.
1: Okay, so run down은 결국에는 굉장히 좀 낡은 것. 허름한 것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될 수가 있겠네요.
0: Yeah.
1: 뭔가 영어에서 down이 나오잖아요.
0: Not good.
1: 뭔가 우울하고 다 달아 빠진 것
0: It's
1: 같고
0: decreasing. 네,
1: 뭔가, 뭔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0: Yeah, that's right.
1: okay. 자, 대화에서 몇 개 표현을 더 좀 가볍게 보자면요. 마유가 오히려 잘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딱 느낌 좋은 거. 그러니까 어, 한국에서 그런 말 유행이었거든요. 오히려 잘 됐어 혹은 오히려 좋아. 이런 말이 있는데
0: You know that term? 오히려 좋아.
1: 오히려 좋아.
0: Yeah, it's perfect. It's perfect. Okay.
1: 어, 영어로도 비슷한 게 있나요?
0: Even better.
1: Even. 아 진짜 똑같네요. 잠깐만요. Intonation이 even better.
0: Even better.
1: 와.
0: Or I mean, of course, I mean, you could say even better.
1: Uh-huh.
0: But usually we say even better.
1: Even better.
0: Or even better. Yeah.
1: 오, 그러니까 여기서
0: kind of usually goes up.
1: Right. Even이 심지어. 이게 더 좋은 거야 이런 느낌으로 쓸 수가 있겠고 어떻게 보면 우리말이랑 굉장히 뉘앙스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요 마유가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지붕에 구멍이 있으면 뭐 샤워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붕에 구멍이 있다면 이라는 걸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구멍이
0: well,
1: 있다?
0: Well, you can say there's a hole. In the roof.
1: Okay.
0: Yeah.
1: 아, 그냥 단순한 게.
0: There's 어, a hole.
1: There's a hole. Okay. 홀이 있다라고도 쓸 수 있고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도 할 수 있나요? 그죠?
0: Yeah, you could say it has a hole in it.
1: It has a hole. 근데 그 뒤에 이런 게 사실 영어 배우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in it이라고 하잖아요. 그 안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0: Yeah.
1: 그래서 옷이 예를 들어서 뭐 my sweater has a hole in it.
0: Yeah.
1: in을 쓰네요. 그렇죠?
0: Yes, that is true.
1: on
0: right.
1: it이 아니라.
0: Yes, that is right. For some reason, no, we don't say it's on. It has it. It's like it's part of it. So
1: okay.
0: it's like it's in it.
1: okay. 왜냐하면 완전히 뚫려서 뒤에까지 다 보이는 거니까
0: yes.
1: 그 안쪽에 자리 잡았다. 그래서 그 전치사 같은 게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어, in it이 만약 in it을 안 썼다. It has a hole. 그것도 가능한가요?
0: Absolutely.
1: Okay. 근데 in it 이러면 뭔가 더 강조된 느낌. 거기에
0: totally.
1: 딱 구멍이 나 있다.
0: Yes.
1: Okay.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한 문장은요. Even a rundown box looks like a hidden gem. 되겠습니다. 영어 대화문 들어볼게요.
0: Did you hear people in Australia are buying old substations as homes now?
2: Yeah, the housing market is so rough that even a rundown box looks like a hidden gem.
0: Some of those places don't even have proper wiring or a solid roof.
2: Even better. If the roof has a hole in it, You get a free shower whenever it rains. I'm moving in.
0: You've got a ticket?
2: Oh, I'm taking a boat.
3: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M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That's our show for today. Thank you, everyone, for staying with us for the past 2 hours. And Kristin Sim, 수고하셨습니다.
0: Oh, likewise. We're going to wrap up the show with our last song by Jason Mraz. It's Lucky featuring Colby Calais.
1: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0: And I've been Kristin Cho.
1: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0: We'll see you tomorrow. Bye-bye. Bye.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So this week, we learned expressions that you can use while making reservations.
1: Mm-hmm.
0: 예약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우리가 배워봤었죠. 그리고 우리 배웠던 표현 중에 Is there a dress code? 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우리 dress code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보자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casual이라고 하면
1: mm-hmm.
0: 우리 잭쌤이 가장 좋아하는 티셔츠와
1: T-shirt,
0: 청바지 차림.
1: Sure, jeans.
0: 네, 이게 이제 casual일 것 같고요. 그런데 smart casual은 뭐예요?
1: Smart casual is like a step up from casual, but mm-hmm. it's not quite business.
0: 네, 그래서 yeah. 약간 청바지는 되는데 찢어진 청바지는 안 돼요.
1: 네.
0: 그래서 단정한 셔츠에 자켓 정도 입는 그래서 캐주얼인데 약간 회사에 입고 갈 수 있는 느낌의 캐주얼 The smart casual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usiness casual은 약간 smart casual보다 조금 더 mm-hmm. casual한 거죠.
1: I believe with business casual, at least for men, you have to wear a collared shirt. You can't just wear a t-shirt, even a nice fancy t-shirt.
0: 그쵸.
1: Still is unacceptable.
0: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카라가 있는 옷이 있어야 그래도 business casual. 제가 아까 business casual.
1: 안 돼요.
0: 맞아요. 청바지도 안 되고 약간 면바지는 그래도 입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business casual이 좀 더 casual하다고 한 것 같은데 좀 더 business다운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 business가 있고 그건 이제 suit겠죠.
1: suit하고. 네. 네.
0: 그 다음에 이제 파티 같은데 black tie 이벤트가 있어요.
1: 네.
0: black tie, 검정색 그러면 넥타이를 해야 되는 건가요?
1: 원래 그래요.
0: Mm-hmm.
1: That term still is in use, but you don't have to wear a black tie necessarily. Usually men are in tuxes for this event, and women are wearing fancy dresses, nice gowns.
0: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뭐 턱시도나 좀 굳이 검정색 넥타이를 안 하더라도 뭐 보타이 같은 거
1: sure.
0: 하는 경우도
1: 네.
0: 많고 그래서 조금 드레스업하는 회사 복장은 아니고 그보다 좀 더 드레스업하는 느낌의 좀 특별한 장소에 갈 때 입는 옷들 블랙 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요 밖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뭐 레퍼드 프린트 하면은 이제 레오파드 프린트를 입고 와야 되는 행사가 있고 아니면 뭐 색깔을 얘기해 주거나 아니면 아이템을 정해 주는 경우도 mm-hmm. 있거든요.
1: Right.
0: 네.
1: A lot of private schools have dress codes that are just rules for the types of clothes that are allowed and not allowed.
0: 그렇죠. 그때는 이제 유니폼 없는 경우.
1: 네.
0: 네, 근데 유니폼이 있으면 유니폼을 입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1: When I was in school, boys had to tuck in their shirts. That was part of the dress code.
0: 네, 셔츠를 입으면은 바지 안에다가 넣어야지 그거를 빼면 안 되는 것도
1: 네.
0: 드레스 코드의 일종이 될 수 있죠. 그 규율, 규율이 코드니까 그거를 이제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dress code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dress code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쪽에 가셨을 때는, 서양에 갔을 때는 그거를 지켜주는 게 예의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이게 무슨 dress code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좀 알아보시고 가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에 배웠던 표현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그럼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요? All right, Monday.
1: Monday's expression was,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two.
0: Mm-hmm.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two. 자, 두 명 예약하고 싶어요 라는 말이 좀 길었죠. I'd like to, I would like to를 줄인 표현이라고 했어요.

0: make a reservation은 예약을 하다이고 for two가 두 명을 위해라는 말이었고요. 자, 그럼 우리 대화를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 텐데요. 책 갖고 계신 분들은 28쪽 펴시면 되고요. 책이 없으신 분들은 따로 그냥 종이에다가 한번 들리는 만큼만 딕테이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앞부분 듣고 오겠습니다.
1: Hello, Sunset Bistro. How can I help you?
2: Hi,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two.
0: 안녕하세요. Sunset Bistro입니다.
3: Hello, Sunset Bistro.
0: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3: How can I help you?
0: 빈칸에는
3: can, C-A-N.
0: 그렇죠. How can I help you? 안녕하세요. 두 명 예약하고 싶습니다.
3: Hi,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two.
0: 자, 우리가 배웠던 문장이니까 쉽게 쓰실 수 있었죠. 첫 번째 빈칸에는
3: I'd like to make, M-A-K-E, a reservation for two, T-W-O.
0: 그렇죠. T-O-O 쓰시면 안 돼요. T-W-O입니다. 네. 자,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까요?
1: Sure. What time would you like?
2: At 7 p.m., please.
0: 물론이죠.
3: Sure.
0: 몇 시로 해드릴까요?
3: What time would you like?
0: 빈칸에는
3: would, W-O-U-L-D.
0: 그렇죠. W-O-U-L-D 쓰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오후 7시로 부탁드려요.
3: At 7 p.m., please.
0: 네, please. 공손하게 말할 때는 중요하죠. 자, 그럼 월요일의 대화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1: Hello, Sunset Bistro. How can I help you?
2: Hi,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two.
1: Sure. What time would you like?
2: At 7 p.m., please.
0: 자, 이제 화요일로 넘어가 볼까요?
3: Okay, Tuesday. Our expression on Tuesday was, Do you have any tables available at 7 p.m.?
0: 네, 이것도 역시 조금 길긴 했는데요. Do you have any tables? 테이블이 하나라도 있나요? 그런데 여기서 available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가능한, 이용 가능한이란 뜻이었어요. 그래서 Do you have any tables available at 7 p.m.? 시간은 맨 뒤에 써주죠. 저녁 7시에 이용 가능한 테이블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고요. 역시 대화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보겠습니다. 앞부분 듣고 올게요.
2: Sunrise Restaurant, how can I help you?
1: Do you have any tables available at 7 p.m.?
0: Sunrise 식당입니다.
3: Sunrise Restaurant.
0: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3: How can I help you?
0: 네, 이 경우는
3: How can I help you? H-E-L-P.
0: 그렇죠. Help가 빈칸이 채워져 있었네요. 저녁 7시에 이용 가능한 테이블이 있나요?
3: Do you have any tables available at 7 p.m.?
0: 네, do you have any
3: tables? T-A-B-L-E-S.
0: 맞습니다. 네, 이 문장도 우리가 연습 많이 했던 거고요.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2: Let me check. Yes, we have one table left.
1: Great, I'll take it.
0: 잠시만 확인해볼게요.
3: Let me check.
0: 네, 테이블이 하나 남아있네요.
3: Yes, we have one table left.
0: 빈칸에는
3: left. L-E-F-T.
0: 네, 그래서 왼쪽이라는 뜻이 아니고 left는 남아있는이라는 표현이죠, 그렇죠? 네, we have one table left. 그랬더니 좋아요, 예약할게요.
3: Great, I'll take it.
0: 빈칸은
3: take, T-A-K-E.
0: 맞습니다, T-A-K-E. 자, 화요일의 대화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2: Sunrise Restaurant, how can I help you?
1: Do you have any tables available at 7 p.m.?
2: Let me check. Yes, we have one table left.
1: Great. I'll take it.
0: Now Wednesday.
3: Okay, on Wednesday we learned, could we get a table by the window?
0: 네, 자리에 앉고 싶은데 창가 쪽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죠. Could we get a table by the window? 이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자, could we get a table by the window? 이때 우리가 들었던 다이얼로그의 앞부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2: I've booked a table for you at 7 p.m.
1: Could we get a table by the window?

0: 자, 처음에 저녁 7시에 테이블을 예약해 드렸습니다.
1: I've booked a table for you at 7 p.m.
0: 네, I've booked라고 했는데요. 스펠링은요?
1: Could you hear the kt at the end? Booked. B-O-O-K-E-D.
0: 맞아요. B-O-O-K-E-D. 자, I've booked a table for you at 7 p.m. 이라고 했더니, 창가 쪽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1: Could we get a table by the window?
0: Could we?
1: Get, G-E-T.
0: 맞아요. 그래서 get은 여기서 받다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자, 이어서 뒷부분도 듣고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2: I'll see what I can do.
3: Thank you. We'd really appreciate it.
0: 어떻게 할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I'll see what I can do.
0: I'll see what I
1: Can, C-A-N.
0: 아, 그쵸. 큰 으로 들리지만 C-A-N이죠. 평상시에는 can이 다 큰으로 들려요, 여러분. can으로 들린다 그러면 이거는 부정의 can't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1: Thank you.
0: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We'd really appreciate it.
0: We'd
1: Really, R-E-A-L-L-Y.
0: 맞아요. We'd really appreciate it.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수요일까지 다 봤고요. 다시 한번더 들어볼게요.
2: I've booked a table for you at 7 p.m.
3: Could we get a table by the window?
2: I'll see what I can do.
3: Thank you. We'd really appreciate it.
0: Okay, now we're moving on to Thursday.
1: Right. Thursday's expression was, is there a dress code?
0: 자, 이제 여러분 dress code하고는 많이 익숙해지셨죠? Is there a dress code? 복장 규정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죠. 아, 참고로 여기서 dress는요, 여자들이 입는 dress가 아니에요, 여러분. dress는 그냥 여기서 복장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역시 대화의 앞부분 들으면서 먼저 빈칸 채우기 해보고 오겠습니다.
2: Your reservation is confirmed for tomorrow.
3: Thank you. Is there a dress code?
0: 내일 예약이 확정되었습니다.
1: Your reservation is confirmed for tomorrow.
0: 자, your reservation is
1: Confirmed, C-O-N-F-I-R-M-E-D.
0: 그쵸. 그래서 ED가 붙어 있죠. Confirm, 확정하다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confirmation이라는 형태로 많이 알고 있어요. 확정이라는 뜻이고 그 경우는 자, your reservation is confirmed for tomorrow라고 얘기를 했더니 감사합니다.
1: Thank you.
0: 복장 규정이 있나요?
1: Is there a dress code?
0: 자, dress 스펠링은 어떻게 되나요?
1: Dress.
0: 네, 그리고 우리는 드레스라고 발음하죠. 세 개의 음절로. 근데
1: 네,
0: 영어는
1: 한 개밖에 없어요.
0: 하나예요. 맞아요. 그래서 DRESS인데 요 DRESS 다섯 개의 절자가 하나로 들려야 합니다. dress예요. 자,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2: Yes, we require business casual attire.
3: Okay, I'll keep that in mind.
0: 네, 비즈니스 캐주얼 복장을 권장합니다.
1: Yes, we require business casual attire.
0: We require
1: Business, B-U-S-I-N-E-S-S.
0: 네, 저는 이 스펠링이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1: 네.
0: 매우 바쁘잖아요, 비즈니스를 하면. 그래서 business 이렇게 외워요.
1: 네, 그 단어도 있어요. BUSYNESS.
0: 그렇죠. Y를 I로 바꿔주면 business가 됩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 business casual attire. 이게 비즈니스 캐주얼 복장이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약간 카라가 있는 그러한 의상을 입는 거를 권장한다라고 했었고요. 자, 알겠습니다. 명심할게요.
1: Okay. I'll keep that in mind.
0: 네, 빈칸에는
1: I'll keep that in mind. THAT.
0: THAT. 자, 이렇게 해서 또 목요일까지 다 복습을 완료했고요. 우리 다시 한번더 듣고 올게요.
2: Your reservation is confirmed for tomorrow.
3: Thank you. Is there a dress code?
2: Yes, we require.

0: Choir business casual attire.
1: Okay, I'll keep that in mind.
2: All right, let's go on to Friday.
3: All right, Friday, you've made a reservation, but it's the wrong time. I need to change my reservation time.
2: 예약 시간을 변경하고 싶어요 라는 말이었죠. 그래서 변경하다라고 할 때는 change를 사용하면 된다고 했고요. Reservation time이 예약 시간인데 영어로 얘기할 때는 나의 예약 시간이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my reservation time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대화의 앞부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또 시작해 볼까요?
0: Sunset Bistro, how can I help you?
1: Hi, I need to change my reservation time.
2: Sunset Bistro입니다.
3: Sunset Bistro.
2: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3: How can I help you?
2: How can I?
3: Help, H-E-L-P.
2: 네, 또 help를 쓰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예약 시간을 변경하고 싶어서요.
3: Hi, I need to change my reservation time.
2: I need to
3: change. C-H-A-N-G-E.
2: 그렇죠. change를 넣어주면 되네요. 이 문장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마지막으로 또 빈칸 채우기 해볼까요?
0: What was the original time?
1: It was for 7 p.m., but I'd like to move it to 8 p.m.
2: 원래 예약 시간은 언제였나요?
3: What was the original time?
2: 아, 그쵸. 빈칸에는?
3: Original. O-R-I-G-I-N-A-L.
2: 원래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예약 시간이라서 original time이라고 해요. 물론 original reservation time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어차피 예약 시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reservation은 여기서 얘기를 안 해줘도 돼서 생략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what was the original time? 이라고 물어봤더니 저녁 7시였는데
3: It was for 7 p.m.
2: 8시로 옮기고 싶습니다.
3: But I'd like to move it to 8 p.m.
2: 빈칸에는
3: Move, M-O-V-E.
2: 그렇죠. Move가 옮기다라는 뜻이죠. 물론 여기서 change라고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뭐 둘 다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시간은 이렇게 맨 뒤에 얘기한다는 거 이것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It was for 7 p.m., but I'd like to move it to 8 p.m. 여기서 to는 8시로라는 의미로 쓰인 to입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금요일의 대화도 다시 한 번 더 듣고 올게요.
0: Sunset Bistro, how can I help you?
1: Hi, I need to change my reservation time.
0: What was the original time?
1: It was for 7 p.m., but I'd like to move it to 8 p.m.
2: 자, 이렇게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복습을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또 우리 또 새로운 한 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복습 게을리 하시면 안 되죠. 복습 EBS 오디오와 학당 오시고요. 대화문만 생생 대화문을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3: Magnificent job, everyone.
2: 지금까지 케이넌과
3: Zach이었습니다.
2: Speak now.
3: Start English.

0: 안녕하세요. 작가이자 책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북튜버 김겨울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또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꼭 필요한 것, 바로 시간인데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마음을 써서 고민하는 경험은 결코 헛되지 않고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죠. 제가 처음으로 썼던 독서의 기쁨이란 책에서도 책과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책 읽는 시간을 사랑해보세요. 책을 만나고 조금씩 알아가고 천천히 가까워지는 그 모든 순간들은 지금껏 알지 못했던 수많은 세계를 만나게 하고 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변화라는 소중한 경험도 하게 될 테고 말이죠.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ello everyone and welcome back to Easy English. 저는 이보영이고요.
1: Happy weekend, everyone. This is Juch.
0: 네, 오늘은 7월 이제 시작하고서 첫 번째 맞이하게 되는 weekly review 시간이 되겠습니다.
1: Oh, it's a fun day. Reviewing fun day. The entire week.
0: 네. 자, 26쪽. 선생님 항상 weekly review에 대해서 그 아주 excited하게 yes. 말씀을 하셔서 저도 아주 덩달아 기분이 좋습니다.
1: 저는 복습할 때마다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배우거든요. So reviewing is not just fun, but it's also meaningful. And it's also educational.
0: 그러니까 yes. 방송을 저도 이제 집에서 혹은 뭐 어디 가면서 듣게 될 때마다 예를 들어서 뭐 available 얘기를 하는 right. 부분이 나오면 저도 모르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네, 방송하고 똑같이.
1: 똑같은 브레인에서 나왔기
0: 그러니까,
1: 때문에.
0: 그러니까 속으로 듣는 생각이 아 뻔하구나. 내가 나의 한계는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1: 그래서, 한계라니요.
0: 아니,
1: Your
0: 그래서
1: creativity.
0: 제가, 그래서 더 리뷰 시간을 appreciate 하게 되는 것이 저도 또 네, 복습을 하는 게 참 필요하더라고요.
1: That's right.
0: 네, 자 26쪽에 보시면 쭉 헤드라인이 된다. 그날의 그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번 주 내내 이제 한 강사의 강의를 들으면서 할 수 있는 말들을 쭉 모아봤는데요. Mm-hmm.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1: Okay, let's go.
0: 자, 바로 옆쪽 27쪽부터 시작합니다. Mm-hmm. 네, 지금 29일 월요일 순서에서는 강의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1차 강의가 끝나고 2차 강의를 시작하면서 하는 말이 되는데 right.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그러니까 강의 중간에라도 질문을 해달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1: Right. You know, before we begin, don't hesitate. Don't hesitate to ask questions at any time.
0: 그렇습니다. Don't hesitate to ask questions 하게 되면 질문을 하는 것, 그러니까 궁금한 yes. 걸 물어보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Don't hesitate to ask questions at any time. 이런 right. 말이 나오죠.
1: We always say don't hesitate.
0: 네.
1: Just raise your hand, ask questions confidently. Don't be shy.
0: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그 제일 처음 돈을 받고 파트타임을 했던 게 대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1: 와우.
0: 근데 그때 와우요. 너무 와우. 늦었어요, 선생님.
1: 와우. 아, college.
0: 근데 그때 그 외국에서 그 당시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그 어떤 대표가 이제 그분에게 제가 말을 하고 싶은데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궁금한 게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물어봐 주세요. 라는 말을 제가 한 거예요.
1: Don't hesitate to ask questions.
0: 네, 그러니까 우리말로 주저하지 마시고 라는 말을 넣고 싶어서 찾아보니까 hesitate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don't hesitate to ask questions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ask me. 뭐 이런 right. 말로 하면서 don't hesitate to ask questions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우리말하고 영어가 아주 먼 거리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바짝 붙어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 That's right.
0: 주저하지 마시고라는 말을 영어로 그대로 don't hesitate to 뭐뭐뭐라고 이해하셔도 좋다는 거죠.
1: I think the Korean culture is actually changing to become more open and not so shy. Especially younger children, younger students, they're asking many questions.
0: I agree.
1: They're not hesitating to ask questions. So I think it's a wonderful thing.
0: 맞습니다. Yeah.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 자체를 많이 이제 주저하게 되는 저도 이제 그런 세대이긴 한데 요즘은 많이들 이제 안 그런 게 참 다행스럽죠.
1: That's right.
0: 자, don't hesitate to ask questions at any time. 언제라도 at any time을 좀 이어서 at any time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1: Yeah, don't hesitate to ask questions at any time.
0: 그렇습니다. 자, 이제 대화 들어볼까요?
2: Before we begin, don't hesitate to ask questions at any time.
3: Thanks. I always worry about interrupting.
2: Not at all. It's better to ask than stay confused.
3: Okay. Then could you explain the last part one more time?
2: Of course.
0: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1: Could you explain the last part one more time?
0: Could you explain

0: The last part, one more time. 설명하다 라는 말이 explain이 되겠습니다.
1: Right, explain.
0: Explain.
1: Could you explain the last part?
0: Could you explain the last part? 자, 맨 마지막 부분, the last part를 explain 해달라고 부탁하는 건데, 이제 부탁하는 상황에서 could you, could we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 번 나오게 되잖아요.
1: Right.
0: 네, 한번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Mm-hmm. 자, 응용해 보겠습니다. 이름을 한 번만 더 말해 주시겠어요? 라고 한다면
1: Could you tell me your name one more time?
0: 그렇죠. Could you tell me your name one more time? 혹은 give me your name 해도 돼요?
1: Give me your name은 좀 어색하고요.
0: 어색해요?
1: 주로 이렇게 tell me.
0: 어.
1: Give me is not bad.
0: 네.
1: It's okay. But tell me sounds a little more natural.
0: 어.
1: But honestly, I think they're both fine.
0: 그 괜찮은 거 같죠?
1: Could you give me your name? Could you tell me your name?
0: 어, 입에 yeah. 잘 안 붙으시는구나, 선생님이. Yeah.
1: Give me your name. Tell me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생각해보니까 둘 다 괜찮아요.
0: 아, yeah. 바로 저거죠. 우리가 yeah. 영어, 선생님은 이제 영어가 모국어시다 보니까 우리도 우리말로 늘 하는 말만 하거든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이런 말 하나? 뭐 이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1: 이거 뭐 틀리고 아니고 뭐 이걸 떠나서 이게
0: 맞아.
1: 습관이라는 게.
0: 맞아.
1: We use the word, you know, oh, could you tell me your name again?
0: 네.
1: Or, but then 생각해보니까, 네. oh, could you give me your name again?
0: 그러니까.
1: They're both fine.
0: 저 아까 깜짝 놀랐잖아요, 선생님. 아니라가지고.
1: 아. 텔이 좀 더 이렇게 익숙하다는 거.
0: 네, 더 익숙하다는 거. 주치 선생님한테. 자,
1: right.
0: Could you tell me your name one more time? 자, 이름을 한 번만 더 말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할 때 could
1: yes.
0: you가 참 좋겠다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1: That's right.
0: 자,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28쪽으로 갑니다.
1: Right.
0: 30의 화요일에는요. 그 이거 나만 그런 거야? 아니면 이 방이 좀 지나치게 어두운 게 맞는 거야? 라고 하면서 강의를 듣기 전에 우리가 좀 강의 내용을 받아 적기 위해서는 take notes 하기 위해서는 방을 더 밝게 밝히자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1: 좀 전에 이 억양이 네. 이거 나만 그런 거야?
0: 네. 그렇죠. 이거 뭐야?
1: 이거
0: 나만
1: 뭐야?
0: 이런 거야?
1: Is it 네. just me?
0: Is it just me?
1: 이런 누앙스로 공부하셔도 괜찮아요.
0: 아, 그래요?
1: 이거 나만 그런 거야?
0: 아니, 선생님.
1: Is it just me?
0: 좋지 않은 것 같아요.
1: 아니, 그래요? 나만 그런 게 아니죠?
0: 네. 자, 이거 나만 그런 거야? 아니면 진짜 그런 거야? 라는 말은 정말 많이 쓰는 말이 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Is it just me? Or Is this room a little too dark?
1: Right.
0: 이 방이 정말 약간 좀 지나치게 어둡다 싶은 내 느낌이 맞는 거야? 뭐야? 라고 묻는 말이 나오죠.
1: Is it just me or is this room a little too dark?
0: 네, not like way too dark가 아니라 a little too dark. 약간 조금 지나치게 어둡다 싶네. 이 말이 a little too dark가 되겠습니다.
1: 이게 생각보다 좀 어두우면
0: 네.
1: 꼭 이렇게 표현하세요.
0: 어.
1: 그냥 웬만하면 그냥 참겠는데
0: 네.
1: 생각보다 좀 어둡네.
0: 아.
1: It's a little too dark.
0: A little too dark.
1: Right.
0: 아, 그렇군요. 자, 대화 들어볼까요?
2: Is it just me or is this room a little too dark?
3: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 Could we make it a little brighter?
2: Yeah, it's hard to take notes like this.
3: I think a staff member is near the door. I'll go ask.
2: Would you? Thanks.
0: 네, 그렇습니다. Mm-hmm. 자, 보니까 그 직원분이 바로 저기 그 문 근처에 있네. 내가 가서 물어볼게 라는 말 있죠.
1: I think a staff is near the door.
0: Mm-hmm.
1: I'll go ask.
0: Right. I think a staff is near the door. 해도 되고, staff member is near the door. 라고 하면 또 좋겠죠.
1: A staff member is near the door.
0: 그렇습니다.
1: We should say staff member.
0: A staff member.
1: It's the safest way.
0: I see.
1: Because staff 하면 전체적으로 the whole group of
0: 그렇죠.
1: workers we say staff.
0: 아니 근데 또 그렇게 yeah. 전체 직원이 가서 쭉 늘어서 있을 수도 있잖아요.
1: 그럴 수도 있죠.
0: 네, 그럴 수도
1: 네.
0: 있죠. 그러면
1: right.
0: staff 해도 되네.
1: 아, 그렇다면.
0: 네, 그렇다면.
1: But if it's just one person, A staff member.
0: 그렇습니다. 딱 직원 한 명 그러면 a staff member가 되는 거고
1: yes.
0: 전체 직원들 다 앞에서 그냥 뭐 그 전부 다 그럼 a staff 해도 된다는
1: yeah.
0: 거잖아요.
1: Well, the whole staff.
0: The whole staff.
1: That's right.
0: 그렇습니다. The whole staff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staff란 말 자체는 하나 둘 이렇게 셀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 Mm-hmm.
0: I think a staff member is near the door. 내가 가서
1: right.
0: 물어보겠다.
1: That's right. I'll go ask.
0: I'll go ask. 그랬더니, 좀 그래줄래? 라는 말로.
1: Oh, would you?
0: Would you?
1: Would you?
0: 네, would you? 네, 여기까지 꼭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응용해 볼게요.
1: Mm-hmm.
0: 아니, 이거 나만 이런 거야? 아니면 이 방이 좀 너무 더운 거야?
1: Is it just me or is this room a little too hot?
0: 네, 아까는 a little too dark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1: right.
0: a little too hot.

0: 라고 살짝 바꿔본 겁니다.
1: 여기서 too hot 대신
0: 네.
1: warm 해도 괜찮아. It's a little warm.
0: It's a little warm.
1: 맥락상 좀 덥네.
0: 아, 그러니까 hot는 정말 많이 더운 걸 말하고.
1: 진짜 뜨거울 때. Right. Well, it's okay. 정말 더울 때도 hot라고 표현하죠.
0: 네네.
1: It's a little too hot in here.
0: 어, 그렇죠. Right. 정말 훅훅 덥다. 여기가 yeah. 느껴져. 근데 warm 하면은 약간 따뜻한 게 조금 좀 지나치는 거.
1: 좀 불편할 정도로 따뜻하다. 아. 나올 때, oh, it's a little warm in here.
0: It's a little warm in here. 그렇군요. 네. 나만 그런 거야? 진짜 그런 거야? Is it just me or is this room a little too hot or warm? 하시면 right. 되겠군요.
1: Mm-hmm.
0: 네, 자 이제 1일로 가겠습니다. 7월 right. 1일 수요일에는요. 이제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답을 해드리겠다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아까 확실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네 번째 슬라이드에 있는 차트를 다시 한번 설명해달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1: Oh, could you go over the chart on the fourth slide again?
0: 네, 그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PPT, 그 파워포인트 그 프레젠테이션을 보게 될 때에는
1: right.
0: 하나 한쪽 한쪽을 슬라이드라고 한다는 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1: Right.
0: 그래서 네 번째 슬라이드에 있는 차트를 다시 설명해 달라. Could you go over the chart? 근데 그게 어디 있냐면은 네 번째 슬라이드. On the fourth slide 한 번 더 해 달라. Right. Again, 이렇게 완성한 거죠.
1: 여기서 go over, go 네. over something. It means to explain something clearly.
0: Clearly right. explain something.
1: Right.
0: 어떤 걸 좀 분명하게 다시 설명해 주더란 말이 되겠군요.
1: Mm-hmm.
0: 네, 그러면 1일 대화입니다. 들어보세요.
2: If you have any questions, I'd be more than happy to answer them.
3: Could you go over the chart on the fourth slide again?
2: Sure, no problem. Let me pull it up one more time.
3: Thanks. I didn't quite get the main point.
2: It shows how sales changed over time in three different regions.
0: 네, 그렇습니다. Mm-hmm. 자, 여기서 이런 문장 한번 응용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기꺼이 돕겠습니다라고 한다면요.
1: If you have any questions, I'd be more than happy to help.
0: 네, 이제 아까 본문에서는 I'd be more than happy to answer them 이었는데요. 같은 뜻인 거죠. 질문이 있는데 답을 해주는 게 돕는다는 뜻 아니겠어요?
1: Right.
0: 여기서는 help를 넣어서 If you have any questions, I'd be more than happy to help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1: Or you can say help you.
0: 그렇죠. help you 해도 되겠고요.
1: More
0: 정말.
1: than happy to help you.
0: 네, more than happy to help you.
1: Mm-hmm.
0: More than happy to help you. 기꺼이, 뭐 기분 좋을 정도를 넘어서서 제가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1: That's right.
0: 네. 자, 여기서 제가 확실히 요점을 이해를 못했다라는 말로 I didn't quite get the point라는 말이 있었죠.
1: Yeah, I didn't quite get the point.
0: 네.
1: Right, meaning I didn't fully understand your presentation.
0: 그렇습니다.
1: Just that one part.
0: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내가 이해를 못했다. 근데 get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까지 여러 번 나왔지만 Do you get it? 이해하십니까? Yes, I get it. 제 이해합니다. I got it. 이해했습니다.
1: Understand.
0: 그렇죠. 그때의 get가 되는 거죠.
1: That's right.
0: 네, I didn't quite get the main point. 요점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다는 말이 되는데 자, 이걸 응용을 해보려고 해요, 선생님.
1: Okay.
0: 그 2번에서 네가 말하는 요점을 내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1: I didn't quite get your point.
0: 네, I didn't quite get your point. 당신이 말하려고 하는 요점. 아까는 right. the main point, 주요점을 말하고 여기서는 get your point,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내가 정확히 이해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군요.
1: That's right.
0: 네, 자 이렇게 해서 수요일 1일 내용을 보셨습니다.
1: Mm-hmm.
0: 자, 이제 목요일 2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30쪽에 있는데요. 강의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강사에게 다가가서 정말 잘 들었다. 오늘 들어주신 얘가 아주 이해하기 쉬워서 난 참 좋았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1: I guess Mina says I really enjoyed your lecture and the examples were very clear and easy to follow.
0: 그렇습니다. I really enjoyed your lecture.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The examples were very clear and easy to follow. Clear 하기도 하고 easy 하기도 하고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1: That's right.
0: 네, 자 대화 들어보세요.
3: Hi, I really enjoyed your lecture.
2: Thank you. I'm glad to hear that.
3: The examples were very clear and easy to follow.
2: That means a lot. I tried to keep it simple.
3: I learned a lot today. Thanks again.
0: 네, 그렇습니다. Mm-hmm. 자, I'm glad to hear that 이런 말도 있었고, I'm glad you enjoyed it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1: Right. 네. I'm glad you enjoyed it. Or generally, I'm glad to hear that.
0: 네.
1: 본인이 enjoy했다고 미리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I'm glad to hear that.
0: 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무슨 강의 듣고 나신 다음에 정말 마음에 드셨다면 다가가서 이렇게 강사에게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1: Mm-hmm.
0: 자, 응용 문제 1번 해볼게요.
1: Okay.
0: 강의를 들은 게 아니라 공연을 봤다고 할 때 당신의 공연을 제가 정말 잘 봤습니다.
1: I really enjoyed your performance.
0: 네. I really enjoyed your performance.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1: 주로 performance 하면 like a musical or some kind of music, anything. It can be classic, it can be pop, whatever. But it can also be something like an exhibition that people, there needs to be some kind of action.
0: Right.
1: Performance,
0: 그렇죠.
1: right?
0: Performance. Yeah. 뭔가 이렇게 보여주는 역동적인 경우가
1: yes.
0: 많겠죠. Classical이라든지 right. 혹은 뭐 pop이라든지 mm-hmm. 어떤 경우라도 performance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Yes.
0: 자, 이제 바로 어제 했던 내용으로 갈게요. 금요일 mm-hmm. 3일 내용. 다음 강의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고 또 굿즈도 좀 사고 싶고 책도 사고 싶은 사람의 얘기입니다.
1: Oh, merch.
0: 네.
1: 굿즈죠?
0: 그렇죠. 대화 들어보세요.
3: Hi, where can I find more information about the next lecture?
2: You can check the schedule on the board or scan this QR code.
3: Great, thank you. Are there any books by the speaker?
2: Yes, they're available at the booth over there.
3: Nice. And do you sell merch here too?
0: 네, 여기서 굿즈도 파시나요? Do you sell merch here too? 그렇죠. Right. 도저히 안 팔 수도 있겠다 싶은 곳이기 때문에 sell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명료하게 지금 아주 명시적으로 묻고 있는 건데요.
1: 워낙 또 유명한 분이시기도 하고
0: 네.
1: merch가 있을 것 같아.
0: 네, 있을 것 같아.
1: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렇죠?
0: 네. 자, do you sell merch here too? 우리가 흔히 굿즈라고 말하는 걸 merch라고 한다는 거. 자, 그다음에 혹시 저기 여기 그 강사분이 쓰신 책이라는 게 책이 혹시 있나요? 라는 말이 있었죠.
1: Are there any books by the speaker?
0: Are there any books by the speaker? By라는 말은 written by에서의 yes. 그 by가 되겠습니다.
1: 이걸 잘못 해석한다면 by는 옆에잖아요.
0: 네.
1: 스피커 옆에 책들이 있을까요? 오. 라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오.
1: Books by the speaker?
0: 와.
1: Side by?
0: 그러니까 are there any books by the speaker? 아니, 근데 실제 그렇게 물을 수도 있겠는데?
1: Sure.
0: 이렇게 강사가 계신데 그 옆에 책이 혹시 있나요?
1: Next to by라고 오해 안 하시겠지만
0: 네.
1: 이거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0: 아, 네.
1: Written by the speaker.
0: 네, 그렇습니다. 숨겨진 의미의 단어는 바로 written, 누구에
1: yes.
0: 의해서 쓰여진이라는 뜻이 되는 거군요.
1: Mm-hmm.
0: Are there any books by the speaker? 하면은 그 강사분이 쓰신 책이 혹시 있나요? 라는 뜻으로 꼭 알아둬야겠다.
1: Yes. Mm-hmm.
0: 네. 자, 그랬더니 그 책들이요. 저쪽에 마침 부스가 있는데 거기서 구입하실 수 있어요.
1: Oh, they're available
0: mm-hmm.
1: at the booth over there.
0: 부스에서 at the booth라고 하시면 되는데 응용해
1: yes.
0: 보겠습니다. 2번. Mm-hmm. 그것들은 바로 모퉁이를 돌아서 구입하실 수 있어요.
1: They're available right around the corner.
0: They're available right around the corner. Mm-hmm. 아시겠죠?
1: Yes.
0: 와, 한 주 동안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1: Good job everyone.
0: 자,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ch.
0: 영어 배워 쉽고 확실하게
1: Easy English.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왠지 몰라도 찬바람 쌩쌩 부는 옆자리 동료의 하루 종일 눈치 봤던 적, 찌푸려진 상사 얼굴에 보고도 못하고 근처만 맴돌았던 적 혹시 없으신가요? 일만 잘하면 되는 거면 참 좋겠지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많죠. 동료와 상사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아챈 순간부터 나 때문은 아닐까? 괜히 불똥이 튀는 건 아닐까? 눈치 보고 어떻게 분위기를 풀어야 하나 고민하게 되죠. 여기엔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감정, 생각이란 건 어차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신경 쓰면서 상처받거나 오해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내 감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의 싸늘한 분위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피해 입은 게 아닌지, 내가 원하는 건 뭔지, 내 마음, 감정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게 나를 잃지 않는 첫걸음이니까요.

E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정보. 인간과 잡초, 언제부터 함께 살았을까? 우리가 제거하려 하면 할수록 더 무성이 자라나는 것, 바로 잡초인데요. 귀찮게만 느껴지는 잡초가 실은 우리가 처음 접한 채소였습니다. 배가 고플 땐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것들을 먹었고, 염색을 할 때 사용하기도 했죠. 그리고 거친 잎의 잡초는 그릇의 연마제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잡초는 인류에게 더 편한 불을 선사한 초의 심지로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이쯤 되면 잡초는 귀찮은 이웃이 아닌 최고의 파트너라고 인정해도 되지 않을까요?

너무 단조로운 것 아닌가 싶다가도 왠지 또 부러울 만큼 한치의 오차 없이 유지하는 남자 히라야마의 일상을 새 음료가 지탱해준다. 첫 번째는 아침의 캔커피다. 남자는 매일 아침 집 바로 앞 주차장의 자판기에서 캔커피를 하나 사들고 차에 몸을 싣는다. 그리고 출근하며 카스테레오의 카세트 플레이어로 루리드나 애니멀스 등의 음악을 들으며 마신다. 그냥 커피도 아니고 우유가 든 카페오레라 각성제 겸 아침 식사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애니멀스의 더 하우스 오브 더 라이징 선 띄워드렸습니다. 영화 퍼펙트 데이즈에 등장했던 음악이기도 합니다. 오늘 문장 카페 통해서 이 음악과 영화의 기억을 다시 불러왔는데요. 도서 출판 푸른 숲에서 나온 음식 평론가 이용재 작가의 책입니다. 필름 위의 만찬의 한 부분 깔아드렸어요. 이 필름 위의 만찬에 보면 50개가 넘는 그 굉장히 많은 편수의 영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에 얽힌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음식이고요. 음식 중심으로 그 영화를 다시 볼때 어떤 것들이 보이는지 음식 평론가 이용재 작가의 이 말맛이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훅 읽어버린 책이기도 합니다. 잠시 후에 북카페 2부 초대석에 오실 예정이고요. 여기 등장한 이 수많은 영화 중에서 퍼펙트 데이즈 한 장면으로 이렇게 그 부분을 대목을 읽어드렸는데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이 영화 너무 좋게 봤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한상현님은 포장마차에서 일할 때이 애니멀스의 이 곡을 자주 들었어요 하시면서 추억에 젖어듭니다. 반짝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현서님은 저의 최애 퍼펙트 데이즈라고 하셨습니다. 와, 이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7667 쓰시는 카페이님, 아, 반짝 7월을 시작하는 첫날. 광주는 새벽부터 시원한 여름비가 내리다 그쳤어요. 흐린 날이지만 공기는 선선하고 온 세상이 깨끗하게 씻겨서 왠지 개운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첫 곡부터 최고 최고 즐거운 점심시간 북카페와 함께 기대합니다. 하고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많은 카페인 분들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서요. 지금 우리 월요일부터 시작된 3주간의 총 12번의 생방 출석 개근 이벤트인 거죠. 오늘이 세 번째인데요. 오늘의 암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호가 나가면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아니면 반디앱으로, 반디앱은 무료고요. 둘 중에 어느 쪽으로든 원래 쭉 해오셨던 대로 그렇게 출석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암호를 적어주세요. 오늘의 암호는 냉커피입니다. 냉커피 세 글자예요. 뭐 아아라고도 요즘 얘기를 많이 하고 뭐 뜨아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얼죽아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쓰기도 하지만 사실 그걸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아그 압도적인 세계가 있었죠. 냉커피입니다. 냉커피. 진짜 더운 날 냉커피 집에서 누가 만들어 왔거나 이러면 그 달각달각 하는 그 얼음이 막 흔들리는 소리 하며 그 밀크커피죠. 주로 냉커피는 아주 단그 밀크커피인데 그것의 어떤 그 차가우면서도 그 달콤한 맛에 새참 역할을 톡톡히 했던 그런 음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암호는 냉커피로 하겠습니다. 이 퍼펙트 데이지의 히라야마에게 카페오레 그 캔커피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한때 냉커피가 있었죠. 한때라고는 하지만 지금도 아 냉커피죠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암호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살짝 예고를 드렸는데요. 이벤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이어지는 우리 이벤트 허슬심 도슨트 기억하시죠? 우리 북카페 카페인으로서도 자주 사연도 올려주시는 우리를 들썩들썩이게 했던 항상 미술관 소식을 전달해 주시면서 전시 후에 함께 먹을 맛집 정보까지 같이 주셨던 코스를 만들어 주셨던 그 심성아 도슨트인데요. 심성아 도슨트가 또 우리 카페인 분들 위해서 좋은 미술 전시회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책한 권이 우리의 하루를 바꾸듯이 좋은 전시 한 편은 우리의 시선을 넓혀준다. 도슨트님이 이렇게 전해주셨어요. 7월의 시작 첫날인데 미술 전시회 티켓 오늘 우리 모두 네 분께 각두 매씩 모두 8장께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이 파주에 있는 거이 건물로도 너무너무 유명한 건축물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의 기획전입니다. 미메시스 오버필드 전시 7월 26일까지 매일 이어지고요. 이 전시 티켓 오늘 사연 주신 분들 우리 추첨해서 모두 네 분께 두 매씩 보내드립니다. 미션이 뭐냐면요. 이거 그 심성아 도슨트 허슬심이 직접 보내주신 미션입니다. 이거예요.
7월의 첫날인데 7월에 이루고픈 소망, 기대하는 일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이거입니다. 7월에 어떤 작은 소망을 품고 계신지,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샵 1045로만 받겠습니다. 예, 실명 성함이 꼭 필요하거든요. 샵 1045로만 실명 성함과 그리고 말머리는 이 미술관 이름 미메시스로 할게요. 미메시스 포함하셔서 7월의 계획과 소망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오늘 1부 끝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서혜경님, 지금 11시 30분 직장인 점심시간인데, 아, 출첵 3일차 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11시 30분부터 기다리셨던 거죠. 네. 암호 보내주셨습니다. 냉커피, 네. 출석 이벤트, 그리고 미술관 전시 티켓 이벤트 둘다 지금 열려 있습니다. 아, 기다릴게요. 사연들. 그리고 미술관 전시 티켓 그 이벤트는 샵 1045로만 보내주셔야 합니다. 콩키 앤서니 라자로의 커피컵. 그리고 맨해튼 트랜스퍼의 자바자이브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출석 안무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9110 쓰시는 카페인님 최선아님, 출석 체크합니다. 온도 32도 이상 되어야 냉커피 마신다고 하신 서효인 시인이 생각나는 암호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온도를 이렇게 너무 더우면 그래도 차가운 음료를 먹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정말 진짜 시종일관 사계절 내내 차가운 음료, 차가운 커피, 그리고 사계절 내내 뜨거운 커피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아무튼 어떤 분들이든 간에 그 냉커피 그 냉자를 또 가끔 이렇게 한자로 써주지도 하잖아요. 그런 냉커피의 딱 느낌, 그 압도적인 위용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분은 없지 않을까. 온도보다도 달콤함이 떠올라서요. 최윤경님, 출첵합니다. 냉커피. 고딩 큰아이 시험기간이라 점심 해주면서 듣고 있습니다. 옆에서 폰 하느라 북카페에는 관심이 없는 아들이지만 기말고사 잘 보라고 반말 응원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름은 호준이입니다. 호준아! 너 얘기하는 거야, 지금 호준아! 지금 북카페에 관심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름이 들리니까, 내 이름? 할 수도 있겠지? 호준아, 이제 지금 시험 기간 기말고사 준비 중인 것 같은데 잘 봤으면 좋겠어. 그냥 공부한 거, 어떻게 내가 공부한 게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지? 싶을 정도였던 행운? 자그마한 행운도 따라 붙길 바라면서 이 지금 어머니가 이렇게 사연 신청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 마음도 너무너무 소중한 것 같아. 어머니, 지금 북카페 듣고 계신데 한번 나중에 북카페 같이 놀러 와. 시험도 잘 보고. 그리고 9749 쓰시는 카페이님, 작은 냉커피 잔에 봄에 뿌려둔 채송화 씨앗이 있는데 싹이 나고 꽃이 폈어요. 귀하고 신기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보고 있어요. 지금은 옥수수 먹으며 꽃 한번 보길 반복 중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 이 작은 커피 잔에다가 이게 씨앗을 심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와, 이게 또 북카페 들으시면서

옥수수 먹으면서 꽃도 보고 정말 좋은 시간을 지금 여름날의 좋은 순간을 누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미메시스 오버필드 전시회 티켓 신청도 우리 문자로 많이 하고 계신데요. 실명 성함도 적어주셔야 합니다. 미메시스 암호 있어야 되고요. 실명 성함 그리고 7월의 작은 소망 품고 있는 계획 이런 것들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간 카페인 이번 주 주제는 여름날의 데시벨이죠. 오늘은 개구리 소리 만나볼게요.

여름밤 시골길이나 물이 있는 공원길을 걷다 보면 들려오는 개구리 울음소리. 함께 모여 합창하듯 부르는 개구리 소리는 여름밤의 정취를 더하는데요. 개구리가 울면 비가 온다는 말이 있죠. 실제로 비가 오기 전이나 비가 오는 날, 평소보다 개구리 울음소리는 더 커지는데요.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릴게요. 비 오는 날, 개구리가 더 시끄럽게 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엄마 무덤이 떠내려 갈까봐. 2번, 호흡하기 쉬워서. 3번, 짝짓기를 하려고. 답, 고르셨나요? 이 문제는 몇 년 전 청소년 퀴즈 프로그램인 도전 골든벨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당시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에서 탈락했는데요. 탈락한 학생들이 골랐던 답은 3번, 즉 3번이 정답이 아니라는 말이죠. 평소 개구리가 우는 이유를 묻는 문제였다면 짝을 찾기 위해서가 맞는 답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는 비가 오는 날이라는 함정이 있습니다. 비가 올 때 개구리가 더 크게 우는 이유, 정답은 2번, 호흡하기 쉬워서였어요. 개구리는 폐로만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로도 호흡합니다. 보통 폐호흡이 60% 정도이고 피부호흡이 4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다른 무짐승들처럼 폐를 부풀려 공기를 흡입하는 것과는 달리 폐 기능이 떨어지는 개구리는 목을 부풀리거나 움츠려 폐로 공기를 보냅니다. 개구리들이 목을 쉬지 않고 움직이는 이유는 이 때문이죠. 폐로만 충분한 공기를 들이마실 수 없으니 피부로 숨을 쉬며 부족한 산소를 보충해야 하는데요. 피부 호흡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 물입니다. 피부가 젖어 있어야 산소를 받아들이기가 쉬우니까요. 비가 오기 전이나 비가 올 때는 공기 중에 습기가 많아 피부로 숨쉬기가 편해지면서 개구리들이 호흡 걱정 없이 마음껏 개굴개굴 울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개구리 중 울음소리가 가장 우렁찬 개구리는 맹꽁이와 청개구리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맹꽁이는 6월부터 8월 장마 기간에 번식하고 또 야행성이라 여름밤이 주 활동 무대입니다. 재미있는 건 맹꽁이가 맹꽁맹꽁 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가 맹 하고 울면 다른 한쪽에서 꽁 하고 화답하는 것이 우리 귀에는 맹꽁맹꽁으로 들린다는 거죠. 그야말로 우리는 맹꽁이들의 합창을 듣고 있었던 셈입니다.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다네 띄워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곡 듣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이거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하신 분들도 있고요. 통했습니다. 아, 이 음악이 너무 좋습니다. 계속 듣고 싶지만. 일간 카페인 통해서 오늘 전달드린 얘기도 참 흥미롭죠. 숨을 쉬기 위해서 더숨 쉬기 좋은 날이기 때문에 더 크게 울어볼까? 크게 호흡하는 거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아, 이 개구리 울음소리에 좀더 집중하게 될것 같아요. 아, 쟤네 지금 숨 쉬기 좋은 날이라 숨 쉬는 거구나 생각하면 아, 시끄럽다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박선영님이 지금 얼마 전에 밤 늦게까지 분수대에 틀어놓은 개구리 울음소리 방송 좀 꺼달라는 아파트 내 게시판 민원글이 올라와서 수다거리가 됐어요. 이렇게 사연을 주셨거든요. 인위적으로 들렸다고 생각이 들 만큼 요즘 한밤중까지 개구리 울음 소리가 맹렬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방송 좀 꺼주세요 할 정도로 아니 이게 진짜 자연의 소리야 싶을 정도로 맹렬하게 들리는데 숨쉬기 좋은 날이라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이제 그 탈락 대거 탈락했던 학생들 답처럼 이제 짝짓기를 위해서 이게 그냥 개구리의 철인 거죠. 네, 우리 좀 참아줍시다. 아, 미메시스 이벤트 많이 많이 문자로 주고 계십니다. 사연을 다 소개할 수가 없지만 김은정님, 북카페 들으면서 글쓰기 입문하고 한국어 교원 3급 공부해서 땄어요. 얼마 전부터 수업도 맡았답니다. 7월에는 월급으로 학점 은행제 2급 과정을 시작해요. 함께 잘 나가봐요. 아싸 하셨습니다. 김은정님, 혹시 우리 북카페 들으면서 글쓰기 시작하셔서 그 함께 글 쓰시는 분들과 함께 책 묶어서 엄마의 글쓰기와 이런 책 보내주셨던 그 은정님이실까요? 제가 그게 갑자기 궁금한데, 또 동명이인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느낌이 좀 비슷해가지고 글쓰기를 북카페 하면서 시작하신 우리 책을 쓰신 은정님이실까? 궁금합니다. 아무튼 그분이든 아니든. 응원합니다. 그리고 4073 쓰시는 카페이님, 고등학교 교사 안현아님입니다. 기말고사 기간이라 반일 연가 쓰고 퇴근하는 길에 들으며 미메시스라니. 처음 결혼하자는 얘기를 들었던 추억의 장소라니. 반가워서 메시지 보냅니다. 저의 7월 소망은 이번 학기 마무리를 무사히 완료한 후 건강하게 여름방학을 맞이하는 것이랍니다. 방학은 아이들보다 교사들이 더 기다릴지도 모르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진짜 이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에서 여기서 지금 프로포즈, 네, 처음 결혼하자. 그 말을 처음 들으셨던 건가요? 그렇다면 진짜 너무 운명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사연 출석 체크 계속 해주세요. 로고 듣고 일기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어제도 북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일기의 기쁨, 오늘부터 이틀간 의류 문화사에서 펴낸 에세이, 반려인의 하루 읽어보려고 합니다. 김영글, 안희재, 정우열 작가, 이세 명의 작가가 각각 고양이, 식물, 그리고 노견과 함께하는 일상, 그러니까 반려인으로 살아가는 일상을 한 권의 책에 담았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세 마리의 길고양이와 인연을 맺은 김영글 작가의 글부터 만나볼게요.

고양이에 얽힌 내 최초의 기억은 거짓말과 닿아 있다. 9살 무렵 우리 집에는 노란 줄무늬 고양이가 있었다. 어디서 어떻게 온 고양이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고양이는 집 안팎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지냈다. 우리 가족은 고양이에 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고 사람에게 눈길도 손길도 좀채 주지 않는 이 동물의 속내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쉽게 정을 붙이지 못했다. 내가 그 고양이와 제대로 관계 맺은 것은 다름 아닌 글 속에서였다. 백일장에 나가서 상을 곧

10살 타오는 꼬마였던 나는 글짓기를 만만한 일로 여겼는데 어느 가을날 백일장에서 쓸만한 이야기거리가 떠오르지 않았다. 마침 고양이가 생각났다. 같이 살던 고양이가 죽었다고 나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썼다. 그 짧은 산문 속에서 노란 줄무늬 고양이는 둘도 없이 다정한 내 친구였고 병을 앓았고 슬프게도 죽었다. 나는 동네 어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뒷산에 흙을 파 그를 묻어주었다. 그런데 백일장에서 돌아온 이튿날 거짓말의 일부가 현실이 되었다. 고양이가 정말로 죽어버린 것이다. 엄마는 고양이가 쥐약을 삼킨 쥐를 먹었다고 했다. 책에서 읽었던 문장, 말이 씨가 된다는 문장이 커다란 바위가 되어 마음을 짓눌렀다. 무서웠다. 혹시 내가 쓴 글이 고양이를 죽인 게 아닐까.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는 아빠의 설명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후로 한동안 혼란스러웠다. 어린 나로서는 죽음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진짜 일어난 현실과 글 속에서 일어난 현실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더 어려웠다. 상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를 선택적으로 점검하는 일이며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둘러싼 모든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타진해보는 일이라는 복잡한 사실을 이해하는 데는 더욱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어쩌면 여전히 그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창작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성인이 된 후 다시금 고양이가 내 삶에 들어왔다. 요다, 모래, 녹두. 각기 다른 사연을 지닌 길고양이 셋과 우여곡절 끝에 가족을 이루었다. 이들은 내게 고양이라는 동물이 지닌 특성과 매력을 알려주었고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이 현실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가르쳐 주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했던가. 아직도 고양이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확실히 알게 된 것 하나는 누군가를 완벽하게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인간은 불가능한 일을 이상하리만치 집요하게 추구하는 족속이라는 사실도. 글을 쓴다는 것,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은 다른 존재를 이해하고 싶다는 욕망과 연결되어 있다. 물론 쓰이는 것은 늘 실제보다 넘치거나 모자라다. 그래도 그냥 써보는 것이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동물병원에 가면 의사에게 질문을 퍼부었다. 요다가 이런 표정을 짓던데 무슨 뜻이었을까요? 모래의 이 행동은 책에서 읽은 것과 다른데 이유가 뭘까요? 녹두가 이러는 건 어째서죠? 나는 궁금한 것이 너무나 많은 초보 집사였다.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차분한 어조로 촌철살인을 내뱉었다. 고양이의 행동을 다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캐스커의 고양이와 나 띄워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읽기 시작한 책, 의류문화사에서 펴낸 반려인의 하루입니다. 세분 작가님의 글을 엮은 책인데요. 그 중에서 김영글 작가의 글 만나봤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이 어느 날 차분한 어조로 하신 얘기, 고양이 행동을 다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라는 말이 정말 와, 울림이 큽니다. 그걸 또이 김영글 작가님이 잘 포착해서 글에다가 담아두셔서 우리 함께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아, 그쵸.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 사실 상대를 내 방식으로 온전히 다 이해하려고 하고, 뭔가 낱낱이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덜어내는 데부터 시작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왜 저러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까지도 그대로 안아주면서 곁에 머무는 거. 그게 이제 반려인의 태도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최유하님이 지금 이 캐스커의 고양이와 나, 들으시고는 제 여름 노래예요. 와, 우연히 들으니 더 좋네요. 하면서 다른 신청곡도 함께 넣어주셨습니다. 기록을 해둘게요. 언젠가 띄워드릴게요. 그럼 이번에는 김영글 작가의 글 계속 이어볼 텐데요. 반려동물이 떠날까 두려운 그걸 상상만으로 슬픈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작가는 어쩌면 우리 뭐 반려동물이 그 무지개 다리 너머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다 이런 말들 할때 그것조차도 인간의 욕심일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말인지 글 통해서 만나보시죠.

옛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묻을 때 무덤에 여러 물건을 넣어주었다. 생전에 쓰던 옷이나 장신구를 넣기도 하고 고인의 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내는 물품을 묻기도 했다. 이를 껴묻거리라 한다. 중국

죽으면 무덤에 시종이나 노예, 심지어 가족을 산채로 함께 묻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저승이 강 건너에 있다고 믿어 망자에게 뱃삭스로 쓸 동전을 넣어주었다. 이승과 저승 사이를 떠도는 것만큼 두려운 일은 없었다. 2023년 5월 국립중앙박물관은 함안 경주 등지에서 발굴한 토기를 통해 고대 사람들의 생활과 내세관을 재조명하는 전시 영원한 여정 특별한 동행을 열었다. 신라와 가야에서는 사람, 동물, 사물의 모양을 본떠 흙으로 빚은 토기와 그러한 장식을 붙인 토기를 껴묻거리로 넣었다. 일상에서 보고 쓰고 만지던 것들을 사후 세계에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크기를 축소해서 만든 것이다. 조그맣게 빚은 집도 있고 수레, 쪽배, 집신, 등잔도 있다. 이 토기들에는 죽은 이가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동안 힘들지 않기를, 춥지 않기를, 어둡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동물들의 모습이다. 그 중에는 죽은 이의 영혼을 하늘로 인도해 줄 새나 뿔을 지닌 상스러운 동물도 있지만 대개는 그 시절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평범한 동물들이다. 개, 말, 개구리, 오리. 사람과 함께 지상의 삶을 영위하던 동물들은 이제 아주 조그마한 흙빛의 동행자가 되어 죽은 이의 곁을 따른다. 전시장을 둘러보던 내 발길을 작은 집 모양 토기 하나가 붙들었다. 지붕의 용마루 위에 고양이가 사뿐히 올라 아래를 굽어본다. 사다리를 기어오르던 쥐는 고양이를 발견하고 깜짝 놀란 듯하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소망했을 것이다. 익살 섞인 평범한 일상의 풍경을 죽은 뒤에도 부디 누릴 수 있기를. 나는 사후 세계를 믿지 않는다. 그러나 죽음을 단절이 아니라 삶의 연속으로 바라보며 위안을 얻으려 했던 1600년 전 사람들의 마음이 나에게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반려인들에게 사랑받는 이야기가 있다. 함께 살던 동물이 죽으면 사후 세계에 먼저 가서 기다린다는 이야기다. 스노우캣 작가의 만화에서 이 이야기를 읽은 뒤로는 나도 우리 집 고양이들의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상상으로 슬픔을 희석시켜 본다. 그 상상 속에서 우리는 한쪽이 죽어도 반드시 다시 만나며 결코 헤어지지 않는다. 둥그렇게 솟은 무지개 다리 건너편에서 반갑게 나를 맞으며 발을 동동거리는 고양이들의 모습을 떠올리면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과 평온을 얻는다. 하지만 때로는 그조차 인간의 욕심이라는 생각이 든다. 만약 또 다른 세상이 있다면 그곳에서만큼은 동물이 인간과 얽히지 않은 더 고요하고 자유로운 공간을 찾아 편안히 쉬었으면 좋겠다.

네, 읽기 기쁨 오늘 이렇게 반려인의 하루로 만나봤습니다. 김영글 작가의 글 어떻게 들으셨어요? 내일 또이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려인의 하루 들으시면서 아마 내가 고양이와 함께 지금 살지 않아도 식물을 키우지 않아도 노견과 함께 살지 않아도 내 얘기다 혹은 인간들 틈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인간 관계에도 적용해도 좋을 얘기다라고 느끼시는 그런 지점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6386 쓰시는 카페이님, 귀에 이어폰 꽂고 혼밥을 하다가 고은님이 호준아 불러서 정신이 번쩍 들었네요. 저는 동명이인 다른 호준입니다 하셨습니다. 고등학생 호준님, 기말고사 대박나세요 하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세상의 모든 호준님들, 호준아, 너야, 너! 이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사연이 재밌네요. 권나연님, 지금 시험 기간인데 시험 보는 중고등 친구들 모두 화이팅 응원합니다. 감기 걸려서 훌쩍거리는 중2 딸 희원이,

힘내자 하셨습니다. 아, 감기, 지금 시험 기간인데도 감기에 걸렸어요. 희원님, 어서 빨리 힘내시고, 빨리 회복하시고 더, 감기 걸리기 전보다 더 튼튼해지시길 바랍니다. 3637 쓰시는 카페이님은 어제 이사하고 쌓여있는 짐 정리하면서 북카페를 들어요. 근데 이 집은 EBS만 잘 나오네요. 다른 채널은 안테나로 맞춰도 곧 지지직거려요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지? EBS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된 거지? 운명인가 봐요. 이게 무슨 그쵸? 장난처럼 EBS만 혹잘 나오는 거 이런 거참뭐 저로서는 너무 반갑습니다만 네 아,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순간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3149 쓰시는 카페인님 비 오는 오후 4년 전 오늘 하늘나라로 떠난 님이 그리워서 그를 만나러 갑니다. 264 시인의 시 청포도에서처럼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 마련해두면 그가 찾아올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 4년 전 오늘 이별을 하신 거군요. 지금 너무너무 그리우실 것 같고 그 마음이 간절하실 것 같은데 잘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그리움 이 사연에서 전달이 되는데 그 마음 전달이 될 겁니다. 미메시스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입니다. 5969 쓰시는 카페이님 그리고 4073 쓰시는 카페이님 1389 쓰시는 카페이님 그리고 6927 쓰시는 카페이님 이렇게 네 분입니다. 아, 축하드리고요. 며칠 기다리시면 이벤트 다 끝나고 나서 한 번에 번호를 넘길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아마 그 미술관 그 주최 측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개별 문자, 모바일 티켓이 갈 거예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입으로 건너가면 필름 위에 만찬을 쓴 이용재 음식 평론가가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우리 앞서 이 퍼펙트 데이즈 한 장면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이용재 음식 평론가의 이 수많은 영화 속 음식, 어떤 의미로 등장했는지를 포착한, 심지어 음식의 지분까지도 좀 헤아리신 것 같더라고요. 이분의 이야기가 어떨지 2부에서 또 계속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지현님도 냉커피 오늘의 출첵 단어요 하셨는데, 네, 출석 아무도 계속 보내주셔도 유효합니다. 냉커피입니다. 오늘 1부 끝곡은 W의 만화가의 사려 깊은 고양이로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2부로 함께 건너가시죠.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아직 독립 못한 책방을 하고 있는 박훌룡입니다. 서점에 오시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 받을 때가 있어요. 책 진짜 많이 읽으셨을 텐데 그 중에 인생책이 뭐예요? 아, 참 난감한 질문입니다. 가볍게 대답하자니 독서 내공이 없어 보일 테고, 진중하게 대답하자니 뽐내는 걸로 보일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책,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책은 바로 전과라고요. 내 전과는 초등학생용 학습지입니다. 하지만 어린 소년에게 전과는 세상의 모든 지식이 들어있는 위대한 책이었습니다. 그때 전과를 읽으면서 쌓은 독서력은 중학생 때 퇴마록을 만나 밤을 꼴딱 새는 신공으로 발휘되더니, 고등학교 때는 시험기간마다 삼국지와 수호지를 달달 외는 집중력으로 승화됐죠. 저에게 인생책은 이렇게 읽는 재미를 느끼게 해준 책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책은 무엇인가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어떤 영화는 때때로 대사 한 줄로 배경에 흐르던 음악으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영화 속 음식은 어떨까요?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음식을 통해 영화를 기억하는 독특한 시선의 무비 에세이 필름 위에 만찬을 출간한 이용재 작가와 함께합니다. 음식 평론가이자 번역가입니다. 쓴 책으로 외식의 품격, 한식의 품격, 미식 대담, 오늘 브로콜리 싱싱한가요? 등이 있고요. 요리서 실버스푼, 패밀리밀 등을 우리말로 옮겼습니다. 이용재 작가님, 새 책 들고 북카페 스튜디오에 지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와,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책을 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
1: 네네, 감사합니다.
0: 작가님 너무 궁금했었어요. 오늘 네.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오시는 길이 어땠어요?
1: 아, 네, 저 오랜만에 운전을 해서 왔는데요. 네, 자유로를 달리는 맛이 언제나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예, 그래서 마침 차도 하나도 안 막히고 시원하게 달려서 오늘 방송이 매우 순조롭게 잘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카페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0: 아, 우리 카페인 분들 오늘 많이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재미난 얘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 영화 속 음식 얘기도 음식으로 만드는 영화 얘기 너무너무 흥미로웠어요. 이 책 어떻게 이걸 이제 책을 엮으실 생각을 하신 건지 원래 연재하셨던 것을 이제 거의 많이 고치셔서 묶으신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필름 위에 만찬 이 책의 기획은요.
0: 네.
1: 대략 한 10여 년 전에 이미 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0: 10여 년 전에?
1: 네, 가지고 있다가 이제 2018년에 일간지에서 연재 제안을 받았어요.
0: 네.
1: 그때 이제 이런 영화 속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제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2019년 6월부터 4년 동안 격주 연재로 96편의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원고를 쭉 읽고요.
0: 네.
1: 골라내고 이제 대폭 다시 쓰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올해 5월에 책을 냈습니다.
0: 네. 이게 긴 역사를.
1: 아, 네. 나름 좀 네. 사연이 있습니다.
0: 아, 그러니까요.
1: 네.
0: 그리고 지금 거의 10년 전부터 이제 기획을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1: 네.
0: 여기 보니까 정말 최근 왕사남까지도 여기 들어가 있고.
1: 그렇습니다.
0: 네. 추리신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이 96편. 근데 어떤 기준으로 그럼 책에 들어간 글들이 선택이 된 건가요?
1: 아, 이제 제가 그냥 재미있게 본 영화들인데요. 이제 이 책을 내고 나서 받은 질문 중에
0: 네.
1: 이제 뭔가 그 이런 책을 쓰려는 의도를 가지고 영화를 보았냐.
0: 아.
1: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사실 그렇진 않고요.
0: 네.
1: 제가 이제 대략 한 20여 년 전에, 20한 5년쯤 전부터, 이제 외국 생활을 좀 했었는데요.
0: 네.
1: 이제 너무 심심해가지고 영화를 보는 습관을 붙여봤습니다.
0: 네.
1: 그냥 이제 토요일 아침에 무작정 극장에 가서 아무거나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0: 네.
1: 영화 보는 습관이 붙어서 지금까지 이제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0: 그냥 거의 일상인 거네요.
1: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음식 평론가로 일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영화 그동안 보면서 쌓은 영화들에서 음식을 더 이제 관심 있게 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영화를 음식의 렌즈로 보기
0: 네.
1: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에서 음식을 출연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본 건 아니고요. 그냥
0: 네.
1: 그동안 보다 보면 계속 쌓이잖아요.
0: 그쵸.
1: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가 생긴 겁니다.
0: 그러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막 그 인위적으로 어떻게 한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내공이 있는 상태에서 너무나 즐기시면서 이 한 편 한 편을 쓰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1: 네, 그렇습니다.
0: 맞아요.
1: 네네.
0: 이 말맛은 진짜 이 카페인님들이 직접 읽어보셔야 알 것 같은데 여기 나오는 책을 펼치면 속표지에 영화표 사진이 있어요.
1: 네네.
0: 근데 이거 직접 다 모으신 거.
1: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2000년대 중반부터 그때 이제 미국에 있었는데,
0: 네.
1: 요즘은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다 영화표들이 사라졌고, 종이표도 멋이 없죠.
0: 맞아요.
1: 네, 하지만 당시엔 이제 영화표들이 상당히 그 멋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다.
0: 네.
1: 그러다가 이제 버리지도 않고 뭐 이사를 하면서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책을 낼 때 되니까 제가 그냥 보여드렸거든요, 출판사에.
0: 네.
1: 이게 그냥 제가 20년 넘었는데 안 버리고 가지고 있다 그랬더니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 책에다 좀 넣어보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또 참 이렇게 표지에, 속표지에 잠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0: 와.
1: 참 일이 이렇게 풀리는 게참 재밌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러네요. 내가 살아온 시간이 다 정말 한 권의 책 안에
1: 그렇습니다.
0: 들어가게 된 거네요. 최은희님이

0: 영화도 좋아하고 음식도 좋아하는 저는 스피커 앞에 바짝 의자를 당겨 앉습니다. 기대 기대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책 읽으시면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오늘 북카페 에디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해서 우리 책 선물 보내드리는데요. 북카페 에디션도 무엇을 그리실지도 정하셨어요.
1: 아, 네.
0: 네.
1: 제가 이제 5년 차 고양이 집사입니다. 그래서 8살 된 고양이랑 같이 살고 있어가지고요.
0: 네. 이름이
1: 그래서
0: 뭐예요?
1: 별입니다.
0: 별이.
1: 네. 그래서 제가 잘못 그리지만 고양이를 그려드리겠습니다.
0: 네, 고양이 별이인가요?
1: 네,
0: 네, 별이를
1: 그렇습니다.
0: 오늘 별이 에디션, 고양이 별이 에디션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아, 여기 58편이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는데, 진짜 제목 그대로예요. 필름 위에 만찬.
1: 네, 그렇습니다.
0: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 음식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말 맛이. 오늘 우리 북카페 그 출석 암호가 냉커피였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저는 또 유독 그다 읽고 나서 이 영화 화차에 등장한
1: 네.
0: 그 휴게소 커피에 관해서 쓰셨던 그 문장들이 자꾸만 생각이 나서 다시 또그
1: 네.
0: 부분을 펼쳐봤는데,
1: 네.
0: 이렇게 휴게소 커피가 등장하는 순간, 막, 어이쿠야! 막 이런 식으로
1: 아,
0: 약간
1: 네.
0: 헉하고
1: 가슴이 철렁
0: 놀라시잖아요.
1: 내려앉았습니다.
0: 왜 그러시는 거예요?
1: 아, 휴게소 커피가 이제 정말 맛이 없습니다. 제가 웬만큼 맛이 없는 커피들에는 나름 내성이 있는데요. 또 음식 평론가다 보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그 2009년에 한국에 돌아와서 당시에 이제 상당히 그 국내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잠도 오고 그러니까 이제 커피에
0: 그쵸.
1: 많이 의존을 했습니다만, 내가 참 살면서 이렇게 맛없는 커피를 많이 먹어왔지만, 그보다 더 맛없는 커피가 휴게소 커피였구나. 정말 맛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0: 요즘은
1: 이러한,
0: 많이 바뀌었을 수도.
1: 잘
0: 네.
1: 모르겠습니다.
0: 아무튼, 네.
1: 네. 네. 그런 커피가 영화에 딱 등장을 하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뭔가 굉장히 불길한 일이 벌어진다. 게다가 또 먹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커피를 사왔더니 또 사라졌잖아요.
0: 그렇죠.
1: 등장인물이.
0: 그렇죠.
1: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슴을 치면서 굉장히 불길한 일이
0: 괜히
1: 벌어진
0: 저게
1: 거니까.
0: 등장한 게
1: 아,
0: 아니다라는 것은
1: 그렇습니다.
0: 어떤 전조를 음식으로
1: 그렇습니다.
0: 감지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재밌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맛없음에 심연이 있다면 나는 지금 눈을 바라보고 있다. 이 커피가 바로 심연의 눈이다. 이런 표현은 정말 읽으면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또 재미난 게그 이력, 작가님 이력이요.
1: 네.
0: 건축학 전공, 건축회사 다니시다가 음식 평론가가 되신 거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이것도 질문 워낙 많이 받으시겠지만,
1: 네.
0: 보통 흔한 이력은 아니잖아요. 이 변화가.
1: 저는 사실 별 생각이 없는데 또 그렇더라고요. 네,
0: 네.
1: 제가 원래 말씀을 하신 것처럼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했고요. 미국 대학원으로 유학을 가서 석사를 마치고
0: 네.
1: 박사를 조금 하다가 제 길이 아니라는 거를 깨닫고 나와가지고 이제 현지에서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0: 네.
1: 이제 몇년 뒤에 이제 미국 경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죠.
0: 네.
1: 그리고 이제 귀국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세월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이제 너무 심심해서 영화를 본 것처럼 또 너무 심심해서 요리를 독학으로 많이 했습니다.
0: 네.
1: 그러면서 이제 또 한편으로는 블로그에 글도 썼죠. 제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책 읽기를 좋아하고 또 글도 곧잘 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쌓인 겁니다. 몇년 동안.
0: 네.
1: 그래서 이제 정리해고를 당한 건데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충동적으로 글쓰기에 한번 도전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귀국하자마자 잡지사 출판사 같은데
0: 네.
1: 뭐글 샘플하고 이력서 같은 것들을 보낸 거죠. 그렇게 해서 일을 받아서 시작을 해서 이제 17년 차입니다.
0: 네.
1: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냥 먼 길을 돌아서 원래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근데 어떠세요? 그 건축과 음식, 이것도 약간 공통점이 있지 않나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어떤 요소를 가지고 이제 구축을 한다는 차원에서 건축과 음식에는 맞닿는 구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양식, 특히 이제 파인다이닝 같은 경우는
0: 네.
1: 뭐 고기와 채소와 소스 이런 것들을 실제로 상당히 건축적으로 접시에 구축을 해서 담아내는 방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죠.
0: 그렇죠. 그래서 어딘가는 그런 표현도 쓰셨던 것 같아요. 그 주방, 양식당의 주방, 그 풍경이 자동차 공장의 그 조립 과정하고도 비슷할
1: 네네.
0: 수도 있다.
1: 네. 똑같습니다, 사실. 그 시스템을 들여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0: 네, 재미납니다. 3637 쓰시는 카페이님. 저는 영화 속 음식들을 집중해서 보고 너무 비싼 요리는 빼고 먹어봐요. 그리고 영화 한번더 봐.

0: 오늘 방송 너무 기대돼요 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근데 여기 보면 진짜 뭐 이따 차차 얘기를 나누겠지만 영화 속의 한 장면 장면에서 예를 들면 이따 얘기 나눌 황해 같은 경우는 김이 구겨지는 각도까지 막 보신단
1: 아,
0: 말이에요.
1: 네.
0: 그 김의 투명도가 어떻게 이제 흐려지는지까지 보시는데 그러려면 영화 몇 번은 반복하셔야 되는 거죠. 그 한눈에 처음에 들어오진 않잖아요.
1: 근데 사실 많은 경우에는 물론 인위적으로 막 돌려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0: 네.
1: 많은 경우에는 한번 보면 대체로 기억을 합니다.
0: 아, 진짜 관심사니까 이게 훅
1: 예, 그
0: 오는군요.
1: 저의 일이기 때문에 예,
0: 아,
1: 모든 음식도 그렇고 영화
0: 네.
1: 속의 음식도 그렇고 실제로 먹는 음식도 그렇고 한번 쭉 보고 나면 가만히 이제 다본 다음에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 아 이런 음식이 있었고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라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축적이 돼요.
0: 아,
1: 네.
0: 그렇군요. 9110 쓰신 카페인님, 장난기가 느껴지는 목소리예요. 저만 그런가요? 호호. 작가님, 오늘 잘 듣겠습니다. 네, 장꾸이신가요? 장난꾸러기?
1: 아,
0: 네.
1: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0: 예, 지금 갑자기 들키신 것 같습니다.
1: 네.
0: 음악을 듣고 갈게요. 이번에 골라오신 곡은 어떤 건가요?
1: 네, 제이 필름위에 만찬 책에 007의 칵테일 베스퍼 마티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0: 네.
1: 바로 이 마티니가 등장하는 2006년작 카지노 로얄의 주제곡이 있어요. 크리스 코넬이 부른 You Know My Name입니다.
0: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필름 위에 만찬을 출간한 이용재 작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카페인님들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고양이 별이 에디션 선물로 드릴게요. 권수현님, 음식으로 전조 현상을 느낀다는 거, 저 너무 공감해요. 같은 원두인데 커피의 맛이 왠지 다를 때가 있어요. 단순히 의미 부여가 아니라, 이거 뭐지? 하면서 느낌이 팍올 때가 그때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직접 그냥 이렇게 같은 원두지만,
1: 네네.
0: 마시면서 느끼시는 것 같기도 한데, 영화 스크린에서 어떤 음식이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1: 네네.
0: 그걸 느끼신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요. 커피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뭐 너무너무 불안해서 집중이 안 되는 순간들을 많이 고백을 하셨던데요.
1: 네네. 아,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인물이 바게트를 한 20개쯤 들고 가는 겁니다.
0: 네, 맞아요.
1: 그래서 그게 이제 그,
0: 마이클 클레이튼.
1: 마이클 클레이트라는 영화인데요.
0: 네.
1: 미국 대기업이 뭔가 이렇게 그 비리를 저지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은폐하려고 하는 가운데
0: 네.
1: 내부 고발자로서 변호사가 이제 그 내부 고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너무 그큰 상대를 해야 되니까
0: 네.
1: 큰 기업을 상대해야 되니까 불안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이 바게트를 한 개만 먹어도 배가 부를 텐데요.
0: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부터가
1: 네네. 근데
0: 너무,
1: 그것을 한 20개쯤 봉지에 넣어가지고 길에 막 그냥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0: 네.
1: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아, 저 사람이 정말 엄청난 불안에 시달리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나중에 결국은 그 사람이 죽죠.
0: 네.
1: 그리고 자살로 위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 그런 거구나. 역시
0: 이미.
1: 바게트를 너무 많이 사서 냉동 보관하기도 좀 힘들고 맛이 금방
0: 그렇죠.
1: 떨어지는 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0: 그렇죠.
1: 프랑스 같은 데서는 이제 보통 아침에 사서 아침에 오전에 먹고, 뭐, 오후에 사서 저녁에 먹고, 이렇게
0: 네.
1: 싱싱한 빵을 먹어야 되는데,
0: 20개를.
1: 20개를 사서 들고, 네, 세봤습니다. 이렇게 막, 이게 몇 개인가 전부. 물론, 5개가 넘어가면 사실 의미가 없죠. 너무 많은 거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그런데 이제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0: 네.
1: 한 봉지 이렇게 옆구리 이렇게 끼고 가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 사람이 느끼는 불안이라는 게
0: 그쵸.
1: 정말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0: 그러니까 창작자로서 이제 그런 장면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자극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책에 써두신 거 보니까. 이게 정말 잘 전달하는 거잖아요. 음식으로서.
1: 그렇죠. 그래서 음식이 참 많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0: 네.
1: 그렇게 이제 정말, 찰나에 지나가는 음식들이 많죠. 이제 제 책에 보면 라따뚜이 같은 음식 영화를
0: 가장
1: 소개하기도
0: 좋아하는
1: 하지만,
0: 영화로
1: 예, 그렇습니다.
0: 꼽으셨죠.
1: 라따뚜이 같은 음식 영화도 있지만,
0: 네.
1: 사실 상당수는 음식이 주가 되는 영화는 아니에요. 음식이, 어떤 영화 속의 수단이나 장치로서
0: 네.
1: 정말 찰나에 지나가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의미들이 아무래도 직업인이다 보니까 조금 더, 잘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0: 네.
1: 그런 차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책의 전체적인 어떤 개념이랄까요? 틈새를 확장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틈새를 확장을 해서
0: 네.
1: 독자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음식
0: 그렇군요.
1: 평론가로서 저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고 접근을 한 겁니다.
0: 네. 그래서 달걀을 어떻게 깨는지부터 시작해서 여기 음식을 어떻게 다루는지 이것을 정말 허투루 보시질 않더라고요. 책에 보면 내용이 너무 많이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먹방에 대한 것도 이제 책 펼치자마자 이제 황해가 등장하는데, 그 하정우 배우의 먹방을 보시면서, 먹방이란 군함처럼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 먹방과 스턴트를 구분을 하셨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일반 먹방을 거의 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보기가 힘들고요.
0: 네.
1: 그몇년 전에 세상을 떠난 이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같은 경우는
0: 네.
1: 음식을 먹는 모습을 절대 대중에게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사실 음식을 먹는 행위는 굉장히 그 사적이기도 하고 또
0: 그쵸?
1: 은밀하기도 한데요.
0: 네.
1: 이 먹방을 대리만족을 위한 어떤 스포츠 같은 엔터테인먼트처럼 요즘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죠.
0: 네.
1: 근데 이제 음식 평론가로서 저는 좀 보기가 괴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0: 일단 이제 먹는 것을 보여준다는 자체가 좀
1: 네.
0: 힘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많은 음식들을 먹는, 그러니까 그 근본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스턴트라고 할수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 측면이 굉장히 괴로운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황해의 화정우 배우의 먹방, 군함의 먹방은 생각해 보면 사실 범죄를 저지르러 그 타향에 온 것입니다.
1: 그쵸.
0: 기본적으로 좋은 환경이 아니죠.
1: 네.
0: 그런데
1: 좋은
0: 또
1: 환경이 아니죠.
0: 좋은 여건이 아닌데
1: 네.
0: 던져졌는데 또 그런 가운데서도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는 겁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음식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의 험난한 상황에 처하죠. 그런데서 정말 정말 너무 힘들다 할것 같은 시기에 상황에 구원처럼 음식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뭐 감자가 등장을 한다든지.
1: 네.
0: 자, 이렇게 등장하는 음식들을 너무 절박하고 맛있게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냥 너무 이제 영화를 나중에 봤거든요. 저는 개봉
1: 네.
0: 당시에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보았습니다만, 그렇게 보다 말고 압도가 된 겁니다. 아, 이게 연기인가 이것이? 정말 굶고서 찍은 것은 아닐까?
1: 그 절박함이 진짜
0: 예, 그
1: 스크린을 뚫고 나올 정도로.
0: 절박함이, 예, 정말,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응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1: 네.
0: 제발 그 군함이, 뭐, 범죄를 저지르라고는 제가 응원을 못하겠지만,
1: 네.
0: 살아서 돌아갔으면 좋겠다. 살아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제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1: 그쵸.
0: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하죠. 정말 마지막에 너무
1: 네.
0: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걸 보면서, 정말 저는 나중에서 이 영화를 가끔 이제 너무 재밌는 영화를 느껴보면 삶을 낭비한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내가 이 좋은, 물론 이제 책도 그렇고
1: 네.
0: 그렇습니다만 이 좋은 영화를 여태껏 안 보고 내가 뭐하고 살았단 말인가.
1: 내가 뭐 3년 느껴봤어. 6개월 느껴봤어. 이러면 낭비한
0: 네,
1: 것이다.
0: 3년을 허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황해도
1: 네.
0: 참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먹방, 이렇게
1: 그쵸.
0: 절박한 삶의 의지가
1: 그쵸.
0: 모든 그 엔터테인먼트적인 먹방을 초라하게 만드는 그러한 먹방 중의 먹방이다. 이런 느낌으로 보았습니다.
1: 맞아요. 이 황해 군함의 모습으로 이 책이 시작이 되는데요. 유영하님, 이용재 작가님 팬이어서 얼마 전 책은 사놓고 아직 시작을 못했어요. 근데 오늘 방송 듣고 당장 읽어야겠어요.
0: 어우,
1: 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책만 사주셔도 사실 그런
1: 예.
0: 말이 있지 않습니까? 책을 사놓고 쌓아두면 좋은 기운이 이렇게 나에게 스며든다. 그렇기 때문에
1: 아.
0: 안 읽어도 읽은 것 같고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책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1: 그쵸.
0: 사셨다 그러면 뭐 너무 그
1: 그쵸.
0: 사시는 방향으로 큰 절을 올리고 싶을 정도로 감사하는
1: 곁에
0: 마음을
1: 두고 있는
0: 가지고 있습니다.
1: 거니까. 네. 6270 쓰시는 카페이님. 블로그 시절부터, 아, 작가님 글을 찾아 읽어왔는데, 라디오에서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네요. 음식 평론도 맛뿐 아니라 접시 너머 식당의 음악까지도 전체 공간과 분위기를 아울러 살펴보시고, 식당에 나오는 음악의 장르와 음질, 소리를 담아내는 식당의 인테리어까지 세심히 보셔서 깐깐한 이미지로만 생각했는데, 막상 목소리는 편안한 분위기예요. 네.
0: 아유, 감사합니다. 뭐, 거의 20년 정도 제 글을 읽으신 것 같아요. 20년 이상.
1: 그러니까요,
0: 블로그
1: 지금.
0: 시절이라고 말씀하시니까.
1: 네.
0: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어떤 그 이미지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뭐, 굉장히 깐깐할 것 같다거나,
1: 아,
0: 굉장히
1: 특히
0: 냉혈한 일것
1: 글을
0: 같다거나,
1: 읽은
0: 네,
1: 사람들이.
0: 제가 이제 음식점을 본의 아니게
1: 네.
0: 혹평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 저 사람이 좀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거의
1: 네.
0: 20년 가까이 들으면서
1: 아,
0: 살고 있습니다.
1: 20년
0: 그렇게
1: 가까이.
0: 나쁜 사람 아닙니다, 저.
1: 아니, 근데, 뭐, 음식점뿐만이 아니라, 이번 책에서는 영화들도 가차없이, 아니, 예를 들면 타이타닉, 그 긴, 러닝타임의 영화에서 음식에 할애하는 비중은 이런 것들도 막 생각을 하시잖아요.
0: 그렇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성격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정말. 뭔가를 접하면
1: 네.
0: 음식이든 책이든 뭐 음악이든 영화든 의견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꼭 이렇게 밝히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0: 타이타닉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난 흥행작, 화제작 아닙니까?
1: 그렇죠.
0: 그런데 사실 이렇게 잘 보면 결국은 타이타닉의 핵심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같은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등장인물이 죽지 않더라도
1: 네.
0: 이들의 계층이 다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1등석과 3등석 뭐 이렇게 머물고 있고요.
1: 네.
0: 그러면 사실 그 1등석과 3등석이 당시의 시대 배경에서는 음식의 차이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1: 그렇죠.
0: 1등석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파인다이닝 같은 프랑스의 음식을 상당히 차용해서
1: 네.
0: 문법을 차용해서 내는 음식들인데요. 이러한 음식들에 대한 어떤 고증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허술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0: 뭔가 물론 이제 뭐 배 타고 십자가도 한번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1: 네.
0: 애틋한 사랑을 그려내긴 하지만 그런 음식들이 조금 더잘 반영이 되었으면 영화가 좀더 알차지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1: 네.
0: 그런 생각을 한 거죠.
1: 저는 그것도 재밌었어요. 그 장손,
0: 네네.
1: 한국인 장손이라는 영화 얘기하시면서
0: 네.
1: 이제 삼대째 두부
0: 네, 그렇습니다.
1: 가업을 이제 이어오는 그 얘기에 너무 들뜨신 거예요?
0: 그렇죠.
1: 근데 약간 실망하셨잖아요.
0: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두부라는 식재료가 굉장히, 섬세하고 미묘한 식재료라고 생각을
1: 네.
0: 하는데요. 그런 거에 비해서 사실 한국의 현실에서 그다지, 대접을 못 받는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좀더 다양하거나,
1: 네.
0: 좀더 섬세하거나 이런 그 부족한 느낌이 있는데요. 그런 현실 속에서 장손이라는 영화가 나오는데,
1: 네.
0: 이 영화가 두부를 만드는 3대를
1: 그러니까요.
0: 소재로 한다고 그랬을 때 저는 막 물개 박수를 치면서,
1: 오,
0: 와,
1: 드디어.
0: 드디어 이 두부를 대접하는 뭔가 영화가 나왔구나. 이 두부에 폭 빠진 3대들이 어떤 자아내는 삶의 모습,
1: 네.
0: 두부를 만드는 그런 삶의 애환, 이런 것들을 다룰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1: 그러니까
0: 그냥,
1: 두부가 아닌 무엇이어도
0: 네. 그러니까 두부가 아니고 뭐 그냥 뭐 빈대떡이어도. 그러니까 두부에 미친 사람들이면
1: 네.
0: 삶이 두부에 이렇게 맞춰져 있을 거잖아요. 뭐
1: 그렇죠.
0: 항상 콩 생각만 한다거나
1: 네.
0: 오늘은 간수가 어땠어?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두부는 그냥 일종의 수단이었던 거죠. 그 가족들의 생업이긴 하지만
1: 네.
0: 어느 수준 이상으로는 잘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1: 네.
0: 두부를 좀더 파고 들어가서 이 두부로부터 이야기를 만들어냈으면, 근데 이제 그거는 저의 욕심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근데
0: 제가
1: 관객은 다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감상할 수
0: 음식
1: 있으니까요.
0: 평론가니까 또
1: 네.
0: 두부에 대해서 아쉬운 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국의 두부가 이런 것들을 좀 어루만져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1: 네.
0: 있었지만, 아, 그건 내가 욕심이었구나. 그 영화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1: 네.
0: 상당히 많은 그 화제들을, 그러니까 소재들을, 그러니까 가부장부터 정말 그래도 비교적, 세세하게 잘 담아냈어요.
1: 네, 근데 왜 두부만
0: 그래서 오죽하면
1: 홀대하는가?
0: 사람들이 보면서, 와, 이 영화 보니까 나 가부장의 트라우마가 올라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1: 네.
0: 사실 영화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저의
1: 네.
0: 욕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두부 없어도 괜찮습니다.
1: 네. 한신혜님이 작가님의 사고가 너무나 매력 있습니다라고 하셨고요. 김주영님은 아, 북카페에 소개되면 책이든 영화든 다 보고 싶어요. 저도 황해를 안 봤는데 봐야겠어요. 아, 작가분들은 이렇게 다 말솜씨가 뛰어난가요? 어떠세요?
0: 모르겠습니다.
1: 네.
0: 그냥 좋은 오늘 카페인 여러분들 계시는 좋은 자리에 왔기 때문에
1: 네.
0: 그냥 평소보다 말을 잘하는 것 같다 이런
1: 아,
0: 생각입니다.
1: 그렇군요.
0: 네네.
1: 즐겨주세요. 음악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골라오신 곡은 무엇인가요?
0: 네, 역시 그 필름의 만찬에 소개한 영화 가운데 더스틴 호프만과 톰 크루즈가 일연을 펼친 레인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 네.
0: 이게 이제 1988년작인데 당시에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때 영화의 사운드 트랙이 상당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때 인기를 끌었던 노래 가운데 더 벨스타즈의 아이코 아이코라는 곡을 골라봤습니다.
1: 듣고 가시죠.

0: 울타 오랑들이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 필름 위에 만찬을 쓴 이용재 작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 김현우님이 기록하실 때 그 당시 영화 봤을 때 그때 본인의 감정도 적어두시나요? 기분 따라 영화 보는 느낌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질문을 주셨거든요.
1: 아, 딱히 뭐 적어두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제 그 책을 쓰는 글을 쓰는 작업을 네. 물론 메모를 그러니까 영화든 아니든 메모를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대부분 엄청나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뭔가를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지 이런 그 생각 압력을 주지 않고요. 네. 그냥 항상 이렇게 마음속에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 쓸 때도요. 어떤 네. 음식을 먹으면 한 10년 전에는 먹으면서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스토랑에 가서 먹으면 자, 이 수프는 어떻고 네. 어떻고. 근데 이제 콘서트 같은 데서 보면 왜 사람들이 영상을 찍는데 네. 이렇게 좀 팔려서 실제로 공연을 못 본다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0: 그렇죠.
1: 제가 공연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런 깨달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먹고 보고 읽고 듣는데 집중을 하자. 그래서 이제 영화도 뭐 기록 같은 거 딱히 하지 않습니다.
0: 그냥 이 순간은 영화를
1: 네,
0: 본다.
1: 네, 영화를 내 두 눈으로 본다. 나중에 또 기억이 나겠지. 아니면 또 요즘 OTT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영화를 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쵸. 다시 봐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또 딱히 감정이나 뭐 팩트 사실 같은 것들을 기록해 두진 않습니다.
0: 강박을 느끼지 말자.
1: 네네.
0: 차라리
1: 일단 편하게 즐기는 걸로.
0: 그렇죠.
1: 일단 잘 즐겨야 나중에 무엇에 대해서 글을 쓰더라도 네. 더 잘 쓸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3483 쓰신 카페인님은 오랜만에 쉬는 날 이렇게 신나게 읽고 싶은 책 소식 감사합니다. 저도 뭔가를 보면 의견이 생기는데 쓰고 싶어도 이용재 작가님 같은 필력은 안 되는데 멋지십니다. 하셨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뭐 쓰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작가님도 계시지만.
0: 쓰는 것 자체가, 그 행위 네. 자체가?
1: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나의 필력이 어떻다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나에게 욕구가 있고 네. 이 욕구에 이끌려서 내가 글을 쓸 수 있다면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견이 생기시면 꼭 써보시는 걸로. 그다음에 또 중간에 혹시 내가 이런 의견이 별론가? 아니면 글이 잘 안 써진다 하더라도 네. 끝까지 꼭 쓰시는 걸로.
0: 갑자기 지금 강세를 넣으셔가지고 네. 끝까지 쓴다가 중요하구나
1: 네,
0: 깨달았어요.
1: 그래서 중간에 멈추지 않으시고 끝까지 쓰고 뭐 블로그 같은 데 쓰시면 발행을 하시고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0: 여기 보면 이제 독학으로 음식 공부를 하셨다라고 네. 하시면서 그 줄리엔 줄리아 이 얘기하실 때 그 네. 그 혼자 이제 독학으로 음식을 요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조언 같은 거를 담아두셨단 말이에요.
1: 네네.
0: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는 뭐 일단은 나를 위한 것임을 네. 자각하자 뭐 이런 식의
1: 그렇습니다.
0: 네, 남을 위해서 뭐 SNS에 올리기 위해서 이거 됐고 일단은 먼저 나를 위해서 네. 이런 식으로 담아두신 그

0: 그 것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무조건 이게 맛있으리라는 그 강박도 좀 버리고 뭐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1: 그렇습니다.
0: 어떻게 보면 글 쓰는 것도 좀 비슷하게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1: 예,
0: 싶어졌어요.
1: 그렇습니다. 네, 저 음식도 뭐 사실 제가 만든 음식이 저에게 맛있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가 물어보시면 비밀이 없어서. 근데 다 조리 과정을 제가 속속들이 알고 있잖아요.
0: 그쵸.
1: 무엇을 넣어서 맛을 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0: 네.
1: 사실 뭐 그냥 덤덤합니다. 글쓰기도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내 글이니까 내가 마음에 안들수 있죠.
0: 있지만,
1: 근데 그렇다고 피하지 마시고 끝까지 꼭다 쓰시면은 그것이 쌓여서
0: 네.
1: 결국은 무엇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정말 희망을 주시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책에 왜 이렇게 섭섭하신 게 많으신지 음식이 소문난 잔치에 갔는데 먹을 게 없더라 이런
1: 아,
0: 느낌으로
1: 네.
0: 음식이 기대에 못 미쳐가지고 섭섭했던 영화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 뭐 저기 뭐 박찬욱 감독님,
1: 아, 네.
0: 봉준호 감독님도 여기 지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대를 품고 또 보는데 이건 차라리 저녁에 낫고 막 이런 것도 많고요. 헤어질 결심의 중국식 볶음밥 이런 구절 등장합니다. 밥을 한참 볶다가 달걀을 풀지도 않고 바로 깨어 넣다니. 나는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고, 심지어 가벼운 불쾌함마저 느꼈다 하면서 이제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1: 네.
0: 왜 이렇게 충격이었어요? 이 중국식 볶음밥이.
1: 사실 중국식 볶음밥이 그 요리를 좀 하신다는 많은 분들의 어떤 그 도전 과목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핵심은 달걀을 어떻게 맛있게 볶느냐인데요. 이게 사실 요즘 세상에는 유튜브에서 독학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0: 그렇죠.
1: 이제 뭐 중국인 구독자 200만 명의 중국인 셰프 뭐 이런 사람들이 올린 걸 보면 기름을 아주 많이 부어가지고 팬에 부어가지고 좀 뜨겁게 달군 다음에 계란을 그때 풀어서 붓습니다. 그럼 계란이 이렇게 아주 오믈렛처럼 부풀어 오르죠.
0: 그렇죠.
1: 그러면 사실 그렇게 익힌 다음에 그 뒤에 밥을 넣고 섞으면 그 계란이 이렇게 부풀어 오른 채로 잘 고정이 돼서 맛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게 거의 정석 같은 건데 뭔가 이그 헤어질 결심에서는 밥을 볶다 말고 중간에 계란을 넣어서 박살을 내죠. 그래서 아 이것은 뭐 그냥 저는 박찬욱 감독님은 워낙에 또 익살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위트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그 거대한 의도이다. 예,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얼마나 서툰지 서툰데 또 나름의 그 허세나 자신감이나 객기 같은 게 있는 거죠. 중국 사람에게 줄 볶음밥을 이렇게 만들어서 중국식 볶음밥이다라고
0: 그쵸.
1: 내놓았을 때그 상대방은 얼마나, 탕웨이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한 입만 먹고 안 먹죠.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0: 다
1: 이제,
0: 들어맞네요.
1: 네. 이 남자를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볶음밥을 하면 안 된다. 물론 이제 잘못된 것 자체가 설정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그 설정 자체가 너무 재미있다. 이러한 그 남자의 캐릭터랄까요? 이러한 모습을 이 볶음밥의 계란으로서 또 박찬욱 감독님이 풀어내셨구나. 원래 음식을 워낙 잘 다루는 감독님이기
0: 그쵸.
1: 때문에 뭐 유명한 올드보이의 군만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0: 군만두 얘기도 여기 쫙
1: 네네네.
0: 나옵니다.
1: 네,
0: 맞아요.
1: 그런 게 있어서요.
0: 지금 여기 보면 그 계란, 그 달걀에 대한 것이 얽힌 또 영화들이 또 있어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도 있고, 디아워스도 있고,
1: 네.
0: 이 얘기들, 우리 음악을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골라오신 곡은 무엇인가요?
1: 네, 그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가 있죠. 일본에서 화장실을 청소하는 남자의 삶을 그린 영화인데요. 이 마지막 장면에 이 남자가 원래 그 자기 차를 몰고 다니면서 굳이 카세트 플레이어로 카세트로 음악을 듣습니다. 그거 자체가 상당한 캐릭터인데
0: 그쵸.
1: 마지막에 이제 그 영화 끝에서 해가 뜨는데 차를 몰고 가면서 니나 시몬이라는 가수의 필링 굿이라는 노래를 듣는데요. 이 노래에 맞춰서 표정 연기를 한 3분 동안 보여주는데 정말
0: 압권이.
1: 압권입니다.
0: 진짜
1: 예, 노래도
0: 맞아요.
1: 너무 좋고 연기도 너무 좋아서 오늘은 이렇게 노래를 들으시지만 꼭 영화를 같이 보십사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0: 우리 카페인분들 중에 보신 분 오늘 안 그래도 너무 반갑다고
1: 네네.
0: 했었거든요. 네, 음악 듣고 가시죠.
2: Birds flying high, you know how I feel. Sun in the sky, you know how I feel. Breeze drifting on by, you know how I feel. It's a new dawn, it's a new day.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필름 위에 만찬을 쓴 이용재 작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이 달걀이 등장하는 다른 영화들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등장하는 그 하울 정식?
1: 네네.
0: 정말 그건 너무나 압권, 너무 좋다고
1: 그쵸.
0: 베이컨과 달걀,
1: 네.
0: 예, 그 얘기를 쓰셨는데, 최유하님이 마침 이런 사연을 주셨거든요. 하울처럼 계란 깨는 남자가 이상형입니다 하셨어요.
1: 그러실만 합니다. 굉장히 섬세하고
0: 네.
1: 요리의 어떤 세부사항을 잘 알고 있다는 방장이기 때문에요.
0: 어떻게 깨는 거길래요? 차이가 뭐예요?
1: 계란을 많은 분들이 뭐 그릇 같은데 이렇게
0: 네.
1: 모서리에
0: 그쵸.
1: 쳐서 깨시는데,
0: 네.
1: 그러면 이제 그 계란의 껍데기가 안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걸릴 때 이제 노른자가 터질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보통 이제 요리 프로그램들을 보면 계란을 깰 때는 항상 평평한 바닥에 쳐라. 네, 그래서 이제 그 깨지는 부분이 날카롭지 않아야
0: 네.
1: 노른자가 터지지 않는다. 이것을 모든 요리 프로그램에서는 항상 달걀을 요리할 때마다
0: 네.
1: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여 년 동안
0: 네.
1: 계속 요리 프로그램을 공부를 해서 봅니다만, 모든 달걀 요리에는 항상 계란을 그렇게 깨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0: 네.
1: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사람들이, 아, 계란까지 뭐 그렇게, 깨라는 거를 뭐 이렇게 잔소리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0: 네.
1: 있는데요. 그게 뭐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울의 움직이는 성과 디
0: 네.
1: 아워스라는 영화 두 편에서
0: 네.
1: 이렇게, 다뤘죠.
0: 그쵸.
1: 네.
0: 이 계란을 깨는 과정에서 껍질이 훅 이제 그 노른자를 터트리게 되는 경우, 말려
1: 그렇습니다.
0: 들어가서. 그럴 경우에는 진짜 노른자랑 흰자 분리하려고
1: 분리도
0: 했다면.
1: 안 되고요. 그리고
0: 네.
1: 한국 계란이 요즘에 노른자가 좀 약한 경향이 있어가지고요.
0: 아.
1: 특히 섬세하게 좀 깨시는 게 조리하실 때더 편하다. 네, 그런
0: 네.
1: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0: 그러니까 이 영화들 보신 분들도 계시겠고, 볼 거야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계란을 한번 그 달걀의 움직임에 집중하셔서 보셔도
1: 네.
0: 재밌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하울의 움직이는 성 얘기하시면서는, 그, 우리에겐 낼름 받아먹고, 힘을 내줄 그 칼슘포가 없으므로,
1: 네.
0: 달걀 껍데기는 늘 일반 쓰레기에 버리시라는 그런 깨알 정보까지도
1: 아, 네네. 그
0: 적어두셨어요.
1: 깨알 정보 워낙 좋아하는데요.
0: 네.
1: 특히 이제 또 잘못 버리시면 또 이제 그 구청 같은 데 나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네, 무서운 단속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이제 쓰레기 봉투를 다 펼쳐서, 네, 그런
0: 그러니까
1: 일들이
0: 계란
1: 있죠.
0: 깰 때도 중요하지만
1: 네,
0: 쓰레기 처리까지.
1: 쓰레기의 그 행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0: 네.
1: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그렇군요. 이 보면 모가디슈 영화에 등장하는 그 깨

0: 시켜 먹습니다.
1: 아.
0: 내가 이렇게 보여줄 테니까 먹자.
1: 그쵸.
0: 그래서 다들 먹는데 깻잎이 반찬으로 있었던 겁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깻잎이 항상 먹기 까다롭잖아요. 한 장씩 먹어야 제맛인데.
1: 그쵸.
0: 이게 또그 붙어
1: 붙어
0: 있습니다.
1: 있으니까.
0: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북한 대사관의 부인이 깻잎을 못 떼고 있으니까 남한 대사관의 부인이
1: 네.
0: 젓가락으로 딱 눌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물론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이긴 하지만
1: 네.
0: 이 남북한의 탈출이 화합을 해서 탈출을 잘하겠다. 이렇게 서로 깻잎 한장 먹는 걸로 서로 잘 도와주는 걸 보니까
1: 네.
0: 힘을 잘 합쳐서 위기를 헤쳐나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1: 복선을 느끼신
0: 네, 정말 좋은
1: 거죠.
0: 깻잎입니다. 네.
1: 그러시면서 그 이제 그 연예인들이 이제 얘기해서
0: 아,
1: 예능
0: 그렇습니다.
1: 프로도 그렇고 뭐 일반인들도 많이 얘기를 하던 그
0: 네.
1: 깻잎 논쟁
0: 그렇습니다.
1: 그거에 대한 얘기를 같이 이렇게 담아 두셨는데
0: 네.
1: 거기에 쓰신 이 문장도 너무 명쾌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깻잎 장아찌를 두세 장씩 먹으란
0: 아,
1: 말이냐 그
0: 그러니까요.
1: 짠 거를
0: 네. 한
1: 떼어줘야지
0: 장씩 먹어야죠.
1: 그쵸
0: 네, 그거는 이제
1: 그러네
0: 어떤 관계인지에 상관이 없이 모두가 우리가 한국인이라면 서로서로 도와줘야 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서로서로
0: 네.
1: 도와야 하는.
0: 네.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
1: 아, 네,
0: 네.
1: 재밌습니다. 2900 쓰시는 카페이님, 영화를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마치 작가님의 삶이 맛있고 멋있는 필름 위에 만찬처럼 느껴집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아, 진짜 이렇게 뭔가를 세세하게 보는 느낌을 가지고 영화를 보기 시작하면,
0: 네.
1: 이미 봤던 영화도 다시 보일 것 같고요.
0: 네.
1: 네, 그럴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영화를 주기적으로 계속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것을 또, 비단 음식이 아니더라도,
1: 네.
0: 아, 이렇게 넷플릭스에 최근에 007 시리즈가 쫙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그, 다니엘 크레이그 007 15년 동안 다섯 편이 한꺼번에 다
1: 와.
0: 올라와가지고요.
1: 네.
0: 그걸 이제 다섯 편을 연속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또 이제,
1: 보이는 게 있죠.
0: 보이는 게 있고, 역시 이런 면에서 좋구나. 또 내가 못 보았던 게 있구나.
1: 네.
0: 이렇게 제가 심지어 글도 다뤘습니다만,
1: 아.
0: 역시 영화는 재미있는 건 보고 또 봐야 제맛이구나. 그런
1: 그러네요.
0: 느낌을 또 받았습니다.
1: 허귀유님, 아, 저도 모가디슈 깻잎 장면
0: 정말 좋은
1: 좋았어요.
0: 장면입니다.
1: 그러니까 한국인이라면 특히 저게 어떤 행위인지를 알수 있을 것 같긴
0: 네,
1: 해요.
0: 그렇습니다.
1: 결말을 예상할 수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책에서 몇 편에 걸쳐서 그 한국 영화 속의 스테이크 장면을 좀 집중하신 게 있어요.
0: 네네.
1: 한국 영화에는 왜 이렇게 스테이크만 등장하면 약간 아쉬움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지.
0: 그게 이제 제가 미국 생활을 좀 해봐서 그런 것 같긴 한데요.
1: 네.
0: 스테이크라는 음식은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음식입니다. 예,
1: 극단적이다?
0: 고기를 사실 원래는 두꺼워야 제맛이에요. 그래서
1: 네.
0: 2cm, 2cm 정도는 돼야 되고요.
1: 네.
0: 3cm, 4cm 이렇게 되는 통고기를 익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조리가 사실 만만치 않죠.
1: 그쵸.
0: 겉은 바삭하게 익어야 하지만 속은 또, 좀 부드러움이 남아있어야 돼서 뭐
1: 네.
0: 미디엄이랄지, 미디엄 이하로 익혀야 맛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려면 사실 이 조리가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 고기를 잘게 잘라서 구워 먹는 사람들이기
1: 그렇죠.
0: 때문에
1: 네.
0: 이 스테이크의 어떤 심리랄까요? 이 스테이크의 풍성함
1: 네.
0: 이런 것들을 약간 체감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1: 아.
0: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 스테이크가 등장하면 굉장히 빈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1: 빈약한
0: 근데
1: 초라한.
0: 초라해서 예를 들어서 뭐 설국열차의 스테이크
1: 네.
0: 놓으면 이 기차를 맨 앞칸에 계시는 기차를 발명한 분 이분이 먹는 그 세계의 왕 같은 사람인데
1: 네.
0: 스테이크가 그 이제 별로 안 좋은 결혼식 피로연에 나오는 얇고
1: 아.
0: 맛없는 스테이크가 나온다는 거죠. 한
1: 네.
0: 2cm도 1cm 정도 되는.
1: 와,
0: 네.
1: 그거를
0: 너무
1: 규격까지.
0: 안타까웠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스테이크 극단적인 예가 그 송아지 스테이크가 나오는 영화였죠.
1: 신세계.
0: 신세계였죠. 네.
1: 네.
0: 신세계에 보면 한우 송아지 스테이크다 그러고 이제 그 이중구라는 악한이
1: 네.
0: 막 이렇게 자기 수하들한테 이제 먹어라 먹어라 한우 스테이크 맛있다 그러는데 사실 한우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송아지 스테이크가
1: 네.
0: 동물 복제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권하지 않습니다.
1: 네.
0: 바람직하지 않은
1: 네.
0: 식재료고요. 왜냐하면 송아지를 일찍 잡아야 되기 때문에
1: 그쵸.
0: 동물학대에 우려가 있고요.
1: 네.
0: 이탈리아 같은 데서 먹습니다만 특히 한국에서는 이 귀한 소를 송아지 때 잡을 수가 없죠. 그렇기
1: 그쵸.
0: 때문에 한우
1: 한우 송아지
0: 송아지는
1: 스테이크라는
0: 현실적으로
1: 것이.
0: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우 스테이크다 그러고 송아지 스테이크다 그러고
1: 네.
0: 먹으라고 하니까 저는 이제 약간 화가 난 겁니다.
1: 아.
0: 아니, 음식 평론가한테 좀 물어보지. 아무리 귀한 식재료를 얘기한다 그래도.

0: 한우 송아지는 없는 건데.
1: 뭔가 되게 부조리한
0: 예, 네,
1: 유혹처럼
0: 뭔가
1: 느껴지는
0: 되게
1: 거죠?
0: 부조리하고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아,
1: 네.
0: 이 이중고라는 악한도 일찍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송아지를 먹으려고 하다니. 동물복지에도 어긋나고,
1: 과한
0: 네,
1: 욕심이다.
0: 과한 욕심이다.
1: 네. 재미나죠? 9908 쓰신 카페이님, 영화 속 음식은 그 자체로 주인공인 영화도 있겠지만, 대개는 음식을 통해서 처절함 혹은 성장 치유를 배가시키는 역할을 부여하게도 된다.
0: 그렇죠.
1: 그쵸?
0: 음식에 또
1: 맞아요.
0: 사회적 기능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요.
1: 네.
0: 네, 그런 훌륭한 도구로. 또 우리 삶의 몇 면에서도 음식이 그러한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뭐,
1: 그쵸.
0: 배가 너무 고프고 춥고 서글플 때 드시는 어떤 얼큰한 따뜻한 뭐 사발면, 컵라면 하나.
1: 맞아요.
0: 이런 것이 우리에게 정말 배만 부른 게 아니라 또 마음의 위안도 주죠. 그런 음식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1: 네.
0: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 음식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1: 이번 책 쓰시고 나서 이제 또그 다음 책을
0: 네.
1: 준비를 벌써 하고 계신 건가요?
0: 아,
1: 이번
0: 뭐.
1: 책이 어떤 의미로 남을지가 궁금해요.
0: 아, 이번
1: 작가님의 책
0: 책은.
1: 리스트 중에서도.
0: 아, 이번 책은 상당히 그런, 이제, 그런, 우리말 중에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런 말이
1: 예.
0: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단행본을 12권째 낸 건데요. 사실 다 귀한 저의 자식들입니다.
1: 그쵸.
0: 그런데 이 책은 참 신기하게도 제가 책 작업들을 계속하면 책이 나온 다음에는 한참 동안 잘못 봐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봤기 때문에
1: 네.
0: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러니까 이제 신선한 맛은 좀 없죠.
1: 그렇죠.
0: 근데 이 필름의 만찬은 신기하게도 계속 봤는데도 또 책이 나왔는데 재밌는 거예요.
1: 보고 또
0: 예,
1: 보고
0: 그래서
1: 아니면
0: 탈불출처럼, 아니, 내 책인데도 이게 참 재밌네. 예, 그러면서 계속 읽었거든요. 그래서
1: 와.
0: 이것이 이제 저의 음식,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 17년 차에 글 쓰는 사람으로서, 의미가 무엇일까? 이
1: 네.
0: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항상 글거리는 있습니다. 제가 뭐 연재에서 미리 쌓아놓은 글도 있고,
1: 네.
0: 또뭐 큰 그림에서 음식 평론가로서 또 무엇을 이제 한국의 이 한국의 음식 문화에 남겨야 되는가?
1: 네.
0: 그러한 그림에서 큰 그림에서 작업을 한게 있기 때문에 또그 그림을 보면서 할 것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책이 그런 의미로 다가오고 있어서 이 의미를 좀잘 곱씹어 봐야
1: 아,
0: 되겠다라는 생각을
1: 좋습니다.
0: 하고 있습니다.
1: 보고 또 봐도 좋은, 나를 팔불출로 만드는 책인 거예요. 그쵸? 자, 오늘, 책 선물, 우리 별이 에디션입니다. 받으실 분 발표할게요. 최유한님, 권수현님, 그리고 0820 쓰시는 카페님 세 분입니다. 북카페 홈페이지 오셔서 선물방에서 명단 확인하시고, 거기에 꼭 주소, 연락처 바로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선물 보내드릴게요. 조지현님, 이 너무 무료고 재밌고요. 음식과 그 뒷이야기까지 또 배워가네요 하셨는데, 이제 아쉽습니다. 보내드려야 돼요.
0: 그렇게
1: 네.
0: 됐습니다.
1: 네, 오늘 어떠셨어요?
0: 너무 즐거웠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생방송에 나와서 말을 잘할 줄 몰랐네요.
1: 오늘 너무 좋죠?
0: 너무
1: 네.
0: 즐겁습니다. 역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1: 네, 다음에 또 뵙길 바랍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도나 서머의 핫스토프 띄워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첨단 IT 기업이 모여있는 미국 실리콘밸리 최신 기술이 개발되는 곳이니만큼 직원 복지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가득한데요. 최근에는 난임 시술 지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름난 기업의 직원, 배우자, 동거인이라면 체외수정 시술이나 냉동 난자 시술을 받을 때 회사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일하는 동안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가족 계획을 세우고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더 많은 직원이 아이와 함께하는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지지하는 기업.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0: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초급일본어 이음입니다.
1: 야사시이니혼고 쇼타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세츠메이가 조즈다시 하나시모 오모시로이시.
0: 설명을 잘하시고 이야기도 재미있어서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열거를 나타내는 접속조사 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살펴볼까요? 최고.
1: 사이코. 사이코.
0: 최고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사이코. 그럼 반대말은요?
1: 사이테. 사이테.
0: 사이테. 최저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어서 사이테라고 합니다. 최고의 반대말로 최저라고 하는 뜻으로도 사용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인품이나 성질 등이 형편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이테라고 하는 표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상
1: いつも, いつも,
0: いつも, 항상이란 뜻인데요. 선생님, 또 다른 표현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죠?
1: 常に, 常に,
0: 항상 상이라고 하는 한자를 사용해서요. 常に라고도 합니다. 상점가
1: 商店街, 商店街,
0: 商店街. 상점가라고 하는 한자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상점은 商店. 무슨 무슨 가라고 할 때는 가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길을 가다 보면은 길 위에 지붕을

0: 쉬운 상점가가 있잖아요. 뭐라고 하죠?
1: 아케도
0: 아케에도라고 합니다. 교수.
1: 교주
0: 한자어 교수를 음으로 그대로 읽어서 교주라고 하면 되겠죠? 강의는요?
1: 고기
0: 마찬가지로 강의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고기. 과제는요?
1: 가다이
0: 과제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어서 가다이라고 합니다. 평가는요?
1: 효과
0: 평가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어서 효과라고 합니다. 평가가 높다는요?
1: 효과가 高い
0: 평가가 낮다는요?
1: 효과가 低い
0: 가까이, 높다, 히끄이, 낮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 형용사죠.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평가가 좋다, 평가가 나쁘다라는 표현도 사용하잖아요. 평가가 좋다,
1: 효과가 이,
0: 평가가 나쁘다는요?
1: 효과가 悪い.
0: 이는 좋다, 와르이는 나쁘다라는 의미의 이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어 볼게요. 상당히, 꽤.
1: なかなか.
0: 이, 나까나까라고 하는 단어는요, 긍정문에서 사용될 때는 상당히, 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부정문에서 사용될 때는 좀처럼이라는 의미로 사용돼요. 부정문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결국 좀처럼 뭐뭐하지 않는다란 뜻으로 많이 사용되겠죠?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열거를 나타내는 접속조사 시를 배워보려고 해요. 이 시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열거를 나타내는 접속조사입니다. 어떤 사항을 열거해서 말할 때 사용하는데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 근거나 이유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 시는요, 열거를 나타내는 접속조사이지만은 주로 이유를 나타낼 때 많이 사용된다라고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어요. 시는요, 종지형에 접속합니다. 여러분, 종지형은요, 문이 끝나는 형태예요. 보통형이든 정중형이든 긍정형이든 부정형이든 다 관계없어요. 문이 끝나는 형태에는 다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는요, 뭐뭐하고 뭐뭐해서 등등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답니다. 그럼 단어 싹 틔우게 나온 단어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조용하다. 조용하고 조용해서
1: 静かだし。
0: 시즈카다시. 문맥에 따라서 조용하고 혹은 조용해서 등의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여러분, 시즈카다, 조용하다. 보통형으로 문이 끝난 형태죠? 이 뒤에 시 연결해서 시즈카다시. 여러분들이 저는 정중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시즈카데스. 이것도 문이 끝난 형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즈카데스 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시는 어디에 연결한다고요? 그렇죠. 문장이 끝나는 형태, 즉 종지형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연결해 볼게요. 맛있다.
1: おいしい。
0: 맛있고 맛있어서
1: おいしいし。おいしいし。
0: おいしいし. 문맥에 따라서 맛있고 맛있어서 등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종지형에 연결한다고 했죠? 오이시, 맛있다. 문이 끝나는 형태잖아요. 보통형이긴 하지만 이 뒤에 시 연결해서 오이시이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저는 정중하게 할래요. 그럼 여러분, 오이시 이 형용사의 정중형은요? 이 뒤에 데스 연결하면 되죠. 오이시이 데스, 맛있습니다. 바로 끝났어요. 문이 끝난 형태니까 이 뒤에 바로 시 연결해서 오이시이 데스 시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럼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공원은 조용하고 깨끗해서 아주 좋아해요.
1: この公園は静かだし、綺麗だし、大好きです。
0: この公園は、이 공원은 시즈카다시, 조용하고, 시즈카다, 조용하다, 문이 끝난 형태 뒤에 시 연결해서 조용하고, 키레에다시, 키레에다, 깨끗하다. 문이 끝난 형태죠? 이 뒤에.

0: 시 연결해서 깨끗해서 나이스키데스 아주 좋아해요 라고 하는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시즈가다, 키레이다 다 문이 끝난 형태입니다. 이거 정중하게 한번 바꿔볼까요?
1: この公園は静かですし、綺麗ですし、大好きです。
0: 시즈가다 조용하다. 시즈가데스 조용합니다. 마찬가지로 문이 끝난 형태예요. 이 뒤에는 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키레이다 깨끗하다. 나형 형사의 정중형은요, 여러분, 어미 다를 대수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키레이데스 깨끗합니다가 됩니다. 키레이데스 다로 끝났어요. 뒤에 시 연결해서 키레이데스 시 당연히 가능한 거죠. 다음 문장 한번 볼까요? 이 가게는 맛있고 저렴해서 학생에게 인기예요.
1: この店は美味しいし、安いし、学生に人気です。この店は美味しいし、安いし、学生に人気です。
0: この店は、이 가게는 오이시이시, 오이시 맛있다. 문이 끝난 형태네요. 뒤에 시 연결해서 오이시이시 맛있고 야스이시 야스이 저렴하다. 문이 끝난 형태입니다. 뒤에 시 연결해서 야스이시 저렴해서 각세니 닌키데스 학생에게 인기예요 라고 하는 문장이 되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중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1: この店は美味しいですし、安いですし、学生に人気です。
0: 오이시, 맛있다. 정중형은요? 이형 형사의 정중형은 이 뒤에 데스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이시 데스. 문이 끝난 형태 뒤에 시 연결해서 오이시 데스 시. 야스이, 저렴하다. 마찬가지로 이형 형사의 정중형은 뒤에 데스 연결하면 되죠. 야스이 데스. 저렴합니다. 문이 끝난 형태 뒤에 바로 시 연결해서 야스이 데스 시. 이렇게 정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동환기 꿀팁 살펴볼게요. 시는 열거를 나타내는 접속조사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열거라고 하면 왠지 두개 이상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문장 키우기에서도 시즈카다시, 키레이다시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됐고요. 오이시이시, 야스이시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됐는데요. 이 시는 열거를 나타내는 접속조사이기는 하지만 한 번만 사용해서 뒤에 나오는 문장의 이유를 나타내기도 해요. 예문 한번 볼게요. 오늘은 날씨도 좋고 최고네요.
1: 今日は天気もいいし、最高ですね。
0: 今日は 오늘은 天気 もいいし 天気 もいい 날씨도 좋다 문이 끝난 형태 뒤에 시 연결해서 날씨도 좋고 사이코 데스네 최고네요. 최고인 이유가 하나만 있어요. 시는 열거를 나타낸 접속조사지만 하나만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오늘의 문장 확장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열거를 나타내는 접속조사 시를 사용해서 문장을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가게가 많다.
1: 店が多い。
0: 미세가 오이. 점원이 친절하다.
1: 店員さんが親切だ。
0: 店員さんが 신세츠다. 한번 연결해 볼까요? 가게도 많고 점원도 친절해서.
1: 店も多いし、店員さんも親切だし。
0: 미세 모 오이시, 대인산 모 신세츠다시. 오이, 문이 끝난 형태죠? 바로 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신세츠다, 문이 끝난 형태죠? 바로 시 연결할 수 있어요. 가게도 많고 점원도 친절해서 항상 북적인다.
1: 店も多いし、店員さんも親切だし、いつも賑やかだ。
0: 미세 모 오이시, 대인산 모 신세츠다시. 이츠 모 니기야카다. 조금 정중하게 표현해 볼게요. 이 상점가는 가게도 많고 점원도 친절해서 항상 북적여요.
1: この商店街は店も多いし、店員さんも親切だし、いつも賑やかです。
0: この商店街は、이 상점가는 미세 모 오이시 가게도 많고 더 정중하게 하고 싶으면 미세 모 오이 데스 시라고 하면 되겠죠? 대인사 모 신세츠다시 점원도 친절해서 이것도 조금 더 정중하게 하려면 대인산 모 신세츠 데스 시라고 하면 될 거고요. 이츠모 니기야카 데스 항상 북적여요.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로 넘어가 볼게요.

0: 미네랄 워터, 미네랄 워터, 생수라는 뜻인데요.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1: 하이, 칵테일은 네 박자로 중간에 크가 들어가서 칵테르라고 해야 합니다. 나머지 두 단어는 자음 들어가는 것도 신경 써주세요.
0: 랜덤 박스 지식 19는? 한국어의 식구는 함께 밥을 먹는 입이라는 뜻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집에 살며 밥을 같이 먹는 가족은 물론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한 솥밥을 먹으며 정을 나누는 친밀한 사이를 정겹게 부르는 표현인데요. 일본어에서는 어떤가요?
1: 하이, 일본어에서 식구를 한자어 그대로 직역해서 쇼크코라는 단어가 있긴 하지만 일상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소개하거나 언급할 때는 일반적으로 카조쿠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가까운 동료나 오른팔 같은 내 사람 또는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를 가리킬 때는 미우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頑張りましょう!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초급 일본어 이음입니다.
4: 야사시 니혼고 쇼타데스.
3: 오늘의 타이틀은요.
4: 난지니 그르.
3: 몇 시에 올 거야? 라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명사문과 형용사문을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부터 드디어 동사문을 새롭게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동사의 형태 그리고 기본형의 용법을 살펴볼게요.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살펴볼까요? 가다.
4: 이끄. 이끄.
3: 이끄. 가다란 의미의 동사입니다. 우리 단어 넣어서 연습해 볼게요. 학교에 가다.
4: 가코니 이끄.
3: 가코니 이끄. 회사에 가다.
4: 가이샤니 이끄. 가이샤니 이끄.
3: 공원에 가다.
4: 고엔니 이끄. 고엔니 이끄.
3: 콘서트에 가다.
4: 콘서트니 이끄. 콘서트니 이끄.
3: 미술관에도 한번 가볼까요?
4: 미술관에 이끄. 미술관에 이끄.
3: 다음 단어 볼게요. 이번에는 먹다.
4: 다베르. 다베르.
3: 다베르. 먹다란 의미의 동사입니다. 빵을 먹다.
4: 빵을 다베르.
3: 빵을 다베르라고 하면 되는데요. 다른 단어 넣어서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샌드위치를 먹다.
4: 샌드위치를 다베르. 샌드위치를 다베르.
3: 핫도그를 먹다.
4: 호트도그를 다베르. 호트도그를 다베르.
3: 햄버거를 먹다.

0: ハンバーガーを食べる。
1: 연습하다 보니 모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0: 私も大好きです。
1: そうですか。다음 단어 넘어가 볼게요. 매일.
0: 毎日。
1: 매일은 마이니치라고 합니다. 매주.
0: 毎週。
1: 매달.
0: 毎月。
1: 매년.
0: 毎年。
1: 다음 단어 볼게요. 은행.
0: 銀行。
1: 은행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銀行입니다. 앞서 가다, 行く 나왔는데요. 은행에 가다. 銀行へ 行く 혹은 銀行に 行く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대개.
0: 普通。
1: 보통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으면 普通가 됩니다. 하다.
0: する。
1: する。하다란 의미의 동사죠? 공부를 하다.
0: 勉強をする。
1: 勉強 をする 라고 합니다. 이때 오는 을을에 해당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다른 단어 넣어서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회의를 하다.
0: 会議をする。
1: 운동을 하다.
0: 運動をする。
1: 운전을 하다.
0: 運転をする。
1: 마지막으로 산책을 하다.
0: 散歩をする。
1: 오늘 밤.
0: 今夜。
1: 今夜 오늘 밤이란 뜻입니다. 마지막 단어입니다. 만들다.
0: 作る。
1: 作る 만들다란 의미의 동사입니다. 쿠키를 만들다.
0: 쿠키を作る。
1: 쿠키 を 作る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넣어볼게요. 책을 만들다.
0: 本を作る。
1: 이번에는 가정을 꾸리다는 일본어로요.
0: 家庭を作る。
1: 스크르, 꾸리다 란 뜻으로도 해석 가능합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일본어의 동사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본어의 동사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일본어의 동사는 모두 우단으로 끝납니다. 갑자기 단 하니까, 선생님 단이 뭐였죠? 그렇죠. 이 단은요, 모음을 같이 하는 음절이에요. 우단이라고 하면 모음이 우음으로 끝나는 거죠. 모음이 우로 끝나는 음절,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아이, 우, 에, 오, 에서 우. 가키, 쿠, 케, 코, 에서 쿠. 사시, 스, 세, 소, 에서 수. 계속하면은 끝이 없겠죠? 여기까지 할게요. 일본어의 동사는 모두 우단으로 끝납니다. 즉, 마지막 모음이 우음으로 끝나요. 그래서 형태를 보고 여러분들이 동사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그런데 동사는요, 기본형의 형태에 따라서 1그룹 동사, 2그룹 동사, 3그룹 동사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뉘고요. 기본형의 형태로 수로가 되기도 하고 또 명사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우리 단어 싹트윽에 나온 단어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먼저 가다라는 뜻의 동사가 나왔는데요.
0: 行く。
1: 도서관에 가다.
0: 図書館に行く。
1: 도서관에 行く. 도서관에 가다. 도서관, 도서관, 니는요. 어디 어디에 목적지를 나타내죠. 도서관이 도서관에. 가다는요. 行く라고 하는 동사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렇게 동사는 수로가 되죠. 하나 더 볼게요. 먹다.
0: 食べる。
1: 카레를 먹다.
0: カレーを食べる。
1: 카레を 食べる. 카레를 먹다 란 뜻입니다. 카레, 카레고요. 오는요. 을르르에 해당하는 조사죠. 카레요. 먹다는요. 바로 타베르라고 하는 동사를 바로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레오 다베르, 카레를 먹다.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한번 연습해 볼게요. 오빠는 매일 도서관에 간다.
0: 兄は毎日図書館に行く。
1: 아니와 오빠는 마이니치 매일 도서관에 行く.

0: 도서관에 간다. 이때 이끄는요, 수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 볼까요? 은행에 갈 시간이 없다.
1: 銀行に行く時間がない。
0: 銀行に行く 時間がない. 銀行に 行く 은행에 가다인데요. 이 行く의 형태로 뒤에 명사를 수식할 수 있어요. 즉, 銀行に 行く 時間がない. 은행에 갈 시간이 없다. 일본어의 동사는 이렇게 기본형의 형태로 수로가 되기도 하지만은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동환기 꿀팁에서도 나왔는데요. 동사의 기본형은 현재 외에도 가까운 미래나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기도 해요. 문장 키우기에서는 아니와 마이니치 도서관이 이끄 해석하니까 오빠는 매일 도서관에 간다. 이때 이끄는 간다로 해석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 예문 한번 살펴볼까요? 오빠, 오늘도 도서관에 갈 거야?
1: お兄さん、今日も図書館に行く?
0: お兄さん、 오빠, 今日も 오늘도 도서관에 이끄? 도서관에 갈 거야? 이끄? 동일하게 사용됐는데요. 갈 거야? 가까운 미래, 그리고 의지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볼까요? 응, 갈 거야.
1: 응, 行くよ。
0: 응, 이끄요? 응, 갈 거야. 이때 이끄? 갈 거야.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이끄는 간다로도 해석이 되고, 갈 거다라고 하는 의미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의 문장 확장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동사의 기본형을 사용해서 묻고 답해보는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보세요. 하다,
1: する.
0: 스르, 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주말에는 보통 뭐 해?
1: 週末は普通何する?
0: 週末は 주말에는 普通, 보통 일반적으로 何する? 뭐 해?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때 普通, 보통이라는 표현이 들어감으로써 일반적인 사항, 행위를 나타내고 있죠. 어떻게 대답하는지 볼게요. 데이트하다.
1: デートする.
0: 데이트する. 남자친구와 데이트해.
1: 彼氏とデートする.
0: 카레시도 데이트する.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남자친구와 데이트해. 일반적인 사항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 더 볼까요? 빈둥거리다.
1: ゴロゴロする.
0: 고로고로する. 집에서 빈둥거려.
1: 家でゴロゴロする.
0: 이에대 고로고로する. 집에서 빈둥거려. 일반적인 사항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후츠 보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빼고 연습을 해볼게요. 이번 주말에 뭐할 거야?
1: 今週末は何する?
0: 今週末は 何する? 여러분, 이때 する 할 거야가 되었어요. 가까운 미래 그리고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대답해 볼게요. 남자친구와 데이트할 거야.
1: 彼氏とデートする?
0: 카레시도 데이트する. 앞에서는 카레시도 데이트する라고 하는 형태가 남자친구와 데이트해로 해석됐는데요. 이 장면에 따라서 남자친구와 데이트할 거야와 같이 가까운 미래 그리고 의지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일본어 동사의 기본형의 용법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로 넘어가 볼게요.

0: ごめん、明日は家で課題をするから無理。
1: じゃあ、今夜は？夜ご飯一緒にどう？
0: うん、いいよ。何食べる？
1: 私がてっちゃんの家で何か作るよ。
0: おお、ありがとう。何時に来る？
1: 5時頃行くね。
2: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왕링이 남자친구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3: 고멘 아시다와 이에데 가다이오 쓰르카라 무리.
2: 고멘, 미안. 아시다와 내일은 이에데 집에서 이때 되는 장소를 나타내고 있어요. 가다이오 쓰르카라 무리. 가다이오 쓰르 과제를 하다 라는 뜻이죠. 문이 끝난 형태 뒤에 카라 연결돼서 이유원이 나타내고 있어요. 가다요 스르까라 과제를 할 거여서 무리야.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ごめん、明日は家で課題をするから無理。
2: 이어서 보면요.
3: じゃあ今夜は夜ご飯一緒にどう？
2: 자, 콩야와. 그럼 오늘 밤은? 이라는 표현이죠. 선생님, 그럼 오늘 밤은 어때?
3: じゃあ今夜はどう？
2: 이렇게 도를 넣어도 되는데요. 도를 생략하고도 문맥에 따라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요르고항 이쇼니 도, 요르고항 저녁이죠. 이쇼니 같이 함께 도 어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じゃあ、今夜は？夜ご飯一緒にどう？
2: 이어서 보면요.
3: うん、いいよ。何食べる？
2: 응, 이요. 응, 좋아. 나니 다베르, 나니, 무엇이라는 표현이죠? 다베르, 먹을래? 라는 의미입니다. 원래라면, 나니요 다베르라고 할 텐데요. 이렇게 친근한 사이에서, 특히 또 회화문에서는요, 이렇게 조사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니요 다베르 대신에, 나니 다베르, 뭐 먹을래? 와 같이 표현하고 있네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응, いいよ。何食べる？
2: 이어서 보면요.
3: 私がてっちゃんの家で何か作るよ。
2: 私가 태자노 이에데 내가 태치야 집에서 이때 마찬가지로 되는 장소를 나타내고 있죠. 우리말에 에서란 뜻이에요. 나니까 츠크르요. 나니는 무엇인데요. 뒤에 까가 연결돼서 나니까라고 하면 뭔가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요. 츠크르요. 츠크르 만들다라고 하는 의미의 동사죠. 네, 츠크르요 만들게. 뒤에 종조사 요는 세게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私がてっちゃんの家で何か作るよ。
2: 이어서 보면요.
3: おお、ありがとう。何時に来る？
2: 오, 아리가또. 오, 고마워. 나한지니 크루. 몇 시에 올 거야? 라고 하는 표현이죠.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おお、ありがとう。何時に来る？
2: 이어서 보면요.
3: 5時頃行くね。
2: 5지고로 이끄네. 거지 5시고요. 고로는 뭐뭐쯤 경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거지고로 5시쯤 이끄네 갈게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끄 가다라고 하는 의미의 동사죠. 뒤에 종조사 네는요. 본인의 감정을 가볍게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양한 동사가 나왔는데요. 이 대화문에 나온 동사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과제를 하다.
3: 課題をする。
2: 가다요 스르 뭐 먹을래?
3: 何食べる？
2: 나니 다베르? 라는 표현 나왔고요. 뭔가 만들게.
3: 何か作るよ。
2: 나니까 츠크르요? 라는 표현 나왔습니다. 몇 시에 올 거야?
3: 何時に来る？
2: 나한지니 크르 마지막으로 5시쯤 갈게.
3: 5時頃行くね。
2: 고지고로 이끄네? 동사 스르 하다라는 뜻이죠. 다베르 먹다라는 뜻입니다. 츠크르 만들다라는 뜻이고요. 크르 오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끄 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0: ごめん、明日は家で課題をするから無理。
1: じゃあ今夜は夜ご飯一緒にど
0: うん、いいよ。何食べる？
1: う？私がてっちゃんの家で何か作るよ。
0: おお、ありがとう。何時に来る？
1: 5時頃行くね。
2: 지금 들은 이 대화문 세 번 이상 반복해서 듣고 따라해 보세요. 말하기 실력이 금방 좋아질 거예요. EBS 오디오 악당 생생 대화문 초급 일본어에서 이 대화문만 따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가타카나 조각 모음 오늘의 가타카나 단어를 익혀볼게요.
3: 런치, 런치,
2: 런치, 런치 점심이고요.
3: 디나, 디나,
2: 디나, 디너 만찬입니다.
3: 세토, 세토,
2: 세토, 세트란 뜻인데요.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3: 하이, 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런치의 러 부분은 라, 디너의 너 부분은 나로 발음합니다.
2: 랜덤 박스 지식, 세계의 명화를 한 곳에서 오츠카 국제미술관. 전 세계에 흩어진 고흐의 해바라기 일곱 작품을 한자리에서 비교하며 감상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일본 도쿠시마현 나루토시에 위치한 오츠카 국제미술관은 명화를 도자기판에 재현해 전시하는 세계 최초의 도판 명화 미술관입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3: 하이, 세계 26개국 명화 1,000여 점을 원본 크기로 구현했으며 도자 특유의 보존성 덕분에 작품을 직접 만지거나 사진을 촬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술관의 대표 공간인 시스티나 홀은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고스란히 옮겨놓아 그 규모와 정교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보고 온 전후 모습으로 나란히 전시를 하고요. 작품의 역사적 변화를 한눈에 살필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합니다.
2: 이 오츠카 국제미술관은요, 일본 내에서 반드시 운동화를 신고 가야 하는 미술관이라는 별칭이 있는데요. 전시장 전체 관람 동선이 대략 4km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EBS 오디오 악단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

그날 밤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창가에 앉아 몰아치는 폭풍우에 귀 기울였습니다. 자연이 소리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수업 시간 릴케는 처음으로 축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귀 기울였습니다. 소리가 실체를 떠나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음악이 물리적 공간을 초월해 존재하는 예술임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릴케는 음악을 듣는 것은 존재와 세계를 연결하는 시적이고 영적인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듣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의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된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함께 마음의 스위치를 켭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초급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이니혼고 쇼타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学校の前でバスに乗ります.
0: 학교 앞에서 버스를 타요 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본어 동사에 대해 배웠습니다. 동사는 기본형의 형태로 수러가 되기도 하고 명사를 수식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뭐뭐습니다, 뭐 비읍니다 라는 동사의 정중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일본어의 동사는 기본형의 형태에 따라 1그룹 동사, 2그룹 동사, 3그룹 동사 이렇게 3개의 그룹으로 나뉜다고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먼저 1그룹 동사의 정중형을 배워볼게요.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살펴볼까요? 마시다,
1: 노무, 노무,
0: 노무, 마시다란 의미의 일본어 동사입니다. 물을 마시다,
1: 오미즈오 노무,
0: 오미즈오 노무라고 하면 되는데요. 다른 단어도 넣어서 연습해 볼게요. 주스를 마시다,
1: 주스오 노무, 주스오 노무,
0: 차를 마시다,
1: 오차오 노무, 오차오 노무,
0: 우유를 마시다,
1: 牛乳を 노무, 牛乳を 노무,
0: 맥주를 마시다,
1: 비를を 노무, 비를を 노무,
0: 사물, 식물이 있다,
1: ある, ある.
0: 여러분, 사물, 식물이 있습니다.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1: あります.
0: あります. 사물, 식물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요.

0: 들어봤는데요. 그거의 기본형 있다는요. 아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우유.
1: 근유, 근유.
0: 우유를 음으로 그대로 읽었어요. 뉴뉴라고 하는데요. 외래어로는요.
1: 미르크, 미르크.
0: 미르쿠라고 합니다. 친구.
1: 도모다치, 도모다치.
0: 토모다치 친구입니다. 토모 자체가 친구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토모다치라고 합니다. 약속.
1: 약속, 약속.
0: 약속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약속그라고 하죠. 타다.
1: 노르, 노르.
0: 노르. 타다란 의미의 동사입니다. 무엇무엇을 타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을을 하면은 일본어의 조사, 오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무엇무엇을 타다 하면 오 노르라고 할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교통수단을 타다라고 할 때는 조사 니를 사용해서요. 니 노르라고 하는 형태로 사용해요. 우리 연습해 볼까요? 버스를 타다.
1: 버스니 노르, 버스니 노르,
0: 택시를 타다.
1: 택시니 노르, 택시니 노르,
0: 지하철을 타다.
1: 지하철니 노르, 지하철니 노르,
0: 비행기를 타다.
1: 비행기니 노르, 비행기니 노르.
0: 무엇무엇을 타다는 니 노르라고 하는 거꼭 기억하세요. 다음 단어 볼게요. 돌아오다, 돌아가다.
1: 가에르, 가에르.
0: 가에르. 돌아오다, 돌아가다란 의미의 동사입니다. 집에 돌아오다, 즉 귀가하다는요.
1: 이에니 카에르,
0: 이에니 카에르. 귀국하다는요?
1: 그니니 카에르,
0: 그니니 카에르와 같이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어입니다. 만나다.
1: 아우, 아우.
0: 아우. 만나다란 의미의 동사예요. 누구누구를 만나다. 오, 아우. 이렇게 하고 싶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구누구를 만나다라고 할 때도 니라고 하는 조사를 사용해요. 그래서 누구누구를 만나다. 니. 아우라고 하는데요. 친구를 만나다.
1: 友達に会う。友達に会う。
0: 선배를 만나다.
1: 先輩に会う。先輩に会う。
0: 남자친구를 만나다.
1: 彼氏に会う。彼氏に会う。
0: 여자친구를 만나다.
1: 彼女に会う。彼女に会う。
0: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1그룹 동사의 정중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일본어에서 마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마스는요, 뭐뭐습니다 혹은 뭐 비읍니다라는 정중한 표현을 만드는 조동사예요. 일본어에서는 동사에 마스를 붙여서 정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때 마스에 연결되는 동사의 형태를 마스형이라고 합니다. 일본어의 동사는 기본형의 형태에 따라서 1그룹 동사, 2그룹 동사, 3그룹 동사로 나뉘는데요. 1그룹 동사는요, 기본형의 어미가 입구, 카우, 노무와 같이 르 이외의 음으로 끝나는 동사. 그리고 르로 끝날 경우에는 아르, 우르, 노르처럼 르 앞에 모음이 아, 우, 오인 동사를 가리켜요. 예외적으로 하이르, 가에르, 예처럼 형태는 이그룹 동사처럼 보이지만 이그룹 동사로 활용하는 동사도 있는데요. 이런 예외 동사는 몇 개밖에 안 되니까 나올 때마다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이 1그룹 동사는요, 정중형을 만들 때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꾼 뒤 마스를 붙이면 돼요. 말로 설명하니까 여러분 이해가 잘안 되시죠? 실제로 동사로 활용 연습을 해볼게요.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동사. 한번 보겠습니다. 마시다.
1: 노무, 노무,
0: 마십니다.
1: 노미마스, 노미마스.
0: 마시다란 의미의 동사는 노무입니다. 여러분, 1그룹 동사는요, 일단 루로 끝나지 않은 동사는 모두 1그룹 동사예요. 노무, 뭘로 끝났어요? 무로 끝났습니다. 르가 아니죠? 그러면 무조건 1그룹 동사. 그리고 루로 끝난 경우에는 앞에 모음이 아, 우, 오, 인 동사가 1그룹 동사입니다. 노무는 1그룹 동사예요. 1그룹 동사의 정중한 형태는 어미

0: 아리마스.
1: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동사 아르 루로 끝났습니다. 루로 끝났는데 앞에 모음이 뭐예요? 아예요. 이런 경우 1그룹 동사입니다. 1그룹 동사의 정중형은 어미 우를 이로 바꾸고 마스를 연결해요. 이때 제가 어미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잖아요. 어미는요, 문법적으로 활용해서 다양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1그룹 동사에서는 그 변하는 부분, 즉 어미가요, 모음 우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미 우를 다른 모음으로 바꾸고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붙이면 되는 건데요. 이때 마스는 정중을 나타내는 조동사예요. 어미 우를 이로 바꾸고 마스를 연결한다. 1그룹 동사는요. 그래서 아르, 어미 우를 이로 바꿔서 아리가 되었고요. 여기에 마스 연결해서 아리마스라고 하면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중형이 되었습니다.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으로 우리 연습해 볼게요. 매일 아침 우유를 마셔요.
0: 毎朝牛乳を飲みます。毎朝牛乳を飲みます。
1: 毎朝、매일 아침 牛乳を飲みます。우유를 마신다라고 하면 牛乳を飲む라고 하면 되는데요. 마십니다, 마셔요와 같이 정중한 형태를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는 마지막 모음 우. 1그룹 동사의 어미인데요. 이 우를 이로 바꾸고 마스를 연결해요. 즉, 노무가 노미마스가 되었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오늘은 친구와 약속이 있어요.
0: 今日は友達と約束があります。今日は友達と約束があります。
1: 今日は오늘은 友達 또 친구와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다, 약속이가 아르입니다. 이걸 정중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조동사 마스를 연결해야겠죠? 1그룹 동사를 정중하게 표현할 때는요,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꿉니다. 즉, 아르가 아리가 되었어요. 여기에 정중을 나타낸 조동사 마스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아리마스가 되었습니다. 노무, 마시다, 노미마스, 마십니다. 아르, 있다, 아리마스, 있습니다. 오늘의 문장 확장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1그룹 동사의 정중형을 사용해서 묻고 답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가다,
0: 이끄.
1: 있구. 여러분, 루가 아닌 다른 음절로 끝나는 건 모두 1그룹 동사라고 했어요. 있구, 쿠예요. 루가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1그룹 동사입니다. 마스 연결해 볼게요. 갑니다.
0: 이끼마스.
1: 이키마스. 1그룹 동사의 정중형은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꿔요. 즉, 이끄를 이끼로 바꾸고 정중을 나타낸 조동사 마스를 연결해서 이끼마스가 되었습니다. 휴일에 어딘가에 가나요?
0: 休みの日にどこかに行きますか？
1: 야스미 노 히니 휴일에 도코까니 어딘가에 이키마스까 가나요?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대답해 볼게요. 공원에 가요.
0: 公園に行きます。
1: 고엔니 이키마스. 네, 가족과 근처 공원에 가요.
0: はい、家族と近くの公園に行きます。
1: はい, 네, 가족과 近くの 고엔니 이키마스. 근처 공원에 가요. 혹은 근처 공원에 갈 거예요. 와 같이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0: 林さん、電車で帰りますか？
1: いえ、今日は学校の前でバスに乗ります。
0: どこかへ行きますか？
1: はい、今日は予備校時代の友達に会います。
0: へえ、いいですね。
2: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야마사키와 왕링이 동아리 모임이 끝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3: 린 상, 덴샤데 가에리마스카?
2: 링상, 왕링 씨, 덴샤데 가에리마스카? 덴샤데 전철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조사대는요, 어디 어디에서와 같이 장소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렇게

0: 도구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해요. 덴샤 대 전철로, 즉 전철을 타고라고 하는 의미겠죠. 가에리마스카, 귀가 하나요? 기본형은 가에르입니다. 루루 끝났어요. 루루 끝났는데 앞에 모음이 아, 우, 오인 경우에는 1그룹 동사라고 했는데요. 예외 동사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가에르입니다. 루루 끝나고 앞에 모음이 에이지만은 예외적인 1그룹 동사예요. 1그룹 동사를 정중하게 만들 때는요.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고 마스 연결하라고 했습니다. 가에르가 가에리가 되고요. 여기에 마스 연결해서 가에리마스 귀가 합니다. 의문형은요. 까 연결해서 가에리마스가 귀가 하나요가 되었네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린さん、電車で帰りますか？
0: 이어서 보면요.
1: いえ、今日は学校の前でバスに乗ります。
0: 예, 아니요. 今日は 오늘은 学校の前で 학교 앞에서 버스に 乗ります. 버스를 타요라는 표현입니다. 무엇 무엇을 타요 할 때는요. 니 노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했었고요. 노르 루루 끝났는데 앞에 모음이 아, 우, 오인 경우에는 1그룹 동사라고 했고요. 노르의 경우에는 루루 끝났는데 앞에 모음이 오예요. 그러니까 1그룹 동사죠. 1그룹 동사의 정중형은요.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고 마스 연결합니다. 그래서 노르가 노리 여기에 마스 연결해서 노리마스 탑니다. 타요라고 하는 의미가 되었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いえ、今日は学校の前でバスに乗ります。
0: 이어서 보면요.
1: どこかへ行きますか？
0: どこかへ行きますか?어딘가에 가나요? 라는 표현입니다. 行く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어요. 가다라고 하는 의미죠. 1그룹 동사는 르 이외의 음절로 끝나는 건 무조건 1그룹 동사. 그리고 루루 끝나는 경우에는 앞에 모음이 아, 우, 오인 경우에도 1그룹 동사. 이끄는요, 루가 아니니까 당연히 1그룹 동사죠. 1그룹 동사의 정중형은요,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고 마스 연결하라고 했어요. 이끄가 이끼가 되고 거기에 마스 연결해서 이끼마스 갑니다. 의문형은 까 연결해서요, 이끼마스가 가나요?가 됐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どこかへ行きますか？
0: 이어서 보면요.
1: はい、今日は予備校時代の友達に会います。
0: はい、네. 今日は 오늘은 요비코 시다이노 토모다치니 아이마스. 요비코 시다이라고 하면 재수학원 시절이란 뜻이에요. 누구누구를 만나다는 니 아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비코 시다이노 토모다치니 아이마스. 재수학원 시절 친구를 만나요가 되었고요. 아우 만나다. 르 아닌 다른 음절로 끝나는 건 무조건 1그룹 동사, 아우. 1그룹 동사죠? 1그룹 동사의 정중형은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고 마스 연결합니다. 아우, 아이. 여기에 마스 연결해서 아이마스.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はい、今日は予備校時代の友達に会います。
0: 이어서 보면요.
1: へえ、いいですね。
0: 에이, 이 ですね. 와, 좋겠네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へえ、いいですね。
0: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린さん、電車で帰りますか？
3: いえ、今日は学校の前でバスに乗ります。
2: どこかへ行きますか？
3: はい、今日は予備校時代の友達に会います。
2: へえ、いいですね。
0: 지금 들은 이 대화문 세번 이상 반복해서 듣고 따라해 보세요. 말하기 실력이 금방 좋아질 거예요. EBS 오디오 악당 생생 대화문 초급 일본어에서 이 대화문만 따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가타카나 조각 모음, 오늘의 가타카나 단어를 살펴볼게요.
1: 파소콘, 파소콘,
0: 개인용 컴퓨터고요.
1: 타블렛, 타블렛.
0: 태블릿입니다.
1: 프린터, 프린터.
0: プリンター인데요.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1: はい、パソコンいらぬ단어는원래パーソナルコンピューターへ줄임말이고요。태블릿의끝에발음은또가되는점注意하시면좋겠습니다。
0: 랜덤 박스 지식. 뜨거운 음식을 못 먹는 사람, 내 거짓다. 일본에서는 뜨거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체질이나 사람을 가리켜 고양이 혀라는 뜻의 네코지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고양이와 혀가 결합해서 하나의 관용구로 굳어진 표현인데요. 왜 하필 고양이일까요?
1: 네, 사실 고양이를 포함한 대부분의 동물은 야생에서 음식을 익혀 먹지 않기 때문에 뜨거운 음식에 예민한 편입니다. 그런데 유독 일본에서는 이러한 생물학적 특징을 고양이와 연결시켜서 네코지타라고 하는 독특한 관용구를 탄생시켰습니다.
0: 그렇군요. 저는 뜨거운 걸 잘 못 먹어요는요?
1: 와타시와 네코지타데스.
0: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악단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お疲れ様でした。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줍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EBS 초급 중국어.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2: 大家好,我是王老师.
1: 복습 많이
2: 살길이다.
1: 두 문장을 여쭤볼 거예요. 한 개라도 삐끗하면 다시 듣고 오셔야 됩니다. 교재를 보시거나 교재 갖고 계시죠? 교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는 공원에서 달리기를 한다. 자, 그는 공원에서 달리기를 한다. 하나, 둘, 셋.
2: 他在公园跑步.
1: 왕 선생님처럼 유창하게 발음하셨어야 됩니다. 단어가 중요하죠? 跑步 기억나십니까? 무슨 일 생겼어? 물론 뭐 전말로도 있지만 하나, 둘, 셋.
2: 出什么事了吗?
1: 한 번 더.
2: 出什么事了吗?
1: 좋습니다. 시 혹은 셜 다 됩니다. 오늘 이 복습이 잘 돼 있어야 10강. 너 평소에 운동하는 거 좋아하니?
2: 你平时喜欢运动吗?
1: 를 정확히 배우실 수 있습니다. 단어부터 볼게요. 한번 이치 라이 카인샤. 80페이지 함께 하겠습니다. 와, 단어가 좀 많아요. 천천히 보시죠. 평소에.
2: 평시.
1: 중국어는 이 단어가 보통 주어 앞뒤에 많이 오죠?
2: 是的.
1: 한국어랑 똑같은 것 같아요. 평소에 너 뭐 먹어? 너 평소에 뭐 먹어? 똑같아요. 네, 평소 발음 한번 들어볼게요.
2: 평시.
1: 비슷해요, 발음이. 평소, 평시. 네, 그죠? 좋아하다.
2: 喜欢.
1: 지금쯤 이제 이 단어를 모르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실 것 같은데 발음 좀 합시다. 우리 삼성, 경성, 나이, 나이 생각하시면서
2: 喜欢.
1: A는 B를 좋아하다. A,喜欢 B. 삼성, 경성, 나이, 나이, 我们,喜欢 생각하세요. 운동하다. 자, 선생님. 윈동, 윈동 다 알아듣죠?
2: 能听懂.
1: 네, 입술을 찢으면 안 돼요. 윈이 아니에요. 영어의 you, win 그 윈이 아닙니다. 자, 들어보세요.
2: 윈동.
1: 입술을 좀 동그랗게 말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 운동 원래 힘들게 하셔야죠. 네, 운동.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운동.
1: 좋아요. 매일매일.
2: 매일.
1: 아침.
2: 早上.
1: 매일 아침. 다 같이 하나, 둘, 셋.
2: 매일 早上.
1: 매일 아침에 달려요. 하나, 둘, 셋.
2: 매일 早上 跑步.
1: 오, 선생님만 발음하신 것 같은데요. 다 같이 하시죠. 시작.
2: 每天早上跑步.
1: 좋습니다. 跑步. 아, 선생님 발음이 왜 이렇게 좋나 했더니 중국 사람이었어요. 어쩐지.
2: 对呀,我是中国人.
1: 아야, 난怪.
2: 对,怪不得.
1: 같은 말로 怪不得도 있죠. 이 발음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두 글자.
2: 난怪.
1: 자, 발음하실 때 선생님 이 난怪 우리가 이제 GUAI 사성이니까 怪 쌍격으로 많이 발음해요. 난怪가 예뻐요. 난怪가 예뻐요.
2: 다 예뻐요.
1: 다 예뻐요. 근데 쌍기역으로 난과이 이렇게 발음하는 중국인도 있죠. 근데 우리 왕 선생님은 난과이 기역 느낌으로 발음을 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와, 역시 선생님.
1: 네.
2: 分析的太好了.
1: 지금 하신 말씀 다시 한번 해주세요.
2: 分析的太好了.
1: 여러분 들리십니까? 분석하다가 중국어로
2: 分析.
1: 분석한 정도가 매우 좋다. 분석 되게 잘하시네요. 이렇게 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2: 没错.
1: 대본에 없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죠? 좋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근데 대본이 없어요.
2: 对啊,没有啊.
1: 교재로 같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2: 是的.
1: 그래요. 몸 건강.
2: 身体.
1: 몸 좀 괜찮아? 라고 할 때 이 身体 하오마 많이 쓰는 말이죠?
2: 是的.
1: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예쁜데, 이렇게.
2: 这么.
1: 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예쁜데.
2: 这么漂亮.
1: 이렇게 똑똑한데.
2: 这么聪明.
1: 따라하고 계시죠? 이렇게 어려운데.
2: 这么难.
1: 문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这么가 중요한 단어예요. 난, 聪明 이런 게 어려운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 둘, 셋.
2: 네. 当然是后面的.
1: 그렇죠. 뒤에 게 어렵죠. 그 뒤에 게 중요하고 어려운 거죠. 这么보다 중요한 게 그 뒤에 있는 수로입니다, 여러분.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끝나다, 마치다.
2: 완.
1: 그래서 동사로 쓰이면 다 했다, 완러 많이 쓸 수 있죠? 근데 동사 뒤에 있으면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결과 보호예요. 해볼까요? 다 먹었다.
2: 吃完.
1: 다 마셨다.
2: 喝完.
1: 네, 뒤에 러를 쓰면 완료가 되는 거예요.
2: 对的.
1: 러 써볼게요. 다 했다.
2: 做完了.
1: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매우, 무지.
2: 特别.
1: 무지 좋아요.
2: 特别好.
1: 재밌는 건 이 特别 발음이 非常 위치에 있으면 매우의 뜻이고요. 非常이나 很 뒤쪽에 있으면 스페셜, 특별해요 이런 뜻이에요.
2: 是的.
1: 非常特别 무슨 뜻이에요? 매우
2: 특별한다.
1: 특별하다. 그렇죠. 特别好 이건 뭐예요? 무지 좋다.
2: 非常好.
1: 그렇죠. 정신 활기.
2: 정신.
1: 재밌는 게 이게 있을 유자 요를 집어넣어 볼게요.
2: 有精神.
1: 이러면 정신이 있다가 아니에요. 뭐죠?
2: 아, 활기 있다?
1: 활기 있다. 생기 넘친다. 이런 거는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써먹지 못하는 말입니다.
2: 네, 很难的,我觉得.
1: 정신이 있다가 아니라 매우 활기차다, 기운이 넘친다. 제가 봤을 땐 80페이지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단어가 이 요징샨 단어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부탁드릴 게 있어요. 본문 보지 마시고 한번 듣기만 해보세요. 얼마나 잘 들리는지 한번 눈을 감고 들어보겠습니다. 오먼 이치라이 팅이샤.
3: 第十课，你平时喜欢运动吗？你平时喜欢运动吗？喜欢，我每天早上都跑步。难怪你身体这么好。运动完特别有精神。你平时 喜欢运动吗？喜欢。我每天早上都跑步。难怪你身体这么好。运动完特别有精神。
1: 이제 교재 보셔야 되는데요. 벌써 보신 분 계신가요? 네, 같이 보시죠. 81페이지입니다. 너 평소에 운동하는 거 좋아해?
2: 你平时喜欢运动吗?
1: 운동은 명사로 쓰일 수도 있고 동사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2: 이거, 是的.
1: 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평소는 여기서 네 앞에 써도 됩니다. 한번 맨 앞에 넣어볼게요.
2: 平时你喜欢运动吗?
1: 좋아요. 윈, 윈 하지 마시고 우리 왕 선생님처럼 윈. 많이 따라하세요. UN 사이.

0: 지혜의 의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결혼하다를 중국어로 지혜훈 이게 아니라
1: 结婚.
0: 혼 이런 느낌 많이 하면 됩니다. 좋아해요.
1: 喜欢.
0: 저는 매일 아침마다 뛰는 걸요.
1: 我每天早上都跑步.
0: 또 아니고 또 또는 모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매일 할때 매일 동그라미 치시고요. 또 동그라미 치시고 이어주세요. 이 매일과 또가 함께 있으면 한국어로 여러분 매일 마다 마다의 뜻이에요. 없어도 되는데 보통 씁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 무릇 예문은 쉬워야죠. 매일마다 공부해.
1: 每天都学习.
0: 선생님, 그 지금 방금 하신 예문 중에서 그 떠오를 빼고 매일 学习 전혀 문제 없죠?
1: 是的,可以用.
0: 그 하지만 많이 쓴다는 거죠.
1: 嗯哼.
0: 네, 매일마다 할때 마다입니다. 이 떠가 모두가 아닌 거죠. 어쩐지 너 몸이 이렇게 건강하구나.
1: 难怪你身体这么好.
0: 션티 올라가면 안 되죠? 뒤에가 사성이니까 반삼성 션티. 난과에는 여러분 과이브더 같은 말 난과에는요 무조건 무조건 문장 맨 앞에 쓰입니다. 네, 요거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단독으로 쓰이거나 운동 다 하고 나면 아유 기운이 넘쳐.
1: 运动完特别有精神.
0: 좋습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럼 운동은 운동이라는 명사일까요? 운동하다란 동사일까요? 하나, 둘, 셋.
1: 동사?
0: 동사입니다. 동사 뒤에 완이 올수 있거든요.
1: 是的.
0: 네,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1: 我们常说没精神呢.
0: 아, 메이징샨.
1: 可其有精神的反대말.
0: 그렇죠.
1: 嗯哼.
0: 아, 너무 좋은 언급입니다. 메이어 징샨을 줄여서
1: 没精神.
0: 그럼 정신이 없다가 아니라 뭔가 활기가
1: 그렇죠.
0: 없다.
1: 我太累了.
0: 너무 피곤해.
1: 没精神.
0: 너 기운이 없어.
1: 你怎么看起来没精神?
0: 보아하니 어쩜 이렇게 기운이 없니?
1: 对呀, 기운이 없다. 没精神.
0: 동시 통역은 어렵습니다. 진짜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1: 是的.
0: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본문 보지 마세요. 천장 보고 들어보시죠. 어머, 이치 라이팅이셔.
2: 你平时喜欢运动吗?
3: 喜欢. 我每天早上都跑步。难怪你身体这么好。运动完特别有精神。你平时喜欢运动吗？喜欢。我每天早上都跑步。
2: 难怪你身体这么好。运动完特别有精神。
0: EBS 초급 중국어 82페이지 어법 포인트 저희가 방금 언급을 해드린 어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습이에요. 이제 메이드에 떠와 있으면 모두가 아니라 마다 또 아니고 떠. 그럼 우리 쉬우면 넘어갈까요? 아니죠. 예문 통해서 또 모르는 단어 있으면 체크하시고요. 사람마다 다 휴대폰이 있다.
1: 每个人都有手机.
0: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 요 이상이죠. 떠요 올라가야 돼요. 떠요 하지 마시고요. 떠요 쇼지. 쇼지가 아니라 오유는 어예요. 쇼지 쇼지 하지 마시고.
1: 手机.
0: 사람마다라고 할 때 每个人 매 사람 이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장문 쓰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중급 고급 되면 장문 쓸 일이 많아져요. 그럼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다 있다 이럴 때 보통 매일연으로 시작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没错.
0: 매일 아침마다 우유를 마신다.
1: 每天早上都喝牛奶.
0: 니유 아니고 아이유 사이에 오 넣어서 니어예요. 니오나이. 삼성이 마지막 글자만 올리지 마시고요. 니오나이. 우유 모르신 분들 체크하시고요. 주말마다 등산 간다. 그러니까 오늘 이 라디오를 안 들으셨으면 내가 주말마다 등산 간다 내가 했었을까? 한번 돌이켜보세요. 쉽지 않은 문장입니다. 보시죠.
1: 每个周末都去爬山.
0: 주어 생략 가능하죠? 넣어서 해볼게요.
1: 他每个周末都去爬山.
0: 쪼모, 쪼모 아니에요. 쩌우, 오유는 어우니까. 그리고 모어, 쩌우, 모어. 빠르게 발음해서 주말.
1: 쪼모.
0: 쪼모.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글자 시작.
1: 쪼모 콰이러.
0: 그렇죠. 어쩐지 난과이 자매품으로 세 글자.
1: 怪不得.
0: 보이시죠? 경성이 두 개 이상이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일상생활에서는 怪不得 올려도 상관없죠?
1: 是的.
0: 좋아요. 어쩐지 걔가 안 왔더라.
1: 难怪他今天没来.
0: 왜 뿌가 아니고 메이예요? 완료의 부정은 메이입니다. 여러분, 메이라이, 메이드의 러 쓰지 마시고요. 어쩐지 여기가 이렇게 춥다더니.
1: 怪不得这里这么冷.
0: 이렇게 추운데.
1: 这么冷。

0: 여기를 쩔리 혹은
1: 짤.
0: 쩔 상관없습니다. 83페이지 특비에 이미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제 문서화해서 여러분께 암기시켜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이치라이 카인샤. 언제까지 우리가 흔, 非常, 쩐 이런 것만 쓸 거예요. 特别 이 어감을. 근데 발음하실 때 터 아니고요. 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特别.
0: 오늘 무지더워.
1: 今天特别热.
0: 그러니까 한국어로 이 特别가 선생님 무지란 말 아시죠? 무지무지 좋아할 때. 그
1: 嗯哼.
0: 정도 어감인 것 같아요.
1: 哦，是的.
0: 그 흔이나 非常보다 더센것 같아요.
1: 我觉得好像更强一点吧.
0: 더 강하다고요, 이게?
1: 嗯哼嗯.
0: 오, 왕 선생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나 집이 그냥 그리운 게 아니고 무지무지 그리워.
1: 我特别想家.
0: 한번 더 들어볼게요.
1: 我特别想家.
0: 샹,家, 올라가면 안 되죠, 샹이? 반삼성이잖아요. 뒤에가 일성이니까. 삼성일성, 老师 생각하시면서 샹,家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도 지금 어떻게 보면 타지 생활 하시는 거잖아요.
1: 是的.
0: 외롭지 않으세요?
1: 所以我特别特别想家.
0: 너무너무 좋은 말씀 하셨어요. 지금 뭐냐면은 중국인들이 特别를 일상생활에서 두번 쓰는 경우도 많아요.
1: 对，就像韩国人说"무지무지."
0: 와, 똑같아요. 맞아요.
1: 是的.
0: 아, 정말 제가 그거 언급하려고 했는데 정말로 우리가 짠 듯이 말씀하시네요.
1: 짠거 아니에요.
0: 하이파이브. 네. 特别特别好. 재밌는 건 非常도 두번 쓰는 경우가 많아요.
1: 是的.
0: 해보세요, 선생님.
1: 我非常非常想家.
0: 와, 근데 흔은 보통 두번안 쓰더라고요. 흔好. 이건 아닌 것 같아요.
1: 是的，一般不这么用.
0: 그렇죠. 이 사과 무지무지 달아.
1: 这个苹果特别甜.
0: 甜. 甜蜜蜜 아시죠, 여러분? 천밀밀. 달다, 달콤하다. 모르셨으면 쓰시고, 苹果. 果 올라가면 안 되죠. 뒤에가 사성이니까 반삼성. 苹果. 떨어지는 센스. 꽤 많은 분들이 사성과 반삼성 궁금해 하시는데, 사성은요, A 발음으로 해드리면, 아, 이거예요. 한번 들어볼까요? 반삼성은, 아, 이게 아니라, 아.
1: 오, 好
0: 괜찮아요?
1: 厉害.
0: 올라갈 때쯤 멈추는 거죠.
1: 比我还厉害.
0: 왕 선생님께서 자기보다 낫대요. 이런 건 약간 너무 과찬이죠. 이럴 때 이제 쓰는 말이 이제 꾸어장, 과찬이십니다. 보통 두번 써야 돼요. 꼬장이 아니라 꾸어장. 네, 감사합니다. 그의 옷은 참 독특하다. 이제는 스페셜의 뜻이에요.
1: 他的衣服很特别.
0: 흔이나 非常 뒤에 있으니까요. 이후 모르신 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곳은 엄청 특별해.
1: 那个地方非常特别.
0: 장소, 地方 기억하시고요. 네 이름은 매우 특별해.
1: 你的名字很特别.
0: 이름 발음하실 때 민츠 쌍지읒 아니에요. 민츠 이성경성 아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선생님,
0: 네.
1: 我在韩国的 드라마 중에
0: 네.
1: 经常有人说너 특별해.
0: 아, 너 특별해. 약간 오글거리는 네.
1: 对,你很特别.
0: 니한 특별해. 저에게도 우리 왕 선생님과 우리 피디님은 정말 터비입니다.
1: 오, 谢谢.
0: 네, 농담입니다. 진담이에요. 84페이지 표현한 걸음도 살펴보겠습니다.
1: 好,一起进入深化练习.
0: 사랑의 잔소리 한 번만 더 할게요, 여러분. 82쪽, 83쪽에 있는 예문들, 핑고, 티엔, 민즈. 이후 모두 암기하셔야 됩니다. 니오나이, 등산하다, 바샨, 요런 게 낯설면 안 됩니다. 이제 난 토요일마다 수영하러 가.
1: 我每个星期六都去游泳.
0: 토요일 중국어로
1: 星期六.
0: 류 아니고 역시 아유 사이 원어서 류 기억하세요. 수영하다, 요용. 삼성의 마지막 글자면 올리지 마세요, 우리. 아시겠죠? 요용 해도 알아듣지만 요용. 네, 어쩐지 걔가 별로 밥을 먹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
1: 怪不得他不太想吃饭.
0: 不想은 하고 싶지 않다. 不太想은 조금 더 완곡한 느낌이 있죠. 별로 그다지.
1: 没错.
0: 네, 여기 풍경 무지 이쁘다.
1: 这里的风景特别漂亮.
0: 特别 해도 돼요. 근데 올리세요. 우리 선생님처럼 特别 漂亮 이렇게. 스웨터. 사실 그 외국 사람이 한국어로 스웨터 하는 거예요. 우린 영어로 쓰지만 중국은 역시 털옷이라고 말하네요.
1: 毛衣.
0: 스웨터마다 다 비싸다.
1: 每件毛衣都很贵.
0: 여기서 찌에는 뭐예요? 옷의 양사예요.
1: 对的.
0: 네, 옷한벌할때 벌, 메이드에 떠 보이시죠? 마다가 되는 거죠. 每件毛衣都很贵. 꾸이가 아니

0: 아니라 UI 사이에 넣어서 꼬에. 쉬운 문장이 아닙니다. 정말요,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매우 독특하다.
1: 他的声音很特别。
0: 목소리가 될 수도 있고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 다 되죠?
1: 可以的。
0: 사람이 말할 때는 声音이 목소리가 되는 거죠.
1: 嗯哼。
0: 다시 들어볼게요.
1: 他的声音很特别。
0: 오늘 특히 또 저를 칭찬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또 제가 또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죠.
1: 嗯哼，我知道你要说什么。
0: 老师的声音非常非常长，자 엄청 맑다. 사람 목소리가 투명하다 이럴 때 쓰는 중국어 있습니까?
1: 不知道，你说吧。
0: 特别 清楚 어때요?
1: 好吧，特别清楚。
0: 혹은
1: 经常说一步的。
0: 예쁘다.
1: 但是韩国人说漂亮安对，应该说很好听。
0: 아很好听듣기
1: 对，
0: 좋다쓰시면될것같습니다特别好听
1: 对了，
0: 좋아요오늘의핵심표현
1: 你平时喜欢运动吗？
0: 잊지마시고요저는성구현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시간에
1: 不
0: 不
1: 见
0: 见
1: 不
0: 散。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여러분, 아침에 주로 뭐 하세요?
4: 저는 제일 먼저 DM과 메일을 확인해요.
5: 저는 매일 아침 등산을 합니다.
6: 우리 아기 맘마부터 만들죠.
5: 지하철 타고 출근해요.
3: 각자의 아침이 다 달라도 오전 8시엔 모닝 스페셜을 듣습니다. 세대를 넘는 아침의 시작. EBS FM 모닝 스페셜.
7: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9: EBS 초급 중국어.
0: 안녕하십니까? 성건입니다.
1: 大家好,我是王老师.
0: 복습 많이
1: 살길이다.
0: 두 문장을 여쭤볼 건데요. 조금 더 삐끗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갑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독특해.
1: 他的声音很特别.
0: 좋아요. 목소리가 될 수도 있고 소리가 될 수도 있고 声音. 그럼 지난 시간 제목 기억나십니까? 너 평소에 운동하는 거 좋아하니? 여러분 보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너 평소에 운동하는 거 좋아해? 하나, 둘, 셋.
1: 你平时喜欢运动吗?
0: 지금 왕 선생님 발음을 듣고 어떤 분들은 아 맞다 맞다 이렇게 되면 복습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버벅거리시면 틀린 겁니다. 복습이 잘 돼 있어야 오늘 제목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1: 请问您贵姓?
0: 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단어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오먼 이치나이 카이샤. 예약하다.
1: 띵.
0: 아니, 얼마나 많이 쓰고 얼마나 많이 들을 말이겠습니까? 예약이 필수잖아요. 어딜 가든 요새.
1: 네, 최근 到 哪里都要 예약.
0: 어디든 예약을 한다고요. 한국어 중국어 섞었네요, 지금.
1: 但 我们也说 预定.
0: 아, 预定. YU 발음이에요. 위, 위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1: 预定.
0: 둘 다 사성이에요.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 YU로 시작합니다. 预定. 좋아요. 3시, 4시 할 때 쉽니다.
1: 点.
0: 2시가 2点이 아니라
1: 2点.
0: 2시 20분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1: 2点 20분.
0: 분은 중국어로
1: 分.
0: F-E-N을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검색하셔서 꼭 쓰시기 바랍니다. 分. 좋아요. 자리.
1: 位置.
0: 사성경성. 爸爸. 谢谢. 弟弟. 생각하시면서 位置. 자리가 없네.
1: 没位置.
0: 혹은 요 집어넣어서
1: 有位置.
0: 그렇죠. 자리가 있다 없다. 좋아요. 말씀 좀 물어볼게요.

0: 한 번 더.
1: 请问.
0: 여러분들, 칭원 하신 다음에 반드시 뒤에 어떤 말들 하셔야 됩니다. 칭원 다음에 침묵을 지키시면 안 됩니다.
1: 对了,已经问了.
0: 그래요. 전부 합해서 모두.
1: 이공.
0: 자, 이공은요, 얼른 필기하세요. 뒤에 뭐가 오죠? 수량이 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모두 써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수 있어요. 어? 그럼 모두 우리가 배운 부사 떠오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아예 달라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우리 모두 널 사랑해. 워먼 이공 아인이에요. 워먼 또 아인이에요.
1: 我们都爱你.
0: 그렇죠.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합해서 5,000원이에요. 또 5,000원. 이공 5,000원 뭐죠?
1: 이공.
0: 또 5,000원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물건이 모두 다 하나씩 다 5,000원이라는 거예요.
1: 맞아요.
0: 예, 품목마다 다 5,000원. 또 5,000원이에요. 다 5,000원. 이거고 전부 합해서는 이공입니다. 아예 달라요, 여러분. 세 명이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개. 해볼까요? 그럼 세 명.
1: 三个人.
0: 문제 드릴게요. 선생님 세 명은 뭘까요? 싼거는 라오시가 아닙니다.
1: 三个老师.
0: 그렇죠. 런 대신에 명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 세 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숫자가 먼저 와야죠. 우리는 선생님 세 명이라고 하지만 중국은 세 개, 선생님. 이렇게 수사, 양사, 명사.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어순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영어랑 비슷하네요. 그죠? 영어 맞나요, 여러분? 이지라이팅 듣고 와야 되겠어요. 맞는지. 자, 선생님인데 정말 그 라오시 할때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남자분들을 부를 때길 가다가 모르는 분뭐 물어볼 때 선생님 이렇게 하잖아요.
1: 对的.
0: 네, 그 단어입니다.
1: 先生.
0: 남자를 부르는 말입니다. 한번 더.
1: 先生.
0: 근데 이쯤에서 궁금할 수 있죠? 여자를 부를 때는 보통 뭐라고 합니까?
1: 女士.
0: 女士 뭐예요? 한자로 여사. 혹은 이걸 쓰기도 합니다. 젊은 여성분들에게는 이제 아름다울 밑자를 집어넣어서 메이. 맞죠?
1: 선생님, 经常这样吗？
0: 많이 매일 씁니다.
1: 그러면,
0: 네.
1: 那你。 对男的的话，应该是帅哥。
0: 帅哥, 그렇죠. 저희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농담이 아니라 정말 많이 쓰는 말이에요. 메인이, 미녀란 단어인데 이게 뭐 불쾌한 단어가 아닙니다, 전혀. 네, 메인이, 오히려 기분 좋게 쓸수 있고요. 帅哥, 역시 잘생긴 오빠, 잘생긴 형이지만 역시 젊은 남자분들에게 쓸수 있는 말이죠.
1: 对，我们可以叫선생帅哥。
0: 아, 저에게도 쓸수 있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인이. 네. 자, 건, 와, 읽어볼게요.
1: 跟
0: 이거는 원래 가장 일반적인 뜻이 A 跟 B 하면 A와 B죠.
1: 没错.
0: 오늘은 그 뜻이 아니라 동사로 쓰이는 거죠, 선생님.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본문 벌써 보셨나요? 아하, 보지 마시고 하늘을 보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머, 이치라이 팅이샤.
2: 第11课. 请问您贵姓？
3: 你好，我们订了7点的位子。好的，请问您贵姓？
2: 我姓王，一共4个人。好的，王先生，请跟我来。你好，我们订了7点的位子。
3: 好的，请问您贵姓？ 我姓王，一共4个人。好的，王先生，请跟我来。
0: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께 제가 꿀팁. 뭐 중국어로 뭐 샤며자오라고 하는데 알려드리고 싶어요. 공부하실 때 저희와 공부를 하신 다음에 위에 지금 한자 병음을 손으로 가리시고 한글 해석만 보시면서 본인이 중국어로 할수 있는지 계속 이렇게 반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어를 보시면서 한중 번역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중한 번역은 웬만하면 다 합니다. 네, 한중 번역이 중요하니까 한국어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유창하게 나올 때까지. 안녕하세요.
1: 你好.
0: 분명히 천천히 발음하시면 니하오지만 사실 삼성이 마지막 글자면 보통 안 올려요. 니하오.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 니는 이성, 니하오. 우리는 7시의 자리를 예약했어요. 이게 직역이에요. 보세요. 이런 말은 우리나라 정서상 맞지 않는 말이에요. 7시에 자리를 예약했다. 이상하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이게 7시로 예약했다라고 할때 이렇게 쓴다는 거죠.
1: 是的.
0: 네, 이 통째로 암기하시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1: 我们订了7点的位子.
0: 그렇죠. 그들은 이런

0: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我们定了七点的位置. 그럼 우리가 7点 사이에 7点을 빼고 다른 시간을 집어넣어서 암기하시면 되는 거죠. 회화는 패턴이에요. 제가 무엇을 강조드리고 싶어하는지 아시겠죠? 해볼까요? 저 8시 자리 예약했는데요.
1: 我们定了八点的位置.
0: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How 혹은 the 집어넣어서
1: 好的.
0: How보다 조금 더 강조의 뉘앙스가 있는 거죠.
1: 嗯哼, 是的.
0: 알겠습니다는 그냥 how 하시면 되고 알겠습니다. 이거는 how다. 그 정도. 말씀 좀 물어볼게요. 성이 어떻게 되시죠?
1: 请问您贵姓?
0: 중국은 성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1: 我们一般定位子的时候，姓什么什么，他会问你。
0: 맞아요, 맞아요. 우리 그냥 성함을 이름 물어보잖아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러는데 중국은 성만 물어봐요. 그럴 때 닌괴싱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꼬에는 비싸다가 아니라 귀한 할 때 그 귀자입니다, 여러분. 남한산성 할 때 성이 아니라 성명 할 때 성입니다. 당신의 귀한 성? 이게 직역이에요. 의역하면 성이 어떻게 되세요? 사실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시암머 집어넣어서
1: 您姓什么?
0: 또 괜찮죠?
1: 可以的.
0: 더 존칭이 이건 것 같아요.
1: 您贵姓? 表示尊重.
0: 좋았습니다. 존중의 의미가 더욱 담겨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저 왕씨예요.
1: 我姓王.
0: 제가 이거 우리 선생님 생각하면서 쓴 거예요.
1: 我以为你要说我姓程.
0: 아, 제 이름이 성이거든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볼까요? 请问您贵姓?
1: 我姓王.
0: 그렇죠. 나 왕씨예요라고 할 때 A 씨, B, A는 B 씨입니다라고 할 때 이 문장 구조입니다. 그럼 김 씨가 중국어로 뭐죠?
1: 진.
0: 그럼 나 김 씨예요.
1: 我姓金.
0: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전부 다 앞에서 네 명.
1: 一共四个人.
0: 기억나세요? 이공 뒤에는 숫자가 온다 그랬죠? 알겠습니다. 왕 선생님.
1: 好的, 王先生.
0: 자, 이제 please가 중국어로
1: 请.
0: 뭐뭐 와가 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따라오세요라고 할 때 이건이 쓰입니다. 절 따라오세요.
1: 请跟我来.
0: 제가 뜻을 설명드리는 것보다 백문이 불여 예문이라고 예문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날 따라 읽으세요.
1: 请跟我念.
0: 念. 읽다란 아주 어려운 동사입니다. N-I-A-N 혹은 읽다. 독서할 때 두 집어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1: 请跟我读.
0: 절 따라서 들으세요.
1: 请跟我听.
0: 이렇게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상한데요? 근데 어법상은 문제가 없어요, 그죠?
1: 语法上没错.
0: 어법으로 문제가 없는데 절 따라 들으세요. 좀 뭔가 어색하긴 합니다. 아, 인정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문장 구조 아시겠죠, 여러분? 请跟我 동사 이렇게 쓰면 따라서 동사하세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훨씬 더 잘 들릴 겁니다. 我们一起来听一下.你好.
2: 我们订了七点的位子。好的，请问您贵姓？我姓王，一共四个人。好的，王先生，请跟我来。你好，我们订了七点的位子。好的，请问。 您贵姓? 我姓王，一共四个人。好的，王先生，请跟我来。
0: EBS 초급 중국어 90페이지 어법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언급을 다 해드린 겁니다. 예문 보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에게 뭔가 물을 때 아주 존칭을 쓰면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1: 징원.
0: 아니면 근데 여러분 징원 대신에 이걸 해도 돼요. 니하오.
1: 是的, 그렇죠? 可以的.
0: 네. 아니면 두 개를 같이 쓰세요.
1: 니하오, 징원.
0: 이렇게. 좋습니다. 니하오, 징원. 같이 사자성어처럼 암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말씀 좀 여쭤볼게요. 식당이 어디 있죠?
1: 请问餐厅在哪儿?
0: 실례지만 지금 몇 시죠?
1: 请问现在几点?
0: 삼성삼성이니까 지 올라가야죠. 请问现在几点? 이 예문 두 개 중에서 모르는 게 있었나요, 여러분? 체크하시고요. 음식점, 餐厅, 餐厅, 네, 칸팅이 아니에요. 씨는 치읓입니다. 餐厅, 성 어떻게 되세요?
1: 您贵姓?
0: 꾸이가 아니라 UI 사이에 넣어서 꾸에 다시 한번.
1: 꾸에.
0: 저 이 씨예요.
1: 我姓李.
0: 중국도 이 성이 있잖아요.
1: 有啊.
0: 좋아요. 제 성은 장 씨고 장하오라고 합니다.
1: 我姓张, 叫张浩.
0: 지하오는 사람을

0: 부르다라고 할때쓸 수도 있고 뭐뭐라고 합니다라고 할때쓸 수도 있습니다. 전 홍길동이라고 해요. 워티아오 홍길동. 지금 그 문장 구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밑에 걸 보시고 저는 성이 장이고 장하오라고 합니다라고 하니까 아 이름이 장장하오구나. 그게 아니에요. 제 성은 성이고 이름은 구현입니다라고 한게 아니고요. 제 성은 성이고 저는 성구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외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제가 지금 뭐 말씀드린지 아시죠? 홍길동입니다라고 할 때, 홍입니다. 그 다음, 길동이라고 한게 아니라, 홍길동이에요. 성을 한번더 말한 겁니다, 여러분.
1: 我姓洪，叫洪吉童。
0: 그렇죠. 오, 선생님 성 한번 해볼까요?
1: 我姓王，叫王婉玲。
0: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형식도 엄청 많습니다. 고수가 되는 지름길 한번 살펴볼게요. 자, 뭔가 설명이 좀 많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뭐와란 뜻도 맨 밑에 깔려 있습니다만 오늘의 메인은 1번 뜻입니다. 91페이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뒤따르다, 따라가다, 저를 따라오세요.
1: 请跟我走.
0: 조우 아니고 오유는 어입니다. 跟我走. 삼성삼성이니까 워 올라가야죠. 跟我走. 따라섭니다. 따라가다. 강아지가 중국어로
1: 小狗.
0: 게시판에 꽤 많은 분들께서 제가 이렇게 성조 몇성몇성이니까 앞에가 바뀝니다라고 하는 걸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1: 对，大家都说讲的太好了。
0: 아유, 감사합니다. 뭐, 강의를 잘한 건 아니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초급자분들이. 너무 어려워요. 네. 삼성, 삼성이면 앞에가 이성인 걸 계속 말씀드릴게요. 샤오, 고우가 아니라 오유는 어우예요. 샤오, 고우. 다시 들어볼게요.
1: 小狗.
0: 강아지가 그의 뒤를 졸졸 따라가요.
1: 小狗跟在他后面.
0: 건이 여기서 뭐뭐와가 아닌 거죠. 뒤쪽이 중국어로
1: 后边.
0: 호우가 아니라 오유는 어우예요. 허우비엔. 지금 이제 일성으로 발음하셨는데 경성으로 그냥
1: 后边.
0: 해도 문제 없죠.
1: 也可以说后面.
0: 아, 허우미엔. 면상할 때 면도 됩니다, 여러분. MIAN 치면 나와요, 여러분. 그래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등한 관계에서 동작을 할 때, 나 너랑 이야기하고 싶어.
1: 我想跟你说话.
0: 꽤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고 싶다?
1: 想.
0: 건 앞에 쓰는 거예요. 나 너랑 밥 먹고 싶다? 我跟你想吃饭이 아닙니다.
1: 我想跟你吃饭.
0: 이거 얼른 필기하세요. 하나만 더 해드릴까요? 나 너랑 음악 듣고 싶어.
1: 我想跟你听音乐.
0: 아이고, 음악 듣다 모르시면 써야 됩니다. 팅 인유에. 좋아요. 듣다. 팅. 음악이 중국어로?
1: 音乐.
0: 상점이 중국어로?
1: 商店.
0: 나와 친구는 함께 상점에 갑니다.
1: 我跟朋友去商店.
0: 제가 지금 함께라 그랬죠? 함께가 부사로 뭐죠? 두 글자?
1: 和一起.
0: 네, 이치를 써서 한번 해볼게요.
1: 我跟朋友一起去商店.
0: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지금 허라고 하셨는데 마시다 아닙니다. 허 이성 뭐뭐와 건과 같은 말입니다.
1: 是的.
0: 허 넣어서 해볼게요.
1: 我和朋友一起去商店.
0: 개인적으로는 근데 건이 더 발음이 쉬워요. 건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네, 표현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어머니 신라의 카이샤.
1: 好，一起进入深化练习。
0: 요새는 다 어플로 지도가 잘돼 있어서 옆 사람에게 물어볼 일이 없겠지만 화장실은 예외입니다.
1: 对，一定要问的。
0: 그래서 이거를 외워가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화장실 어디죠?
1: 请问卫生间在哪儿？
0: 그렇죠. 그럼 중국인이 뭐 설명을 할 겁니다. 손가락질을 할 거니까 거기로 가시면 됩니다. 화장실 중국어로
1: 卫生间
0: 혹은
1: 厕所
0: 처소. 아, 두 글자. 혹은 손 씻는 공간,
1: 洗手间
0: 위생间, 처소. 그리고 洗手间 모두 암기하시고 한번 사전 검색해서 모두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름이 뭐야?
1: 他叫什么名字？
0: 중국어를 할줄 모르시는 분들도 한번 들어본 적은 있는 니자오샤머민즈. 이 발음 민즈가 아니라 민즈 기억하시고요. 나좀 따라와봐.
1: 你跟我来一下。
0: 한번 뭐뭐 해보다 이샤 집어넣어서 뭐뭐와가 아니라 문맥상 날 따라와 되는 거죠. 말씀 좀 물어볼게요. 칭원 뒤에 이샤 올수 있습니다. 너의 선생님은 누구니?
1: 请问一下，你的老师是谁？
0: 是谁？

0: 누구를 중국어로
1: 쉐이.
0: 쉐이, 쉐이 해도 알아듣지만 정확한 발음 쉐이, 입을 가로로 쫙 찢으면서 쉐이 발음하시기 바랍니다. 오, 제가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정말 공손한 표현이죠, 이것도.
1: 怎么称呼您?
0: 您을 앞으로 당겨서
1: 您怎么称呼?
0: 또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니자오샤머민즈의 상위 버전이라 보시면 됩니다. 더 존칭의 느낌이 가득 담겨 있죠.
1: 对.
0: 您怎么称呼? 이렇게 称呼, 일성경성, 마마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1: 怎么称呼您?
0: 좋아요. 저랑 왕 선생님도 첫 만남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앞으로 어떻게 불러야 되죠? 점어 청우님 이렇게.
1: 是的,我们这样说过.
0: 맞습니다. 아, 정말 시간이 잘 가는 것 같아요. 벌써 3, 4, 5, 6, 4개월을 같이 하고 있네요.
1: 哦,已经4个月了吗?
0: 아, 시간 꺼도 真 快.
1: 哦,真的是.
0: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핵심 표현.
1: 请问您贵姓?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고현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
0: 부쌤
1: 不散。
0: 부산.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르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0: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EBS 초급 중국어.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1: 大家好，我是王老师.
0: 복습 많이
1: 살길이다.
0: 두 문장 여쭤볼 테니까 바로 나와야 됩니다. 조금 더 삐끗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유 있게 나와야 됩니다. 복습이 중요하거든요. 말씀 좀 물어볼게요. 성이 어떻게 되시죠?
1: 请问您贵姓?
0: 중국은 성부터 물어보는 습관이 있다. 그럼 풀네임 물어볼까요? 你叫什么名字도 있지만 더 존칭의 느낌.
1: 怎么称呼您?
0: 您 앞으로 당겨서
1: 您怎么称呼?
0: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저 지금 92페이지 왕 선생님과 복습했습니다. 기억이 잘 나야 오늘 제목 어떻게 뺀 거야?
1: 你怎么捡的?
0: 산수 12 빼기 5, 그 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예 맞아요. 살 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단어? 이치라이 카이샤. 최근, 요즘 96페이지입니다.
1: 최근.
0: UI 사이에 에 넣으셔야죠. 주의하지 마시고 주에이예요. 워낙 빠르게 발음하니까
1: 최근.
0: 약간 주의로 들리기도 하지만 분명히 쪼에 이게 맞습니다. 최근. 요즘 이런 걸 이제 어려운 말로 시간명사라 그래요. 주어 앞뒤에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주어 뒤에 많이 넣더라고요, 시간명사를. 네. 그래서 실제로 오늘 대화문도 주어 뒤에 있는데 바로 옆 페이지에 있어서 좀 독이 될 것 같아요. 보지 마세요, 여러분. 아직 본문은 보지 마시고요. 네, 눈 감고 들어야 됩니다, 이따. 살 빠지다, 마르다.
1: 쇼.
0: 오유는 어예요. 쇼 하면 안 됩니다.
1: 쇼.
0: 그리고 형용사에 러를 쓰면은요, 완료가 아니라 상태 변화예요. 그래서 어유, 살 빠졌다.
1: 쇼라.
0: 기분이 좋아졌다. 하얼러. 형용사에 러를 쓰면 상태 변화, 뭐뭐해졌다. 요것도 필기하시고요.
1: 최근 성쌤真的瘦了.
0: 진짜 살 빠졌다. 제가 우리 왕 선생님 처음 뵙는 거 기준으로 한 9kg에서 10kg가 빠졌거든요.
1: 你成功了.
0: 턱은 그대로예요.

0: 화이팅!
1: 아, 감사합니다. 화이팅이 영혼이 없는데, 스님. 네.
0: 자요.
1: 감사합니다. 화이팅이 나셨습니다. 이러한, 이렇게.
0: 这么.
1: 이게 여러분들께는 복습이 돼야죠. 사실은 새로운 단어가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0: 这么难.
1: 이렇게 살이 빠졌는데.
0: 这么瘦.
1: 이렇게 뚱뚱한데.
0: 这么胖.
1: 胖, P-A-N-G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럼 팡, 러 무슨 뜻이에요? 하나, 둘, 셋.
0: 뚱뚱해졌다.
1: 살쪘다. 뚱뚱해졌다. 뚱뚱해졌다 더 기분 나쁜 거
0: 그런 것 같아요. 아, 죄송해요.
1: 아니, 괜찮아요. 살찌면 어때요? 근데 건강을 위해서 사실 좀 적당히 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0: 근데 对我来说我要胖一点. 너무 太瘦了.
1: 선생님 너무 날씬해서 너무 말라서 좀 찌고 싶다고요.
0: 对对对.
1: 맞아요. 또 너무 마른 분들은 또 살에 대한 또 그런
0: 是啊是啊想胖一点.
1: 다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건강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취자분들도. 짜이, 이 발음은 어디 어디에 있다란 말도 있고 어디 어디에서도 있고 동사 앞에 쓰이면
0: 뭐뭐 하고 있다?
1: 맞아요. 나 다이어트 중이야.
0: 在减肥.
1: 我 집어넣어서
0: 我在减肥.
1: 잔소리할 성조가 나왔네요. 잔소리, 사랑의 잔소리, 삼성이성. 아아, 减肥 이게 들려야죠. 我在减肥. 减肥가 살을 빼다, 다이어트하답니다. 상당히 극단적인 글자인 것 같아요, 선생님. 이 지엔이 뭐죠? 감소하다, 빼다, 그죠?
0: 是的.
1: 肥는 뭐예요? 비계. 비계를 감소하다.
0: 所以现在我们也会说减重.
1: 그 무거울 중자를 쓰는 거예요. 체중, 몸무게를 중국어로
0: 体重이라고
1: 하거든요. 그래서 젠종도 쓴다.
0: 对的.
1: 좋아요. 저녁, 밤.
0: 晚上.
1: 그러니까 여러분들 삼성 경성이잖아요. 그럼 할머니를 떠올리세요. 할머니.
0: 奶奶.
1: 발음 똑같죠? 성조가 晚上, 奶奶. 그죠? 네. 밥 먹다.
0: 吃饭.
1: 동사, 명사 구조죠?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단어가 아니라 이건 문장이죠. 吃饭. 밥 먹는 중이다.
0: 在吃饭.
1: 여러분 혹시 그 빠르다 중국어로 아세요? 빠르다? 하나, 둘, 셋.
0: 快.
1: 오, 모르신 분들 체크하시고요. 快. 근데 여러분 A, B 넣을게요. A, 快, B, 러. 보통 이제 어법을 안 배우신 분들은 A가 빠르게 B 했다. 이렇게 이제 많이 외우시거든요.
0: No, no, no.
1: 절대 아닙니다.
0: 不是的.
1: 아, 왕 선생님 어디세요? 아, 老师, 我
0: 快到了.
1: 그렇죠. 到가 도착하다예요. 그럼 뭐예요? 快到了. 빨리 도착했다가 아니라
0: 곧
1: 도착할 예정이다. 나 곧 결혼해.
0: 快结婚了.
1: 또 해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곧 결혼합니다. 러 있다고 완료가 아닌 거죠.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영화 곧 시작해.
0: 快开始了.
1: 영화 집어넣어서.
0: 电影快开始了.
1: 어때요? 괜찮죠? 배고프다.
0: 饿.
1: 언제까지 很饿, 非常饿, 太饿了만 쓸 겁니까? 배고파 죽겠어.
0: 饿死了.
1: 피곤해 죽겠네.
0: 累死了.
1: 단어에는 스, 죽을 사자가 있지만 러까지 써서 에이스러, 에이해 죽겠다. 보통은 안 좋은 상황이 많은 거죠. 열받아 죽겠네.
0: 치死了.
1: QI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저희가 예문 들어드리는 거 다 필기하셔야 됩니다. 어휘랑 증대를 위해서. 자, 여러분 본문 보지 마시고요. 천장 보시면서 한번 들어볼게요. 어머니 친아이 팅이샤.
2: 第十二课，你怎么减的？你最近怎么瘦了这么多？我在减肥呢。你怎么减的？晚上不吃饭，快饿死我了。你最近怎么瘦了这么多？ 我在减肥呢。你怎么减的？晚上不吃饭，快饿死我了。
1: 저를 포함한 한국인들이 외국어 공부할 때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한국인들 공부할 때 꼭 그렇진 않지만 일반하면 안 되지만 어법을 좀 좋아해요. 어법을 막 파고드는 거면 1형식, 2형식 이런 거 영어 할 때도.
0: 非常努力的学习语法.
1: 너무 좋아요. 절대 지금 폄하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은데 회화에서는 사실 덩어리째 암기하는 게 좋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첫 번째 문장이에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 소위 말해서 이렇게 약간 밑밥을 깔았는데요. 그만큼 이게 어려운 문장.

0: 이런 문장이 막 여러 개가 있다고요. 그 문장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장을 많이 봐 두셔야 중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 지금 말고요. 1년 더 하세요, 저희랑 아시겠죠?
1: 되다.
0: 네. 항상 show 자리에 A를 넣어서 한번 우리가 해보자고요. 나 다이어트 하고 있는 중이야.
1: 我在减肥呢.
0: 수로 앞에 자이는 진행형이죠. 자이 맨 뒤에 너 써도 됩니다. 심지어 이 너의 위력이 얼마나 좋으냐면요. 자이를 빼도 진행형이 돼요. 이 너가 진행형이 될수 있습니다. 자이 빼고 해볼게요.
1: 我减肥呢.
0: 나밥 먹는 중이야.
1: 我吃饭呢.
0: 이거 진행형이에요. 맨 뒤에 너만 써도 진행형이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뺀 거야?
1: 你怎么减的?
0: 오케이. 삼성이니까 앞에가 이성, 니 올라가야죠. 자, 어퍼 포인트에 언급이 안돼 있는데 이제 여러분께 가볍게 터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더는 절대로 뭐뭐의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분들은 많이 아시더라고요. 넌내 거야. 니시워더 할때 겉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시더 강조 구문이에요. 지금 니랑 점머 사이에 시가 빠진 거예요. 시 넣어볼게요.
1: 你是怎么减的?
0: 완료형에만 쓸수 있는 시더 강조 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료형에만 쓰일 수 있고요. 여기서는 뭘 강조한 거죠?
1: 方法.
0: 방법. 어떻게 빼는지 그 방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 강조할 때 쓰는 건데 여러분들이 막 필기를 지금 막 하시는 것보다 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캐주얼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강조. 이것만 필기하세요. 그럼 과거형에만 강조할 수 있다. 그럼 하나만 해볼까요? 시간 강조할 수 있거든요. 언제가 뭐죠?
1: 什么时候?
0: 너 언제 왔어? 우리가 보통 니什么时候来了? 어, 괜찮죠? 근데 중국인들은 그럴 때 시간 강조하는 거니까 니什么时候来了? 잘안 쓰는 것 같아요.
1: 你什么时候来的?
0: 덜을 쓰는 거예요. 시 써서
1: 你是什么时候来的?
0: 니是怎么捡的? 네, 같은 문장 구조예요. 괜찮습니까, 선생님? 이 정도면 괜찮죠?
1: 可以啦.
0: 그래요. 저녁을 안 먹어.
1: 晚上不吃饭.
0: 배고파 죽겠어.
1: 快饿死我了.
0: 너무 힘드시면 그냥 으쓸러만 해도 돼요. 지금 으쓸러 사이에 워가 들어갔죠? 쓰랑 러 사이에 워 써도 됩니다, 여러분. 자, 열받아 죽겠네. 기억나십니까? 치쓸러 같은 말.
1: 气死我了！
0: 콰이를 집어넣어서
1: 快气死我了！
0: 배고파 죽겠어. 콰이러 다 써서.
1: 快饿死我了！
0: 그렇죠. 하나만 더 할게요. 피곤하다가 뭐죠?
1: 累，
0: 아, 피곤해 죽겠어.
1: 累死我了！
0: 이 콰이를 집어넣어서
1: 快累死我了！
0: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훨씬 더잘 들릴 것 같아요. 어머, 이치 라이 팅 이샤.
2: 你最近怎么瘦了这么多？
3: 我在减肥呢。
2: 你怎么减的？
3: 晚上不吃饭，快饿死我了。
2: 你最近怎么瘦了这么多？
3: 我在减肥呢。
2: 你怎么减的？
3: 晚上不吃饭，快饿死我了。
0: EBS 초급 중국어 98페이지 어퍼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다시 듣기 많이 이용하시죠, 여러분? 지금 원어민 선생님들 발음하시는 게 이게 한번 듣고 넘어가기 너무 아까워요. 우리 왕 선생님 발음도 너무 좋지만 우리 원어민 선생님, 원어민이 아니고 원어민 선생님 발음도 꼭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형용사에 러가 붙으면 상태 변화입니다. 날이 어두워졌어요.
1: 天黑了.
0: 이거는 장문에서도 도입부에 많이 쓰고요. 책에도 정말 많이 써 있어요, 이런 거. 그죠? 날이 어두워졌다. 검다, 헤이, 형용사에다 러 썼어요. 검었다가 아니라 검해졌다. 이겁니다, 여러분. 검게 변했다, 어두워졌어. 옷이 낡아졌어.
1: 衣服旧了.
0: 그러니까 낡아졌어란 말이 사실은 좀 어울리진 않을 수 있어요. 한국어로 어색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낡았다라고 할때 보통 이 티올러, 러를 쓰는 겁니다. 찌우가 아니라 아유 사이에 오너서 찌어웨어, 이후 티올러. 네, 좋습니다.
1: 另外呢, 我们还经常说脸红了。
0: 아, 얼굴이
1: 对，
0: 빨개졌어요.
1: 常用吧。
0: 아, 얼굴이
1: 脸
0: 붉을 홍자.
1: 红。
0: 네, 얼굴이 빨개졌다.
1: 脸红了。
0: 삼성 이성, 리엔홍, 리엔홍러.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누구 뭐 좋아하는 사람 만났거나 아니면 술 마셨거나.
1: 对呀，哦，你脸红了。
0: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진행형입니다. 역시 모두들 알고 계시죠? 그럼 예문 보셔야죠. 나 커피 마시는 중이야.

0: 我在喝咖啡呢。
1: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우리 선배님들 카페이 아니고 페이입니다. 카페이도 아니고 커피만 다 같이 발음하시죠. 하나, 둘, 셋.
0: 카페이.
1: 카페이 페이 아니에요. 카페이. 남동생은 숙제하고 있는 중이다.
0: 弟弟在做作业。
1: 뭔가 쪼쪼 댄스 같아. 쪼쪼쪼쪼. 예, 발음은 똑같지만 엄연히 달라요. 쪼쪼 예. 쪼쪼 예. 그죠? 쪼쪼 댄스가 아니라 쪼어 쪼어 쪼어 쪼어 예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회의하고 있는 중이다.
0: 老师在开会呢。
1: 자이를 빼도 너만 써도 진행형입니다.
0: 老师开会呢。
1: 카이 후이 하지 마시고 UI 사이에 에 넣어서 카이 회. 카이 회. 그래요. 98페이지 저와 왕 선생님과 공부하시면서 뭘 배우셨습니까? 티엔 헤일러 이거 통째로 암기하시고요. 이후 그리고 티올러 카페이 做作业, 开会, 우리가 이 단어들을 습득했습니다. 고수가 되는 지름길, 와, 예문 더 많네요. 볼게요. 어머니 신랑의 카인샤. 비가 오다를
0: 下雨.
1: 위 하지 마시고, 위 입술 동그랗게 말아서 위 하려고 하세요. 위, 그럼 비가 올 예정이다. 이게 직역이네요.
0: 快下雨了.
1: 그렇죠. 영화 곧 시작합니다.
0: 电影快开始了.
1: 띠엔 잉. 이응입니다. 니은이 아니라 띠엔 잉. 안 돼요. 띠엔 잉. 네. 한번더 들어볼게요.
0: 电影快开始了.
1: 아까 왕 선생님과 저와 예문 들었었죠? 나곧 도착해.
0: 我快到了.
1: 사실 책에 쓴 거라서 주어를 썼지만, 워를 안 써도 다알수 있죠? 콰이부터 한번 해볼게요. 곧 도착해.
0: 快到了.
1: 그렇죠. 와우, 곧 방학이야.
0: 快要放假了.
1: 선생님, 이게 제가 학부모가 되어 보니까 안 좋은 말이더라고, 이게. 방학이 너무 길어.
0: 对，中国人把这孩子们叫神兽。
1: 와,
0: 神兽放假了，他们都很紧张。
1: 아니, 근데 이게 정말 선생님, 정말 사람이 간사하다고 학생일 때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0: 嗯哼
1: 근데 선생님, 이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네, 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네.
0: 네.
1: 곧 방학입니다. 한번 더.
0: 快要放假了.
1: 放假, 이게 방학입니다. 그럼 계약은 뭡니까?
0: 开学.
1: 곧 계약이야.
0: 快要开学了.
1: 开学了, 기억하시고요. 곧 설날이야.
0: 快要过年了.
1: 过年了, 한번 더.
0: 快要过年了.
1: 좋습니다. 过年은 여러분 바로 설날을 뜻합니다. 콰이땡땡러가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 뇌리에 좀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표현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0: 好, 一起进入深化练习。
1: 너 요즘 바쁘니?
0: 你最近忙吗？
1: 最近 앞으로 당겨서
0: 最近你忙吗？
1: 여동생은 노래를 부르는 중이야. 같이 하시죠, 여러분?
0: 妹妹在唱歌呢。
1: 창거너, 꺼 아니고 그어라 생각하시고 창거너. 네, 짜이와 너 함께 보이시죠? 벌써 11시야.
0: 已经11点了。
1: 여기서 러는 상태 변화입니다. 형용사 뒤에 러가 상태 변화지만 이렇게 숫자 뒤에 러가 와도 상태 변화 될수 있습니다.
0: 没错.
1: 11시가 되었다죠. 이미 벌써 이징 집어넣어서 얼른 자.
0: 快睡觉吧.
1: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콰이가 이제 빨리 얼른 이런 뜻이죠. 얼른 먹어.
0: 快吃吧.
1: 사과가 빨갛게 변했다.
0: 苹果变红了.
1: BNA러. 이렇게 필기하세요. A로 변했다.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얼굴이 빨개졌다. 脸 红了 하셨죠? 그럼 이 BN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0: 脸变红了.
1: 네, 굳이 뭐 BN 안 써도 근데 脸 红了 하는 게더
0: 对，一般常
1: 회화에서
0: 用脸红了.
1: 많이 쓰죠. 말하지 마.
0: 别说话.
1: 네, 밥 먹다가 吃饭. 동사가 吃, 명사가 饭. 여기서도 동사가 说, 명사가 화입니다. 그 문장 구조예요. 아이가 자고 있는 중이야.
0: 孩子在睡觉.
1: 잠자다 두 글자로
0: 睡觉.
1: UI 사이에 L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쉬이가 아니라 쉐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쉐이자오. 네. 아이를 중국어로
0: 孩子.
1: 이성경성. 아하, 할아버지.
0: 爷爷.
1: 요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습 문제 실력 따지기 꼭 하고 계시죠? 102페이지에 있는 각 과마다 맨 뒷장에 있는 중국 문화 플러스 등등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0: 你怎么捡的?
1: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0: 我是王老师。
1: 다음 시간에
0: 不见不散。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스마트폰 쓰면서 고장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있죠. 바로 개인정보 유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를 메모해놓거나 신분증 사진 등을 저장해놓지 않습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파일도 다운받지 않습니다. 또 블루투스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꺼둡니다. 사용할 때도 비밀번호를 걸어 타인의 기기가 내 스마트폰에 연결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쓸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입니다.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을 간단한 곡 소개와 함께 들려드리는 주말 세계음악갱 1부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7월에는 본격적인 여름음악으로 플리를 꾸밀 예정인데요. 첫 시간인 이번 주에는 여름음악을 모았습니다. 점점 기온도 올라가고 습도까지 높아지니까요. 일단 음악이라도 시원하게 들으면 좋겠습니다. 냉방이 쾌적한 공간에서 음료 한 잔까지 곁들인다면 더 좋겠고요. 스웨덴의 일렉트로니카 듀오 쿱 그리고 보컬리스트 유키미 나가노가 함께한 Summer Sun, 아이슬란드의 싱어송라이터 아우스게이르의 Summer Guest, 북유럽의 여름음악 두 곡으로 토요일에 세계음악행 출발합니다.

7월 4일 토요일의 세계음악여행은 북유럽의 여름 노래로 문을 열었습니다. 쿱의 Summer Sun, 유키미 나가노의 보컬 피처링이었고요. 이어진 곡은 아우스게이르의 Summer Guest였습니다. 여름 노래와 함께하는 음악 플레이리스트, 이번에는 브라질로 떠납니다. 여름이 되면 정말 다양한 버전으로 듣게 되는 노래죠. 마르코스 발리의 삼바 지베라옹, Summer Samba를 베베우 지베르토의 영어 버전 So Nice로 준비했고요. 이어서 싱어송라이터 아드리아나 깔강유뚜의 노래 오라리오 지베랑 Summer Time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브라질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베베우 지베르토의 So Nice, 삼바 지베라웅, 서머 삼바였고요. 이어진 곡은 아드리아나 깔깡유뚜의 오라리오 지베라웅, 서머 타임이었습니다. 세명 플레이리스트, 여름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름만 되면 스페인어권 전역에서 울려 퍼지는 시즌송 준비했는데요. 스페인 바스크, 산세바스티안 출신 밴드 라 오레하 데 반고의 2016년 곡 베라노, 여름, 이 노래 먼저 들으시고요. 스페인 사라고사 출신의 혼성 록 듀오 아마랄의 2005년 빅히트곡 디아스 데 베라노, 여름의 나날들, 두 번째 곡입니다. 세 번째 노래는 멕시코 가수 파울리나 루비오의 2000년 히트곡 비베 엘 베라노, 여름을 살다입니다. 이 곡까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여름에 어울리는 청량한 사운드와 거침없이 노래하는 여성 보컬의 스페니쉬 서머송 세 곡이었습니다. 순서대로 아마야 몬테로가 프론트맨인 밴드 라 오레아 데 반고흐의 연주한 노래 베라노, 여름. 에바 아마랄이 주도하는 듀오 아마랄의 디아스 데 베라노, 여름의 나날들. 그리고 멕시코 가수 파울리나 루비오의 비벨 베라노, 여름을 살다 였습니다. 여름 노래 들려드리고 있는 새음악 플레이리스트. 이번에는 올드 팝 두 곡으로 오래전 미국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낸시 시나트라와 리 해즐우드의 1966년 노래 Summer Wine 먼저 들으시고요. 짐 실즈와 대시 크로포츠로 구성된 듀오 실즈 앤 크로포츠의 1972년 곡 Summer Breeze 두 곡 보내드립니다.

여름만 되면 라디오에서 자주 들었던 올드 팝송 두 곡이었죠. 낸시 시나트라와 리 헤즐우드의 Summer Wine, 그리고 Stills and Crawford의 Summer Breeze였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이번에는 유럽에서 만들어진 스탠다드 넘버 중에서 여름 노래 골랐습니다. 먼저 독일 노래 Der Sommerwind를 미국의 재즈 가수 마들렌 페이루의 Summer Wind로 준비했고요. 프랑스 뮤지션 미셸 르그랑의 1956년 작품 La Valse des Lilas, Lilac Waltz 이 곡이 원곡인데 오늘은 영어 버전으로 골랐습니다. Once Upon a Summertime, Bill Evans Trio와 스웨덴 가수 모니카 제틀룬드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준비했고요. 계속해서 역시 미셸 르그랑이 작곡한 영화음악 Summer of 42의 스코어에 가사를 붙인 노래입니다. The Summer Nose를 미셸 르그랑이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지휘한 오케스트라 연주 여기에 네덜란드 가수 로라 피지의 보컬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탠다드 재즈 넘버 3곡 함께 하시겠습니다.

미국의 재즈 보컬리스트 마들렌 베이루의 Summer Wind, 빌 에반스 트리오와 스웨덴 가수 모니카 제틀론드가 함께한 Once Upon a Summertime, 네덜란드 가수 로라 피지와 미셸 르그랑 오케스트라가 함께한 The Summer Noise, 재즈한 여름 노래 세 곡 함께 하셨습니다. 세계음악갱 토요일 1부 세맥 플레이리스트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세계 대중음악의 거장을 소개하는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스페셜을 이승열 DJ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이 시간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시간에 듣고 싶은 곡이 있거나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세계음악갱 홈페이지 게시판, 방송 중에는 반디 게시판, 그리고 50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45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오늘 준비한 마지막 여름 노래는 러시아 곡입니다. 고려인 혈통의 빅토르 초이가 리드하는 밴드죠. 키노의 1990년 곡 콘치첼레토 Summer Will Be Over Soon 여름이 끝나가네. 잊을 수 없는 기타 리프가 인상적인 시원한 록 음악입니다. 이 곡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법정에 선 판관이 아니라 피고인처럼 책을 읽어야 한다.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의 말입니다. 피고인처럼 책을 읽는다. 왠지 벌써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일까요? 법정에서 판사는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냉철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에 비해 피고인은 판사의 날카로운 눈초리를 이겨내며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판사를 설득하고 결백을 입증할 수 있을지 식은땀을 흘리며 골몰할 겁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책도 이렇게 능동적으로 읽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책에 적힌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열심히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작가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요리조리 궁리하면서 읽는 것. 훨씬 독창적인 독서를 할 수 있는 방법 아닐까요? 작가 버지니아 울프의 독서법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되고 있을까? 가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가능하다면 시가 되고 싶어. 가능하다면 노래가 되고 싶어. 그런 대답도 담아봅니다. 그렇게 한 권의 책에 담긴 우리, 서로라는 책을 펴고 넘기고 읽는 시간.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윤고은의 EBS 북카페에서

EBS FM 세계 음악 기행. 자, 이제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보죠.

반젤리스, 그리스가 낳은 영화 음악의 거장. 자동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이 수식어에 대해서 정작 반젤리스 본인은 실소합니다. 2020년 6월 영국의 음악 기술 잡지 사운드 온 사운드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악 산업의 관습을 따라야 하는데 내가 느끼는 대로 만드는 바람에 이 세상에 선보이지 못한 음악이 많습니다. 영화 음악으로 쓰이지 못해서 세상에 알려질 기회를 갖지 못한 음악들이죠. 신서사이저의 대가라는 구분에 대해서도 반젤리스는 매우 회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난 그간 어쿠스틱 악기와 전자 악기 사이에 뭐 그닥 차이가 없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신서사이저가 등장하기 전 악기들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가령 활을 사용해야 했죠. 현악기가 그렇죠. 기타나 하프는 손가락으로 뜯어야 했고요. 트럼펫 그리고 트럼본은 불어서 타악기나 피아노는 두드려서 소리를 냈죠. 모두 이 자연의 소리를 모방하고 재현하는 방식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신세사이저는 전기와 발전기를 써서 자연의 소리를 만듭니다. 나에게 신테사이저는 매우 자연스러운 악기입니다. 전기만큼 자연스러운 게 또 뭐가 있나요? 그럼 신테사이저란 말은 참 그 그리스어 신테시스에서 왔죠. 조화로운 공존을 뜻하죠. 이제 내가 교향악단을 최초의 신테사이저라고 부른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인간이 수많은 소리를 동시에 한 데 모아 색채를 만들어내고 이 무수한 색채를 창조하려 했다는 욕구를 증명합니다. 그것이 신테사이저가 아니라면 과연 무엇이 신테사이저일까요?

신테사이저를 기반으로 영화음악, 나아가 현대음악의 새로운 기원을 만든 그리스의 거장 반젤리스를 이야기하는 가장 잘 알려진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규 음악 교육을 받지 않은, 아니 처음부터 거부했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4살 때 작곡을 시작했지만 피아노 레슨이나 악보를 읽고 쓰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주어져도 거부했죠. 생전의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음악은 인위적으로 가르칠 수 없는 세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위대한 작곡가 드뷔시 역시 같은 주장을 했었죠. 저나 드뷔시 선생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음악은 만드는 행위 이전에 존재합니다. 작곡가는 음악을 발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음악을 선택한 게 아니죠. 음악은 처음부터 내 안에 존재했습니다. 이를테면 음악 자연 발생설의 근거에 이 반젤리스의 즉흥 작곡 스타일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연주와 작곡을 동시에 진행하는 실시간 즉흥 작곡은 그의 음악 인생 내내 고수된 철학과도 같았죠. 이를 위해 반젤리스는 수십 대의 신테사이저를 원형으로 배치하고 그 중심에 서서 모든 악기를 동시에 연주하는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반젤리스의 음악 여정은 내면에 존재하는 소리의 근원을 테크놀로지를 거쳐 직관적으로 가시화하며 거대한 예술적 궤적을 완성했습니다. 실험적인 록밴드에서 신세사이저 교향악과 헐리우드 영화 스코어를 거쳐 마침내 우주의 질서를 소리로 포착하는 서사시로 확장했죠. 그 저변에는 그리스의 전통음악과 비잔틴 성가, 고전파와 낭만파 클래식 오케스트레이션, 크라우트락을 비롯한 초기 유럽 전자음악, 프로그레시브 록과 유로팝까지 이 광대한 음악의 수맥들이 얽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난 세계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세계음악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장 미셸 자르 크래프트베르크와 함께 현대 일렉트로닉 뮤직 전자음악의 기틀을 다진 1세대 개척자 나아가서 공간감 넘치는 신세사이즈 오케스트레이션으로 영화음악의 틀을 바꾼 작곡가 반젤리스였습니다. 새 음행에서 그걸 소개했었죠. 자연 다큐멘터리 영화 음악을 한 곡 만나본 기억이 나네요. 그때 밀바가 부른 시징트 녹융 넌 아직 어린데라는 보컬곡으로도 전해드린 적이 있고 라피티 피 델라메아 이 작품에서 동물 다큐의 원작에서도 또 그 사운드트랙에서도 음악을 새 음악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흥행에 상관없이 이후 뭐 Chariot of Fire라든지 Blade Runner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상업성 위주의 대작은 회피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고 하네요. Chariot of Fire, 불의 전차 주제곡이었습니다. 연출을 맡은 휴 허슨 감독이랑은 파리에서 70년대 상업음악, 광고음악 작업으로 맺은 인연이라고 하는데요. 이 레시피가 그러니까 스포츠 드라마? 시대극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상황극을 전자음악으로 처리한다? 이런 레시피도 또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던 그런 새로운 양식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하네요. 현재 기록으로는 97년 타이타닉 영화 주제가가 차트 성적이나 판매 실적으로 영화 음악으로선 최고인데 그 전까지는 바로 81년도 영화 Chariot of Fire의 주제가 반젤리스가 작곡한 이 주제가가 1위를 기록하는 미국 차트 역사상은 또 최초의 그리스 아티스트 작품이 1위를 달성한 그런 기록을 세우기도 한 것이고요. 평단의 인정도 받은 거죠. 오스카 음악상을 수상했고요. 블레이드 러너도 사실 컬트 명작이고 박스오피스 대박작은 아니었고 그리고 음악으로는 아직까지도

우리 앞으로도 계속 그 의미가 회자될 작품으로 남게 되었는데, 돌을 다루는 건축가의 비유를 하긴 했네요. 바젤리스가 발명하지 않는 건축가다. 신테시스 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조합하는 건축이라는 것을 또 그런 접근으로 바라봤다고 하네요. 나도 건축가처럼 뭐 새로운 그런 어떤 물질을 만들어낸다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물질을 찾아다가 조합하는 그런 입장이다. 그리고 좀더 만화적인 표현도 있네요. 하늘의 교향곡을 받는 레이더다. 나는 안테나를 하늘 높이 치켜 올려서 수신하는 후자가 좀더 마음에 드네요. 안테나가 성능이 작곡가나 뭐 예술가들마다 다 다를 텐데, 안테나가 남산타워급이나 뭐 나사, 미항공 우주국 안테나 성능이 되는 그런 급도 있을 것이고, 그의 커리어 후기 디스코그래피를 보면은 후기에는 실제로 이 우주적인 그 예술관, 그러니까 음악은 우주의 코드다라고도 말했다고 하는데, 그 행보에 딱 들어맞는 작업을 했네요. 미 항공우주국, 유럽 항공우주국과 연계한 그런 음악들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짧은 머리에 가죽 재킷을 걸치고 거친 목소리로 세상을 호령하던 그녀도 어느덧 72살이 되었습니다. 70살 생일을 기념하는 인터뷰에서 이탈리아 일간지 일 미사디아로는 그녀에게 이탈리아 음악의 영원한 목소리라는 찬사를 바쳤습니다. 지안나 난니니, 이탈리아 록의 어머니라 불린다죠. 그녀가 얌전히 노래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건 그리 쉽지 않지만 록을 선택한 건 순전히 우연이었답니다. 실은 끔찍한 사고의 반작용 같은 거였죠. 17살이 될 때까지도 피아니스트가 되는 꿈을 꾸며 클래식 음악원을 다니던 지안나 난니니는 가족이 운영하는 제과점에서 일하다가 과자를 만드는 기계에 왼손 마디 두 개가 잘려나가는 사고를 당합니다. 일 미사데로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고했죠. 손마디가 칼에 잘린 순간 끔찍한 비명을 질렀어요. 그 전까지는 나에게 그런 목소리가 있다는 건 알지 못했죠. 그 비명에서 나의 정체성인 락 보이스가 태어났죠. 음악원 시험은 플라스틱 의수 두 개 그리고 가짜 손톱을 달고 응시했고요. 아주 간신히 합격했죠. 하지만 보험금으로 받은 200만 유로를 들고 밀라노로 떠났어요.

지안나 난니니 그가 손마디를 잃은 순간은 이후의 행보를 운명적으로 결정한 신화적 텍스트가 되었습니다. TheItalianSong.com은 이렇게 서술했죠. 이탈리아 토스카나주 시에나의 보수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그녀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부모가 요구하는 참한 규숙감의 삶에 환멸을 느꼈다. 클래식 음악원의 정형화된 교육을 받던 중 발생한 손가락 사고는 역설적으로 부모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경제적 자립, 그렇다, 보험금과 명분을 제공했다. 기성사회의 관습과 통제에서 탈출, 주체적인 자유를 누릴 해방구로서 그녀는 대중음악, 그 중에서도 락을 선택하였다. 거칠고 허스키하며 애로

포에틱한 난니니의 목소리는 이탈리아 깐소네의 전형적인 서정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무기가 되었다. 우연한 계기에 대한 의미 부여가 좀 과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밀라노에서 시작된 지안나 난니니의 여정을 살펴보면 호들갑으로만 들리진 않습니다. 데뷔 앨범과 두 번째 앨범은 상업적으로 실패했지만 1979년 세 번째 작품 캘리포니아부터 여성의 목소리로 이탈리아의 록을 견인한 아이콘이 됩니다. 독일의 명망높은 프로듀서 코니 플랭크와 협업한 1980년대에는 이탈리아를 넘어 유럽 전역의 공식 차트 탑10에 진입하며 국제 스타로 거듭났죠.

신사를 넘긴 2000년대에도 지안나 난니니의 행진 계속됩니다. 록 장르를 기반으로 클래식 피아노, 깐소네, 포크, 뉴 웨이브 등 이 다양한 팝 트렌드를 접목한 여정의 후반. 오케스트라 록을 시도한 두 장의 앨범은 이탈리아 앨범 차트 1위를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또 난니니의 록 음악은 사운드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설명할 때 매우 자주 동원되는 수식어가 하나 더 있는데요. 록을 경유해서 사회적, 정치적인 저항을 드러내는 태도를 뜻하는 provocative rock, provocative rock입니다. 지안나 난니니는 록 음악을 여성 해방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고수적인 이탈리아 사회가 여성에게 부여한 성적, 관습적 억압을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거칠게 도발적으로 전복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이탈리아 여성 록 음악을 본격화한 아이콘, 그리고 그 나라의 록 음악 지평을 여성, 그리고 나아가 LGBTQ의 영지로 넓힌 아티스트 디안나 난니니 만나봤습니다. 2006년에 그라티에 라는 음반에 Sei nell'anima, 넌 내 영혼에 새겨져 있어 라는 곡 전해드렸습니다. 이 뭐 평단과 이탈리아 팬들 전반 사이에서 이것이야말로 난니니의 커리어를 상징하는 대표 작품이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2년 전에 제작된 대표 포탈의 또 전기 영화로 소개된 작품의 제목도 이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보통은 나는 페미니스트요라는 그런 선언이나 아니면 그런 레이블링, 그런 꼬리표가 달리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 했겠지만 난니니 같은 아티스트는 아마 정반대였다. 예. 그런 세계관의 최전선에서 이탈리아의 여성 락을 대표하는 그런 행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 영화 제목은 Beautiful Rebel이군요. 아름다운 반항아. 24년에 발표된 지안나 난니니의 전기영화의 제목은 그렇답니다. 아름다운 반항아. 요거 하나만 알려드리고 예, 마치겠습니다. 이 자서전을 냈는데 파트너인 칼라라는 사람과 이탈리아에서는 지금 동성 결혼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 결합 의사를 그 당시 밝혔고 50대 중반 넘어서는 미혼으로 딸을 또 출산하는 그런 행보가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죠. 유명한 그 패션지 사진 중에 하나가 신은 여성이다라는 티셔츠를 입은 그의 모습이 또 있다고 하네요. 위기를 다른 기회로 화려하게 펼친 디안나 난니니의 여정이 너무 멋지다라고 유영주 청취자께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록 스피릿에 바친 혈서를 본의 아니게 쓰셨네요. 언니가 남자도 범접 못할 목소리 들으니 사고, 그 안타까운 사고가 없었어도 락을 했어야 했겠는데 안 그러면 화병이라도 났을

리처드 보나 카메룬이 낳은 걸출한 재즈 베이시스트라고 불리지요. 뿐인가요? 기타, 시타르, 만돌린, 부즈키 등등 10가지 이상의 악기를 연주하는 멀티 인스트루멘탈리스트죠. 그것도 모자라 신들린 보컬 스캣 테크닉까지 맑고 부드러운 가창 실력까지 갖춘 그야말로 전천후 명장입니다. 그래도 리처드 보나를 이야기하는 첫마디는 베이시스트입니다. 그리고 베이스 기타와의 만남은 이번에도 우연을 가장한 운명처럼 시작되었다네요. 카메룬의 가난한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나 11살에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고 13살에 카메룬의 경제 수도 누알라에서 재즈 클럽을 운영하던 프랑스인 사장에게 전격 발탁되어 무대에 서기 시작한 1980년이었습니다. 당시 재즈를 잘 몰랐던 리처드 보나에게 이 클럽 사장은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재즈 LP 컬렉션을 마음껏 듣게 해주었답니다. 그때 리처드 보나가 손 가는 대로 꺼내든 첫 번째 LP가 그의 음악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베이스 기타의 혁명가 자코 파스토리우스의 데뷔 앨범 자코 파스토리우스였습니다. 리처드 보나는 다시 기타를 들어서는 줄 두 개를 뽑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네 줄짜리 베이스 기타로 급조한 후 자코 파스토리우스의 음악을 밤낮으로 모방하고 독학하기 시작했습니다.

야코파 스토리우스를 발견한 순간은 리차드 보나에게 있어서 기타에서 베이스 기타로 바꾼 것 이상의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베이스 기타라는 악기가 후방에서 리듬을 받쳐주는 역할만이 아니라 멜로디와 화성을 주도하는 전방의 악기가 될 수 있구나 하고 깨달은 순간 그는 해방감을 느꼈다고 하네요. 그것은 아프로 재즈의 해방이기도 했습니다. 1986년 프랑스 파리로 건너간 후 리차드 보나는 자신이 나고 자란 카메룬의 전통 리듬에 자코 파스토리우스 테크닉과 재즈의 화성을 병치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뉴욕으로 이주한 후 펑크, 플라멩코 등등 세계의 민속 리듬과 팝을 끌어들인 음악을 선보입니다. 200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아프리카 노예 무역의 역사를 쿠바와 카리브해 중심의 음악으로 재현하는 탐사를 통해서 아프로 쿠반 재즈의 유산을 확장해 오고 있습니다. 자코 파스토리우스를 듣고 베이스 기타를 얻기 위해 리차드 보나가 갖고 있던 기타에서 줄 두 개를 뜯어냈다는 일화 말고도 관련해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유년 시절 기타는 치고 싶은데 돈이 없었던 그는 낡은 자전거 브레이크 와이어를 뜯어낸 다음 12줄짜리 기타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직접 대나무를 깎아서 플루트를 만들어 부은 일화도 빼놓을 수 없죠.

2012년 이탈리아의 베이스 기타 명품 브랜드 마크베이스의 요청으로 리차드 보나는 장인 정신과 커스텀 감각을 본격적으로 발휘해 자신의 시그니처 베이스 시리즈 킬리만자로 그리고 키만두를 디자인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윤곽선을 새긴 독창적인 외관, 초고속 핑거링 연주를 돕는 설계, 그의 맑고 선명한 미성을 받쳐주는 음색 덕분에 이 기타들은 리차드 보나의 분신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네요.

생긴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난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베이스 기타를 거쳐 아프리카의 전통 리듬과 모던 재즈의 화성학을 확장한 재즈의 거장 리차드 보나였습니다. 99년 이 참여 뮤지션들의 이름을 쭉 보면서 와, 데뷔 음반에 이렇게 어마무시한 세션을 기용했구나 싶었지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세계적인 연주자로 인정을 먼저 받고, 그리고 또 그런 활동을 꾸준히 또 이런 세계적인 뮤지션들과 교류를 탄탄히 한 다음에 정규 솔로 데뷔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는구나라는 판단이 서죠. 99년 이전에 이미. 특별히 그 계기가 전환점이 된 거는 해리 벨라폰테 같은 거장의 그 음악 감독 생활을 통해서 탄탄히 여러모로 뮤지션십과 또 이런 업계의 다양한 면을 노하우도 습득하고 뭐 등등 밴드 리더로서 작곡가로서 탄탄한 바탕을 만들고 발표한 99년 솔로 음반에서 들은 음악은 스웨디나 웽구의 아무리 그 AI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두왈라 카메룬의 예, 언어인 두왈라 언어 번역이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 노래의 주제는 이 앨범 자체가 자전적인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고향 아프리카, 특히 카메룬 자신의 백그라운드에 관한 뿌리에 관한 주제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아마 카메룬도 사람이 사는 곳이란지라 소문이 많이 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이 노래는 어떻게 소문이 퍼지는가 그것을 주제로 삼고 있다는데요. 소문. 아무튼 저는 그 리차드 보나를 떠올리면은 팬들은 뭐 베이스 연주에 진심인 분들은 열 손가락에 꼽는 연주자로 추앙할 수도 있겠구나 싶지만 저는 이 사람이 바비 맥페린과 이 보컬 인터플레이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스캣을 하는 걸 처음 영상으로 본게첫 경험이라 와, 바비 맥페린 급에 그러나 주 악기는 베이스 연주였습니다. 또 어떤 팬들은 리차드 보나의 노래가 참 좋더라. 보컬 거기에 집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팝이나 이런 영역에서는 많죠. 베이스를 치면서 노래를 하고 또 작곡을 해서 인정도 받고 사랑을 받은 뭐폴 매카트니 뭐 이런 사람 대표적이고 스팅도 떠오르고요. 근데 이 재즈 영역에서는 그닥 많지 않죠. 노래에도 능하고 작곡과 그런 두루두루 그러면서도 베이스 연주를 탄탄하게 하는 에스페란타 스폴딩, 미셸 은데기어 첼로 이런 여성 베이시스트이면서 재즈 아티스트, 싱어들이 떠오르죠. 얼마 없다. 희소한 포지션이죠. 유럽을 거쳐서 뉴욕으로 진출해서 월드와이드 이제는 또 굴지의 악기 기업의 인도르시라고 하죠. 이건 대가들에게만 그 주어지는 특전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걸고 악기 라인을 공장을 또 돌려서 전 세계에 보급하는 그만큼 많은 후배 또 꿈나무 연주자들이 리차드 보나의 스타일과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추앙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 뮤지션 출신의 부모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 서아프리카의 그리오 전통적으로 대대로 음악을 하는 가문 출신이라고 하네요.

콜롬비아는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더 나은 나라를 상상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라고 콜롬비아 출신의 라틴 록 음악 거장 호아네스는 1970년대에 청소년기를 보내며 거친 음악에 탐닉했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시 콜롬비아는 정부군 좌익게릴라, 우익반군, 그리고 악령 높은 마약 카르텔이 뒤엉켜 싸우며 지옥 같은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호아네스가 나고 자란 콜롬비아의 대도시 메데인, 이곳은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 치하에서 세계 최고의 살인율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호아네스의 사촌이 납치범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호아네스의 가장 친한 친구는 무장 괴한들에게 잡혀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참상을 호아네스는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시기 그의 아버지는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프리카, 이베리아, 아메리카 원주민 문화를 접하며 7살에 기타를 배우기 시작한 호아네스는 콜롬비아의 현실이 남긴 지독한 트라우마를 아는 채 록과 헤비메탈 음악에 탐닉했습니다.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는 도시의 환경 속에서 록과 메탈은 분노를 배출하고 연대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였죠. 결국 그는 16살에 헤비메탈 밴드를 결성하기에 이릅니다.

호아네스의 헤비메탈 밴드 에키모시스는 콜롬비아 자국 내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죠. 그리고 결성 11년째를 맞이한 1998년 호아네스의 용단 끝에 해체되었습니다. 우린 콜롬비아에선 꽤 성공한 밴드였지만 어떻게 해도 콜롬비아 국경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호아네스의 회고는 밴드 해체 당시 콜롬비아 음악 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내전과 경제적 빈곤으로 이 관련 인프라가 열악하기 짝이 없었고요. 메탈이라는 비주류 장르로 세계 음악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죠. 호아네스는 밴드 해체 직후 푼돈과 기타 한 대만 들고 미국 LA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을 재정립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은인을 만납니다. 이 은인, 우리에게는 체게바라 전기영화인 모터사이클 다이어리의 음악 거장으로 친숙한 구스타보 산타올라야였습니다. 구스타보 산타올라야를 프로듀서로 영입한 후 후아네스는 영미권 록음악을 토대로 하되 콜롬비아 전통 리듬을 접목한 앨범을 발표합니다. 여기까지 라틴 그래미 어워드 3관왕에 빛나는 후아네스의 데뷔 앨범 휘하 데비엔 똑바로 바의 제작 스토리였습니다.

후아네스는 샤키라와 함께 콜롬비아 대중음악을 변방에서 세계 주류 시장으로 끌어올린 국보급 아티스트입니다. 콜롬비아의 음악 전통을 록 장르에 접목하고 스페인어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영미권 주류 차트를 정복한 최초의 라틴 록 아이콘이기도 하죠. 또 한 가지, 이 묵직한 사회 비판적 메시지를 콜롬비아 전통 리듬의 온기와 활력에 실어내며 콜롬비아의 참혹한 현실을 음악이라는 텍스트로 돌파한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03년 세계 평화 음악 프로젝트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어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콜롬비아 전통 리듬을 접목한 록 음악의 아이콘 화네스를 만나봤습니다. 그렇게 출발해서 이제는 정통성과 예술성을 확고히 했다라고 할 수 있는 행보를 쭉 가져가고 있죠. 두 번째 음반이었군요. 2002년 발표곡 Adios Libido, 신에게 청합니다,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의 바이오그래피를 살펴봤는데, 10년차의 경력의 뮤지션의 미국 데뷔가 그렇게 늦게 일어난 게 참 다행이다. 그 바탕으로 이렇게 훌륭한 음악들을 만들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좀 자세히 들어보니까 송라이터로도 그 화네스의 역량이 빛나는 곡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세음행이 전한 노래에서 이 노랫말을 소개하기도 했죠. 신에게 청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당신의 눈빛으로 내 눈이 깨어있게 해달라고, 어머니가 죽지 않기를, 아버지가 날 잊지 않기를 신께 기도한다.

자신의 이야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조국 콜롬비아의 폭력을 겨냥해서는 내 민족이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지 않기만을 신께 간청한다라고 하죠. 그 뮤지션이 인터뷰에서 이 곡을 어떻게 이 곡이 어떻게 그 인셉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무척 흥미로운 지점 중 하나잖아요. 미국 투어 중에 차 안에서 갑자기 이곡 제목인 아디오스 레피도라는 구절이 생각나서 술술 풀어나갔다 뭐 이런 식이긴 한데 그 폭력이 난무한 그런 지옥 같은 땅을 벗어나서 음악을 계속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지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구나 라는 증언 같은 그런 말들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마음은 참 아팠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신은 이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탈출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음악을 계속할 수 있지만 두고 온 동료들, 가족들, 대다수의 콜롬비아인들을 생각하면 또 47주 연속 핫 라틴 트랙 탑5 차트에 머물렀고요. 세계 대륙 12개 국가의 1위를 기록하는 그런 히트곡이 됐죠. 지금도 모든 공연을 이 곡으로 오프닝 곡이라고 하죠. 관례처럼 그렇게 이 아디오스 레피도로 공연을 시작하는 게 시그니처처럼 후아네스의 공연에 그렇게 됐답니다. 현재 후아네스의 통산 그래미 숫자는 26개의 라틴 그래미 그리고 3개의 미국 그래미 어워즈 수상을 했죠.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그 지뢰 피해자 지원 재단인 미 상그레를 또 설립했고요. 그걸 꾸준히 지원.

2시간의 음악 여행 즐거우셨나요? 이승열의 세계 음악 기행 토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캠페인 직장생활.
2: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왠지 몰라도 찬바람 쌩쌩 부는 옆자리 동료의 하루 종일 눈치 봤던 적, 찌푸려진 상사 얼굴에 보고도 못하고 근처만 맴돌았던 적 혹시 없으신가요? 일만 잘하면 되는 거면 참 좋겠지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많죠. 동료와 상사의 기분이 좋지 않던 걸 알아챈 순간부터 나 때문은 아닐까? 괜히 불똥이 튀는 건 아닐까? 눈치 보고 어떻게 분위기를 풀어야 하나 고민하게 되죠. 여기엔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감정, 생각이란 건 어차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신경 쓰면서 상처받거나 오해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내 감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의 싸늘한 분위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피해 입은 게 아닌지, 내가 원하는 건 뭔지, 내 마음, 감정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게 나를 잃지 않는 첫걸음이니까요.

0: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1: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0: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라이팅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1: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0: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초급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 니혼고 쇼타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마이아사 난지니 오키마스카?
0: 매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나요? 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그룹 동사의 정중형을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그룹 동사의 정중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살펴볼까요? 보다
1: 미르 미르
0: 미르 보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이 미르는요, 시각뿐만 아니라 널리 감각으로 평가하거나 판단할 때도 사용하는 동사예요. 미르를 사용한 문장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영화를 보다
1: 에가오 미르 에가오 미르
0: TV를 보다
1: 테레비오 미르 테레비오 미르
0: 드라마를 보다
1: 도라마오 미르 도라마오 미르
0: 손금을 보다
1: 대소오 미르 대소오 미르
0: 마지막으로 맛을 보다
1: 아지오 미르 아지오 미르
0: 여러분, 이 미르 굉장히 폭

0: 짧게 사용되는 동사죠. 다음 단어 볼게요. 사람, 동물이 있다.
1: 이를
0: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사람, 동물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배웠습니다. 선생님, 뭐였죠?
1: います.
0: います였습니다. 이 います의 기본 형태는 いる입니다. 덥다.
1: 暑い
0: 暑い, 이로 끝난 이 형용사죠. 매일 아침.
1: 毎朝
0: 매일 아침이란 뜻입니다. 일어나다.
1: 起きる
0: 일어나다란 뜻의 동사입니다. 일찍 일어나다.
1: 早く起きる
0: 조금 전에 매일 아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다.
1: 毎朝6時に起きる
0: 느긋하게 천천히
1: ゆっくり
0: 느긋하게 천천히 라는 뜻입니다. TV 프로그램
1: 番組
0: TV 프로그램이란 뜻인데요. 물론 외래어로 프로그라무라고 하는 표현이 존재하긴 하지만은 주로 TV 프로그램을 나타낼 때는 방금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선생님, 프로그램 편성표는 일본어로 뭐라고 해요? 방금이효라고 합니다. 스포츠 프로그램은요?
1: 스포츠 방금이
0: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요?
1: 도큐멘터리 방금이
0: 마지막으로 예능 프로그램은요?
1: 바라이티 방금이라고
0: 한답니다. 마지막 단어입니다. 자다.
1: 네르
0: 자다란 의미의 동사입니다. 일찍 자다.
1: 早く寝る
0: 매일 밤 11시에 자다.
1: 毎晩11時に寝る
0: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이그룹 동사의 정중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그룹 동사의 정중형을 배워보려면 먼저 이그룹 동사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겠죠? 이그룹 동사는요, 일단 기본형이 루로 끝나야 돼요. 선생님, 1그룹 동사에서도 루로 끝났는데 앞에 모음이 아, 우, 오인 경우 1그룹 동사였는데요. 2그룹 동사도 루로 끝나요? 여러분, 일본어의 모음은 아, 이, 우, 에, 오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1그룹 동사는 루 앞에 아, 우, 오인 경우였잖아요. 그럼 뭐가 남았어요? 그렇죠. 이하고 에가 남았습니다. 이그룹 동사는요, 일단 루로 끝나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 모음이요, 이 혹은 에인 경우의 동사를 우리는 이그룹 동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르, 보다라는 뜻의 동사인데요. 루로 끝났어요. 근데 앞에 모음이 이예요. 이런 동사, 이그룹 동사. 그 다음에 먹다는 다베르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요. 루로 끝났는데 앞에 모음이 뭐예요? 에요. 이런 동사를 이그룹 동사라고 합니다. 그럼 이그룹 동사의 정중한 표현은 어떻게 만들까요? 이그룹 동사인 경우에는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꾼 다음에 마스를 붙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 제가 마지막 모음 우는 이그룹 동사의 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그룹 동사는요, 루를 떼버려요. 그리고 마스를 붙이는데요. 이그룹 동사의 어미는 바로 이 루입니다. 1그룹 동사와 2그룹 동사의 어미가 달라요. 1그룹 동사는요, 활용할 때 어미 우라고 하는 모음을 다른 모음으로 바꾸게 되는데요. 우리가 배웠던 정중을 나타낸 조동사 마스랑 연결될 때는 이라고 하는 모음으로 바꿔요. 그런데 2그룹 동사는요, 굉장히 간단해요. 다른 거 연결할 때 어미 루를 그냥 떼버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정중형도 이그룹 동사는 어미 루를 떼버리고 마스를 딱 붙이면 되겠습니다. 우리 연습해 볼게요.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동사 한번 볼까요? 보다.
1: 미르
0: 봅니다.
1: 미마스
0: 보다는 미르예요. 루로 끝났는데 앞에 모음이 이예요. 이런 동사를 이그룹 동사.

0: 이그룹 동사의 정중형은요, 르를 떼버리고 정중을 나타내는 조동사 마스를 붙여주세요. 미르에서 르를 뗐습니다. 뭐만 남았어요? 미만 남았어요. 여기에 마스 연결해서 미마스라고 하면 봅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 더 볼게요. 사람, 동물이 있다.
1: 이를
0: 있습니다.
1: 이마스
0: 이르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르르 끝났어요. 그런데 앞에 모음이 이죠? 요런 동사를 우리가 이그룹 동사라고 해요. 이그룹 동사의 정중형은요. 르를 떼버리고 정중을 나타낸 조동사 마스를 바로 붙입니다. 이르에서 르를 떼버립니다. 뭐만 남았어요? 이만 남았어요. 여기에 마스 연결해서 이마스라고 하니까 있습니다라는 뜻이 되었네요.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까요? 아버지는 매일 밤꼭 뉴스를 봅니다.
1: 父は毎晩必ずニュースを見ます。父は毎晩必ずニュースを見ます。
0: 父は 아버지는 매일 밤 매일 밤 必ず 꼭 뉴스를 미마스 뉴스를 봅니다. 뉴스를 본다라고 하면 뉴스를 미르입니다. 정중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은 동사가 1그룹 동사인지 2그룹 동사인지와 같이 동사를 분류할 수 있어야 돼요. 미르 같은 경우에는 르로 끝났는데 앞에 모음이 이예요. 이런 동사는 2그룹 동사죠. 이그룹 동사의 정중형은요, 르를 떼버리고 마스를 연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미르가 미마스가 되었어요. 뉴스오 미르, 뉴스를 본다. 뉴스오 미마스, 뉴스를 봅니다. 하나 더 볼게요. 캡슐 뽑기 가게에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1: カプセルトイショップに子供がたくさんいます。カプセルトイショップに子供がたくさんいます。
0: 캡슐 토이 쇼프니 캡슐 뽑기 가게에 고도모가 아이들이 탁상이마스 많이 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사람 동물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마스라고 하는 표현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 이마스는요 있다 이르라고 하는 이그룹 동사에 정중을 나타낸 조동사 마스가 연결된 형태예요. 이그룹 동사는요. 루로 끝났는데 앞에 모음이 이나 에인 경우에요. 이루, 루로 끝났는데 앞에 모음이 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그룹 동사. 이그룹 동사의 정중형은요. 루를 떼버리고 마스 연결해요. 이르에서 루를 떼버렸어요. 이만 남았어요. 여기에 마스 연결합니다. 이마스 있습니다. 가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그룹 동사의 정중형을 사용해서 묻고 답해보는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보세요. 먹다.
1: 食べる
0: 다베르. 루루 끝났습니다. 그런데 앞에 모음이 에예요. 어머나, 이그룹 동사네요. 정중하게 표현해볼게요. 먹습니다.
1: 食べます
0: 다베마스. 이그룹 동사의 정중형은요. 루를 떼버리고 정중을 나타낸 조동사 마스를 바로 연결합니다. 타베르에서 르를 떼버려요. 타베만 남았네요. 여기에 마스 연결합니다. 타베마스, 먹습니다.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습니까?
1: 今日のお昼は何を食べますか?
0: 쿄노 오히르와 오늘 점심은 나니요, 무엇을 타베마스까, 먹습니까? 라고 하는 표현이네요. 대답해 봅시다. 메밀국수를 먹습니다.
1: そばを食べます.
0: 소바오 타베마스. 더워서 시원한 메밀국수를 먹습니다.
1: 暑いですから冷たいそばを食べます.
0: 아츠이 데스카라. 아츠이 덥다. 아츠이 데스 덥습니다죠? 이렇게 문이 끝난 형태 뒤에 카라 연결하면 이유원이 나타낼 수 있어요. 아츠이 카라. 조금 더 정중하게 아츠이 데스카라. 어느 쪽도 가능하죠? 스메타이 소바오 타베마스. 시원한 메밀국수를 먹습니다.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0: 안녕하세요. EBS 국어 강사 윤혜정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가 너의 꿈에 날개 달아주길. 국어 공부를 통해 아이들의 태도가 변하고 삶이 달라지길 바라는 마음이랄까요? 독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책을 통해 만나는 사람, 책을 통해 알게 되는 이야기, 책을 통해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수많은 의미들. 전부 소중한 지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더 풍성한 여정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하지만 무작정 많이 읽어야만 많이 배우고 깨닫는 건 아니니까요. 억지로 공부하듯 책을 읽어야 한다는 압박에 스트레스 받기보단 좋아하는 작가, 분야, 장르를 찾아서 재미있게 즐기시길 권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 삶에 나비 효과가 일어날 거예요.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2: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Start English 케일린입니다.
3: 일본어 이음입니다.
4: 야사시 니혼고 쇼다데스.
3: 오늘의 타이틀은요?
4: 곤도 아니오 쇼카이시마스요.
3: 이번에 오빠를 소개할게요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1그룹 동사 그리고 2그룹 동사의 정중형을 배워봤습니다. 1그룹 동사의 경우에는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고 마스를 붙였고요. 2그룹 동사인 경우에는 루를 떼고 마스를 붙였습니다. 이제 3그룹 동사의 정중형을 배워볼 차례인데요. 3그룹 동사의 정중형은 어떻게 만들까요?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살펴볼게요. 오다,
4: 그르, 그르,
3: 그르, 오다라는 의미의 동사인데요. 이 그르는 바로 오늘 배울 3그룹 동사입니다. 여름이 오다,
4: 나츠가 그르,
3: 나츠가 그르, 태풍이 오다,
4: 다이후가 그르,
3: 다이후가 그르, 연락이 오다.
4: 렌라크가 크르.
3: 렌라크가 크르. 오다에 해당하는 동사는

0: 振る입니다. 공부하다.
1: 勉強する
0: 勉強する 공부하다입니다. 勉強 공부죠. する 하다인데요. 이 する가 오늘 배울 상그룹 동사가 되겠습니다. 勉強する 사용해가지고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열심히 공부하다.
1: 一生懸命に勉強する
0: 一生懸命に 勉強する 혼자서 공부하다.
1: 一人で勉強する
0: 一人で 勉強する 카페에서 공부하다. 카공하다죠?
1: 카페で勉強する
0: 카페で 勉強する 일본어를 공부하다.
1: 日本語を勉強する
0: 日本語を 勉強する 카페에서 일본어를 공부하다.
1: 카페で日本語を勉強する
0: 카페で 日本語を 勉強する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운전하다.
1: 運転する
0: 운転する. 운転이라고 하면 운전입니다. 하다가요. する. 그래서 운転する. 운전하다. 저녁 식사.
1: 夕食
0: 夕食라고 합니다. 아침 식사, 즉 조식은요?
1: 朝食
0: 점심 식사, 중식은요?
1: 昼食
0: 다음 단어 볼까요? 이번 혹은 다음번.
1: 今度
0: 콘도. 출장은요?
1: 出張
0: 출장이라고 하는 한자어 그대로 음으로 읽습니다. 슈쪼. 소개하다.
1: 紹介する
0: 쇼카이스르. 쇼카이라고 하면 소개입니다. 소개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은 거죠. 뒤에 하다라는 의미의 스르 연결해서 쇼카이스르 소개하다가 되었는데요. 남자친구를 소개하다.
1: 彼氏を紹介する
0: 카레시오 쇼카이스르. 여자친구를 소개하다.
1: 彼女を紹介する
0: 카노조 쇼카이스르. 부모님을 소개하다.
1: 両親を紹介する
0: 両親を 紹介する와 같이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어입니다. 꼭 제발
1: ぜひぜひ
0: 제히 강조해서 제히 제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상그룹 동사의 정중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상그룹 동사를 배워보기 전에 먼저 1그룹 동사, 2그룹 동사가 어떤 동사였는지 한번 복습해 볼까요? 1그룹 동사는요, 일단 르 이외에 끝나는 음절의 동사입니다. 르가 아니면 무조건 1그룹 동사죠? 그리고 르로 끝나는 경우에는 앞에 모음이 아, 우, 오인 경우에 1그룹 동사였어요. 그리고 2그룹 동사는요, 일단 루로 끝나야 돼요. 그리고 앞에 모음이 이나 에인 경우에요. 그러고 보면 뭔가 1그룹 동사, 2그룹 동사가 모든 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3그룹 동사는 뭐지? 3그룹 동사는요, 두 개밖에 없어요. 앞서 단어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다란 뜻의 쿠르라고 하는 동사, 그리고 하다란 뜻의 스르라고 하는 동사. 이렇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크르, 스르는요, 불규칙 활용을 해요. 여러분, 이그룹 동사의 정중형은요,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고 마스를 붙였죠. 규칙적으로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이그룹 동사는요, 루를 떼버리고 마스를 붙였어요. 그러면 상그룹 동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크르, 스르가 동일하게 움직일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상그룹 동사는요, 오늘 배울 정중형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활용형을 만들 때도 불규칙 활용을 하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별도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규칙 동사가 막 100개 있고 1000개 있으면은 그거 공부 못 하잖아요. 그런데 두 개밖에 없어요. 할 만하죠? 그냥 외우면 됩니다. 크르의 정중형은요, 키마스. 스르의 정중형은 시마스. 지금 바로 외웁니다. 단어 싹 틔우기에도 오다, 하다, 동사 나왔는데요. 그대로 외우는 거예요. 오다는요?

0: くる
1: 옵니다는요?
0: 기마스 기마스
1: 저에게 선생님 왜 크루가 키마스가 돼요? 그런 거 물어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불규칙 활용을 해서요. 그냥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크루의 정중 형태는 키마스입니다. 그럼 나머지 상그룹 동사인 하다는요?
0: 스르
1: 합니다는요?
0: 시마스
1: 저에게 선생님 왜 스르가 시마스가 돼요? 물어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스르의 정중형은 시마스. 그냥 암기하세요. 크르는 키마스, 스르는 시마스. 문장 키우기에 어떤 문장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버스는 30분 간격으로 와요.
0: 버스와 30분 오키니 기마스. 버스와 30분 오키니 기마스.
1: 버스와 버스는 30분 오키니, 30분 간격으로. 오키니라고 하는 것은 간격으로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이에요. 기마스, 와요, 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버스는 30분 간격으로 와, 버스는 30분 간격으로 온다라고 하면 버스와 30분 오키니 구루라고 하면 되는데요. 옵니다는요, 기마스,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합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디저트는 무엇으로 할래요?
0: 데자트와
1: 레자토와 디저트는 나니니시마스카? 무엇으로 할래요? 라는 표현입니다. 나니나니니 스루라고 하며 무엇무엇으로 하다 이렇게 결정할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음식 같은 거를 주문할 때 많이 사용해요. 나니니시마스카? 무엇으로 할래요? 라는 표현이죠. 무엇으로 할래? 라고 하면 나니니 스루 하면 되는 건데요. 스루의 정중한 표현은 시마스. 그리고 의문형은 까를 붙여서 시마스까라고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볼게요. 치즈케이크로 할게요.
0: 치즈케이크にします。
1: 치즈케이크니 시마스. 치즈케이크로 할게요. 나니나니 니 스르 무엇무엇으로 하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치즈케이크로 할게. 치즈케이크니 스르. 정중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스르를 시마스로 바꿉니다. 그래서 치즈케이크니 시마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동하기 꿀팁 살펴볼게요. 공부하다는 맨쿄 스르, 운전하다는 운텐 스르, 데이트하다는 네도 스르. 이것처럼 한자어 동작 명사 혹은 외래어에 스르가 붙어서 사용하는 동사들이 있어요. 스르가 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상그룹 동사를 활용하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공부하다는 勉強する, 공부합니다는요?
0: 勉強します。
1: 운전하다는 운転する, 운전합니다.
0: 運転します。
1: 데이트하다는 デートする, 데이트합니다는요?
0: デートします。
1: 아시겠죠?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상그룹 동사 する의 정중형인 します를 사용해서 묻고 답해 보려고 합니다.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하다.
0: する。
1: 스르는 상그룹 동사로 불규칙 활용을 한다고 했어요. 정중형 합니다는요?
0: します。
1: 시마스. 그냥 암기하셔야 합니다. 합니까?
0: しますか?
1: 시마스까? 저녁 식사 후 무엇을 해요?
0: 夕食の後何をしますか?
1: 유쇼크 노아토. 저녁 식사 후에 나니오 시마스까? 무엇을 해요? 무엇을 합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대답해 볼게요. 공원에서 조깅을 해요.
0: 公園でジョギングをします。
1: 공원에서 조깅을 します. 조깅을 해요. 조깅을 하다, 조깅을 する. 조깅을 합니다. 조깅을 します. 라고 하면 되겠네요. 하나 더 볼까요? 집에서 일본어 공부를 해요.
0: 家で日本語の勉強をします。
1: 이에 대, 집에서, 이때 대는 어디 어디에서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장소를 나타내죠. 니혼고노 벤쿄 시마스. 일본어 공부를 해요. 일본어 공부를 하다라고 하면 니혼고노 벤쿄 스르. 정중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스르를 시마스로 바꿉니다. 니혼고노 벤쿄 시마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0: 와이어리스, 무선이란 뜻입니다.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1: 와이파이는 F 발음이기 때문에 파가 아니라 화라고 발음해야 합니다.
0: 랜덤 박스 지식, 정성이 담긴 약속, 일본의 결혼식 초대장 문화. 최근 결혼 소식을 전할 때 모바일 청첩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본에서는 여전히 종이 초대장을 주고받는 격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선생님, 자세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보통 결혼식 2, 3개월 전에 하객들에게 공식 초대장을 발송하는데요. 초대장에는 예식 안내문과 함께 참석 여부를 회신할 수 있는 답장형 엽서가 반드시 동봉되어 있습니다. 하객은 이 엽서를 통해 단순히 참석 여부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축하 메시지와 함께 알레르기가 있는 식재료 등을 상세히 기재해서 회신하는데요. 가급적 초대장을 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답장을 보내는 것이 상대에 대한 배려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0: 일본 결혼식에는 초대받은 사람만 참석할 수 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보통 식장에 가면 면회와 함께 지정된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요. 참석 인원은 10명 내외이고 많더라도 100명을 넘는 경우는 드문다고 합니다.
0: 참고로 축의금 액수는 보통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숫자인 홀수로 준비하는데요. 여기에는 부부의 인연이 갈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6월도 고생하셨습니다.

0: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1: 난 입으로 하는데.
0: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1: All in one
0: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김대균 토이킹 김대균입니다.
2: 초급일본어 이은미입니다.
3: 야사시이니혼고 쇼타데스.
2: 오늘의 타이틀은요.
3: 아마리 나마타마고 타베마센카라.
2: 날달걀을 별로 먹지 않으니까요. 라는 내용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이 되었습니다. 강렬한 여름의 에너지를 받아서 일본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달에 동사의 기본형의 용법과 뭐뭐 합니다라는 동사의 정중형, 마스의 형태를 배웠는데요. 이번 달에는 본격적으로 동사의 다양한 표현들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뭐뭐 하지 않습니다라는 동사의 정중체 부정형인 마생이라는 표현을 배워볼 텐데요.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까요? 켜다.
3: つける. 스케르.
2: 스케르. 2그룹 동사입니다. 에어컨을 켜다.
3: 에어컨을 つける. 에어컨을 つける.
2: 불을 켜다.
3: 電気をつける. 電気をつける.
2: 선생님.

0: 선생님, 저희 지난달에 동사의 마스 표현 배웠잖아요.
1: 하이.
0: 츠게르는 켜다. 이 그룹 동사인데요. 켭니다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1: つけます. つけます.
0: 여러분, 이 그룹 동사의 정중형은요. 르를 떼버리고 뭘 붙인다? 그렇죠. 정중을 나타내는 조동사 마스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츠게마스, 켭니다가 됩니다. 그럼 에어컨을 켭니다는요?
1: 에어컨을 つけます.
0: 불을 켭니다는요?
1: 電気をつけます。
0: 다음 단어 볼게요. 낮, 주간,
1: 昼間。
0: 히르마입니다. 히르라고만 해도 낮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히르마라고도 합니다. 선생님, 히르마 대신 낮, 주간을 나타내는 또 다른 단어는요?
1: 日中。
0: 날, 일과 가운데, 중이라는 한자를 사용해서 니쥬라고 하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밤은요?
1: 夜。
0: 다음 단어 볼게요. 불, 전등.
1: 電気。
0: 앞서 켜다가 츠게르. 그래서 불을 켜다라고 하면 냉기요 츠게르라고 했습니다. 그때 냉기, 불, 전등이란 뜻으로 사용됩니다. 거의 대부분
1: ほとんど。
0: 가끔씩 때때로
1: たまに。
0: 달걀은요?
1: 卵。
0: 여러분, 우리 타마고를 사용한 料理, 요리 한번 알아볼까요? 달걀 말이
1: 卵焼き。
0: 달걀 후라이는요?
1: 目玉焼き。
0: 저는 달걀찜 좋아하는데
1: 茶碗蒸し。
0: 달걀 샌드위치도 요즘 유행하죠?
1: 卵サンド。
0: 여러분, 샌드위치는 일본어로 산도이치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산도라고 하는 형태로 사용되기도 해요. 그래서 타마고산도 달걀 샌드위치란 뜻으로 사용되죠. 유통기한, 소비기한.
1: 賞味期限。
0: 쇼미라고 하면 한자로 쓰면 상미라고 해요. 즉, 맛있게 먹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요. 쇼미 기겐, 직역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간이란 뜻인데요. 주로 유통기한이란 뜻으로도 사용되고, 신선식품일 경우에는 소비기한이란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어입니다. 짧다.
1: 短い。
0: 길다는요?
1: 長い。
0: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동사의 정중체 부정형, 마생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마생은요, 우리말로 뭐뭐하지 않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동사의 정중체 부정형인데요. 지난달에 배운 뭐뭐합니다, 뭐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조동사 마스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마스의 부정형, 마생이 되겠습니다. 동사의 마스형에 마스를 붙였는데요. 그럼 마스 대신 마생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단어 싹 틔우기에 나온 단어로 연습해 볼게요. 먼저 1그룹 동사입니다. 가다. 가지 않습니다.
1: 行きません。
0: 行きません. 가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마생은 마스의 부정형이라고 했어요. 그럼 마스 대신 마생을 붙이면 되잖아요. 그러려면 동사의 마스형을 알아야 되겠네요. 1그룹 동사의 마스형은요,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꿔요. 이끄에서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면 이끼. 그 다음에 뭐 붙이면 돼요? 그렇죠. 마스 대신 마생을 붙여서 이끼마생이라고 하면 가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 돼요. 하나 더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2그룹 동사입니다. 켜다.
1: つける。
0: 켜지 않습니다.
1: つけません。
0: つけません。켜지 않습니다. 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 그룹 동사의 마스형은 뭐죠? 그렇습니다. 르만 떼버리면 돼요. 그럼 마스를 붙이려면요? 르 떼버린 스케 뒤에 마스 붙이면 되잖아요. 스케마스라고 하면 켭니다. 켜지 않습니다는요?

0: 마스의 부정형인 마생을 붙여요. 그래서 스게마생 켜지 않습니다.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연습해 볼게요. 요즘 영화관에는 별로 가지 않아요.
1: 最近映画館にはあまり行きません。
0: 最近 요즘 최근이란 뜻이죠. 映画館には 영화관에는 아마리 이 아마리는 부정문에서 별로 그다지란 뜻으로 사용돼요. 行きません 가지 않아요. 行く 가다 行きます 갑니다. 行きません 가지 않습니다. 다음 문장 볼까요? 낮에는 밝아서 불을 켜지 않아요.
1: 昼間は明るいから電気をつけません。
0: 昼間は 낮에는 아까르이까라 아까르이 밝다란 의미의 이 형용사 문이 끝난 형태네요. 이 뒤에 카라 연결했습니다. 이유 원인 나타낼 수 있죠? 아까르이까라 밝아서 밝기 때문에 덴키오 스케마센 불을 켜지 않아요. 덴키오 스케르 불을 켜다 덴키오 스케마스 불을 켭니다. 덴키오 스케마센 불을 켜지 않습니다. 불을 켜지 않아요. 라는 뜻이네요. 자동하기 꿀팁 살펴볼게요. 여러분, 1그룹 동사의 정중형은요? 그렇죠.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고 마스를 붙입니다. 2그룹 동사는요? 르를 떼버리고 마스를 붙였어요. 3그룹 동사는요?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르, 스르. 그러면은 크르와 스르의 정중형은요? 별도로 암기해야 한다고 했었죠. 그르는
1: 기마스,
0: 스르는요?
1: 시마스.
0: 그럼 부정형은 어떻게 만들까요? 키마스의 부정형은요?
1: 기마생,
0: 시마스의 부정형은요?
1: 시마생.
0: 여러분들 다 암기하셨죠?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동사의 정중체 부정형인 마생을 사용해서 질문에 답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먹다,
1: 다베르,
0: 다베르. 2그룹 동사입니다. 먼저 정중형 만들어 볼까요? 2그룹 동사의 정중형은 르를 떼버리고 마스를 붙입니다. 먹습니다.
1: 다베마스,
0: 다베마스. 먹습니까?
1: 다베마스카,
0: 다베마스카. 우리 문장 만들어 볼게요. 아침밥은 보통 무엇을 먹어요?
1: 아사고한와 후당 나니오 다베마스카.
0: 아사고한와 아침밥은 후당 보통 나니오 타베마스카? 무엇을 먹어요? 대답해 볼게요. 아침밥은 거의 먹지 않아요.
1: 아사고한와 호톤도 타베마센.
0: 아사고한와 아침밥은 호톤도 거의 타베마센 먹지 않아요. 오늘의 포인트 타베마센 나왔습니다. 타베마스 먹습니다. 타베마센 먹지 않습니다. 아침밥은 거의 먹지 않지만 가끔씩 시리얼을 먹어요.
1: 아사고한와 호톤도 타베마센가 다마니 시리얼을 타베마스.
0: 아사고한와 아침밥은 호톤도 거의 타베마센가 먹지 않지만 타베마센 먹지 않습니다. 문이 끝난 형태네요. 그 뒤에 가 무슨 의미죠? 뭐뭐 하지만 뭐뭐 한데 등의 의미를 나타내죠. 그래서 타베마센가 먹지 않지만 다만히 가끔씩 시리아르오 타베마스 시리얼을 먹어요 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0: 정도란 뜻입니다. 그라이 뭐뭐 정도란 뜻이고요. 아리마스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한国は1ヶ月ぐらいあります。
0: 이어서 보면요.
1: え、それは長いね。
0: 에? 어? 정도의 의미죠? それは 長いね. 그거 기네. 라는 의미입니다. 그거 기네요. 라고 하면 それは 長いですね. 라고 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え、それは長いね。
0: 이어서 보면요.
1: 韓国ではあまり生卵を食べませんから。
0: 한국에서는 아마리, 그다지 별로, 나마타마고 다베마센카라, 나마타마고 날달걀이란 의미고요. 다베마생, 먹지 않습니다. 란 뜻이죠. 그런데 문이 끝난 형태예요. 이 뒤에 카라가 연결되면요. 이유, 원인을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다베마센카라, 먹지 않으니까요.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韓国ではあまり生卵を食べませんから。
0: 이어서 보면요.
1: へえ、じゃあ卵かけご飯は？
0: 에? 허 정도의 의미고요. 자, 그러면 이란 의미죠. 원래는 대화인데요. 회화체에서는 자라고 하는 형태로 많이 사용돼요. 타마고 카케 고항와 타마고 카케 고항이라고 하면 달걀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타마고 달걀이죠. 여기서 카케라고 하는 것은요. 뿌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항은 밥이잖아요. 그러니까 밥 위에 달걀을 뿌린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걸 달걀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타마고 카케 고항와 달걀밥은 이란 뜻인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へえ、じゃあ、卵かけご飯は？
0: 이어서 보면요.
1: 生卵じゃなくて、目玉焼きをご飯にのせます。
0: 生卵じゃなくて날달걀이 아니라 란 뜻이에요. 날달걀이 아니다 라고 하면 나마타마고자 나이라고 하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나이 뭘로 끝났어요? 이로 끝났어요. 이형용사 활용을 해야 되겠네요. 문을 연결하고 싶어요. 이형용사를 문을 연결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접속조사 테를 사용하는데요. 어미 이를 크로 바꿔야죠. 그래서 나마타마고자 나끝테라고 하는 형태가 나왔어요. 날달걀이 아니라 날달걀이 아니고라는 뜻이네요. 메다마야끼요. 달걀 후라이를 고안니 노세마스. 밥에 올려요. 라는 뜻이에요. 노세르 올리다. 여러분, 몇 그룹 동사일까요? 루루 끝났어요. 그런데 앞에 모음이 에예요. 그럼 이 그룹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 그룹 동사는요. 일단 루루 끝나야 돼요. 그리고 앞에 모음이 이나 에면 되는 거죠. 노세르. 루루 끝났는데 앞에 모음이 에이기 때문에 이 그룹 동사. 이 그룹 동사의 정중형은요. 르를 떼버리고 마스 붙이면 되죠. 그래서 노세르가 노세마스 올려요 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生卵じゃなくて、目玉焼きをご飯に乗せます。
0: 이어서 보면요.
1: そうなんだ。
0: 서운한다. 그렇구나. 라는 뜻이에요.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日本の卵は賞味期限が短いですね。韓国は1ヶ月ぐらいあります。
3: え？それは長いね。
2: 韓国ではあまり生卵を食べませんから。
3: へえ。じゃあ、卵かけご飯は？
2: 生卵じゃなくて、目玉焼きをご飯にのせます。
3: そうなんだ。
0: 지금 들은 이 대화문 세번 이상 반복해서 듣고 따라해 보세요. 말하기 실력이 금방 좋아질 거예요. EBS 오디오 악당 생생 대화문 초급 1번어에서 이 대화문만 따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가타카나 조각 모음. 오늘의 가타카나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까요?
1: 리빙그,
0: 리빙, 거실이란 뜻이고요.
1: 다이닝,
0: 다이닝, 식당, 다이닝이란 뜻이에요.
1: 키친,
0: 키친, 주방, 키친이란 뜻인데요. 선생님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1: 하이, 일본어에서는 ing 발음은 모두 응그로 발음하니 주의해 주세요.
0: 한번더 읽어볼까요? 거실,
1: 리빙,
0: 식당, 다이닝,
1: 다이닝,
0: 주방, 키친.
1: 키친.

0: 랜덤 박스 지식 비밀번호는 스마트폰을 켜거나 은행 업무를 볼 때 우리는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일이 많습니다. 일본어로 이 비밀번호 뭐라고 할까요?
1: 하이, 대상에 따라 크게 안쇼방고 그리고 파스워드 두 가지로 나눠서 사용합니다. 안쇼방고는 남모르게 자신을 증명하는 번호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은행카드나 현관 도어락 번호 이런 거에 사용하는 숫자 형태의 비밀번호를 뜻합니다. 반면 웹사이트에 로그인할 때 입력하는 비밀번호는 보통 영어 패스워드의 일본어 발음인 파스워드라고 합니다.
0: 일본에서 이 비밀번호를 나타낼 때는 안쇼방고, 파스워드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눠 쓰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숫자로 된 비밀번호, 카드 도어락 등에 사용하는 거는요? 안쇼방고라고 하고요. 문자가 섞인 계정 비밀번호, 우리가 사이트 로그인 등에 사용하는 비밀번호는요?
1: 파스워드라고
0: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月も頑張りましょう.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EBS 초급 중국어.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2: 大家好,我是王老师.
1: 복습 많이 살 길이다. 바로 가겠습니다. 복습할 거예요. 저 혼자 봐야죠. 100페이지 피지 마세요, 여러분. 말하지 마.
2: 别说话.
1: 아이가 아직 자고 있어.
2: 孩子在睡觉.
1: 같이 발음한 거 맞죠? 어떻게 뺀 거야? 살 뺀 거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뺀 거야? 강조 구문으로 하나, 둘, 셋.
2: 你怎么减的?
1: 是 집어넣어서
2: 你是怎么减的?
1: 중요한 건 여기서 是 생략 가능하다는 건 뭘 의미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입니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네, 꼭 기억하시고요. 공항까지 얼마나 걸리죠? 택시 기사님께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2: 到机场要多久?
1: 좋아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 잘 안 들려요 라고 하신 분들 15분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들릴 겁니다. 어머, 이치라이 카인샤. 택시기사님 그리고 기술자분들, 전문가분들을 일컬어
2: 师傅.
1: 그러니까 에어컨 설치해 주시는 분들한테도 쓸 수 있죠?
2: 是的.
1: 택시기사님한테도 당연히 쓸 수 있고요. 师傅, 师傅. 네, 호칭으로 많이 쓰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도착하다가
2: 到.
1: 맞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곧 도착해요.
2: 快到了.
1: 근데 얘가 때에 따라서는 뭐뭐까지란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말할게요. 여기까지 말할게요.

0: 따오 제알리 이렇게 쓸수 있죠.
1: 是的.
0: 대신 동사 뒤에 따오를 보통 많이 쓰는 것 같아요. 3시까지 공부하다.
1: 学习到3点.
0: 같이 발음하시죠. 시작.
1: 学习到3点.
0: 그렇습니다. 이 문장만 외우셔도 이제 따오의 어감을 익힐 수 있습니다. 공항.
1: 机场.
0: 지창. 얼마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1: 多久?
0: 또 지우 아니고 아이유 사이에 오 넣어서 또 지우. 좋아요. 혹시 기다리다 아십니까, 여러분? 기다리다 D로 시작하는 발음.
1: 等.
0: 그래서 동사 뒤에 많이 오죠.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해야 한다. 야오를 집어넣어서
1: 要等多久?
0: 이렇게 많이 씁니다. 야오 동 도지오. 네. 차 막히다.
1: 堵车.
0: 막히다가 뭐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1: 堵.
0: 그렇죠. 그래서 변기 막혔다 할 때도 이 둘을 씁니다, 여러분.
1: 对的,
0: 네.
1: 堵了.
0: 또 올라. 네.
1: 막혔어요.
0: 여러분들이 이제 호텔 가셔가지고 변기 막혔어요. 그럼 이제 변기를 몰라도, 참고로 마통이라고 하거든요. 이 마통을 몰라도 전화 걸어서 0번 누른 다음에 또 올라 하시면 대충 이해합니다.
1: 对的.
0: 막히는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뭐뭐라면이라고 할때 문장 뒤에 많이 쓰는 말입니다. 땡땡.
1: 的话.
0: 좋아요. 잠시 후에 볼게요. 30분 동안, 20분 동안, 5분 동안, 5분 쉴게요라고 할 때, 5분 동안.
1: 5분钟.
0: 어렵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실향 보호입니다. 실향 보호인데, 그런 걸 필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아, 하시면 될것 같아요. 2분 동안, 2분종이라고 안 합니다.
1: 2분钟.
0: 량을 쓰네요. 2분종. 아, 귀찮아. 단독으로 쓰이면 귀찮다. 짜증난다. 太麻烦了. 타이랑 러 사이에 마판 많이 씁니다. 타이 마판러. 근데 이 마판 뒤에 님 극존칭 쓰고 어떤 말들을 쫙 있으면 죄송하지만 뭐뭐좀 해주시겠습니까? 라는 말로 많이 쓰이죠.
1: 没错.
0: 마판 님 하고 블라블라 말이 나오면 뭔가 부탁하는 뉘앙스니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빠르다.
1: 快.
0: 지난 시간 나곧 결혼해.
1: 我快结婚了.
0: 그럴 때는 머지않아 곧의 의미가 있죠. 에이 콰이 빌러. 기억나십니까? 한번더 들어볼래요. 나곧 결혼해.
1: 我快结婚了.
0: 결혼하다. 지의 혼, 유엔 사이에 어잘 넣으시고요. 지각하다 중국어로 한번 해볼게요.
1: 迟到.
0: 迟到. 쌍지가 좋아요. 근데 뒤끝 느낌으로 약간 迟到 해도 괜찮죠, 선생님? 곧 지각이야.
1: 快迟到了.
0: 아이고, 뛰면서 하는 말이죠. 곧 迟到了.
1: 快点走, 快迟到了.
0: 快点走，하면빨리좀가자이런말입니다。快一点儿，아니면快一点，다됩니다。哇哦，최대한가능한？
1: 尽量。
0: 이질량은보통동사앞에많이오죠。
1: 没错。
0: 최대한빨리오세요。최대한빨리먹자라고할때쓰이는데단독으로쓰일수도있습니다。와，본문보지말고한번들어보시죠。我们一起来听一下。
2: 第13课，到机场要多久？师傅，到机场要多久？
3: 不堵车的话，40分钟吧。
2: 那麻烦您快点儿，我快迟到了。
3: 好，我尽量。
2: 师傅，到机场要多久？
3: 不堵车的话，40分钟吧。
2: 那麻烦您快点儿，我快迟到了。
3: 好，我尽量。
0: 105페이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마음껏 보세요. 기사님.
1: 师傅.
0: 자, 아까 단어장에선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동사 뒤에 주로 따오가 오면은 뭐뭐까지로 많이 쓰인다. 주로라 그랬어요. 무조건 아닌 거죠. 여기서도 따오는 동사 뒤에 있진 않지만 도착하다가 아니라 공항까지예요. 우린 공항까지잖아요. 중국은 까지 공항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뭐죠? 여기까지.
1: 到现在,
0: 네,
1: 到这里,
0: 到这里, 뭐 지금까지, 到现在, 그렇죠, 좋습니다. 공항까지,
1: 到机场,
0: 이런 걸 피기 잘하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공항까지 얼마나 걸리죠?
1: 到机场要多久?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또 지우 아니고 多久？여기서

0: 야어는 뭐죠, 여러분? 필요하다의 뜻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죠?
1: 매초.
0: 공항까지 얼마나 필요한 거죠? 이렇게. 땡땡 더화 기억나십니까? 만약에 뭐뭐라면 이런 뜻이죠. 차가 안 막힌다면 이렇게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더.
1: 不堵车的话，
0: 차안 막힌다면 40분이면 됩니다.
1: 40分钟吧。
0: 진짜 회화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더 화를 빼도 문맥상 괜찮아요. 뿌두쳐 40분钟 봐. 이렇게.
1: 嗯哼，没错。
0: 네, 여러분께 더 화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요것도 회화지만 더 회화는 생략을 할수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반은 뭐뭐 합시다. 이게 아니라, 40분 정도요? 이 정도, 이런 말씀인 것
1: 是的。
0: 같아요. 네. 당연히 없어도 문제 없습니다. 그럼 죄송하지만 좀 빨리 좀 가주세요. 나는 저것이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 문장 맨 앞에 있으면 접속사로서 그러면, 그렇다면 이런 뜻입니다. 갑니다.
1: 那麻烦您快点儿。
0: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마파님 다음에 블라블라 어떤 말들이 있으면 죄송하지만 뭐뭐 좀 해주세요. 귀찮다가 아닌 거죠, 여러분. 네, 죄송하지만 빨리 좀 가주세요. 한번 더.
1: 那麻烦您快点儿。
0: 그렇죠. 저곧 지각이에요.
1: 我快迟到了。
0: 아직 지각 안한 겁니다, 여러분. 러 있다고 완료 아니죠? 이 문장은 지금 복습입니다. 분명히 지난 강의 때 배웠습니다. 나 빠르게 지각했다가 아니라 나곧 지각이야. 한번더 할래요. 다 같이 시작.
1: 我
0: 我
1: 快
0: 快
1: 迟
0: 지각.
1: 到了。
0: 그렇죠. 알겠습니다. 최대한 해볼게요.
1: 好，我尽量。
0: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가 이성. 我尽量. 我 빼도 돼요. 질량 질량. 최대한 최대한 해볼게요. 최대한 이런 뜻이죠?
1: 是的。
0: 다시 들어보시면 아까보다 훨씬 더잘 들릴 것 같아요. 어머니 질라이 티인샤.
2: 师傅，到机场要多久？
3: 不堵车的话，40分钟吧。
2: 那麻烦您快点儿，我快迟到了。
3: 好，我尽量。
2: 师傅，到机场要多久？
3: 不堵车的话，40分钟吧。
2: 那麻烦您快点儿，我快迟到了。
3: 好。我尽量。
0: EBS 초급 중국어 106페이지 어퍼 포인트. 기사님 특정 분야의 기술이나 숙련도를 가진 분들께 정말 많이 쓰고 높임 말이니까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1: 师傅，
0: 기사님, 기차역으로 가주세요.
1: 师傅，去火车站。
0: 기사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취 대신에 따오로 써도 괜찮습니다.
1: 可以的。
0: 네, 써서 한번 해볼게요.
1: 师傅。 到火车站。
0: 우리 어감으로는 기차역 도착합니다. 이게 아닌, 이걸로 들리는데 중국에선 쓸수 있습니다. 따오를 써서 목적지 앞에다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오 목적지. 괜찮죠? 이 기사님은, 기술이 너무 좋아.
1: 这位师傅的技术非常好。
0: 이 기사님의 기술 매우 좋다. 이게 직역이죠? 사람의 양사가 원래 꺼예요. 한 명, 이거렌. 근데 한 분, 분입니다. 일곱 명이 중국어로 원래는 치거렌. 근데
1: 是的，
0: 일곱 분은
1: 七位，
0: 웨이 뒤에는 사람인 자, 런안 쓰는 것
1: 没
0: 같더라고요.
1: 错，
0: 치웨이 런이 아니라 그냥 치웨이. 그럼 해볼게요. 선생님 일곱 분.
1: 七位老师，
0: 선생님 일곱 명.
1: 七个老师，
0: 이 차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혹은 나 뒤에 양사 많이 쓰죠? 양사가 뭐죠? 사물의 양 단위, 그죠? 기사님, 이것 좀 한번 봐주세요.
1: 师傅。 帮我看看这个，
0: 한번 더.
1: 师傅，帮我看看这个。
0: 빵은 도와주다란 말도 있지만 누구누구를 대신해서란 말도 있습니다. 내 대신 좀 가줄래? 빵어 취바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칸칸 두 번째 동사는 경성이에요. 한 글자 동사를 반복한다는 건 뭐죠? 한번 뭐뭐 해보세요. 잠깐 뭐뭐 해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두 글자를 반복하면 이렇게 합니다. 쉬다가 중국어로 뭐죠? 쉬다?
1: 休息,
0: 쉬우 아니고 쉬어우, 쉬어우시. 잠깐 쉬자.
1: 休息一下,
0: 혹은 쉬어우시, 쉬어우시.
1: 休息休息.
0: 그렇죠. 이샤 대신에 동사를 두번 써도 같은 뜻입니다. 칸이샤, 칸칸. 제가 매번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칸이샤 하잖아요.
1: 是的.
0: 칸칸 같은 말입니다. 만약에 뭐뭐라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다, 그죠? 만약이란 말잘안 써요.
1: 한국人不说만약에?
0: 말할 때 많이 안 써요.
1: 아하.
0: 만약이란 말이 좀, 그죠? 피디님도 지금 고개를 끄덕여주시는데 잘 안 써요. 뭐뭐라면, 뭐뭐면, 그러니까 면이라고 할 때 이 가정문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초급자분들이 잘 못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만약이라고 외우니까. 뭐뭐라면, 뭐뭐면이라고 할 때 이 더화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여기 지금 예문에 만약을 안 넣은 거예요. 너 시간 있으면 우리 같이 가자.
1: 你有时间的话，我们一起去吧。
0: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시작.
1: 你有时间的话，我们一起去吧。
0: 너 몸이 좀 불편하면 집에서 쉬어.
1: 你不舒服的话，就在家休息吧。
0: 좋은 부사 나왔습니다. 찌어. 가정문이라 그랬죠? 만약 뭐뭐 라면이라고 할 때 쉼표 찍고 찌어 많이 붙습니다. 위에 줄은 왜 없어요? 여러분, 부사는 생략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없어도 됩니다. 근데 굳이 넣고 싶다. 그러면 위에 줄 한번 넣어보세요. 찌어 워먼 이치 취바예요. 워먼 찌어 이치 취바예요.
1: 워먼 찌어 이치 취바.
0: 무조건 쉼표 뒤가 아니죠. 주어가 있으면 주어 뒤에다 부사를 넣어야죠, 여러분. 찌어 워먼이 아니죠. 워먼 찌어 이치 취바 이렇게 가야죠. 아니, 안 쓸래요, 선생님. 너무 어렵다. 빼세요. 그럼 괜찮습니다.
1: 네.
0: 근데 찌어를 많이 씁니다.
1: 시다.
0: 네, 그래서 넣었습니다. 내가 바로 네 엄마다 할 때 그 바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요. 107페이지 고수가 되는 지름길 마판님 죄송하지만 뭐뭐 좀 해주시겠습니까? 표현 배워볼게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좀 빨리 좀 해주세요.
1: 마판님再快一点.
0: 짜이는 짜이 찌엔할 때 다시 짜이로 쓰일 수 있지만 여기서는 다시란 말도 있겠지만 더의 뜻이 있죠.
1: 是的.
0: 네, 조금 더 빨리 해주세요. 당연히 그럼 더란 뜻이니까 없어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번거로우시겠지만 그에게 좀 알려주세요.
1: 麻烦您告诉他.
0: 麻烦您 너무 쉬웠나요? 그럼 告诉 외우시죠. A 告诉 B A가 B에게 설명하다 알려주다. 告诉 告诉 사성경성 봐봐 생각하시면서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써주세요.
1: 麻烦您再写一遍.
0: 한 번이 이변.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할 때는 우리가 보통 어떤 분들은 어휘량이 좀 좋은 분들은 한 번 이츠 생각하시는데 조금 느낌이 달라요. 이 삐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전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 나한테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 말 해봐. 짜이슈어 이츠 이런 말은 없습니다. 보통. 자.
1: 再说一遍.
0: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1: 没错.
0: 그렇죠. 단순히 중국에 두 번 가봤어. 이럴 때는 그냥 량츠죠.
1: 是的.
0: 네. 비에는 전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써주세요. 이렇게. 여기서는 역시 짜이가 다시란 말로 있겠지만 더의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제 가방 좀 들어주세요.
1: 麻烦您帮我拿一下包.
0: 나이샤包, 나가 들다, 쥐다, 가지고 있다 뜻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들어주세요 뜻이 있습니다. 가방, 包 모르신 분들 꼭 체크하시고요. 본문 여기서 지금 마판님, 본문이 아니고 예문이죠. 네 개의 예문에 속해 있는 단어들, 까오수, 이변, 이츠 차이점도 꼭 필기하시고요. 쓰다, 시에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1: 好, 一起进入深化练习.
0: 그래서 오늘 가정문 기억나세요? 뭐뭐라면이라고 할 때 문장 뒤에 더화를 쓰잖아요.
1: 没错.
0: 사실은 더 또 자주 쓰는 접속사 만약에
1: 如果
0: 또 있습니다. 루 아니에요. R 발음 더 말아야 됩니다. 루고 이거 기억하시고요. 루고 땡땡 더화 보이시죠?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돼요. 그냥 루고만 써도 되고
1: 그냥 더화만 써도 돼요.
0: 더화만 써도 되고 그렇죠. 같이 써도 되고 읽어보시죠 한번 여러분.
1: 如果顺利的话，半个小时就够了。
0: 顺利, 顺하지 마세요. un 사이에 어 들어가야죠. 顺 아니고
1: 顺.
0: 顺利, 이게 순리란 뜻이죠. 순조롭다.
1: 是순조롭다.
0: 왕 선생님, 그거 아세요? 순조롭단 말도 잘 안 써요, 우리.
1: 어, 是吗?
0: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좀 연애는 순조로워요? 무슨 드라마?
1: 아, 나 그러면 어떻게 말해요?
0: 연애는 잘 돼가요?
1: 아, 오, 很简单哦.
0: 공부 순조롭니? 이게 아니거든요.
1: 공부 잘 돼요?
0: 근데 중국은 쓰잖아요. 쉐시, 쇼리마 이렇게 쓰잖아요.
1: 어, 是的, 是的.
0: 그러니까 이것도 잘 되면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순조롭다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잘 돼간다면 30분이면 오케이. 다시 한 번.
1: 如果顺利的话, 半个小时就够了.
0: 30분을 뭐 30분 정도 있지만 1시간의 반이니까 半个小时. A就够了. G-O-U-go예요. A면 충분해 이런 뜻이죠. 네, 30분이면 충분해. Enough. Go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저 영어에서요 지금. Enough. Go.
1: 好厉害.
0: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휴대폰 번호 좀 알려줄 수 있나요?
1: 麻烦您. 能不能告诉我手机号码?
0: 전화번호 할 때 번호를 하오마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은 마파님 능부능도 패턴이에요. 능부능이 할 수 있어 없어라는 말이지만 부탁할 때 정말 많이 쓰는 말이죠.
1: 是的.
0: 마파님 능부능 A 이렇게 오세요. A 해줄 수 있나요? 만약에 如果 완전 같은 말로
1: 要是
0: 또 있습니다. 시 경성이에요. 要是 더 해야 해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1: 没错.
0: 네. 만약에 편리하다면 의역하면 괜찮다면 우리 날 다시 잡자.
1: 要是方便的话我们改天见.
0: 만나다 아시죠? 见, 날 잡자, 改天, 날을 바꾸는 거죠. 그렇죠? 곧 도착해.
1: 快到了.
0: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1: 要等多久?
0: 이거 아까 저희가 발음한 적이 있습니다. 해야 한다, 要 집어넣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문장이 상대적으로 좀 길었습니다만 무한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到机场要多久?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EBS 초급 중국어.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3: 大家好，我是王老师。
2: 복습만이
3: 살길이다.
2: 매월 마지막 시간에는 복습을 안 하고 사연 소개를 해드려요. 사연보다 오늘은 사실 이 반디 게시판에, 저희 게시판에 꾸준히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운데 글자가 이제 땡자로 돼 있어가지고 차 땡자님, 이분이 게시판 지분율 1위입니다.
3: 他写了什么?
2: 그냥 배운 걸 막 써요, 이렇게 쓰세요. 근데 이 방법이 너무 좋아요, 사실은. 이렇게 써야지 안 까먹어요, 흔히 말하는. 네, 그래서 네. 너무 좋게 하시고 게시판에 한 페이지가 다 이분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꼭 보시고요. 근데 좋은 복습 방법입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들도 계신데 김땡기님도 계시고 지금 두 분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배우신 거 쓰면은 좋을 것 같아요.
3: 그렇죠.
2: 그래요. 오늘 14강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는 말씀을 안 드렸네요. 두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3: 네다, 非常 감사.
2: 好, 열공. 응원합니다. 我支持大家. 오늘 밤에 시간 있니?
3: 今晚有空吗?
2: 자, 삼성이니까 앞에가 이성. 요런 잔소리 이제 귀에서 피가 날 정도면 우리 채널이 이제 우리 라디오가 잘 들어온 겁니다.
3: 没错, 피 나야 돼요.
2: 선생님도 피 날 것 같죠, 이제, 그죠? 삼성이면 앞에가 이성. 그렇죠. 오늘 밤에 시간 있니? 뭐, 시간, 시간도 있지만 다른 표현 또 가져와 봤습니다. 단어부터 살펴볼게요. 어머니, 이치라이 카인샤. 112페이지입니다. 오늘 밤 제가 할래요. 오늘 밤 네 글자로 있는데 今天晚上 줄여서
3: 今晚
2: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럼 내일 저녁은요? 하나, 둘, 셋.
3: 明晚
2: 오, 明晚 어젯밤은요?
3: 昨天晚上의
2: 줄임말이죠. 네, 좋습니다. 시간, 틈. 사실 3월부터 저희와 함께 하신 분들은 배웠어요.
3: 没错, 见过的.
2: 네, 배웠습니다. 见过的. 아, 만난 적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콩, 맞나요?
3: 没错.
2: 얼화를 집어넣어서?
3: 아, 这个很难吧. 콜.
2: 한글의 콜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코에다가 밑에 리을이랑 이응 받침, 콩, 콩.
3: 发音很难.
2: 네, 그래요. 그냥 빼고 그냥 하시죠, 그럼.
3: 对, 我们都不要说了.
2: 네, 콩.
3: 콩.
2: 네. 시간, 시간으로 바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만, 일상생활, 구어체에서 많이 쓰는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어떻게란 말도 있지만, 왜, 어째서?
3: 怎么?
2: 사실 본문이잖아요, 우리 수업이. 그래서 이 본문 수업의 특성상 대화문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바로 이 怎么예요.
3: 没错.
2: 일상 대화에서 우리도 한국어로 너 왜 그랬어?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 있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3: 是的.
2: 그래요. 자, 야오야오, 할래 말래. 이것도 3월호에서 우리가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3: 学过的.
2: 같이 마실래?
3: 一起.
2: 같이 마실래 집어넣어서 야오야오 해볼게요.
3: 要不要一起喝?
2: 같이 올래? 같이 갈까?
3: 要不要一起去?
2: 要不要一起去? 그러니까 要不要가 단순히 해석하면 원해, 원하지 않아 이거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뭐뭐 할래? 라고 할 때 앞에 도입부에 엄청 많이 씁니다. 네, 오늘도 보시죠. 사실 주어가 뭐죠? 네가 빠진 거죠. 보통 안 씁니다. 함께.
3: 一起.
2: 부사로서 동사 앞에 있습니다. 두 개만 할까요? 같이 보다.
3: 一起看.
2: 같이 만나다.
3: 一起见.
2: 영화, 띠에닝, 니은 들리면 안 돼요.
3: 电影.
2: 연음, 그죠? 조심하세요. 띠엔잉, 그래요. 여러분, 나도 마침 그거 보고 싶었는데, 어, 때마침 공교롭게도 딱 좋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두 글자.
3: 정好.
2: 어떻게 쓰이는지 본문 볼게요. 지금 본문 보지 마세요, 여러분. 하고 싶다. 동사 앞에 쓰이죠?
3: 想.
2: 하나만 할까요? 나 밥 먹고 싶다.
3: 我想吃饭.
2: 쉬운 예문이잖아요. 발음 같이 하셔야죠. 나 밥 먹고 싶지 않아. 시작.
3: 我不想吃饭.
2: 想 올라가면 안 되죠. 뒤에가 일성이니까 반삼성 想吃饭 잊지 마시고요. 천장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죠. 我们 一起来听一下.
4: 有空吗?
5: 有啊. 怎么了?
4: 要不要一起去看电影?
5: 好啊. 我正好 也想看.
2: 네, 본문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공부하실 때는요, 저희와 수업을 다 하신 다음에는 한국어만 보시면서 위에는 가리고 밑에 해석만 보시고 바로바로 중국어로 나오는지 그 정도까지 돼야 복습이 잘 된 거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시간 있니? 시간 실지에 말고 콩 집어넣어서 여러분 먼저 읽어보세요. 제가 시간 드릴게요.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왕 선생님과 비교하시죠?
3: 今晚有空吗?
2: 여러분들 찐완 올리신 거 맞죠? 삼성 삼성이니까 완 올라가야죠. 반대로 요는 올라가면 안 되죠. 뒤에가 사성이니까 완요 콩마 이 발음이 나와야죠. 그렇죠.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어, 있어.
3: 요와.
2: 아는 어기조사, 말투죠?
3: 没错.
2: 없으면 어때요, 선생님? 요.
3: 差不多,但是有啊,觉得 와, 好轻松啊, 好亲切啊.
2: 아, 조금 더 R을 붙이는 게 친숙하고 가벼운 느낌이 있다. 뭐, 한국어로 뭐 차이를 두면은 여만 하면 있어, 여와 하면 있고 말고.
3: 아하, 这样만.
2: 네, 응, 있어. 좀 가볍네요, 그죠?
3: 是的.
2: 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3: 怎么了?
2: 좋아요. 할래?라고 할 때 말씀드렸죠. 주어 니 쓸 필요 없습니다. 야부야오로 시작합니다.
3: 要不要一起去看电影?
2: 같이 영화 보러 갈래 말래? 이게 직역이지만 갈래라고 할 때 가볍게 쓰는 말입니다.
3: 没错.
2: 한 번 더 들어보시죠. 우린 따라할게요.
3: 要不要一起去看电影?
2: 要不要一起去看电影? 따라하셨죠? 좋아.

0: 하와?
1: 역시 가벼운 어기조사. 아, 들어갔네요. 다시 한번.
0: 하와?
1: 나 마침 보고 싶었어. 나도 마침 보고 싶었다고.
0: 我正好也想看。
1: 제가 여기서 지금 예를 왜 가져왔냐면요. 나도 마침 하고 싶었어라는 말을 많이 할거 아니에요. 정하오가 예보다 앞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순으로는 약간 예가 먼저 와야 될것 같거든요. 나도 마침이니까. 중국은 정하오가 먼저 오는 거죠. 네.
0: 외우세요.
1: 네, 외우세요. 아주 단호하게
0: 네.
1: 말씀하시는데, 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삼성이 두개 이상, 두 개면은 앞에가 이성, 그 다음 반삼성인데, 삼성이 세개 이상이면 문맥에 따라서, 단어에 따라 달라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하셔야 되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정하오. 하오는 올라가면 안 되죠, 선생님.
0: 미쳐.
1: 하지만, 정하오 해도 뭐 문제는 없습니다.
0: 是的.
1: 회화에서 그런 걸 두려워하시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물론 정확히는 알고 있어야죠. 그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선 문맥상 정하오, 하오는 올라가면 안 됩니다. 들어볼게요.
0: 我正好也想看.
1: 그렇죠. 하오는 올라가지 말고 그 다음을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 예가 이성이죠. 정하오, 예샹칸. 당연히 샹은 올라가면 안 되죠. 뒤에가 사성이니까 정하오, 예샹칸. 이렇게 읽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들어보시면 더잘 들릴 거예요. 오먼 이치라이 티인샤.
2: 今晚有空吗？
3: 有啊，怎么了？
2: 要不要一起去看电影？
3: 好啊，我正好也想看。
2: 今晚有空吗？
3: 有啊，怎么了？
2: 要不要一起去看电影？
3: 好啊。我正好也想看。
1: EBS 초급 중국어 114페이지 어퍼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시젠 말고 콩 배웠습니다. 내일 너 시간 있어 없어?
0: 明天你有没有空?
1: 있어 없어? 有没有? 삼성이성 有没? 요메이 이 발음 따라 하시면서 요메이요 이렇게 발음하세요. 요메이요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쓰는 발음인 만큼 이건 박제해서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요메이요, 요메이요 이런 식으로. 나 너무 바빠. 여행 갈 시간 없어.
0: 我很忙，没空去旅行。
1: 패턴 잡아드리고 싶어요. 메이요 콩, 줄여서 메이콩. 자, 메이콩 뒤에 문장이 올수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뭐뭐 할 시간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어순이 정반대예요, 선생님. 우리는 뭐뭐 할 시간 없다. 시간 없다가 맨 뒤에 있잖아요.
0: 아, 한국人说 여행 갈 시간 없다.
1: 근데 중국은 시간 없다. 여행 갈. 이렇게 가는 거죠.
0: 这的.
1: 무릇 예문은 쉬어야죠. 밥 먹을 시간 없다.
0: 没空吃饭.
1: 예, 네, 끝났습니다.
0: 와, 这么忙.
1: 그럼 이건 참 슬픈 문장이네요.
0: 네.
1: 바꿀게요, 다시. 공부할 시간이 없네.
0: 没空学习.
1: 그렇죠. 시간 되면 역시 땡땡더화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만약에라고 외우지 말고 가정문이지만 만약에라 외우지 말고 뭐뭐라면이라고 할때 떠올리세요. 앞에 루고 생략이 됐죠? 시간 있으면 나에게 전화 좀 해줘.
0: 有空的话，给我打个电话。
1: 그 없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습관적으로 많이 쓰는 이겁니다. 한개할때 개가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사실. 예문 들어드릴까요? 밥 먹다, 吃饭, 그 사이에 올수 있죠?
0: 吃个饭,
1: 올수 있죠, 선생님?
0: 可以的.
1: 네. 당연히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쓰는 게 이제, 뚠. 키니.
0: 吃顿饭.
1: 네, 吃顿饭을 많이 쓰긴 하지만,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A가 B에게 전화하다, A 给 B 打个电话. 저 북경에서 유학할 때요, 선생님. 정말로 많은 중국 친구들, 지인들이, 打电话라고 안 하더라고요. 打个电话. 습관적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0: 大家都让你打电话吗?
1: 그때는
0: 인기가 많았어요.
1: 제가 실수했네요. 제가 많이 쓴말 같습니다. 괜히 다그 대화 이런 식으로 그래요. 자, 그다음 어기조사 역시 가벼운 선생님께서 정확히 짚어주셨죠?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좀더 캐주얼한 말투가 됩니다. 여기 요리 정말 맛있다.
0: 这里的菜真好吃啊。
1: 자연스럽게 好吃啊 이런 것도 따라 하시면서 맛있다, 好吃, 요리, 菜, 여기, 这儿 혹은 这里 다 외우시고요. 너 빨리 좀 와.
0: 你快点来啊。
1: 빨리 좀, 뭐좀 빨리. 여기서 좀은 디알, 이 디알의 줄임말이죠. 얼화를 빼고 콰이 디엔에도 괜찮습니다.
0: 可以的。
1: 재밌는 건이 얼화를 빼면 디엔입니다. 디엔. 얼화를 집어넣으면 디

0: R이고요. 바뀝니다. 발음이 DN, DR 꼭 기억하세요. R은 안 써도 된다. 하지만 쓰면 좀 더 가벼운 캐주얼한 말투가 된다. 고수가 되는 지름길, 아주 중요한 단어 정하오 살펴보시죠. 오늘 이치라이 카인샤. 나도 마침 슈퍼에 가려던 참이야.
1: 我正好也要去超市.
0: 기억나세요, 여러분? 나도 뭐뭐 하려고는 참이었어라고 할 때 우린 나도니까 워예가 떠오르겠지만 정하오가 먼저 와야 됩니다. 요거 꼭 필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1: 我正好也要去超市.
0: 여기선 하오 올라가야죠.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 하오는 이성, 정하오 예요. 야오는 원트 니드가 아니에요, 여러분. 동사 앞에 있으면 하려하다, 해야 한다. 여기선 문맥상 하려하다네요.
1: 맞죠.
0: 왔니? 왔구나.
1: 你来了.
0: 정말 많이 쓰죠. 네. 사실 친한 친구 사이에서는 니하오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왔냐? 라이라.
1: 라이라.
0: 네, 똑같아요. 한국어.
1: 시다.
0: 너 왔냐? 니도 안 쓰죠. 라이라. 그래요. 나 마침 너한테 볼 일이 있어.
1: 我正好有事找你.
0: 자, 1차원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때요? 마침 일이 있어서 널 찾아왔어. 자오. 그죠? 찾다. 자오를 썼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볼게요.
1: 我正好有事找你.
0: 좋습니다. 오늘은 내 생일이야.
1: 今天是我的生日.
0: 한 번 더.
1: 今天是我的生日.
0: 마침 또 주말이네.
1: 正好又是周末.
0: 又是 또 뭐뭐입니다. 又是 요는 부사기 때문에 뒤에 수로가 와야죠. 그래서 시 쓴 겁니다. 조 아니고 저 저모 저모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은 오늘 본문에 말씀드렸던 지금까지 언급해드린 정하오는 전부 수로 앞쪽에 위치해서 마침 공교롭게도 부사입니다. 단독으로 수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옷 사이즈가 딱 맞네, 딱이야라고 할 때 쓰이죠.
1: 没错.
0: 이 옷 사이즈. 사이즈가 중국어로 여기서 뭔지 아세요, 여러분?
1: 大小.
0: 크고 작다가 아니라 사이즈가 大小예요. 사이즈가 딱 맞네. 들어볼게요.
1: 这件衣服的大小正好.
0: 这件衣服的 빼도 돼요. 사이즈 딱이다.
1: 大小正好.
0: 그렇죠. 옷의 양사. 이제 거 그만하시고 벌, 젠. 옷 한 벌 할 때 벌, 저젠, 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보시죠.
1: 好, 一起进入深化练习.
0: 다음 주 토요일 중국어로 아십니까, 여러분?
1: 下个星期六.
0: 그럼 수요일은요?
1: 下个星期三.
0: 중국은 아래 하자가 next, 다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지난주는 뭐겠습니까? 윗상자겠죠? 지난주 토요일.
1: 上个星期六.
0: 그렇죠. 요 시간마 같은 말로 요 콩마

0: 你找我有什么事啊？
1: 삼성이 세 개죠? 주어부터 삼성이 연달아 세 개면 꼭 그렇진 않지만 보통 반삼성이 많습니다. 요걸 기억하시고요. 니 올라간 순간 틀린 겁니다. 니 좌우어 다시 들어볼게요.
0: 你找我有什么事啊？
1: 좋습니다. 너 커피 마실래? 오, 니를 집어넣었습니다. 생략된 주어가 뭔지 보여드리려고요.
0: 你要不要喝咖啡啊？
1: 가벼운 말투, 아, 보이시죠? 그럼 니랑 아를 다 뺄게요, 그냥.
0: 要不要喝咖啡？
1: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이고, 마침 돈을 안 가져왔네.
0: 我正好也没带钱。
1: 안 가져왔다? 메이
0: 没。
1: 따이. 네. 따이는 원래 휴대하다, 챙기다의 뜻이 있죠? 가져왔다로 의역이 됩니다. 근데 완료의 부정은 메이죠? 안 가져왔다. 메이 따이. 책안 가져왔어요?
0: 没带书。
1: 휴대폰 안 가져왔어.
0: 没带手机。
1: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이 쓰는 말이겠습니까? 자, 또 나왔어요. 지금 예보다 정하오를 먼저 써라. 이쯤 되면 이제 좌뇌운해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너 마침 잘했다. 이거 몇 글자예요? 오자성어처럼 외우세요. 정말 많이 씁니다. 정도보어 구문이거든요. 수로의 정도를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너 오는 정도가 때마침 딱이다. 이겁니다. 너 마침 잘했다.
0: 你来的正好。
1: 그렇죠. 다섯 글자를 통으로 암기하시는 겁니다. 니 라이 삼성이성 아아 발음하시면서 한번 더.
0: 你来的正好。
1: 선생님 요거 아 정말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많이 쓰죠.
0: 真的是特别特别，非常非常经常用。
1: 감사합니다. 호응해 주셔서 정말 무지 무지 무지 많이 쓰인다고 해주시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쓰니까 라이더 정하오.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달도 끝이 났습니다.
0: 哇，又过了1个月了。
1: 또한 달이 지났다고 말씀하시네요. 선생님, 한달 동안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0: 您也辛苦了。
1: 감사합니다. 우리 PD님도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멤버분들 교재 잘 모아두시고요. 이 교재는 여러분들의 큰 자산이 될 겁니다. 다음 호도 꼭 구독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호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0: 今晚有空吗？
1: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0: 我是王老师，
1: 다음 달에
0: 不见
1: 不
0: 不散。
1: 见不散。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취업이나 이직에 성공하면 처음엔 출근한다는 사실만으로 설레죠. 하지만 정작 출근하기 시작하면 일 배우는 것도 어렵고 동료와 친해지는 것도 힘든데요. 이 직장 계속 다닐 수 있을까?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건 당연해요. 회사마다 일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신입이 아니더라도 하루아침에 뚝딱 모든 게 잘 될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실수를 하고 꾸지람을 들어도 낯선 환경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편하게 마음 먹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차츰 업무도 익숙해지고 동료들과도 가까워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은 불가능한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나 자신을 기다려주세요. 퇴사는 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2: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3: EBS 초급 중국어.
2: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4: 大家好，我是王老师。
2: 복습 많이
4: 살 길이다.
2: 아, 짝짝짝짝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구현.
4: 我是王老师.
2: 네, 항상 매월 첫 시간에 인사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부터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4: 환영, 환영.
2: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놀랄 수 있어요. 초급 중국어서 완전 기초인 줄 알았는데.

0: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너튜브에 EBS 한칸 띄고 선거행 검색하시면 저희가 여기서 쇼츠를 만들고 있어요. 완전 처음 발음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거
1: 쉐다.
0: 연달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릿말에도 제가 쓴 적이 있는데 EBS 게시판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회화는 암기입니다. 내가 이 많은 양에서 하루 한 강의 지금 양이 많거든요. 10개의 단어, 두 문장만 확실히 외우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조금 부담이 없을 거예요. 이거 한 번에 다못 외워요. 그리고 다시 듣기 코너 있으니까 여러분 게시판 오디오 악당에서 꼭 다시 듣기 들으시면서 무한 반복하시면 분명히 10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1: 没错.
0: 아이고, 사랑의 잔소리 끝입니다.
1: 大家可以的.
0: 네, 할수 있습니다. 오늘 1강 제목은요. 너 반려동물 키우니?
1: 你养宠物吗?
0: 지금 예? 선생님, 왕 선생님 발음이 하나도 안 들려라고 하신 분들 15분 정도 후에 마법이 펼쳐질 겁니다. 단어부터 살펴보시죠. 오면 이칠라이 카인샤. 네, 양육하다 할때그 양자라고 보시면 돼요. 키우답니다. 발음은 괜찮네요.
1: 양
0: Y가 있으면은요, 마음속으로 I로 바꾸세요. 이게 한글로 많은 분들이 에, 양, 양 이렇게 읽으시는데 정확한 발음은 이 양이에요. 그죠?
1: 对, 양.
0: 에, 이로 시작해야 돼요. 양이 아니에요. 양. 그리고 A, 양, B 동사 배울 때 A, B 쓰세요. 주술목 구조가 많으니까 A가 B를 키우다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키운다. 괜찮죠, 선생님?
1: 父母 양我.
0: 아이고, 부모님을 중국어로
1: 父母.
0: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런 것도 이제 교재 없는 거 필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휘라는 중요하거든요. 반려동물, 우린 네 글자네요. 중국은 두 글자입니다.
1: 宠物.
0: 총우, 총 올라간 순간 틀린 거예요. 뒤에가 사성이니까 반삼성입니다. 반삼성은 뭐예요? 올라가면 안 됩니다. 총우, 삼성의 반이에요. 총우, 이게 포인트입니다. 선생님, 반려동물 키우시나요?
1: 아, 我养过一只乌龟。
0: 아, 우고에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1번 거북이, 2번 토끼. 거북이. 오, 지금 잘 있습니까?
1: 我的孩子
0: 네.
1: 想要养宠物，
0: 아,
1: 我想了很久很久。
0: 네.
1: 乌龟를선택했어요。
0: 아, 우리 자녀분께서 엄청 키우고 싶어 해서
1: 네.
0: 고민한 결과 거북이를 키우게 됐다.
1: 제일 키우고 쉬워요.
0: 지금 잘 있나요, 거북이?
1: 아, 不要问我这个问题。
0: 묻지 말래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 갔나 봅니다. 네, 그죠? 거북이 수명이 좀 긴데.
1: 아, 他去了我的朋友家。
0: 아, 친구 집 갔군요.
1: 네。
0: 하늘나라가 아니라.
1: 아니에요.
0: 전 강아지 키웠는데 무지개
1: 아하.
0: 다리를 건넜습니다.
1: 아시마.
0: 예전에. 저 엄청 울었어요, 저. 정말
1: 一定会很心疼吧.
0: 정말 반려동물이 맞는 것
1: 아,
0: 같아서.
1: 伴侣动物.
0: 맞습니다. 다시 한 번요?
1: 伴侣动物.
0: 네, 지금 어떤 분들은 빨리빨리로 들었을까 봐. 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伴侣动物.
0: BANLU땡땡. 유땡땡은 여러분 L, V를 치시면 됩니다.
1: 是的.
0: 네, 그럼 나올 거예요. 총우. 자, 그리고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쥐 맞아요. 우리도 한 말이라 그러잖아요. 중국도 양사가 많잖아요. 이한 말이 가장 대표적인 발음이 쥐. 근데 원래는 이게 삼성어로 많이 쓰여요. 쥐. 그죠? 오로지 단지로 많이 쓰입니다.
1: 意思不一样.
0: 예, 이땐 부사로 쓰이고 뜻이 완전 다릅니다. 그럼 난 너만 사랑해. 밥만 먹어. 뭐뭐 많이라고 할 때는 쥐. 삼성이고요. 오늘은 일성입니다. 이쥐. 네, 꼭 기억하시고요. 참고로 중국은 동물 한 마리, 거북이 한 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의 거북이. 네, 명사가 뒤로 빠집니다.
1: 对,
0: 그래서,
1: 一只乌龟。
0: 그렇죠. 우고에 검색해 보세요. 강아지, 개.
1: Go。
0: 오유는 어예요. 고우고우 하지 마시고요. 그럼 영어의 고우가 됩니다. Go. 그럼 개한 마리.
1: 一只狗。
0: 숫자 1이 사성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숫자 1 뒤에 일성이면 숫자 1이 사성이에요. 이지 아니에요. 이지 go. 꼭 기억하시고요. 정말로 진짜로
1: 真的。
0: 我真的喜欢你 요거 외우세요. 我真的喜欢你 뭐예요?
1: 我真的爱你。 나 너를 정말로 좋아해요.
0: 좋아해, 사랑해. 정말로 초급 중국어 사랑합니다. 我真的爱 초급 중국어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그것을 지칭합니다. 발음 들어볼게요.
1: 他。
0: 우리가 발음만 들으면 타, 그녀 혹은 그 사람 할때그그 he 영어로 she 할 때도 타잖아요.
1: 对，都是他。
0: 발음만 들으면 근데 이게 뭔지 몰라요.
1: 没错。
0: 문맥상 파악하셔야죠. 하지만 이 글씨를 보시면 아, 이 타가 이 뜻이구나 아셔야 됩니다. A는 B라고 합니다. 발음 들어볼게요.
1: 叫。
0: 난 홍길동이라고 해.
1: 我叫洪吉头。

0: 그리고 사람을 부를 때도 쓰입니다. 선생님이 널 부른다.
1: 老师叫你.
0: 이렇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이름, 민즈, 즈, 쌍즈 아닙니다.
1: 민즈.
0: 민즈, 이성경성, 아하 생각하시면서 민즈 이렇게 발음하시고요. 검다, 까마타.
1: 黑.
0: 그래요, 귀여워.
1: 可爱.
0: 삼성 다음에 사성이면 반삼성입니다. 可爱. 자, 여러분 벌써 보셨나요, 옆에? 본문 보시면 안 돼요. 보지 말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눈 감고 들어보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오먼 이치라이 팅이샤.
2: 你养宠物吗？你养宠物吗？养啊，我养了一只狗。真的吗？它叫什么名字？叫小黑，很可爱。你养宠物吗？养啊，我养了一只狗。真的吗？
0: 9페이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까 제가 언급을 해드리기 전에 이미 본문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네, 뭐 처음이신 분은 벌써 보셨겠죠. 앞으로 본문 먼저 보지 않기 약속해요, 여러분. 보지 않고 들으신 다음에 그 다음 보셔야 듣기 실력이 늘어요. 네, 보시면서 들으면은요, 이게 귀가 발달이 잘 안 되더라고요, 선생님. 그래요.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제 마음껏 보세요. 너 반려동물 키우니? 너 키운다 반려동물 이 어순이죠?
1: 你养宠物吗?
0: 삼성이 두 개면 앞에가 이성, 그 다음 반삼성인데요. 삼성이 연달아 세 개 이상이면 그때그때 문장 성분 따라 다릅니다. 주어부터 삼성이 연달아 세 개면 보통은 주어가 반삼성이에요. 니 올라가면 틀린 발음이에요. 니, 니, 양 이렇게 갈게요. 다시 들어볼게요.
1: 你养宠物吗?
0: 그렇죠. 양은 올라가야죠. 이성이죠. 삼성, 삼성이니까. 你养宠物吗? 어, 키우고 말고 키워.
1: 양아?
0: 혹은 뭐, 시 해도 되죠. 나, 개 한 마리 키워.
1: 我养了一只狗.
0: 그렇죠. 여기서 러를 안 쓰고 그냥 흔히 진행형인 짜이를 써도 괜찮죠, 선생님? 我在养 해도 괜찮습니까?
1: 可以的.
0: 네, 여기서는 직역을 하면 양러, 키웠다 란 말이 있지만 사실 여기서는 의역을 하면은 키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러가 우리가 생각하는 밥 먹었다 그 완료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물어보면 나 뭐 키우고 있어라고 할 때 아, 양러 써도 된다. 양러, 그 다음 동물, 이것도 기억하세요. 아, 진짜?
1: 真的吗?
0: 아, 그래서 단어장에 쩐더가 있었군요. 리얼리? 쩐더마? 그러니까 못 믿겠을 때 보통 많이 쓰는 리액션이에요. 진짜? 쩐더마? 네가? 이런 느낌이죠. 걔 이름이 뭔데?
1: 他叫什么名字?
0: 한자 보시니까 알겠죠. 사람을 물어보는 게 아니네요. 그 강아지 이름이 뭔데? 이렇게 가는 거죠. 민즈 아니고 민즈 기억하시고요. 샤오헤이라고 해.
1: 叫小黑.
0: 앞에 주어는 뭡니까?
1: 타.
0: 그렇죠. 타자오 샤오헤이. 너무 귀여워.
1: 很可爱.
0: 귀엽겠죠. 그러니까 헤이를 쓴가 보니까 뭔가 검은색 강아지 같죠?
1: 应该是 검둥이?
0: 검둥이. 그렇죠. 귀여운 우리 강아지.
1: 네.
0: 흰둥이, 검둥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강아지 부를 때.
1: 我们常说 샤오헤이, 샤오바이.
0: 그렇죠. 흰색 뭐라고요?
1: 바이.
0: 그렇죠. 샤오 집어넣어서 샤오바이 이렇게 발음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들어보시죠. 본문 보지 말고 우리가 눈 감고 들어볼게요. 오면 이치라이 티인샤.
1: 你养宠物吗?
2: 养啊。
1: 我养了一只狗。真的吗? 它叫什么名字?
2: 叫小黑，很可爱。你养宠物吗? 养啊。我养了一只狗。真的吗?
1: 它叫什么名字?
2: 叫小黑，很可爱。
0: EBS 초급 중국어 어퍼포인트 10페이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실 본문 때 이미 언급을 다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습입니다. 쥬, 삼성으로 발음하시면 동사 앞에 쓰여서 보통 뭐뭐만, 오직 이런 뜻입니다. 오늘은 그게 아니고 양사, 바로 사물의 단입니다. 나 고양이 한 마리 있다.
1: 我有一只猫.

0: 고양이 猫 삼성 삼성 앞에 이성으로 바뀌죠. 我有一只猫 기억하시고요. 누나 혹은 언니 누나가 새두 마리를 샀다.
1: 姐姐买了两只鸟。
0: 새 글자 어때요? 새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1: 看起来很像吧。
0: 닮았어요. 분명히 닮았습니다. 삼성이 마지막 글자면 올리지 마세요. 냐오 하지만 사실은 보통 량지냐오. 더 중국스럽게 발음하시려면 반삼성으로 딱 끝냅시다. 이 토끼는 아주 크다.
1: 这只兔子很大。
0: 토끼.
1: 兔子。
0: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오, 냐오, 투즈 모두 다 우리가 좌뇌 우뇌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지, 이 어법을 안다고 해서 그냥 등한시하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문의 단어를 모조리 다 섭렵해야 됩니다. 일주일 걸리더라도 말이죠. 저희가 월화수 우리가 수업이잖아요.
1: 没错。
0: 그러니까 목금토일에 이 과를 복습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강 모두 소화하기란 불가능입니다.
1: 没错的。
0: 대명사 타 살펴볼게요. 타 하시면 안 되죠, 사실. 타일성이죠. 걔 지금 자고 있어.
1: 他在睡觉。
0: 이제 발음만 들으면 사람이 될 수도 있죠.
1: 是的。
0: 그런 게좀 어려워. 중국어 좀 그런 게좀 어려운 것 같아요.
1: 嗯哼。
0: 근데 지금 한자 보니까 어때요? 사람이 아니네요. 지렁이가 될 수도 있고 거북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네.
1: 对的。
0: 걔 눈이 아주 예뻐.
1: 他的眼睛很漂亮。
0: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1: 他的眼睛很漂亮。
0: 삼성.

0: 我很喜欢他。
1: 읽어보세요. 또 삼성부터 주어부터 삼성이 연달아 세 개면 제가 반삼성이라고 했죠? 우리 왕 선생님 역시 워안 올렸어요. 워헌 시환 이렇게 갔어요. 다시 들어보시죠.
0: 我很喜欢他。
1: 지금 앞뒤 문장이 없기 때문에 이 그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아니네요. 고수가 되는 지름길에서 더 어려운 단어 재밌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오면 이치라이 카인샤. 네, 양이라는 이 동사 뒤에는 동물, 본문에 나온 것처럼 동물이 올 수도 있고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당연히 식물, 그러니까 동식물, 사람이 모두 올수 있습니다. 우리 초급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장 구조예요. 주술목. 자, 예문 통해서 외울 거 외우겠습니다. 그들은 고양이를 여러 해 동안 키웠다.
0: 他们养猫很多年了。
1: 이 문장 어순도 기억하시고요. 사실 지금 여러 해라고 했지만 왕 선생님,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한국 사람들은 여러 해란 말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안 씁니다.
0: 那怎么说？
1: 오랫동안.
0: 아,
1: 그냥 오래 키웠다.
0: 不说年。
1: 예.
0: 아,
1: 그럴 때 很多年을 좀 떠올려라.
0: 嗯哼。
1: 대신 이건 있어요. 很多年은 1년 미만은 절대 아닙니다. 그죠? 예,
0: 当然了。
1: 보통 최소한 2, 3년 이상은 돼야지
0: 是的，是的。
1: 쓸수 있다. 很多年了, 이성경성. 아하, 기억하시고요. 그럼 패턴 잡아야죠. 여기서 마오 대신에 에이를 집어넣는 거예요. 他们 양. A,很多年了 하면 그들은 A를 오랫동안 키우고 있다, 키웠다. 그죠? 탐원 대신에 뭐 월을 쓰셔도 괜찮고요. 나는 물고기를 키우고 싶다.
0: 我想养鱼。
1: 삼성 이성. 양 위가 아니라 YU, 위, 입술 동그랗게 말아서 위, 양 위, 물고기를 위라고 합니다. 식물 한번 넣어볼게요. 할아버지께서는 꽃을 가꾸신다.
0: 爷爷养花。
1: 꽃 모르신 분들 체크하시고요. 다시 한번 하시죠. 따라 하시죠.
0: 爷爷养花。
1: 예예, 양화. 좋아요. 사람이 올수 있죠? 그는 가족을 부양하느라 매우 힘들다.
0: 他养家很辛苦。
1: 직역하면 그는 집을 키우는 건데 이 집가자가 여기서는 가족으로 의역이 됩니다. 매우 고생한다. 신쿠, 신쿠. 이것도 한번 꼭 단어장에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더 들어보시죠. 따라할래요.
0: 他养家很辛苦。
1: 시작. 타양자很辛苦. 이렇게 따라하셔야 돼요. 맞아요. 표현 한 걸음 더 통해서 어휘량 확장해 보겠습니다.
0: 好的，让我们一起进入深化练习。
1: 12페이지에서는요, 본문 내용보다 조금 더 수준 높은 대화문 혹은 대화에 들어갈 단어들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남동생은 고양이 한 마리 키우고 싶어 한다.
0: 弟弟想养一只猫。
1: 또 언급해 드릴게요.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 샹이 이성이죠. 띠디 샹양. 양은 올라간 순간 틀린 겁니다. 뒤에가 사성이니까 샹양 이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걔 사과 먹기 싫어한다야. 와, 한자 보니까 사람은 아니죠? 여러분들 먼저 읽어보세요. 3초 드릴게요. 오, 비교해 보세요.
0: 他不想吃苹果。
1: 꽤 많은 분들이 이 선배가 예측컨대 꽤 많은 분들이 칠핑고 이랬을 거예요.
0: 아하, 苹果。
1: 이성은 낮게 출발해야 돼요.
0: 对。
1: 실제로 저같이 발음하신 분들 지금 제가 흉내를 냈잖아요. 칠핑고 하신 분들 게시판에 저예요, 저라고 좀 남겨주세요. 이성 출발점은 낮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성 연습할 때 아, 이러잖아요. 칠핑 낮게 출발할게요. 한번더 앵콜.
0: 他不想吃苹果。
1: 칠핑고 잊지 마세요. 밖에 새가 노래 부르고 있어. 진행형은 동사 앞에 짜이를 쓰시면 됩니다. 맨 뒤에 너 써도 되고요. 두 개를 같이 썼네요.
0: 外面的鸟在唱歌呢。
1: 노래하다?
0: 唱歌。
1: 부르다가 여기서 唱, 노래가?
0: 歌。
1: 그렇죠. 바깥을 중국어로?
0: 外面。
1: 그렇죠. 바깥에 있는 새가 노래하고 있는 중이다. 진행형은 동사 앞에 짜이를 쓰든지 맨 뒤에 너를 쓰든지 둘 중에 하나만 써도 괜찮습니다. 할래 안 할래? 3어로부터 하신 분들은 복습입니다. 할래 안 할래라고 할때 할래? 야우 야우 정말 많이 쓰는 포인트입니다. 너 반려동물 키울래?
0: 你要不要养宠物啊？
1: 맨 뒤에 아는 말투예요. 가벼운 말투 넣으면 아주 캐주얼하고 좋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선생님 한번더 해주시죠.
0: 你。

0: 要不要养宠物啊？
1: 같이 하시죠. 시작. 니 야부야오 양 총우와. 그렇죠. 이 강아지는 엄청 똑똑해. 영리해.
0: 这个小狗非常聪明。
1: 非常 아니에요. 非常 총밍. 일성경성. 마마 생각하시면서 총밍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단어들도 모두 외우시면 좋아요. 다음 페이지 실력 따지기 연습 문제는 무조건 담아줘야 돼요. 본문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개라도 틀리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재미있는 중국어 사물의 단위 양사 이런 것도 재밌게 터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0: 你养宠物吗？
1: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0: 我是王老师，
1: 다음 시간에
0: 不见不散。
1: 不见不散.

EBS 캠페인 피싱 사기 예방하기. 보이스피싱, 문자피싱, 개인정보를 찾아 사기치는 범죄.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정부나 금융기관 이름을 밝히며 개인정보를 캐묻고 자금 이체를 원하는 전화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채용, 대출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둘째, 모르는 번호로 택배가 배송됐거나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링크를 클릭하라는 문자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해킹 앱이 깔리거나 소액 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싱 사기 피해 신고는 112, 피싱 사기 문의 및 상담은 1332. 잊지 마세요.

0: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입니다. 자연스러운 영어 구사를 위해 구동사의 활용이 중요하죠. 사용 빈도가 높은 구동사를 선정해 예문을 통해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문장에서의 활용법을 알아봅니다. 그럼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콕콕콕 100100100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여러 사람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특정 목표를 달성을 한다. 혹은 힘을 모아 공동의 목표를 위해 일을 하거나 문제 해결을 한다. 쉽게 말하면 같은 팀이 된다는 얘기죠. 협력을 한다. 자, 이런 말을 영어로 표현할 때 원어민들은 상당히 쉽지만 유용한 구동사를 하나 씁니다. 바로 팀을 동사로 쓰는데요. team up이라고 하는 구동사가 있습니다. 뭐 사실 뭐 팀이란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고 사용하기도 상당히 쉬워서 조금만 노력을 하면 금방 자기 구동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뜻이 뭐 두 가지라고 보기 힘들고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뭘 한다는 차원의 예문을 여러 개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그럴 때도 We decided to team up. Team up. 뭔가 협력의 의미는 뭐 collaborate, cooperate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죠. 그런 단어 말고도 team up 이렇게 구체적으로 얼마든지 구동사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We decided to team up. 힘을 모아 협력.

기억하기로 했다. 질문을 만들어 볼게요. Why don't you guys team up? 아, 너희 둘이 따로 하지 말고 팀을 아예 이루지 그래. 손을 잡지 그래. 이런 얘기죠. Why don't you guys team up? Why don't you guys team up? Team up. 마찬가지로 힘을 뒤에 주는데 M이 뒤에 붙어서 연음되죠. Map 이런 식으로. Team up. Team up. 이렇게요. 자, 다시 한번. Why don't you guys team up? 자, 그 다음에 두 회사가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 힘을 합쳤다? 이럴 때도 team up 가능합니다. 주어가 이제 회사가 되겠죠. The two companies teamed up to develop a new product. 한 회사에서 하기가 힘드니까 두 회사가 힘을 합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로 했다라는 말이 되겠죠. The two companies teamed up to develop a new product. 가능한 그런 문장입니다. So team up 이럴 때 과거형 태로 썼고요. Teamed up. Teamed up.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이것에 맞서 싸우자 라고 할 때 Let's team up and fight this together. Fight this together. 뭔가 좀 헤쳐나가야 될 난관이 있는데 이거 각자 하지 말고 힘을 합쳐서 같이 대처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Let's team up. 힘을 합치자. And fight this together. And fight this together. 그렇죠? 이것에 맞서 같이 싸우자라는 말이 되겠죠. 이럴 때도 팀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힘을 모아서 같은 편이 되다, 협력하다 이쪽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충분한 예문 연습이 됐을 것 같고 어디에 힘을 주고 읽어야 되는지 강세 훈련 좀 해보겠습니다. 팀업 뒤에 힘이니까 We decided to team up. Team up. Team up. Team up보다 team up에 가깝죠. We decided to team up. 그 다음에 Why don't you guys team up? Why don't you guys team up? Team up. Mm-hmm. The two companies teamed up to develop a new product. The two companies teamed up to develop a new product. Okay. Let's team up and fight this together. Let's team up. Let's team up. 힘들어가죠? And fight this together. 한 번 더. Let's team up and fight this together. 좋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말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영작을 입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영작 훈련. 우리는 힘을 모아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Mm-hmm. We decided to team up. 너희 힘을 모아 협력해보지 그러니? Why don't you guys team up? 두 회사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 The two companies teamed up to develop a new product. 우리 함께 힘을 합쳐 이것에 맞서 싸우자. Let's team up and fight this together. 해주시면 되겠죠. 자, team up이라고 하는 구동사, 팀 자체를 동사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고 up을 붙여서 의미 잘 파악해 써보시기 바랍니다. Okay, well,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today. I'll see you next time. Kokokok, 100100,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누군가의 집이나 어떤 특정 장소를 방문한다는 말, 혹은 친구 집에 놀러 간다는 말, 이런 말 우리가 종종 하게 되죠. 자, 영어로는요, 이 두 가지를 하나의 그 동사로 처리를 합니다. come over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over라는 말 자체가 건너의 의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come over 하면 건너오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누구의 집에 방문한다는 얘기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혹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어디 놀러 가다라는 의미로도 씁니다. 그럴 때도 주로 그 장소는 상대방 집인 경우가 많아요. 자, 예문을 보시면 아마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예문. 그녀는 우리 집에 왔다. 그런 말을 할 때 She came to my house 쓰는 것보다는 She came over to my house.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뭔가 우리 집에 방문했다는 말. She came over, came over. 저쪽에서 이쪽으로 좀 건너와서 우리 집 방문을 했다. 약간 이런 어감이에요. She came over to my house.

to my house. 연결고리가 to죠. 어디 어디로 왔다는 얘기니까요. 자, 우리 집에 왔다는 얘기고 어머니를 주어로 잡아볼게요. My mom came over to check on me. To check on me는 to 부정사죠. 내가 잘 있나 보려고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도 건너 오신 거니까 came over. Came over 힘은 뒤에다 주시고요. My mom came over to check on me. My mom came over to check on me. 해서 내가 잘 지내나 잘 있나 보려고 집에 오셨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Come over 다음에 for를 넣어서 그 방문하는 목적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Why don't you come over for dinner tonight? 이거 저녁 초대할 때 정말 많이 쓰는 문장이에요. Why don't you come over? Come over, 건너와라. 뭐가 목적이에요? For dinner. For dinner, 언제? Tonight, 이렇게. Why don't you come over for dinner tonight? Why don't you come over for dinner tonight? 이렇게 질문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커피를 넣어볼까요? Some of my friends came over for coffee. 친구 몇 명이 커피 마시러 놀러 왔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도요. Come over, some of my friends, 과거로 came over for coffee. Came over for coffee. 커피 한잔하러 친구들이 놀러 왔다. 이렇게 갈 수도 있겠네요. So come over, 뒤에다 힘 주시고 방문하고 놀러 가고 약간 이런 어감에 써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집이 목적지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어디에 힘을 줘야 되는지 한번 잘 따라 읽기 해보세요. She came over to my house. She came over to my house. Mm-hmm. My mom came over to check on me. My mom came over to check on me. Mm-hmm. Why don't you come over for dinner tonight? Why don't you come over for dinner tonight? 아예 다 연결했죠? 한 번 더. Why don't you come over for dinner tonight? Okay. Some of my friends came over for coffee. Some of my friends came over for coffee. Came over for coffee. For coffee.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come over, 과거형 came over. 이렇게 해서 M 발음이 뒤에 살짝 붙어서 mover, mover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말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영어로 입영작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녀는 우리 집에 방문했다. 어머니는 내가 잘 지내나 보려고 집에 오셨다. My mom came over to check on me. 오늘 저녁 먹으러 우리 집에 오는 거 어떠니? Why don't you come over for dinner tonight? 친구들 몇 명이 커피 마시러 놀러 왔어. Some of my friends came over for coffee.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come over, 과거형 came over라고 하는 구동사를 연습을 해봤습니다. 의미가 잘 와닿으시길 바라고요. 일상에서 많이 많이 써보시기 바랍니다. Good job, everyone. Kok kok kok, 100100100.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뭐뭐 하기로 했던 계획이나 활동에서 철수를 한다거나 참여를 중단한다는 말, 경기에서 기권한다는 말, 어떤 장소나 위치에서 빠져나온다는 말. 자, 이런 말들을 영어에서는 여러 개의 동사를 쓰지 않고 하나의 동사로 통일해서 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바로 pull out이라고 하는 구동사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pull out, pull out. 뭐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호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꺼내다, 그때 좀 잡아당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당기다 해서 pull out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 그걸 좀 비유적으로 쓴다면 어디에서 철수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어디 나라에 어떤 기업이 지점을 입점을 했다가 철수한다는 뭐 그런 의미로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차를 댔다가 주차장에서 차를 뺄 때도 pull out 하는 거죠. 그 공간에서 빠져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사용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좀 다양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철수했다.
우리나라 와서 영업 활동을 하다가 이제 접고 나간 거예요. 그럴 때 pull out입니다. The company pulled out of our country. of가 연결고리죠. pulled out까지 하고 of our country. 우리나라에서 철수했다가 되겠네요. 다시 The company pulled out of our country. 오케이. 나는 그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다. 나오기로 했다는 얘기죠, 이것도요. 그러니까 이럴 때도 pull out이 가능합니다. I decided to pull out of the project. 이럴 때도 연결고리는 of죠. of the project. I decided to pull out of the project. 오케이? 자, 그 다음. 주차 공간에서 차를 뺄 때 쓸 수 있는데 이 문장 잘 보세요. I slowly pulled out of the parking space. 운전을 내가 하고 있었다면 뭐 차량이란 단어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도 parking space에서 pull out 했다는 얘기는 몸이 빠져나온 게 아니라 차를 몰고 빠져나온 거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 빠져나오다의 의미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I slowly pulled out of the parking space. 그 다음에 휴대폰을 꺼내서 몇인지 봤다. 그럼 꺼내야 되는 동작, 아까 직관적인 의미로 pull out이 되겠죠. 이것도 I pulled out my phone to check the time. 몇인지 몰라서 시계는 없고 휴대폰을 꺼내서 봤다는 얘기죠. I pulled out my phone to check the time. 좋습니다. 자, 이렇게 pull out 예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더 의미가 와닿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디에 힘을 줘야 되는지 연습을 좀 해볼게요. pull out, pull out. 자, 뒤쪽에 강세를 주는데 과거형으로 많이 쓰는 예문들을 좀 드렸죠. 그래서 ED를 붙여서 pulled out, pulled out 이런 식으로 연음이 되겠죠. The company pulled out of our country. 물리적으로 짐을 싸서 간 거죠. 우리나라 시장에서 철수한 거고요. 자, 나는 이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다. 마찬가지로 손 떼다도 I decided to pull out of the project. 강세. I decided to pull out of the project. Pull out, pull out, pull out of the project. I slowly pulled out of the parking space. I slowly pulled out of the parking space. I pulled out my phone to check the time. I pulled out my phone, pulled out my phone, pulled out my phone. 확실히 힘이 뒤에 다웃에 들어가죠. To check the time. To check the time. Okay. 자, 이번에는 우리말로 읽어드릴게요. 이 명작 한번 해보세요. 그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철수했다. The company pulled out of our country. 나는 그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다. I decided to pull out of the project. 나는 주차 공간에서 천천히 차를 뺐다. I slowly pulled out of the parking space. 마지막으로, 난 시간을 확인하려고 휴대폰을 꺼냈다. I pulled out my phone to check the time. 네, 오늘은 pull out이라고 하는 상당히 유용한 구동사를 연습을 같이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I'll see you next time, everyone. Kokokok, 100100.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외모나 성격이 엄마나 아빠를 닮았다. 누구의 모범적인 행동이나 마인드 혹은 사고방식 같은 것을 본받다. 이런 말을 영어에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러 가지 동사를 쓰지 않고 딱 하나의 동사로 통일을 합니다. 이 닮았다는 말과 본받다는 말, 영어로는 take after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구동사죠. 주로 닮았다 하면 여러분 resemble이라고 하는 동사를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동사가 틀렸다가 아니라 닮았다는 말을 할 때 원어민들의 사용 빈도가 take after가 조금 더 많이 쓰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확실하게 쓰는 방법, 어디다 힘을 줘야 되는지 그것까지 다 연습을 저와 이 시간에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문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I take after my mother in terms of looks. I take after my mother.

0: in terms of looks. Take after 다음에 곧장 그 닮은 대상이 나오면 됩니다. 어머니와 닮았다는 얘기예요. I take after my mother. 뭐에 있어서 in terms of looks. 외모 면에서가 되겠죠. In terms of도 뭐뭐 면에서의 의미로 연결어 쓰이기 때문에 I take after my mother. 여기까지 닮았다. In terms of looks. 자, 그 다음에 성격을 넣어볼게요. He takes after his father when it comes to personality. When it comes to도 in terms of와 마찬가지로 뭐뭐에 있어서, 뭐뭐 면에서란 얘기죠. 자, 그는 성격 면에서는 아버지를 닮았다라는 얘기입니다. He takes after his father when it comes to personality. When it comes to personality.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도 있겠죠. 자, 이거는 정말 물리적으로 어떤 생김새 같은 것이 닮았다 혹은 성향이 닮았다 이럴 때 쓰는 말이고, 자, 이번에는 좀 사뭇 다르게 무엇을 본받다 의미로 쓰는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trying to take after his mindset. 자, 그럼 이 mindset이란 건 mentality와 비슷하게 어떤 한 사람의 가치관 같은 거나 마인드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그 사람의 마인드를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뭘 물리적으로 닮았다 이게 아니라 본받고 싶다는 얘기죠. 그대로 하고 싶다는 얘기. I'm trying to take after his mindset. I'm trying to take after his mindset. 그럴 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고방식을 본받고 싶다. I want to take after her way of thinking. Way of thinking이 뭐예요? 사고방식이죠. 생각하는 방식이니까. 그것을 좀 본받고 싶다가 되겠죠. I want to take after her way of thinking. Okay? 이럴 때 다 take after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닮다라는 뜻, 그 다음에 본받다의 뜻을 갖고 있는 take after 강세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after 힘을 주셔야겠죠? I take after my mother in terms of looks. I take after my mother in terms of looks. 외모 면에서 He takes after his father. Takes after his father. Takes after his father. 힘 주고 When it comes to personality. When it comes to personality, 성격 면에서. Okay? So 무엇이 닮았는지 뒤에다가 붙여주시고 I'm trying to take after his mindset. I'm trying to take after his mindset. 그의 마인드를 본받으려고 하는 중이다. Okay. I want to take after her way of thinking. I want to take after her way of thinking.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말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영어로 그대로 이 명작을 좀 해보시기 바래요. 나는 외모 면에서 엄마를 닮았다. I take after my mother in terms of looks. 그는 성격 면에서 아버지를 닮았다. He takes after his father when it comes to personality. 나는 그의 마인드를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I'm trying to take after his mindset. I'm trying to take after his mindset. 나는 그녀의 사고방식을 본받고 싶다. I want to take after her way of thinking. I want to take after her way of thinking.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도 상당히 유용한 구동사죠. 닮았다, 본받고 싶다. 이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 take after 만나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I'll see you next time, everyone.
1: Today, we have a topic of reaction English입니다. 기쁨, 놀라움, 좌절감 등 감정을 나타내는 영어 표현의 정확한 의미와 뉘앙스를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치의 리액션 잉글리시.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2: Real reaction. I owe you one. I owe you one. I owe you one. 무슨 뜻일까요? O, O-W-E, O. 그냥 letter O하고 발음이 똑같네요. O, O, O. O, W-E의 O 하면 그냥 누구한테 빚졌을 때 돈을 빌리거나 뭔가를 빌려서 갚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I owe you, I owe you. 제가 우리 피디님한테 만 원을 빌렸어요. 그러면 I owe her.

10,000 won. I owe her 만 원. 네, 그만큼 빚을 졌을 때 owe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I owe you one 하면 하나를 빚졌다라는 뜻이 아니고 I owe you one, I owe you something. 정말 고마워, 신세 졌어, 너한테 빚졌어. 덕분에 큰 도움을 받았다. 덕분에 살았다. 너가 나 살려줬어. I owe you one.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나에게 도움을 주거나 뭐 돈이나 물건을 빌려줬을 때 또는 은혜를 베풀었을 때 뭐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I owe you one 하면 됩니다. 근데 크게 빚졌어. 크게 신세를 졌어. 아주 크게. 그럴 때는 I owe you one 보다는 I owe you big time 하면 돼요. B-I-G-T-I-M-E. I owe you big time. 크게 신세 졌다. 크게 빚졌다 라는 뜻으로 I owe you big time.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말 고마울 때 너무너무 고마워서 신세를 졌어. I owe you one. I owe you one. 꼭 이렇게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I owe you one. Let's kind of talk about this in various situations. 뭐 간단하게 도움을 받았을 때도 그냥 I owe you one 해도 되거든요. Thanks for helping me with my homework. 아, 숙제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Thanks for helping me with my homework. 아휴, 그래, 신세 줬다. 너 고마워. 너무너무 고마워. 신세 줬어. I owe you one. I owe you one. 다 같이, thanks for helping me with my homework. I owe you one.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될지 막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이제. 그쪽에서는, 에이, 별거 아니야. 괜찮아.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No problem. No problem. 또는 no worries. No worries. 둘 다 똑같이 쓰인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No problem, no worries. Same thing. Thanks for helping me with my homework. I owe you one. 숙제 도와줘서 너무나 고마워. 신세 졌다. 에이, 별거 아니야. No problem, no problem. 간단하죠? 또는 친구가 공항에 마중 나와줬을 때 너무나 고맙죠. 공항이 좀 멀기 때문에. 오늘 데리러 와줘서 정말 고마워. 하나 빚졌네. Thank you for picking me up today. Thank you for picking me up. 날 데리러 와줘서 정말 고맙다. Thank you for picking me up today. I owe you one. 다음에 내가 너 픽업 해줄게. I owe you one. 하나 빚졌네. 에이, 언제든지. Sure, no big deal. Anytime. 저는 개인적으로 anytime이라는 단어를 정말 좋아해요. Anytime, 언제든지 도움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Anytime, anytime. 또 이런 상황이 있죠. 누가 콘서트 티켓을, 비싼 티켓을 사줬어. 귀한 티켓을 사줬을 때. Thanks for the concert ticket. Thanks for the concert ticket. 콘서트 티켓 너무나 고마워. Thank you so much. I owe you big time. I owe you big time. 진짜 크게 신세 졌어. 완전 빚졌어 라는 표현이죠. I owe you big time. Oh, no problem. 또는 Not a problem. No problem 하고 not a problem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Not a problem. 아이, 별거 아니야. 뭐 그런 거 가지고. Not a problem. Not a problem. Another situation. 돈을 빌렸을 때, 그쵸? Thanks for lending me some money. 네, 돈 빌려줘서 정말 고마워. Thanks for lending me. 여기서 lend는 누가 나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Thanks for lending me. From A to B. 제가 B예요. Thanks for lending me some money. 돈을 빌려줘서 정말 고마워. I owe you one. 덕분에 살았어. 덕분에 살았어 라는 표현이 정말 내가 급한 상황, 위급한 상황에서 돈을 빌려줘서 정말 살았다. 덕분에 살았다 라는 맥락인데요. I owe you one. 정말 you have to put emotions into this. I owe you one. I owe you one. 정말 너 때문에 살았어. 정말 고마워. My pleasure. 천만의 말씀. 도와줄 수 있어서 좋네. My pleasure. My pleasure라는 표현은 참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기꺼이 도와줘서 정말 행복하다. 나도 행복해. 나도 기뻐. My pleasure. I am happy too. 라는 표현이거든요. My pleasure. No problem. I am happy too. Thanks for lending me some money. I owe you one. My pleasure. My pleasur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Now it's your turn to do the dialogue with me.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볼 시간인데요. 준비되셨나요? Reaction, action.

0: Thanks for helping me with my homework. Action. I owe you one. 네, 같은 사람이 표현하는 거죠. I owe you one. Hey, no problem. No problem. Let's try that one more time. Thanks for helping me with my homework. Action. I owe you one. I owe you one. 너무나 고마워. 신세졌어. Not a problem. Very simple, right? Next situation. Thank you for picking me up today. Action. I owe you one. Anytime. Anytime. Thank you for picking me up today. I owe you one. 바로 이어서 I owe you one. 하나 빚졌네. Thank you so much. Another situation. Thanks for the concert ticket. Action. I owe you big time. I owe you big time. Thanks for the concert ticket. I owe you big time. 그랬더니, not a problem. Not a problem. Yeah, 별거 아니야. Not a problem. 마지막으로 돈을 빌렸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Thanks for lending me some money. Action. I owe you one. Thanks for lending me some money. I owe you one. Good job. My pleasure is the reaction as well. All right, keep these four very specific situations in mind. When you say, I owe you one, it means, thank you so much. How can I repay you? 네, 언제 어떻게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때, 처음에는 I owe you one, I don't know how to repay you,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고마워, 신세졌어, 너한테 빚졌어, 덕분에 큰 도움이 됐다, 덕분에 살았어. I owe you one, I owe you one. Please remember this reaction when you are so, so thankful. 네, 지금까지 Real Reaction의 주치였습니다. See you next time. Real Reaction. You're a lifesaver. Oh, you're a lifesaver. You're a lifesaver. You are a lifesaver. 무슨 뜻일까요? 내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 너다라고 이제 직역할 수 있는데요.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You're a lifesaver. 이 표현 한 번도 안 써보셨죠? 그렇죠? 저도 가끔가다 쓰긴 하는데 너무너무 고마울 때 정말 큰 도움이 되셨을 때 덕분에 살았다. 너 때문에 살았다. 너무너무 고마워. Thank you so so so so much. You're a lifesaver. 이런 표현 한번 써보세요. 네, 딱 필요한 순간에 도와줘서 진짜 구해줬다라는 느낌을 전달할 때 아, You're a lifesaver. You're a lifesaver. Thank you so much. 같이 세트로 표현해 보세요. Thank you so much. You're a lifesaver. You have saved my life. 너는 나의 구세주다라는 표현으로 You're a lifesaver. You're a lifesaver. 어느 비 오는 날에 누가 딱 나타나가지고 야, 나 비 오는 날 너 우산 없더라. 아, 비가 많이 와서 우산 가져왔어. I brought you an umbrella. 얼마나 고마워요. I brought you. Bring의 과거형이죠. Brought. I brought you an umbrella. 비가 많이 와서 우산 가져왔는데 여기 있어. 비가 많이 오니까 조심해. It's raining hard outside. 여기서 hard 하면 딱딱하다, 어렵다라는 뜻도 있지만 raining hard 하면 비가 많이 내린다는 뜻이에요. 너무나 고마워. 어떡해. Thank you so much. You're a lifesaver. 너무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덕분에 살았다라는 표현이 You're a lifesaver. You're a lifesaver. One more time. I brought you an umbrella. It's raining hard outside. Oh, thank you so much. You're a lifesaver. You're a lifesaver. Another situation. Oh, I found your wallet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 네 지갑을 찾았는데 이거 너 거 맞지? I found your wallet. Your lost wallet. 너가 잃어버린 그 지갑. Your lost wallet. I found it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 찾았는데 No way! 얼마 전에 배웠죠. No way 하면 정말 진짜 말도 안 돼. 대박. No way. You're a lifesaver. 진짜 덕분에 살았다. 이거 엄청 찾았거든. You're a lifesaver. Thank you so much. One more time. I found your lost wallet in the classroom. No way. You're a lifesaver. You're a lifesaver. 한 단어로 lifesaver. Lifesaver. Good job. Another situation. 아픈 친구 대신 프로젝트를 해주는 이 구원자가 있어요. 구세주가 있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I finished your part of the project last night. 어젯밤에 그 네가 맡은 그 프로젝트 부분 내가 마무리해줬어. 너가 아팠잖아. You were sick. 그래서 대신 해줬거든. You were sick, so I did it for you. You were sick, so I did it. I did that part for you. What? You're a lifesaver. 진짜? 진짜를 영어로 그냥 what 하면 돼요. 그 대신 뒤에를 샥 올려가지고 what? What? Really? 같은 의미죠. 진짜? Really? What? You're a lifesaver. O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You're a lifesaver. 완전 구세주야. 아팠을 때 누가 도와주면 너무나 고맙죠. You're a lifesaver. You're a lifesaver. 마지막으로 커피로 충전 완료해야 될 상황에 저도 가끔 있습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졸려 죽겠는데 누가 커피를 탁 사줘가지고 Here, have some coffee. 이런 상황에서도 You're a lifesaver 할 수 있겠죠. Here, I got you a coffee. 여기 커피 한잔 해. I got you a coffee. You looked tired. 완전 피곤해 보여서 커피 사왔어. 너무나 감사하죠. 와, 진짜 고마워. 덕분에 힘난다. Oh, you're a lifesaver. 이제 영어에서 AWW가 보이시면 꼭 이렇게 표현하세요. 어, 느낌 아시겠죠? 와, 진짜 고마워. You're a lifesaver. You're a lifesaver. 진짜 너 덕분에 힘이 난다. 너 완전 구세주야. 정말 고마워. Thank you so much. You're a lifesaver. Now it's your turn to practice with me loudly. 여러분 한번 크게 대답해 볼 시간이 왔습니다. 준비되셨나요? Reaction, action. I brought you an umbrella. It's raining hard outside. Oh, thank you. Action. You're a lifesaver. You're a lifesaver. Good job. You're a lifesaver. Next. I found your lost wallet in the classroom. No way. Action. You're a lifesaver. You're a lifesaver. You saved my life. All right, good job. Next, I finished your part of the project last night. You were sick, so I did it for you. What? Action. You're a lifesaver. You're a lifesaver. Fantastic. Finally, here, I got you a coffee. You look tired. Action. Aw, you're a lifesaver. Ah, you're a lifesaver. You're a lifesaver. I'm glad you perfectly understand now. 네, 정말 큰 도움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너무너무 고마워. You're a lifesaver. You're a lifesaver. 내 목숨을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런 상황에서 You're a lifesaver. Thank you so, so much. 꼭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So keep in mind when you're studying English, reaction is very important, but emotion, how you sound is also very, very important. Please keep that in mind. Real Reaction의 주치였습니다. See you next time.
1: Today, 함께할 내용은 초보자들을 위해 영어의 핵심 뼈대만 골라 쉽게 풀어주는 시간.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입니다. 딱딱한 문법 수업에서 벗어나 문장을 만들며 그 형태와 쓰임을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문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를 통해 하나의 문장으로 문법과 회화 표현까지 함께 배워보세요.
2: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안녕하세요. 영어의 뼈대 이보영입니다. 자, 때로는 이래요. 혹은 종종, 자주 이렇습니다. 또는 늘 뭐뭐 하죠. 자, 이렇게 빈도 부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도전 문장 드려볼게요. 때로는 미안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워요. 자,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그냥 It's hard to say I'm sorry 라고만 말하게 되면 I am sorry 라고 말하는 것이 It's hard. 그게 어렵다. 또는 It's hard for me to say I'm sorry. 나로서는 참 미안해요, 내가. 라고 말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게 늘 그런 것이 아니라 가끔 이럴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가끔 혹은 때로는 이렇게 말할 땐 sometimes, sometimes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문장에서 sometimes를 먼저 말하고 it's hard to say I'm sorry 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요. It's hard to say I'm sorry, you know, sometimes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sometimes를 보통 앞에 넣어서 가끔씩 뭐 늘 그런 건 아니다 라는 뜻으로 이럴 수도 있다 라고 말할 때 sometimes로 시작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 어떨까요? 때로는 나는 혼자 있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 Sometimes I want to be alone. Sometimes I want to be alone.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alone, 혼자 있는 이 상태로 되어지고 싶다. I want to be alone. 자, 이 문장을 말할 때 그냥 I want to be alone 하게 되면 왜 그러지? 왜 갑자기 홀로 가려고 하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앞에 sometimes를 붙이게 되면 그럴 때도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도 아 맞아 맞아 사람은 누구나 그럴 때가 있지 라고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번에는 sometimes보다는 조금 더 빈도수를 높여서 종종 또는 자주 라는 뜻으로 말할 때 쓰이는 often을 알아보겠습니다. O-F-T-E-N으로 써서요. 이걸 often에서 중간에 오는 T를 묵음으로 발음을 하지 않고 often 하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often 해서 T를 또 굳이 꼭 말하는 사람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often 둘 다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자 일단 나는 종종 외식을 하고 싶은 기분이 들어요 라고 말한다면 I often 다음에 어떠어떠 하고 싶은 기분이 든다 feel like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외식을 하다 혹은 외식하기 라는 뜻의 eating out 이어서 말하면 돼요. 자, eat 먹다잖아요. 근데 eat out 하게 되면 밖에 나가서 먹는다. 즉 외식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외식하다 라고 할 때 eat out 라고 하게 되고 외식을 하고 싶은 기분이 들어요 라고 할 땐 I feel like eating out 라고 말하게 돼요. 이 feel like를 쓰게 될 때는요. 보통 뚜렷한 어떤 그 아주 논리적인 그런 근거를 굳이 붙이지 않고 왠지 그런 느낌이 드네. 뭔가 땡기네. 이렇게 말할 때 feel like를 쓰거든요. 자, 조금 그럴 때 있으시죠? 가끔 떡볶이가 땡길 때가 있어요. 가끔 라면이 막 땡길 때가 있어요. 자, 가끔 혹은 그게 근데 사실 가끔이라고 말하는 건 정말 아주 가끔을 말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종종의 뜻으로 often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보는 거죠. I often feel like eating out. I often feel like eating out. 라는 이런 느낌이 자주 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늘, 항상, always. 자, 이거 우리 글로 표기할 때에는 한글로 always. 라고 쓰는 경향이 있는데요. 실제 발음할 적에는요. 어 하는 그 올, 리을 발음을 아예 하지 않아요. 그래서 always 라고 발음하게 됩니다. 늘 항상 이거 always 아니거든요. always. 자, 나는 항상 커피숍에서 내 노트북으로 일을 해요. 자,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집에서는 이게 별로 일이 안 되는데 커피숍 가서 뭔가 좀 커피잔 따글따글거리고 이렇게 뭔가 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뭔가 white noise가 있을 때 일이 잘 된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요? 자, 그래서 나는 항상 커피숍에서 내 노트북으로 일해요 한다면 I always 그다음에 일해요 work 무엇을 가지고? On my laptop, 내 노트북 컴퓨터로 라는 말을 할 때 on my laptop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장소를 가리키는 at a coffee shop 이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나는 항상 커피숍에서 내 노트북으로 일하죠. I always work on my laptop at a coffee shop.
I always work on my laptop at a coffee shop.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성향, 경향을 말할 때에도 이 자주 이런 말들이 활용이 될 수가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너 있잖아, 너 가끔 좀 괴짜같이 행동하더라 라고 말할 때도 좀 가끔 좀 이상해 라고 말할 때 친한 친구 사이에서 You sometimes act weird. You sometimes act weird.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Act 하면 행동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Weird 하면 조금 괴상하게 라는 뜻이 되거든요. You sometimes act weird. Sometimes 말할 수 있고 나는 종종 사람들의 이름을 잊어버리곤 해 라고 말할 적에 I often forget people's names. I often forget people's names. 그런 일이 자주 있어 라고 본인의 어떤 경향을 말할 수가 있고요. 늘이라는 always를 넣어서 그 샐리 있잖아. 샐리는 늘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을 해요. 어디 가서 맛있게 먹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라고 한다면 Sally always complains about food. Sally always complains about food.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영어의 뼈대 리뷰 타임. 가끔씩 이래요 라고 할 땐 sometimes. 종종 자주 그래요 라고 할 땐 often. 아유, 항상 늘 그렇죠. Always. 자, 문장은 때로 가끔씩 미안해요 라고 말하는 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영어로 Sometimes it's hard to say I'm sorry 라고 말하고요. 나는 종종 외식을 하고 싶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I often feel like eating out. 나는요, 항상 늘 커피숍에서 노트북으로 일해요. I always work on my laptop at a coffee shop. 자, 이번에 함께 하신 빈도부사 때로는, 종종, 늘, sometimes, often, always 여러분의 문장 속에서 많이 활용해 보세요. I'll see you next time. Yi-bo-young의 영어의 뼈대. Everyone, 영어의 뼈대 이보영입니다. 자, 많은 이라고 말하고 싶을 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Many 라는 말도 아실 거고 Much 라는 말도 아실 거고 A lot of 라는 말도 아실 거예요. 그죠? 특히 Much 같은 경우는 Thank you very much 라고 할 때 그 Much가 되잖아요. 이번엔 이렇게 많은 이라고 말하고 싶을 때 어떤 단어를 쓰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문장 드립니다. 한국에는 멋진 산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뭐가 있어요 라고 할 때 there is 아니면 there are로 시작할 수 있는데 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니까 there are, there are 라고 일단 시작을 하고요. 뭐뭐들이 있다라는 말이고요. 많은 멋진 산들이 이어집니다. 이때 수를 셀 수 있는 것들이죠. Mountain이라고 하면 산. 산 하면 뭐 북악산도 있고 뭐 청계산도 있고 뭐 지리산도 있고 하나하나 다 셀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셀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들이 많다라고 할 땐 many, many. M-A-N-Y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멋진 산들이 있어요. There are many amazing mountains. 어디에? In Korea. 한국에. There are many amazing mountains in Korea.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를 셀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많다고 할 때 many를 방금 써서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many 말고도 a lot of, 혹은 lots of, L-O-T-S로 해서 lots of, 이런 표현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 there are a lot of amazing mountains in Korea 해도 되는 거고 there are lots of amazing mountains in Korea 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many에 비해서 a lot of 혹은 lots of 이런 표현들은 주로 말할 때, 편하게 말할 때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다시 배우고 있어요. Many people are learning English again.
Many people

are learning English again.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사람들 역시 한 명, 두 명, 세명쓸수 있기 때문에 many people 이라고 말을 만들 수 있고요. 나는 영어 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문장도 나는 가지고 있어요. 많은 영어 책들.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서 I have many English books. I have many English books 라고 문장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를 셀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많다라고 말해볼까요? 이때는 many가 아닌 much, much를 쓰게 됩니다. 또 a lot of, lots of도 같이 쓸 수가 있어요. much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떤 정도를 말할 때 much를 쓸수 있다고도 볼수 있고요. 일일이 눈에 보여서 셀수 있는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말할 적에도 much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 같은 경우가 그렇죠. 나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이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일단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많은 시간을 이렇게 문장을 만듭니다. I don't have much time. I don't have much time. 나는 많은 시간을 갖고 있지 않다. 좀 급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교통량 같은 거. 아니, 그거 버스 한 대, 뭐 택시 두대 이렇게 셀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교통량이라고 할 때, traffic이라고 하는 건 수를 셀수 없는 명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교통량이 많지 않아요. 한다면, 일단 많이 없다. There is not much traffic on Sunday. There is not much traffic on Sunday. 이렇게 문장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a lot of, lots of 연습해 볼게요. 우리가 사는 지역에는 겨울에 눈이 아주 많이 와요. 이걸 영어로 할때 우리는 많은 눈을 가진답니다. 겨울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We have lots of snow in the winter. We have a lot of snow in the winter. 라고도 말할 수 있죠. 물론 이때 much snow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자연스러우려면 lots of 혹은 a lot of으로 문장을 만들게 됩니다. 자, 영어의 뼈대 리뷰 타임! 수를 셀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많다고 할땐 many를 쓰고요. 수를 셀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많다고 할땐 much를 써서 자,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다시 배우고 있네요. Many people are learning English again. 또 한국에는 멋진 산들이 많이 있어요. There are many amazing mountains in Korea. 그런데 나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I don't have much time. 이렇게 문장 만들 수 있는 거 아시겠죠? A lot of, lots of는 둘다 경우에 쓸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장도 만들어 보세요. See you next time.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영어의 뼈대 이보영입니다. 자,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인이란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서울에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서울이라 함은 바로 한국에서 가장 큰 도시랍니다. 와, 자그마치 세 개의 문장으로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죠? 자, 이세 가지의 information이 들어가 있는 문장들을 한 개의 문장으로 쫙 한번 연결해 볼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도전 문장 드립니다. 제인은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그곳은 한국에서 가장 큰 도시죠. 자, 이렇게 두 개의 혹은 세 개의 문장이 연결되면서 어떤 물건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뭐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나오게 되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인은 서울에 살고 있는데요. 서울은 말이죠. 서울이라는 부분이 겹치잖아요. 자, 이럴 때 which 또는 that라는 관계대명사라는 연결고리가 있게 되면 쫙이 많은 내용들을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바로 앞에 나온 선행사 뒤에 which 또는 that으로 이어가는 건데요. 한번 보세요. Jane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 하나 하고 서울은 한국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자, 또 하나 문장. 각각 보면 Jane lives in Seoul. Jane lives in Seoul. 자, 한 문장이 있고요. 서울.

간결하면서 효율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제인이 서울에 사는데 서울은 바로 한국에서 가장 큰 도시를 가리키구나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건 어떨까요? 그녀는 한 집에 살고 있는데요. 그 집은 30년이 된 집입니다. 자, 역시 두 개의 각각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문장으로 나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녀는 집에 살고 있어요. She lives in a house. She lives in a house. 자, 집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lives in a house라고 하면은 요즘은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에 살고 있다라는 식으로 많이 이해할 수가 있죠. 어쨌든, Jane lives in a house. 그런데 그 집은요, 30년이 됐습니다. The house is 30 years old. 자, 사람이 나이를 이만큼 먹었다라고 할 적에도 예를 들어서 Jane is 30 years old라고 말할 수가 있고 Jane이 살고 있는 그 집이 30년만큼 나이를 먹었다라고 할 적에도 마찬가지로 The house is 30 years old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Anyway, 어쨌든 자, 이두 개의 정보를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보겠습니다. Jane 혹은 she lives in a house. 그런데 그 house로 말할 것 같으면 하고 이어질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which 또는 that이라고 하는 이 작은 단어가 하나의 연결고리가 돼서 is 30 years old만 뒤에 붙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뚝 잘라 나눠볼 때 뒤에 오는 that is 30 years old는 바로 앞에 나왔던 house를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which 또는 that 같은 연결고리가 있어서 마치 주어처럼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사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영어의 뼈대, review time! Jane lives in Seoul, which is the biggest city of Korea. 제인은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요. 서울은 바로 한국에서 가장 큰 도시랍니다. 이걸 쭉 이어서 Jane lives in Seoul, which is the biggest city of Korea. 자, 이걸 바꿔서요. 제인은 한국에서 가장 큰 도시인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도 몇 개의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문장들을 which나 that으로 이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는 거 많이 연습해 보세요. I'll see you next time!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을 마칩니다. 오늘 내용을 비롯해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가 필요하신 청취자분들은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권기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Bite the bullet. Rip the band-aid off. Or take the bull by the horns. 다 비슷한 표현입니다. 이번 idiom은 eat the frog 였습니다. Let's listen to a song. Here's Eva Cassidy with Songbird.

여러분의 영어 루틴이 되는 시간 EBS FM Morning Special. 나우 포 Thursday's idiom. 이번 idiom은 sweep something under the rug, 문제를 덮어두다인데요. 다이얼로그를 통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이슨 쌤과 제가 점심을 먹으러 이제 점심을 먹고 싶은데 제가 제이슨 선생님의 이제 사무실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Let's have a listen. Idiom package, sweep something under the rug. Jason, are you ready for lunch yet?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조선 후기 문신이자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로 꼽히는 다산 정약용. 백성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데 관심이 많았던 그는 거중기를 발명해 수원 화성을 쌓고 직접 농사기술을 연구해 보급하면서 조선의 개혁을 이끌었는데요. 하지만 여러 사건에 휘말리면서 오랫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되자 두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 당부합니다. 책 읽기를 게을리하지 말거라. 그리고는 책을 읽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죠. 그 중에 강조한 게 바로 초서. 책을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문장을 직접 옮겨 적는 겁니다. 책에서 나한테 필요한 내용을 뽑아내는 일이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먼저 마음속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필요한 내용인지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곧 나의 학문에 뚜렷한 주관이 있어야 하는 것이란다. 다산 정약용의 독서법이었습니다.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on Sunday, the 5th of July. I'm your host, Choi Soo-jin. 2부에는 뉴욕타임스 기사들이죠. 바로 수요일과 목요일에 방송됐던 뉴스 커버리지를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Let's start off with T-Rex, Cosmic Dancer.